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갈수록 제조 종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화성이 그래서 전자조립과 관련해서 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일찍이 화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조 종사자 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머물고 있다. 원래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공업이 발달했다. 그런데 그게 크게는 발달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빠져나가기도 한다. 네, 구미 전자조립 산업. 자, 더 문제는 당진과 여수입니다. 우리 당진과 여수는 이 공업 발달 역사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남동임의 공업지역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할때 국가산업단지로 엄청나게 네, 대규모로 일찍이 조성을 했죠. 근데 사람 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석유화학은 그쵸?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자, 그래서 일찍 이 시작을 해서 다보다 라의 데이터가 지금 많은 것을 통해서 여기 여수가 아닐까? 근데 거의 머물고 있네. 이게 여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이제 공업이 좀더 본격적으로 발달했거든요. 특히 2011년쯤에 당진에 이제 제철소가 본격적으로 설비를 늘리고 가동을 하면서 관련된 종사자 수들이 증가했을 것이라 예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당진이고요. 여수는 원래는 다보다 많았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 데이터, 라가 여수입니다. 자, 1번 볼게요. 2021년 제조 종사자 수는 구미가 화성보다 많다.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은 가나다를 다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선지죠. 적습니다.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철, 방금 설명드렸죠? 당연히 다에서 높겠죠? 비율, 또 게다가 비율이니까 더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찾으면 됩니다. 가는 전자조립입니다. 나는 가보다 전국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금 화성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자조립 플러스 자동차 둘다 발달되어 있고요. 구미는 전자조립 플러스 섬유 일부?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가가 더 높을 겁니다. 4번. 나는 라보다 전자부품, 블라블라, 그쵸, 사업체 수가 많다. 구미는 여수보다 전자조립이 발달했다. 정답 4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잘 찾으면요. 거기서 특화된 산업을 적용시키면 답은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확인 절차예요. 5번. 가에서 라 중 2001년에 비해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1번,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해왔던 유형이지만 문제 한번 꼼꼼히 다시 잘 읽어볼게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이고요. 출하액을 줬습니다. 출하액. 근데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나요? 전 자석이 좋아요. 그쵸?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 이 순서가 지금 양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것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세부적인 업종이 두 개밖에 없어. 쉬워요. 자동차하고 전자조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전 자석인데 철이 좋아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 그리고 나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찾았으니까 지역은 더 금방 나올 수 있는데요. 경기도겠죠. 우리 전자조립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안 알려줬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거예요? 경기도에서 분산된 산업이, 전자 관련 산업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네, 충남으로 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A하고 C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충남 하면, 여기서 충남은요, 네, 아산, 여기도 아산, 천안, 뭐 이런 건데, 아산을 떠올릴 수 있고요. 우리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울산이 있죠. 그쵸? 울산. 근데 여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석유학에서 울산 존재감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울산이 자석조, 그리고 철이잖아요. 자석조. 철. 철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울산인 것 같아요. 여기 또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경기도 충남이 나온 상태에서 이 B는 울산밖에 안 돼요. 자동차니까.
자, 그래.

그래서 여기 울산 한번 적어보고요. 여기 충남이 있고요. 여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 우리 서교학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빠져있어요. 우리 서교학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 전남 여수요. 그래서 여기 전남이 빠져있네.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다 찾았으니까 적용만 시켜볼게요. 1차 금속 제조업에서 경부 포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남 하면 뭐였죠? 광양.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전남 광양. 그 다음에 C, 충남. 당진. B, 울산도 발달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이 좀 달라요. 자, 전남 여수, 충남 서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체수 기준으로 가는 전자, 나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종사자 수도 많고 사업 체수도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자조립입니다. 경기도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나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가 훨씬 더 무겁겠죠? A는 B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A는 경기도고요. B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거의 다 중화학이에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것을 만들고, 그리고 출하액도 많은데, 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1인당 GRDP가 1이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거 계속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1인당 GRDP가 1위가 된 배경에 이 중화학 공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지 않겠죠. 적겠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는 C가 B보다 이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조업 그 공업단지 설치할 때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가 B보다는 늦습니다. 자, C와 D는 호남 지방에 속한다. 자, C는 충청인데요. 네, 호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D만 호남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요 공업 지역들, 권역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 2024년 3월 학평인데요. 3월이라 그런지 그래도 좀 심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었던 걸 한번 적용시키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61번, 62번 잘 복습해 보시면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 문제들 풀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에서 다는요. 섬유. 선생님이 색깔을 좀, 굵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섬유,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 이세 가지거든요. 자, 근데 쉬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인데,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세 업종 모두, 경기가 다 1등이네요. 자, 1등인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얘가 경기의 비중이 엄청 높죠? 그 약간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대구가 있네. 너무 고마워요. 그쵸? 대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게 있었어요. 무슨 공업? 섬유. 여기다가 적을게요. 섬유. 그럼 나머지가 자동차하고 전자인데요. 우리 울산을 전자에서 강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럼 뭐죠? 경기? 울산? 충남이죠. 충남 아산. 경기는 적어보세요. 화성, 평택, 광명 적어두세요. 울산은 울산이고. 자, 그러면 섬유, 경기. 그 다음에 섬유, 그러면, 경북이겠죠.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경북. 자, 그 다음에 전자조리. 적용을 시켜볼까? 다 찾았잖아요? 전자는 경기가 월등해요. 월등한데, 충남에 아산과 천안, 아산, 천안 적어두세요. 발달돼 있다 했죠. 그리고 경북의 구미 발달돼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도시들도 좀 떠올리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찾았어요. 1번. 나는 최종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 자,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이르다? 이런 거 뭐죠? 네, 60년대를 진짜 주도한 60년대 공업을 주도한 거는 섬유가 더 이르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는 가보다 대체로 다는 전자죠? 자동차보다 대체로 최종 제품이 네, 가볍겠죠. 이거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A는 충남 찾았고요. B는 경북. 정답 4번이네요. 아주 명확하게 4번이고요. B는 나출액이 다출액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B가 경북 지역입니다. 자, 경북 지역에서 나가 차지하고 있는 출하액이 다가 차지하고 있는 출하액보다 많다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섬유는요, 경공업이에요. 그쵸? 그래도 전자는 첨단 산업의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라든지, 그리고 출하액 전체를 봤을 때도 전자 조립이 지금도 여전히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섬유는 조금 이제 저물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자 조립이 섬유보다는 많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3번. 2023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너무나도 최근 복잡한 통계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심플하게 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얼른 한번 해볼게요. 자, 새 제조업을 줬어요. 지금 자동차 알려줬고요. 코크스, 연탄, 뭐 석유, 뭐 정유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제철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지역의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자동차에서 1위하고, 석유화학에서 1위하고, 하는 곳이 가래요. 그리고 1차 금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대단한 곳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여기도 나가 있고, 여기도 나가 있어. 다 있어요. 사실 가나다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석유화학에서 이세 지역, 울산, 충남, 전남에서 가장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울산이겠죠. 울산이 우리나라 전국 1인당 GRDP 1위 하는 이유가 다이 석유화학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울산이면 이게 석유화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남이든 충남이든 둘다 네, 석유화학 발달한 지역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울산을 접고 자동차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세 지역, 선생님이 강조를 했죠? 울산, 경기, 충남이었잖아요. 충남. 전남이 아니라 충남이잖아요. 네, 전남은 여기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을 또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여기는 전남, 여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이겠죠. 자, 그래서 울산, 경기, 충남, 아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경기는 뭐라고요? 화성, 평택, 광명. 여기서 충남은 아산 방금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1차 금속에서 경북은 포항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당진이고요. 적어두세요.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광양이고요. 그리고 울산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 찾았습니다. 울산, 충남, 전남. 정답 1번이네요. 네, 1번 맞죠? 자, 64번 갈게요. 2023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긴장하시고. 자,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업종이요. 세 개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요. 네, 자동차, 전자, 그 다음에 석유화. 뭐늘 봐왔던 거지만, 일단 왼쪽 자리를 보시면 X축에 종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Y축에는 부가가치, 출하액, 뭐 매출액,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싼 걸 팔수록 뭐 부가가치도 많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출하액의 시도별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너무 열심히 했던지 이제는 쉬워 보이는데 심지어 이 경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의 아산이 보여요. 막 보이죠, 여러분? 자, 경기는 이제 뭐가 보여요? 화성, 평택, 파주, 이천 보이죠? 보이는 거 맞죠? 충남의 아산, 천안 보이고요. 경북의 구미 보여요. 전자입니다. 자, 나를 보세요. 경기입니다. 화성, 평택, 광명이 보여요. 울산, 광역시입니다. 충남의, 네, 마찬가지로 충남의 아산이죠. 네, 자동차입니다. 자, 다는 울산. 그 다음에 전남의 뭘까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거확 남았거든요. 네, 여수겠죠. 여수가 보여요. 충남의
서산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서교와

뭐가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보여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고요. 이거는요, 선지에서 물어보면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종사자 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뭐, 줄여서 석유화학이 자동차보다 많다. 이거 물어본 건데요. 네. 앞에서 설명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도 네, 자동차가 손길이 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립형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나하고 다의 종사자 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 자동차가 많네. 훨씬 많죠? 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종사자 수는 자동차가 많고요. 종사자당 부가가치. 여러분, 종사자. 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해주는데요. A 당 B, A 대비 B, A에 대한 B. 이거 모두 다 식이 어떻게 됐죠? A분의 B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사자당 부가가치니까요. 이게 X축, Y축 했을 때 값을 X축 값분의 Y축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전자보다 크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고 전자가 가잖아요? 이것뿐에 이거. 이것뿐, 아, 여기 있죠? 자, 이것뿐에 이거. 라고 했을 때, 어때요? 320분의 60, 그 다음에 한 350분의 140. 이거 상식으로 풀면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전자 부품. 그러니까 전자조립 분야가 더 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자료 반드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이거는 틀렸어요. 전자가 더 많습니다. 3번 가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 제조업이다. 이거는 첨단 산업. 네. 적한지는 이제 원료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석유화학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제철도 대표적이죠. 네,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지향형 제조업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한 가지 재료로 석유라는 나프타라는 한 가지 재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거? 네. 석유화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5번. 가는 나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자동차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65번이고요. 좀 간단해 보이죠? 일단 가에서 다 권역을 찾는 건데요.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꽤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충청권을 줬습니다. 자동차, 1차 금속, 섬유 또 알려줬죠. 남아있는 게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호남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그쵸 엄청난 매출액을 출하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금속 섬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1위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속 섬유. 근데 다가 좀 특이해요. 다는 여기 1차 금속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인데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남권 잘 생각해 보세요. 경북도 있고요. 경북.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남도 있죠. 경남, 경북,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네 개의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호남권 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이렇게 크게 세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인데요. 가를 보면 와, 자동차가 이렇게 매출액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1차 금속도 발달돼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하면 울산, 그쵸? 그리고 창원도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1차 금속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1차 금속 하면. 경상북도 포항이죠. 그쵸? 자, 그리고 섬유 하면 또 어디예요? 대구, 부산, 대구, 경북, 그쵸? 거기. 또다 영남권이잖아요. 그래서 영남권이 정말 다양한 제조업이 정말 높은 비중으로 네, 분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도권 그러면 여기 말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요. 전자조립에서 출하액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월등하게.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수도권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분야에서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네. 그 발달된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동이면

중화학공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남권이에요. 가가 영남권, 나가 수도권. 그럼 이제 다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권인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섬유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호남권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1차 금속 언급할 수 있는 데가 뭐 광주 자동차, 그다음에 광양 제철소 있죠? 네. 뭐 이건데, 사실 가나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호남권의 제조업, 공업이 좀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정답 3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문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제조업입니다. 와, 여기 뭐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이제까지 막 지도에서 찾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지역도 찾고 제조업 종류도 찾고 했는데, 지역을 이렇게 순위별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그 제조업의 종류가 1차 금속, 제철, 그다음에 섬유 제품, 네. 그다음에 자동차.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가를 보니까, 와, 이제는 진짜, 오,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게 보이죠. 대구가 일단 보이고요. 어쨌든 1위는 인구가 많은 또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구가 보인다는 거에서 이 섬유에 섬유. 네, 경북도 중요했죠. 이게 경기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경기를 활용해서 섬유를 풀기 너무 어렵고요. 대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섬유라는 거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면 경북, 전남, 충남, 울산으로 떨어지고요. 달을 보면 경기, 울산, 충남, 경남인데요.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제철하고요. 그쵸? 1차 금속, 그다음에 자동차거든요. 자, 이게 자, 1위에 지금 경북이 있잖아요. 이게 제철이겠, 1차 금속이겠죠.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도시들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뭐 숨겨져 있어요? 포항 숨어져 있습니다. 전남에 광양 숨어져 있어요. 충남에 당진 숨겨져 있습니다. 울산, 그다음 경기, 네, 뭐 이런 지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도시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울산, 충남. 이세 개가 우리나라 전체 지역들 중에서 제조 모든 것을 토탈했을 때도 매출액 1위 지역이, 1, 2, 3위 지역이었잖아요. 여기 1, 2, 3위가 섞여 있죠. 경기, 충남, 울산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출하액에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 그러면 경기에서 이제는 알겠죠. 화성, 평택, 광명.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정리가 되죠. 자, 울산. 네. 아주 아주 유명한 다국적 기업 H 자동차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의 아산, 경남의 창원, 여기도 이제 K 기업, 그다음에 광주도 K 기업 있죠. 광역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동차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자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기가 월등하게 높고, 그다음에 충남, 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경기, 충남. 그래서 화성, 평택, 파주, 이천 가끔 나오죠. 오늘 또 문제 풀면서 우리 최근에 문제 풀어봤잖아요. 파주가 출제된 거. 그다음에 여기서 충남은 아산, 천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도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몇 개를 정리를 해보면, 조선은요. 조선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조선은 울산광역시 무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남은 뭐가 숨겨져 있다? 네, 거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섬유, 여기서 했었고, 의복. 의복하면 서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공업을 이렇게 한번 지역별로도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여러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의 종류가
계속적으로 변

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때그때 출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백지도에 꼭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제별로 백지도를 하나씩 좀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었고 공업에서 또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자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제별로 백지도를 정리를 할때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제 정리를 해보면 자 가는 대구를 통해서 우리가 섬이라는 거 금방 찾았죠. 그다음에 나는 1차 금소 해당하는 세부 도시들도 찾아보시고요. 자 다는 자동차. 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상당히 수월해짐을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을 해서 훈련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최근 문제고요. 뒤에 배치된 문제들이 좀 오래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트렌드가 문제 출제 경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느꼈죠? 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막 짚어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를 놓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놓쳤죠? 그거 발견한 친구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해볼게요. 석유화학을 놓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쵸? 석유화학은 여러분들, 울산 매출액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전남. 어디? 여수 자주 출제되죠. 그다음에 충남에 서산까지 꼭 챙겨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판에 적혀 있는 공업의 종류들 그리고 지역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30강째잖아요. 30강 정도 오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제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관련한 백지도도 정리해서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주제별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보기 어려워요. 오답 노트 너무 보기 싫고요. 어디 찾는 게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도 꼭 소주제별로, 소단원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지도도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 뭐 자원, 공업, 서비스업, 이런 출제 지역들이 그 주제에 따라 조금 빈출되는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제별로 백지도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업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문항들 계속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학위와 복지제도는 실제로 이제 6월, 9월 수능에서 또 어렵게 출제되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도 혼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복습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기출엔 플러스로 먼저 우리 문제에 활용되어지는 핵심 개념들 점검하고 이어서 기출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5쪽이고요. 기출엔 플러스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 서비스는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보험과 달리가 잘못된 거죠. 사회보험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민간 부문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46번에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옳은 내용이고요. 47번에 사회서비스와 달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공통점으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옳은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48번으로 갈게요. 자,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 49번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출제되어지는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디가 더 크게 발생하냐? 여기까지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요렇게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공통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가 더 크냐? 공공부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선택지에서는 달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9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가 첫 번째 가나다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를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사회 보험인 거죠. 사회보험. 자, 두 번째, 나는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이것은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 다는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이것은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에서 자, 가가 여러분 사회보험이었고요. 나는 공공부조였고요. 다는 사회서비스였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갑구군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구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또 해당 지역의 수혜자 비율 구하는 공식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공식으로 도출된 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2는 일단 각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뭐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바로 부분과 부분과 전체 요 내용이 나오면은 줄다리기. 줄다리기 어떤 스킬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사람 수가 더 많은지

집단의 크기가 더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요, 바로 공공부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부조. 보시면은 공공부조 좀 빼서. 자, 공공부조의, 자, A. A 지역은 지금 3%. 공공부조의 B 지역은 얼마예요? 6%라고 적혀져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전체는요, 전체는 4%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는 3과 6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4, 3에 더 가깝죠? 따라서, 요렇게 전체가 위치한다. 그러면은 3과 4는 1만큼 차이 나고, 4와 6은 2만큼 차이가 나죠?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했을 때, A 지역이 B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야. 왜? 전체 값을 부분으로 더 가깝게 땡겨올 수 있는 것은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의 사람 수가 더 많아서 전체를 우리 쪽으로 끌로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거. 줄다리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얘가 더 많는데 몇배더 많다? 구체적으로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죠? 자, 이걸 통해서 그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라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B 지역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A 지역은 200명으로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전체는 300명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일단 200에 3%니까는 6명, 200에 10%니까는 20명 이렇게 적고, 여기는 100명에 8퍼, 6퍼, 7퍼 그대로 사람 수로, 수급자 수로 읽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300명이 10%니까는요, 30. 여기는 12. 이렇게 일단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명, 7명 더해서 얼마입니까? 여기 27명이 되겠죠? 그럼 300명에서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니은.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9%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 니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8명과 얼마를 더해야지 30명이 나옵니까? 얼마를 더해야 돼요? 22명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22명이다. 그럼 200명 중에 2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11%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기역은 11, 니은은 8이다. 자, 기역은 맞지만 니은이 지금 9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와 나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는 뭔데요? 바로 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이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 얼마입니까? 6, 6명이고요. 그 다음에요, B 지역 얼마예요? 6, 6명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오답이 되고요. 3번 선택지 볼게요. 자, 3번에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 사회 서비스, 가나다 중에 어디예요? 다였죠, 다. 요 다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다. A 지역 얼만데요? 수를 물어보니까 20이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7이죠? 그러면은 3배라고 하면 7, 3, 21 되는 건데 A는 20이기 때문에 3배다라고 하는 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배보다 작습니다. 4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일단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 둘인데 그 중에서 사전 예방적인 건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따라서 가네요. 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자, A 지역 얼마예요? 22. B 지역은요? 8이죠, 8. 요 8의 두 배. 16이죠. 16보다 22가 많죠? 그쵸?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선택지 볼게요. 자, 갑국 전체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 누구의 특징이었어?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가. 자, 요거의 수혜자 수는, 근데

3번 문항으로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자, 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A, B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 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A, B는 사회보험 아니면 공공부조야. 그다음에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고,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A는 뭔데? 공공부조구나. B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금전적이면서 수혜자 비용 부담.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사회보험이다. 표는요, 각국의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갑국은 가, 나두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고, 요정부,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확인했었던 건 A 수급자가 뭐였어요? A가 뭐였어요? 공공부조죠? A가 공공부조. B는요, 사회보험이고요. 여기 중복 수급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어떤 힌트가 있었어? 하단부에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 지역 인구를 가 지역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나 지역 인구는 200명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00명의 12% 24, 26, 여기는요, 12, 요런 식으로 이제 수급자 수를 비율과 비교해서 써놓을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비교해 써놓지 않는 이유가 100%나 100명이나 같게 읽어도 괜찮기 때문에 별도로 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에서, 자, 가 지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따라서 B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이죠, 8명. 그쵸?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8%니까 8명.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 중에 4%니까는 얼마예요? 4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의 두 배보다 많은가? 아니죠. 딱두 배죠? 4의 두 배가 8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배보다 많다가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딱두 배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 지역에서. 나 지역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보험의 제도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지역에서 사회보험 요거죠. 26명. 그쵸? 그런데 그것만 받는 사람이니까 26에서 12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중복을 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는 얼마이고요? 12인 거죠? 14와 12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요거 찾는 것도 우리 수능 기출에서 또 교육청 기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건데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수를 물어보니까 나 지역의 공공부조 24명.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요, 26명. 근데 중복이 몇 명이에요? 12인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38이 나옵니다. 요 38이 나 지역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되는 거죠. 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 지역은 공공부조 11명, 사회보험 8, 중복 4. 빼주니까 얼마예요? 15. 요 15라는 수치가 뭐예요? 가 지역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15에 두 배, 두배 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두 배하면

3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 30. 이 30보다 38이 적습니까? 어때요? 38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배보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두 배보다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볼게요.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사회보험. 그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공공부조죠? 요거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사회보험 여러분 B죠. 사회보험은 8명.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부조 얼마예요? 11명. 그렇죠? 100명이라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사람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선지가 잘못된 거지. 알아보니까 그 반대로 나오잖아.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나 지역 한번 해볼까? 나 지역 같은 경우에. 요 아래도 빼서 해볼게.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나 지역은, 자, 사회보험 B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26. 그 다음에 공공부조 A죠? 공공부조는요? 24. 여긴 어때요? 아, 여기는 반대로 사회보험, 즉,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사람 수가, 수급자 수가 더 많네요, 공공부조보다. 그쵸?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가지역은 보편적 복지 이념, 즉, 사회보험에 기초한 수급자 수, 이것이 공공부조에 기초한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4번 오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여기 아래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5번 보시면은 갑국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라 그랬는데 자, 지금 갑국 전체를 물어보고 있죠?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인 거죠? B네요. 그곳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후 처방적 성격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공공부조 여기 11. 그다음에요. 나 지역은요. 24. 두개 더해서 얼마예요? 35인 거죠? 35.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은요. 사회보험 8. 그다음에 여기 가 지역에서 나 지역에서는요. 26이니까 더해서 얼마입니까? 34입니다. 따라서 다시 읽어보면은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5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와 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A는 사회보험이네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B는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보험, 여기 공공부조. 이렇게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복수급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갑국이 을국의 두 배다라고 하면은요. 을국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갑국의 인구는 200명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200명의 5%, 200명의 7%, 200명의 3%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수급자 수를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A는 공공부조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제도이고 B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A는 지금 공공부조가 아니라 A는 사회보험. 그다음 B가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갑국이 을국의 1.5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갑국. 갑국은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10, 공공부조는요, 14, 중복은요, 6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을국은요. 을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10, 공공부조 6, 중복 4명이기 때문에 결국에 12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12에 1.5배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8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이 을국의 1.5배이다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뭐다?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갑국에서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인 거죠. 따라서 A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요것의 수급자 수 먼저 구해볼까요? 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갑국에서. 그럼 사회보험이죠? 10명인데 중복이 6이니까는요. 그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 4명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복은요. 6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명은 6명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순. 지금 을국 물어보고 있어요.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적용되는 거는 사회보험이죠. 자, A가 되겠습니다. 그곳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얼마예요? 100명의 10%니까는 1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의 4%니까 4명인 거죠? 자, 그 4명의 1.5배 2분의 3 한 값이 10명이랑 어떻습니까? 같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자, 갑국.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사회보험 A죠. A. 그다음에 요 수급자 수가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바로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요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요. 갑국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요. 갑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10명.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 얼마예요? 14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 보시면은 을국은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10%니까 10. 그 다음에요 공공부조 100명이 6%니까 6. 반대로 얘는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즉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금 더 갑국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서술 방식에서는 지금 여기를 적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9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아, 그럼 A는 여러분 사회 보험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공공부조. 자, 표는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거래요. 비율 차이.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또한 50%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이따가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 1은요, T년의 수급자 비율이에요. T년의 수급자 비율. 우리가 A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었죠?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또 A와 B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 2는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수급자 비율 차이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비율 차이가 뭐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수급자 비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값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A만, 즉,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요 비율 차이의 수치는 2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위는 퍼센트죠. 또,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차이는 마이너스 3%. 또, 중복수급자, 비율료 차이라고 하는 것은 8%라고 하는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금 보충적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수급자. 자,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그다음에 A와 B 중복 이렇게 한번 적고요. 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지금 네, 당연히 네, 퍼센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아까 아, 요 단위를 옆에다 적어볼게요. 헷갈리니까 단위는 여기다가 적고요. 자, A는 아까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A는 지금 네, 사회보험. 사회보험 여기도 사회보험이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T년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놓으면은 T 플러스 30년은요, 150명으로 놓을 수 있겠죠? 50% 증가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수급자 T년의 비율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40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8%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에만, 즉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 수급자에서 중복을 빼준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3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T 플러스 30년은 어떻게 적나요? 바로 표 2의 수치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이게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가 이래요. T 플러스 30년에서 T년을 뺀 수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올까요? 여기는 34가 와야 되겠죠. 34에서 32를 빼야지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복 수급자는요, 플러스 8이래요. 여기에서 여기 8을 뺀 값이 플러스 8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와야 될까, 얘들아? 여기 16이라고 하는 값이 와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왜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서 중복 수급자, 요걸 뺀 값이 여기,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여기 값을 추론했을 때 얼마가 오게 되는 거예요? 50이 오는 거죠. 50. 그쵸? 50에서 16을 뺐을 때 34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100명 100% 그대로 비율 퍼센트 비율과 사람 수를 그대로 읽어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150명이 됐으니까 옆에 좀 구분해서 써둘게요. 150명의 50% 얼마냐? 75명이다. 150명의 34% 얼마냐? 51. 150명의 16 얼마냐? 24.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적어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게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 적어볼게요.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비수급자. 그 다음에 B에만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 중복이라고 적고요. B는 여러분, 네,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둘다 공공부조. 마찬가지로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이라고 적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T년 100명으로 적용되니까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50%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T 플러스 30년 15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를 채웠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T년에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 15%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다가 15를 적습니다. 중복 수급자는요, 8%라고 했었죠? 8을 적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B에만, 즉,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바로 15에서 8을 뺀 수치가 여기에 오는 거죠. 따라서 7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T 플러스 30년도 우리 앞에서 사회보험 구했던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요 비율 차이 수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 제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에서 7을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얼마가 와야 돼? 4가 와야 됩니다. 4에서 7을 뺀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는 플러스 8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에서 8을 뺀게 플러스 8이 나오려면은 여기 16이 와야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여기에서 중복수급자를 뺀게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 T 플러스 30년의 공공부조수급자 비율은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T 플러스 30년은 T년보다 50% 전체 인구가 증가해서, 전체,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전체 인구가 50% 증가했다. 이걸 똑같이 반영해서 150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비교해서 같이 적어둘게요. 150명의 20%라고 하면은 여기 30명. 150명의 4는요, 여기 6. 150명의 16%라고 하면은 24. 요렇게 같이 적어두고 이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T년에 전체 인구 중, T년 전체 인구 100명으로 우리가 가정했었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낙인, 즉,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것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공공부조 여기죠, 그쵸? 요거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니까 7입니다. 7%. A와 B의 중복수급자 비율 얼마예요? 8이죠, 8. 그렇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즉 사회보험이죠, 그쵸?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T 플러스 30년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얼마? 150명이 50%니까 7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T년에 A와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T년에 A 수급자는요, 40이죠, 40. 그 다음에요, B 수급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40, 공공부조는 15죠? 15, 그쵸? 그 다음에 중복은요, 중복은 우리가 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7이 나옵니다. 47. 요 47의 의미는 뭐예요?
A와 B 중 하나 이상, 그쵸? 하나 이상으로 받는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비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A와 B 하나 이상으로 받는 요 수급자, 즉 다시 말해서 T년에 100명이라 그랬지? 100명에서 하나 이상 받는 수급자 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 53이 나오지? 요 53은 뭘 말하는 건데? A와 B,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어느 것도 받지 않은 비수급자 수가 되는 거지. 즉 전체 100명에서 하나 이상 받는 수급자 수를 빼주는 거지.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75는 53보다 어떻다? 많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T 플러스 30년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인 거죠? 요곳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T 플러스 30년에서 강제가입에만, 즉 51이죠. 51. 51이고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24. 그것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요. 4번입니다.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이죠. 요곳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T년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얼마입니까? 40.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그것의 수급자 수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T 플러스 30년이니까 150명이 20%여서 30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30명의 두 배냐? 40명이 30명의 두 배입니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선지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A 수급자 수,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의 증가율, B 수급자 수, 공공부조 수급자 수의 증가율,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선택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회보험 선택자 수는 40에서 75죠, 그쵸? 그러면은 40을 기준으로 35만큼 커진 거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증가율을 구해줘야 되고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지금 15에서 30이 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15를 기준으로 15만큼 증가한 거 곱하기 100이 되네요. 그럼 굳이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요 뒤쪽이 요거보다, 즉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의 증가율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사회보험 수의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 수의 수급자 증가율보다, 사회보험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공공부조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되죠?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87.5%가 나오고 얘는 100%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95번에는 2번이었고요. 정답이 96번입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 1을 통해서 가, 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가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여러분,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유형이었고요. 나는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이거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자료 2번을 보시면은요. 갑국의 성별 시기별 가나 제도의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가는 공공부조, 기초연금이었으니까 공공부조. 나는 국민연금 사회보험, 가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T

T년, T년. 그다음에 점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T 플러스 30년인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이쪽, 이쪽은 남성. 그다음에 이쪽은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두 번째 단서.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각국의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 각국의 남녀 인구가 각각 1,000만 명이면은 전체 인구는, 각국의 전체 인구는 얼마예요? 남자, 여자 1,000만 명씩 더해서 2,000만 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인구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등장했을 때 기준을 1,000만 명으로 보시면 안 되고 2,000만 명으로 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되죠? 자, 그럼 기역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자, 이거 공공부조죠? 가네요. 요 제도에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에 남성 수급자 수 공공부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인 것을. 즉, 그냥 단위 생략하고 15로 표현하겠습니다. 15만 명, 그쵸? 1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 수급자 수는 얼마인 거예요? 여기 45만 명인 것을 알수 있죠? 45만 명의 3배가 아니라 45만 명의 3분의 1배가 15만 명이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즉,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 수급자 수는 60만 명 늘어났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T년 같은 경우는 T년의 사회보험은 남자는 60, 여자는 40이니까 얼마예요? T년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는요, 남성은 80, 여성 80, 얼마예요? 160만 명이 되겠네요. 그럼 100만 명에서 160만 명된 것이기 때문에 60만 명 증가하였다,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디귿 보시면은요,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라고 했으니까는 여러분, 나, 사회보험인데요. 이 제도의 수급자 중이라 그랬으니까, T년의 사회보험 남성 60, 그다음에 여성 40이어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0 중에 남성 수급자 수는 역시 60이죠. 100분의 60이잖아. 그쵸? 100만 명 중에 60만 명인 거란 말이야. 곱하기 100이니까 60%네요. 요거의 비율은 60%다. 60%.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곱하기 또 100인 거죠.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도 이 사회보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제도의 수급자라고 하면은 요 T 플러스 30년 남성 80, 여성 80, 160이네요. 그쵸? 160을 기준으로 여성 수급자 얼마예요? 80인 거잖아. 곱하기 100 이런 거죠? 그럼 비율 얼마입니까? 비율 50%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는 60%, 여기는 50%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높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의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리을의 T년에 갑국 인구 중 요걸 잘 보셨어야 돼. T년의 갑국 인구라 그랬을 때 갑국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놓는 게 아니라 2,000만 명으로 놔야 된다라는 거죠. 분모를 2,000으로 놔야 된다. 그중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 나가 되겠죠? 그것의 비율은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2,000분의 즉 T년의 사회보험 얼마죠? 60과 그다음에 40 더한 100이죠? 2,000분의 100. 그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 인구. T 플러스 30년도 지금 동일하게 T년, T 플러스 30년 모두 다 인구가 남자, 여자 각각 1,000만 명 더해서 2,0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사후 처방적은 공공부조 이 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0을 기준으로 공공부조 T 플러스 30년에 얼마예요? 30과 여기 60.

90 얼마입니까? 90이라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4.5%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따라서 리을 선택지 오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문항으로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답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와 같은 기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 요게 뭐예요, 결국에? 결국에 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즉 기초연금. 그쵸?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잖아.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우리나라 연금제도 기초연금이거든요. 즉 공공부조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 중인데 다음은 동그라미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과 A안 또는 B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한 표의 일부입니다. 제도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시점의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가구 형태 1인 가구, 부부 가구, 기타 가구가 나오고 가구 수, 여기는 가구 수예요. 그쵸? 그다음에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고요. 상대적 빈곤율 A안, B안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 좀 읽어볼게요. 각국의 노인 가구는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1명, 부부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2명, 부부니까 2명이다 이거야.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정부가 가구 형태별로 결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공공부조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당연히 오답이죠. 니은의 기억은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왜? 공공부조잖아. 따라서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이에요. A안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 가구 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 같은 경우는요, 전에는 100만 가구 중 50%니까 50에서 시행 후라고 물어보고 있죠? 시행 후라고 하면은 지금 A안 시행 전후라 그랬으니까 A안은 얼마예요? 25%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 가구 중 25%, 즉 25죠, 그쵸? 그러면 50에서 25를 뺀요 25가 1인 가구, 빈곤 가구 수 차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고요. 부부 가구는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 전에는 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0%니까는요, 200만에 40%, 얼마입니까? 80이죠, 80. 80. 그 다음에요, 20%라고 했으니까 200만에 20% 얼마예요? 40이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어때요? 작은 것을 알수 있죠. 25고 40이니까. 따라서 디귿 선택지, 옳은 선택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실수할 수가 있어. 보면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를 물어본다고. 디귿에서는 가구를 물어봤다면은 인구를 물어본다고. 부부 가구 인구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야. 두 명이구나, 두 명. 곱하기 2를 생각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A안을 시행할 경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A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부부 가구 같은 경우가 200만 가구에서 20%라 그랬으니까는요, 가구 수는 40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사람 수가 2명이니까 곱하기 2 해주는 거지. 그래서 80 되죠? 그 다음에 B안 같은 경우는요, 200만에 15니까는요, 얼마예요? 30만 가구에다가 곱하기 2, 2명이니까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 60이니까 10만 명 많은 게 아니라 20만 명 많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연결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8번 갈게요. 자, 2023학년도 시험 학력 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고요. 자, 다음 자료의 갑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A, B 나와 있습니다. A는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자, 이거 국민연금이어서요, 사회보험의 유형이죠. B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내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예요. 자, 그러면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 B가 공공부조, A는 사회보험, 이렇게 적어보고요. 요 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A, B 수급자 비율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자, A가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A, 요거 이제 사회보험. 그 다음에 B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 적어보고요.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요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율로 먼저 적어볼 거고요. 일단은 각 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각 지역 인구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이 20%로 같다. 아,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여기도 100만 명, 여기도 100만 명. 그런데 20%로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20%, 여기도 20%.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에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2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20%만큼이 뭐다?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에다가 0.2를 곱한 값 얼마가 나오는 거죠? 여기 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25는 무슨 의미예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중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즉 공공부조,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지하는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요거에다가 0.25 곱한 값이 4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올까요? 여기가 16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에 0.25, 즉 4분의 1을 곱한 값이 요 4가 나오니까요. 같은 논리로요. 여기 20에다가 요 0.35를 곱한 값이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7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치, 공공부조 수치에다가 0.28을 곱한 값이 7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얼마가 오냐? 여기 25가 됩니다. 25. 즉 25에다가 0.28 곱했을 때 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에 2020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그렇지 않은 제도, 공공부조죠.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에 수익자 요거 20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 16이죠. 그러면은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에 2021년에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의무가입, 강제가입.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보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공공부조 B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21년 물어보니까 사회보험은 수급자 20, 공공부조는 25. 어때요? 서술어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202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가, 그러면 요거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수급자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인데 요곳의 수급자 수보다 4만 명 많은가? 2020년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20년은요,
즉 사후 처방적 제도,

0: 구독자 16. 그쵸? 16이고요. 사전 예방적은 지금 20이죠? 단위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수급자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보다 4만 명이 많은 것이 아니라 4만 명이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4만 명이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만 명, 16만 명이니까요. 3번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선별적 복지 이념은 여러분 공공부조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에만 16만 명에서 4만 명 빼, 16에서 4 뺀, 얼마예요? 12죠, 그쵸? 2021년에는요, 25에서 7을 빼요. 얼마입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2만 명에서 18만 명, 즉 12에서 18.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를 기준으로 얼만큼? 6만큼 커진 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0%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2020년 같은 경우에 공공부조에만 공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공만. 공만은 16에서 4 얼마? 12이고요. 25에서 7 얼마예요? 18이니까는요. 어때요?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 증가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사회보험에만 4만이라고 한번 적어보면은 20에서 4 얼마예요? 16이고요. 20에서 7 얼마예요? 13이죠. 여기는 지금 증가했는데 여기는 어떻다? 감소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 서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복지제도와 관련된 기출 문항들 풀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강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충분히 복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 교재에는 남아있는 문항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 복.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벌써? 아닌가? 벌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벌써입니다. 근데 여기가 모비율과 표본 비율로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들 이제 2028 수능 개념부터 다시라고 표현하면 한참 동안 안 나왔던 파트이긴 한데 다시 들어오긴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뭐 있던 거긴 해.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약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게 여러분의 선배들은 모릅니다. 이 부분. 모르고 싶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지. 나도 그건 이해해. 대신에 여러분들 앞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통의 변화는 맨 앞부분 하나가 없어지고 요 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더 이제 막 곤란해 하더라고. 아니, 할 만해요.

계속해서 새롭잖아. 우리 계속 새로운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대단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아, 그죠?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지. 그죠? 어른들 주 5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왜 공부를 매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 맞는 말이에요. 나도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매일매일 공부하고 지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나? 일주일 내내 변함없이 공부를 항상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그치? 그럼 뭐 주말을 쉰다 합시다. 여러분들 월화수목금에 월급 받는 어른들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렇지? 가끔 이제 원래 엄마한테 하는 반항이나 이렇게 할때 이제 이런 거 하잖아. 어? 아빠도 뭐 주말에는 출근 안 하잖아 이럴 수 있지만 하기 싫어도 어른들은 월화수목금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맡은 바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되어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는 이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나도 여러분이랑 맨날 맨날 놀면 너무 즐거워요. 나 지금부터 여러분과 사담을 나누는 30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물론 30분이고요. 300분 동안도 떠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처럼 사실 맞는 말이야. 공부를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히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주말에 쉴 거야가 아니고요. 무너지는 날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어느 정도 그 용서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는 게잘 공부가 잘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엉엉 울고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안 되는데, 진짜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막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는 날 있잖아요. 공부할 때왜 글자도 이렇게 약간 튕겨나가는 느낌을 느끼는 그런 날이 있잖아. 그런 날에는 어느 정도는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몇 시간 쉬세요. 반나절을 쉬어도 되고. 아예 그날 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아요. 다만, 오늘을 안 하면 내일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안 했지? 내일도 잘안 되겠지? 그러면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빠이빠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안 되고 오늘 기왕 이렇게 된거나 오늘 나한테 보상으로 하루를 줄게라고 하는 게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돼. 아, 이틀에 한 번꼴로 보상을 주는 게 어딨어. 그거는 안 되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날이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하루 온종일 공부만 하겠어. 그죠? 나도 고등학교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야자를 하는데 그냥 그날은 친구들이랑 그 노래를 하러 꼭 가야 될것 같았어. 막 거의 막 노래 안 하면 막 숨을 쉴수저 노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야자 시간인데 몰래 나가서 이제 딱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교감 선생님이랑 마주쳤어요. 진짜 딱. 근데 우리가 너무 그 간절한 눈빛으로 교감 선생님 노래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허락해서 보내주셨어. 그래. 얼굴이 오늘 노래를 해야 될것 같다고. 너무 간절했나 보지. 근데 그게 나의 일탈인데 나에게 너무 달콤한 일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모든 게 해소가 된것 같고 갑자기 세상이 막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또다시 힘을 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옥죄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 그런 날도 주 5일째 생각하면 우리는 주 5일이라고 이틀 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주 6일 정도 하고 하루 정도는 놀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기. 이런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들. 나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그런 거 기억나는데 야자할 때 우리 학교 앞에 김치 돌솥밥이 있어요. 그걸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 딱그두 번이 있어. 그걸 치즈 얹은 김치 돌솥밥이 있었거든요.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두 번의 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갔었지.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다시 4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요 문제 하나를 남겨놨었죠. 130.

17쪽에 해당하는 4번 문제입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복습할 때 착상 노트에다가 꼭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 알았죠? 이게 그나마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이것도 수능 문제거든요. 요때에 2년 연속 수능 문제로 이 실내 구간이 나왔었어. 그래서 오예를 외쳤죠. 오예. 왜냐면 실내 구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도 쉬워요. 진짜야. 자, 그중 어렵게 나온 편입니다. 왜 그럴까? 쓱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어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 자, 말이 많은 것은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어쩌고, 근데 이게 실내 구간이길래 나는 필요한 것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니까, 그치?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스르륵 하시면, 100대 5위에,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 1일 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아. 만약에 여기까지가 하나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빗배기 A를 물어봐. 실제로 물어보는 게 만약에 빗배기 A야 이러면 이건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은 문제라는 거잖아. 대신에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장점은 계산이 깔끔합니다. 단점은 X바가 필요 없다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 실내 구간의 길이면 X바를 기준으로 빼고 더한 그 거리만 필요하다 보니까 2 곱하기 실내도에 의한 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필요하거든. X바가 필요가 없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긴 X바 1, 굳이 X바 2, 그리고 그들의 관계식까지 주고 있습니다. 내가 X바라는 그 표본 평균,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지. 없어, 없네. 그럼 어떻게? 아이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셔야 돼.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뭘 사용을 할 거고 이런 생각들은 해야지, 그치? 계속해서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랑, 그러니까 문제랑 나의 어쨌든 그 수싸움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치? 그래, 한번 X와 1이라는 거 사용을 해서 써볼게요.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신뢰도에 의한 값은 자 뒤에서 동그라미 할게요. 0.95가 되는 1.96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거 사용해서 제가 여기다 신뢰 구간을 써보도록 할게요. X 바 1으로부터 빼고 더해서 신뢰 구간 하나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빼고 더하는 값은 신뢰도에 의한 값이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100이었죠? 그러니까 10 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그죠? 더하기 1.96 10분의 시그마. 됐어?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줄 요약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그 필기, 요약 정리 이런 거 되게 잘했어, 얘들아. 근데 그게 수학에서 진짜 의미가 있어요. 되게 줄글로 길게 나오든지 뭔가 말이 많거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쉬운 식이든 그림이든 정리하는 게 엄청 필요해. 특히 확통에서 필요해. 그래서 내가 확통을 좋아하나 봐. 그죠, 여러분? 자, 갑니다. 또한번더 해요. 이번에는 400대예요. 다른 색깔 펜을 썼어요. 일부러 여러분 잘 보이게. 다음 일이니까. 자, 400대에 대해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은 X바 1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표본을 뽑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X바 2를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신뢰도가 99%고, 그거는 C부터 D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바 2로부터 빼고 더할 건데, 신뢰도 99%니까, 신뢰도에 의한 값이 2.58일 거예요. 그럼 2.58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2.58. 루트, 여기는 뭐가 들어가? 400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20. 분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아요. 문제 속의 표준 편차는 원앤 온리 하나만 주어집니다. 그 친구 그대로 쓰시는 거라 표준 편차 그대로 시그마로 썼어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는 M. X바 2. 더하기 2.58.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요 값이 얼마야? C. 얘가 얼마야? D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지? 그리고 얘는 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 얘는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는데. 얘도 10분의 시그마로 쓰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도 약분을 할까요? 이걸 10으로 바꾸는 대신에 얘를 2로 나눠서 1.29로 쓸게. 1.29, 10분의 시그마. 하면 얼마일까? A에서 C를 뺐어. 수리가, 둘이 서로 같은데 뺐으니까 어떻게 돼? 0이 나오겠지. 아하. 자. 우리 중에 계산 누가 제일 못해? 내가 제일 못해. 받아들여, 여러분. 내가 할수 있어, 여러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식정리밖에 안한 거야. 자, 그럼 한번더 갑니다. 1.34 그대로 두시고요. 얘네 정리해서 옆으로 뺄게. 10분의 시그마 그대로 두시고, 1.96에서 1.29 빼시면 얼마 남아요? 7, 6, 위에 0.67. 마이너스 0.67인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내가 왜 위에라고 했겠어? 그렇지. 얘네들이 나누면 2가 됩니다. 즉, 10분의 시그마가 2입니다. 물론 시그마는 20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빗배기 A야. 그럼 이 식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2 곱하기 1.96. 10분의 시그마거든. 그래서 굳이 시그마를 20으로 안 쓰고 10분의 시그마를 2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만 곱하면 되겠죠? 여기한테 4 곱하시면 정답 얼마? 7.84가 되어 주겠습니다. 정답은 7.84라고 나오는 이 문제 유형 중에 역대급 어려운 문제. 이 이상은 어렵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어려워요? 아니에요. 왜 어렵냐? 실내 구간의 길이로 넘어갈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X바 1, X바 2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실내 구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A, B, C, D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주어진 게 X바 1에서 X바 2를 빼게 되어 있고 A랑 C랑 같으니까 사실 B, C를 바라보, B랑 D를 바라볼 필요는 없고 A, C 부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정리하면 가장 계산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X바 1에서 X바 2를 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지? 깔끔하죠? 오케이.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변한 거 없어. 그냥 실내 구간은 실내 구간일 뿐이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땡큐인데 얘는 X바에 대한 형태를,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를 물어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 전체를, 실내 구간에 대한 걸 전체를 써줘야 되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표본 평균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비교. 끊임없는 복습. 이게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간지러운 곳이 어딘지 알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긁어야죠. 그죠? 뭐 약을 바르든 뭘 하든. 근데 간지러운 곳을 그냥 냅두는 게 우리가 보통 복습을 하지 않는 그런 거. 만약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딱 나왔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물어볼게요. 그랬을 때, 응, 싫어.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뭐 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얘네가 쉽거든요. 자, 이때는 뭐였냐면, 모평균을 보통 뭐 M이라고 하면, 내가 표본의 크기 N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N개에 대해서 싹다 더해서 구한 평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표본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변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던 흐름 그대로 생각해봐. X바가 정확히 뭐 3이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표본의 크기가 2개, 뭐 3개, 4개 이런 식이어서 X바가 정확히 3이 될 확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도 풀어봤고요. 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흐름 타고 어디로 갔었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흐름을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요약을 해봐야 한 두세 단원에 걸친 내용이 지금 그냥 한

세줄 요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정리하고 들어가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이때 이런 거 했었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모 비율과 표본 비율입니다. 하려는 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표본을 뽑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잘 봐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가 300명이야. 이게 모집단이야, 여러분. 모집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 그죠? 버스라고 하나요? 버스를 타고 맛이 안 사는데 어쨌든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가 하나의 성질인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학생이 12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 비율은 무엇이냐? 전체 중에서 그 성질을 갖는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따지면 이게 모 비율이에요. 그래서 모 비율은 우리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 봐요. 모집단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는 대상의 비율. 그치? 어떤 속성이라는 건 문제의 상황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 요런 속성을 갖는 비율이죠. 그 집단의 비율이 되어주는 거야. 그 대상의 비율.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이게 주어질 겁니다. 모집단이니까. 그지? 그걸 뭐라고? 모비율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모비율은 P라고 합니다. P. 그죠? 그 P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갑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100명을 추출했어요. 표본을 뽑았죠? 그 중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사람은 35명이래요. 그러면 표본 비율은 얼마겠어? 그렇지. 100명 중에서 35명이구나. 이게 표본 비율이에요. 자,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어봐요. 모집단에서 내가 이미 추출을 한 표본이 있을 거예요. 그 표본에서 내가 말하는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비율을 찾는 거야. 이거는 전체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이 모 비율이라면 내가 뽑은 표본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은 내가 구해내야 되겠죠? 이건 뭐라고? 표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가 중요해요. 모 비율은 P, 표본 비율은 어떻게 할까? 자, 모평균이 M, 표본평균은 X 바로 났습니다. 비교하면 얘는 P 위에다가 짝대기를 놓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P하고 모자를 씌웁니다. 왜 웃고 있느냐? 수학 역사상 내가 생각할 때 정규비인 기준 가장 귀여운 기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의 이름은 좀 신나. P햇이에요. 진짜로 귀엽지 않니? P햇이야. 모자를 써서 피햇이에요.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학을 왜 좋아했느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파트를 좋아했느냐? 시그마 배울 때 좋아했어요. 진짜로. 처음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 시그마 배울 때왜 좋아했느냐? 시그마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그마 좋아했었어. 진짜 별거 없지. 리미트 배울 때 좋아했어. 왜? 어떻게 쓰면 리미트가 멋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좋아했어요. 로그,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뭐좀 새로운 기호를 배울 때 즐거워하고 멋있어 해야 되잖아. 피헷! 얼마나 귀여워. 세상 제일 귀여워. 그죠? 진짜로. 이럴 때 좋아하지. 피헷!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피헷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비율은. 오케이. 이게 다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놓을게. 이렇게 아마 내가 그 이쪽에다 쓰려고 그랬나 보다. 자. 표본 비율은 여기다 정리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n분의 x라고 되어 있어. 이게 재밌는 이야기야. 왜? n은 뭐야? 내가 표본을 뽑았는 크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 표본 중에서 이거는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예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사람 수. 그치? 그래서 피헷은 여러분, n분의 x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킵하고 오세요. 알았죠? 자, 여전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체크2에 적어놨죠. 내가
표본 N개를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뽑은지에 따라서 또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가 매번 바뀌게 되다 보니까 피해 또한 어때요? 확률 변수예요. 헐? 그러면 다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예, 갑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 아니,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도록 할게요. 당연하지. 방금 얘기했잖아. P햇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또 한번 들어가는 거야. P햇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요.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P햇은 뭐라고요? N분의 X입니다. 알파벳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N은 뭐야? 내가 구한 표본의 크기예요. 중에서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X라는 거 말이에요. 응? 그 대상의 수. 가진 대상의 수잖아. 아까 했던 버스를 타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탈, 자, 아까 전에 했던 그대로 가져가 볼게.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모비율이 얼마였어? 30분에 120이었어. 그럼 60으로 좀 나누어 볼까? 5분의 2지. 그러면 내가 이미의 친구를 붙잡고 얘야 너 버스 타니 안 타니를 물어봤을 때 버스 탑니다 라고 말할 확률은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에요. 아니 버스를 탄다는 게 왜 그래요 라고 하지만 내가 모비율을 찾아냈다는 건 이 중에서 버스를 탄다고 말할 확률이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고요. 내가 몇 명한테 대상을 물어봤지? 100명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한 그 X, 대상의 수, 버스 타는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100명에게 물어봤고 그 중에서 버스를 탄다고 말할 확률은 5분의 2로 고정이 됐어요.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 이항공포를 따라요. 이 흐름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들이 되게 재밌어져요. 그냥 암기 노노노노. 이해. 자, 즉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는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구하는 표본의 크기만큼 똑똑똑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표본만큼 뭐? 모비율만큼 그 속성을 가질 확률이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여기는 암기가 없어요. 이해예요. 이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받아들여지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쉬워져요. 자, 그러면 X의 평균은 어때요? NP. 분산은 NPQ. Q로 쓸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1-P를 Q라고 쓴 겁니다. 그죠? 요렇게 갑시다. 괜찮아? 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P햇의 평균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X잖아.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네, 변수 변환할 거예요. N분의 2X랑 같겠죠, 그러면? 2X가 얼마래? NP. 그러다 보니까 뭐랑 같아요? P. 다시 한글로 읽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내가 100명을 뽑아서 버스를 타는지 안 타는지를 매번 이제 확인해갖고 나온 비율을 100명을 뽑는 방법의 수만큼 어떻게든 다 뽑아가지고 다 확인을 했어. 그럼 당연히 모비율과 같아지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것도 이해가 쉽게 되죠. 근데 계산으로도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예요? 그대로 집어넣어봐. P햇이 N분의 X라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N으로 나누어준 거니까 제곱만큼의 효과가 있겠죠. N제곱분의 VX입니다. VX가 얼마라고? NPQ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NPQ 집어넣으셔서 약분하여 정리하면 N분의 PQ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산은

분산은 뭐랑 같아진다고요? PQ 모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모비율을 무엇으로 나눴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자, 인생 최초로 만났잖아. 그러니까 어색하고 좀 이상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갑니다.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문제를 오늘은 좀 다양하게 풀 건데 당연하지만 얘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대상 자체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를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건 흐름 타고 한 장 더 뒤로 넘어가 봐요. N이 충분히 커졌습니다. 내가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표본 비율은 어떤 분포를 가질까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여러분 N을 충분히 키우면 X가 당연히 뭐도 따라요? 정규분포도 따라요. NP 평균, NPQ 분산 이거잖아. 그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분산 표준편차 쭉 봤잖아. 다시 한번 갈게. Q는 이제 1-P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쓸까?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P햇은 얘 뭐랑 같아? N분의 X잖아. 당연히 어때요? 근사적으로?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피햇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비율도 확률변수인데 정규분포를 따라요.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라고? 여기다 또 적을까? 복습 차원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입니다. 그러므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대로 써볼까요? 평균은 p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입니다. 그리고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알파벳으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틀 안에 친해지실 겁니다. 이틀 안에 친해질 수가 있어요. 난생 최초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뭐 러시아어로 안녕이 뭐라고 하는가요? 이런 거 보잖아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두세 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인생 최초로 얘네를 만났고 여러분이 실눈 뜨고 그리고 약간 가드 올리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진짜 귀엽고 쉬운 파트거든요. 특히나 문제 풀어보면 더 할만해지니까 요 내용들을 일단 적어보고 자꾸 적으시고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 붙여놓으시고 친해지세요. 알았죠? 친해지세요.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얘네 진짜 할만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문제의 상황은 또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 앞에서 봤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제 문제 보여드릴게요. 내용 다시 또 적어놓고 문제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자, 자, 너무 근데 약간 눈물 나는 거지 않아? 나 요즘 제가 그 되게 T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나 요즘 되게 F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티라던데 어쨌든 간에 나 뭐 보고 되게 많이 잘 울거든요. 나 근데 이런 거 보면 제가 울컥해요. 여러분들 너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냥 얼른 20살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를 나도 되게 바랬던 것 같아. 어렸을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잘해야지도 없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됐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힘들고 무너지는 생각들을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거였겠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듯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뭐 공부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난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생각 되게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이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게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가 정말 내가 뭘 간절히 바라서 하는 소원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막다 나빠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을 지나가게는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이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이게 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나의 그 인고의 세월이 쌓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지나온 저의 입장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 되게 힘든 말인데, 아니, 아니야. 내가 보통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빨리 잘하고 싶었어. 잘하고 싶어서, 잘. 그냥, 쟤보다 잘하고 싶고, 얘보다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난 그냥 다 잘하고 싶었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커가지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 대상이 되게 허상이더라고. 뭐,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어?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었어. 선생님은 내 성적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생 가서 알았어요. 우리 담임은 나의 성적을 기억하지 못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건 오히려 내가 그때 어떻게 지냈고, 내가 무슨 소리를 했고, 너 되게 잘 웃고 인사하던 아이, 그긴 머리에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억을 하시는 거지. 내 성적? 그걸로 사람들이 판별한다고 난 생각했거든. 아니었어. 절대 아니더라고, 지나오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건 허상이었고, 나한테 압박을 주는 건내 자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성적. 여러분 있잖아.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고요. 쫓아가면 못 얻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이러면 절대 잘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실력이 올라가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 실력은 안 키우고 성적만 잘 나오게 어떡해. 남의 점수를 뺏어올 순 없다니까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시간을 어떻게든 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뭐,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한테 뭐, 초코 우유를 사 먹을 기회를 준다거나, 진짜 소소하지만, 아니, 그런 게 소소해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 그냥 작게나마, 이 힘듦에서 내가 뭐 하나를 성취하면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꼭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이 시간이 길고 힘들게 느껴져. 성적이 올랐을 때 나한테 줘야지가 아니고 강의를 다 들으면 전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까지 들으면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지, 내가 인정해줘야지, 내가 칭찬 스티커를 줘야지, 뭐가 돼도 좋으니까 그런 자기가 소소하게나마 얻어갈 수 있는 행복을 만드셔야 돼요. 진짜 작은 것들. 되게 좋아. 진짜 작지만, 약간 그런 초코과자를 사먹는 기회.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싸서 안 사먹는 초코과자를 완강하면 하나는 사먹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거여도 좋으니까 꼭 만드세요. 알았죠? 스무 살이 되어도 인생은 힘들어요. 그건 맞더라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해나간 뒤에 얻는 스무 살의 기회는 재밌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즐겁게 이 시간을 버텨봐요.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사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럼 되게 무섭지 않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느껴질까 봐. 지금이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느 도서관은 전체 입장객의 3분의 1이 5권 이상의 책을 빌려간다고 한다. 봐봐요. 속성이, 내가 원하는 그 성질이 뭐냐면 5권 이상의 책을 빌려가는 성질이야. 그게 뭐라고? 3분의 1이야. 뭐라고? 이건 모비율이라고 해요. P가 3분의 1인 겁니다. 왜 이런 걸 쓰냐고요? 여기 보니까 P헷,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써봤어요. 자, 120명이 뭐예요?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거기서 P헷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 뭐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P헷이 얼마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랑 같다 그랬죠? 모비율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괜찮죠? 또.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랑 같다 그랬죠? n분의 pq랑 같습니다. 암기인가요? 네. 근데 터무니없이 외우라고 한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흐름 타세요. 흐름 타. 만약에 외우지 않는다면 이런 버전으로 갈수 있죠. p헷이란 n분의 x니까 p헷이란 120명 중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입니다. 그리고 요 x는요, 뭐를 따릅니까?
이양분포를 따릅니다. 내가 몇 명을 확인했죠? 120명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5건 이상 빌려갔을 확률은 고정된 확률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 120분의 2x로 계산하면 되는데 x의 평균은 둘이 곱할까요? 40 되는 거죠? 즉 12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네요. 외우지 않으면 분석하면 돼요. 외우지 않으면 유도하면 됩니다.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유도 과정을 거쳤어. 근데 자주 나올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지. 표본 비율의 평균이 결국은 뭐랑 같아? 5 비율과 같더라고. 그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만약에 또 하나 더. 이것도 가볼까요? 분산도. 120분의 x다 보니까 120제곱만큼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vx를. vx가 얼마인데 12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정리해보자. 120은 하나 나눌게. 그럼 120분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2로 쓸까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유두리 곱한 걸 밑에다가 쓰면 되겠지. 약분이라도 할까? 9 곱하기 120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60 곱해서 540분의 1이에요. 뭐가? 분산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잖아. 그 계산 대신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120분의 p, 3분의 1, q, 3분의 2. 이게 어딨어? 여기 있어. 똑같아. 그죠? 매번 유도를 하자니 귀찮아진 누군가가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유도를 하다 보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근의 공식 몰라도 돼요. 유도하면 되잖아. 근데 한 10번, 20번 유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공식화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매번 유도하면 돼. 매번 유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때 공식을 바라보면 얘가 예뻐 보일 거예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계산한 건 540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540분의 1 분의 3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180 이렇게 되겠죠. 답은 180이 되는 그런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흐름을 타고 계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생 최초잖아. 낯설어서 그래. 이건 더 낯설 걸?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읽어봐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소수가 적혀 있는 카드의 비율을 P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10장의 카드 중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 봐봐. 다섯 개를 뽑으니까 표본이 이렇게 나오겠지. X1, X2, X3, X4, X5. 맞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할 거래요. P-hat. 그러면 일단 P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봐. 모 비율은 얼마예요? 10장 중에서 소수가 적혀 있어. 소수 뭐뭐뭐 있죠, 여러분? 2, 3, 5, 7. 10개 중에 4개네요. 그러니까 모 비율이 얼마인 거야? 5분의 2인 거야. 10개 중에 4개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p햇이 5분의 2면 된다는 거예요. p햇이 뭔데?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가 5개네. 그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수야. 칸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수 여기다 쓸까? 아유, 거기다가 상도 안 썼어. 수! 어때? 괜찮지? 한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란 말이에요. 다섯 개 중에서 그러면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가 몇 개여야겠니, 여러분? 두 개여야 돼요. 내가 뽑은 표본이 이렇대. 그럼 이 중에 소수가 몇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두개 있으라는 이야기. 너 소수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너네? 그럼 A가 뭐여야만 합니까? 기필코 소수기만 하면 됩니다.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건뭐 있어요? 2, 3, 5, 7. 네 가지 있습니다. 합을 구하래요. 얘네만 다 더하면 돼. 정답은 17. 충격적이죠?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해석만. 여기서 말하는 표본 비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비율이란 뭐라고요?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표본이 5개잖아. 그 5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 여기서는 소수죠. 소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그게 모 비율과 같아야 돼. 모 비율이 고작 5분의 2잖아. 그러면 내가 뽑은 표본 중에서 소수가 2개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소수가 여긴 없잖아.

그러면 A도 기필코 소수여야 되는데 여기 3이 나왔는데 또 3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표본 뽑을 때 어떻게 하죠? 복원 추출합니다.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3이 또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해석의 힘이. 물론 실제 문제는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3번 같은 문제만 열심히 열심히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알겠죠? 이해하는 거예요. 3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비율이 0.8인 모집단에서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정리해. 우리는 모비율을 P라고 부르잖아. P가 0.8이라고 쓸게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놀랍게도 소수로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많아요. 놀라울 건 없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했어. 거기서 크기가 N 400이에요.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P 해시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문제잖아. 여기서 P해시 따르는 넓이를 여러분들 확률이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잖아,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P해시 따르는 정규분포 찾아서 그것을 표준 정규분포로 변신시켜가지고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내용을 이용하셔야 돼요. 표본 비율은 뭘 따르지? 평균이 P고 표준 편차가 N분의 PQ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모르면 개념을 한 번씩 적어봐요. 개념을 한 번씩 적어봐. 왜?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가봐. 그대로 집어넣어볼까? 우리가 말하는 PS는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비율 그대로고요. 표준편차는 400분의 0.8 곱하기 Q. 1 빼기 하니까 0.2. 얘를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은 표준편차를 얼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 밖으로 빼볼게요. 400은 루트 밖으로 빼면 20으로 나오고요. 0.16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빼면 0.4로 나옵니다. 2 지우면 0.2에다가 넣으니까 0.02. 표준 편차가 0.0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주어진 건 뭐예요? 확률입니다. 0.78보다는 P해시 크거나 같고 0.84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표준화 작업을 거쳐요. 그러니까 0.78에서 평균 빼 0.8. 표준 편차 나눠 0.02. 진짜 0.02로 나눠요? 네. 이거는 계산이 적게 나온 편이에요. 이거보다도 계산이 더 많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Z로 바뀌어지는 거야. 항상 Z로 바꾸는 거니 여러분. 변수에서 그 변수의 평균 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변수의 이름이 뭐인 거예요? P해시인 거예요. 그럼 P해시의 평균 빼고 P해시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돼요. 0.84에서도 P해시의 평균 빼고 P해시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항상 표준화 작업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봐요. 0.02한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오예. 그다음 여기는요. 0.04인데 2로 나누니까 0, 2다. 2.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정규분포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네. 또 다시. 아,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만큼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0.34일 거고, 3413일 거고, 0부터 2까지는 0.477이니까 이 둘을 더할까요? 정답은 5로 끝나고 8, 1. 0.8185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 됩니다. 괜찮아. 누 말하다가 여기 걸렸어요. 아니, 누 이러다가 그랬어. 여기 누가 친줄 알았네. 자, 누가 봐도 모비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헷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본 비율의 어떠한 범위에서의 확률 넓이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헷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넘어와야 돼요. 오케이. 피헷이 정규분포를 왜 따르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걸로만 풀 건데 제가 다음 시간을 위한 이렇게 힌트로 하나를 드리자면 왜 정규분포 따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P해시 뭐라 그랬지?

0: n분의 x예요. 그리고 x는 무엇을 따르죠?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항분포 뭐를 따르지? 내가 400명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확률은 0.8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리고 400이면은 시행을 우리가 확인을 한 횟수가 충분히 큽니다. 그러면 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 어느 흐름을 타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3단 변신을 사용을 하면서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본비율에 대한 부분을. 그 흐름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3번 다음 시간에 풀고 4번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풀이 먼저 한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모비율과 표본비율, 요런 표현들. 모비율은 전체에서 그 속성을 갖는 그 비율입니다. 표본비율은 내가 뽑은 n개 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 x, 그래서 n분의 x로 나타낸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표본비율의 기호가 뭐였죠? p햇 그거예요. p 위에 이렇게 p햇 요거 생각을 하시고, 표본비율은 평균이 어떻게 돼? 표본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표본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본비율의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흐름을 타고 가요? 정규분포를 따른다의 흐름을 타고 가는 문제로 오늘 마무리를 했던 거죠. 괜찮아? 낯설잖아. 낯설어서 어색한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제가 3번, 4번 다음 시간에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모비율의 추정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15개의 강의 동안 수능 특강 한 강을 한 단원 동안, 한 단원을, 한강 동안 다 끝낼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부터 교재 본문과 중요 문제들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어떤 단원? 제일 첫 번째,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단원 한번 쭉 풀어볼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단원의 내용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충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정치의 의미, 법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능만 준비하는 거라면 이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지만 내신을 위해서라면은요, 이네 가지 내용들이 모두 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수능 특강 본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네 가지 내용들 모두 다 종합하고 이네 가지 내용들이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제일 첫 번째 정치의 의미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치의 의미 보이시죠? 이거는 당연히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지만 내신에서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내신에서 여기는요, 특히 서술형 문제로 하나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두세요. 즉, 서술형 문제로도,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는요,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지? 얘들아, 우리 어느 정도 개념 공부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랑 같이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던지 간에 아주 작게라도, 입모양으로라도 대답하는 연습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 진짜 마지막 개념 스피드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말로만이라도 꼭 들리지 않더라도 정리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자. 얘들아, 우리 정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정치가 일어나는 범위를 가지고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에서, 이거 너무 중요하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국가라는 표현 대신에 같이 쓰이는 다양한 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었지?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 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는 무엇이라고?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기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뭔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구는 바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만이라는 글자. 고유한 현상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정확히 설명하면은 국한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넓은 의미의 정치로 넘어갈 거예요. 얘들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였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 현상 다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였죠. 국가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집단 안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는 거였어? 국가도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좁은 의미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선지. 그래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거. 얘들아, 왜? 얘들아, 다원화된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야.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지. 왜?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갈등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하나만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이거 시험에서
예시로 객관식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학급 회의 중에 무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그렇지. 바로 어디에만 해당이 된다? 국회의 입법 활동만 정치로 본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학급 회의는? 정치로 보지 않겠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학급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무엇을 정치로 봐요? 그렇죠. 학급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는 거 당연히 정치로 보겠죠. 어디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 입법 활동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로 보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이 사회 집단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국가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조사. 시험 문제에서 이 조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만 국한된다, 한정된다, 이런 표현 꼭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요 내용에서는 서술형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좁은 의미의 정치의 한계점입니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에서만,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존재를 반드시 존재로 해? 국가

존재를 반드시 존재로 해. 그러다 보니까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 사실 국가 형성 이전에도 뭔가의 정치 현상들은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없으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전제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정치의 기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 공부할 때? 수능 특강 설명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얘는 수능에서 단독으로 나온 적 없어.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아요. 제시문이 나온 다음에 이 제시문에 해당하는 정치의 기능을 찾으세요. 요 정도 나올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굳이 정치의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시문과 관련된 중요한 건 요거야.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찾는 거다 중요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정치의 기능은 어디에서도,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기능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기능들은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서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라고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의 기능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정치의 의미와 기능 한번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법의 의미와 이념입니다. 자, 일단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 먼저 기억하자.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거 하나만 빠르게 기억하자. 규범은요, 쉽게 같은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재판에 갔을 때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판에서의 규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규범은 쉽게 기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규범에는요, 관습, 도덕도 있습니다. 근데 법은 관습, 도덕과 달리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요거 하나만 체크, 강제성이 있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시험 문제 한 문제 구성되기는 어렵고요. 시험 문제 한 문제 구성이 된다면은 바로 무엇이 구성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법의 이념이 구성이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큰 의미로도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세세한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법의 이념 세 가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 1번 정의 체크. 됐어? 자, 그다음 내려와 보세요. 2번 합 목적성 체크.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 법적 안정성 체크. 이렇게 세 가지 법의 이념이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자. 자, 법의 이념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크게 세개 뭐라고? 정의, 합 목적성,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법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 나오고 A, B라고 나옵니다. 그 A가 정의이고 B가 예를 들면은 법적 안정성인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화면 자체에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하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랑 그래서 좀 이따가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응용해 볼 겁니다.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요 표현 기억을 해주세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표현 들으면은, 아, 이거 정의구나라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예요. 근데 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덕끄덕 할수 있는 건 바로 요 내용이에요. 본질적인 내용, 즉,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정의라는 거 안에는 바로 평등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다들

끄덕끄덕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바로 평등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다? 평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에다가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되셨죠? 평등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균적 정의입니다. 자, 우리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봐.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절대적 형식적 평등의 추구. 차이를 고려한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바로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딱 넣어줄게. 자, 평균적 정의에서 평균이라는 단어 생각해봐. 평균이 뭐야? 이렇게, 나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평균의 정확한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전체 값을 가지고 뭔가 나누는 거잖아. 똑같이. 그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돌아가는 몫이 똑같이 나누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평균이잖아, 쉽게. 평균적 정의는 그거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배분적 정의 넘어온 다음에 사례보자. 자, 우리 배분적 정의는요, 얘들아, 배분의 의미, 쉽게 여러분이 표현해봐. 뭐야? 나눠준다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배분적 정의는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능력,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게 평균적 정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차이를 고려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자, 우선 평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모든 사람들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시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하러 가는 거. 내가 투표하러 투표장에 갔어. 그럼 한 표씩 똑같이 주는 거.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평균적 정의.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요.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거. 생계 유지가 어려우시니까 보조금을 드립니다라고 다르게 대우하고. 판매 실적이 높아요? 열심히 일하셨군요. 당신의 능력과 노력에 더 성과급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배분적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요두 개를 나누는 지금 나와 있는 표. 이표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사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표에 있었던 내용과 사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정의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 목적성이에요. 얘들아, 합 목적성은 지금 눈 크게 뜨고 선생님이 체크하는 부분에 같이 체크하는 거야.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걸 합.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다르지. 자, 예를 들면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야.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개인의 자유보장이었어.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이 되었겠지.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복지국가가 돼요.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이익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공복리도 중요해진 거야. 자,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같이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반영되었을 거야. 즉, 법의 내용이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바뀌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합 목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사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법이 반영했고,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바뀝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합 목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나와 있는 법적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법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법적 안정성은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어.

라는 법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심돼 신뢰가 생겨라고 하는 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법적 안정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법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근데 함부로 지나치게 마구 변경되거나 폐지되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믿겠어? 내일의 법이 다르고 오늘의 법이 다르고 내일 모레의 법이 다른다면 안 되겠죠. 또한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법이 애매모호하다면 내가 그 법을 믿을 수 있어? 아니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기준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의식과 합치가 되었을 때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이 뭐였어? 법의 이념 세 가지, 정의, 합, 목적성,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내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입니다. 뭐, 민주주의의 뜻 자체가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면 자체가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가볍게 기억해 주실 내용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 형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시험 문제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한 문제 나옵니다. 아니다, 아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두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험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고대,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세트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대 시민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사회계양론자랑 관련된 내용들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몇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거 미리 머릿속으로 예측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일 첫 번째, 크게 세트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기억하자.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눠지는 세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쭉 내려가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현대 민주주의. 얘들아, 이게 수능 특강 넘버링상으로는 4번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대, 근대, 고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나왔다.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내드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요겁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얘들아, 직접 민주 정치라는 거는 옆에다 하나만 적어볼까? 바로 시민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직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를 바로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큰 특징점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다.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 즉,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였는데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얘들아, 이때 시민은요, 오늘날의 시민과 그 범주가 다릅니다. 우리 오늘날의 시민은요, 그냥 뭐 일반적인 평범한 대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의미했던 시민은 누구를 의미했냐면요, 바로 노예가 아닌 성인, 남성을 의미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노예는 제외된다라는 거. 성인, 남성을 의미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요, 민회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민회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입법 기구 같은 거였어요. 즉,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행해졌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도자기, 밥편에 사람 이름을 써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 공동체에 위험이 될 만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시키자.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깨뜨려. 도자기 밥편에 사람 이름 써서 추방시키는

뇌라고 하는 제한적 민주 정치가 해당이 됐던 거였죠. 요 내용, 누가 해당이 안 됐던 것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자, 일단 시민혁명이라는 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건지를 기억해 주셔야겠죠?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즉, 이 당시에는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계급들이 억압받고 착취받았어요. 땅이라는 거를 매개로 주로. 그래서 그 땅이라는 걸 매개로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던 거야. 왕이라든지 귀족이 다내 맘대로 할 거야. 이 땅에서 나오는 거 니들이 일했어도 나는 일안할 거야. 니들이 일했어도 다내 거. 니들은 어차피 내 소속,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봉건적 모순제도에 이건 안 되겠다. 모순적인 봉건제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무엇을 원했을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내가 번거 내가 쓸 거야. 너한테 안 뺏길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한 나는 똑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나의 권리를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를 요구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자, 내신 시험 문제라면은요, 이 대표적인 시험 문제, 대표적인 시민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데, 사실 요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아마 시민혁명 당시에 문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을 외운 나라기보다는, 아, 그래서 이 문서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권리를 얻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각 시민혁명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서,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프린트 교과서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이에요. 확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이러한 대변혁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변혁을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 중에 특히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지.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계몽 사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수능 특강 오른쪽에 날개 맨 위에 보세요. 있어 없어? 있죠.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조리한 현실을 인간 이성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부 인권 사상.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등장하면서 시민혁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회계약서의 확산입니다. 얘들아, 사회계약서는 꼭 하나만 기억하자. 미리 밑에다가 적어볼까? 사회계약서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보고 적어봐.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야. 어? 국가는 원래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고? 맞아. 왜?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은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국가를 인위적인 수단으로 만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지금 막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국가 권력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왜냐면은 자연 상태라는 게 있거든. 자연 상태는 국가 이전의 상태인데 이 국가 이전의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뭐 하라고? 우리의 권리를 좀 보장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함부로 우리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국가 권력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단에 불과해라고 보는 걸 바로 우리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지? 여기 내가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거.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 단독으로 하나 출제될 수 있는 사회계약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는 크게 3명입니다. 바로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눈에 잘 보이는 펜으로 계속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밑줄 친다, 나도 쳐야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치는 게 아니라,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보자. 자, 얘들아, 제일 첫 번째, 홉스야. 홉스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뭐냐면은,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러.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연 상태.

자체가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나의 생명과 안전이 보전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인 정청태로 뭐로 삼은 거냐면은 홉스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상황,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끝내고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를 만들자. 이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어. 이러한 통치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 즉 군주가 주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거야. 다시 정리하자. 인간은 악해, 이기적이야.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무언가 권리를 준다기보다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야, 우리의 권리 모으자. 모아서 누구한테 싹 주는 거냐면은 우리 통치자한테 주자. 군주한테 싹 주자. 뭐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좀 지켜달라고 싹 모아서 주자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군주가 주권을 갖고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홉스의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은 어디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로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다라고 했어. 인간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백지와 같이 어떻게 자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 상태 봐봐. 국가 이전의 상태 봐봐. 이성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연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상태를 잠재적 평화의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로크 넘어갈 거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바로 권력 분립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얘들아, 시작점 하나만 체크해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로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권력 분립. 자, 로크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정확히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고 봤냐면은 두 개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입법권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얘들아, 입법권이 뭐야? 바로 의회야. 그거 생각하면서 바로 넘어와봐. 의회가 존재해. 그러면은 의회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간접 민주 정치 의미하는 거겠지.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 입법부 강조했으니까. 자, 이러한 대표 누가 뽑아? 국민이 뽑죠. 그러니까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국민에게 있는 거야. 국민 주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적어보자. 자, 우리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믿고 맡길 거야. 그런데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넘기지는 않을 거고, 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우리의 권리를 넘기자라고 하는 전부 양도설이었어.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만 넘기자라고 하는 일부 양도설이었어. 일단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신탁의 개념이야. 믿고 맡기는 거야. 믿고 맡겼는데 만약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럼 우리는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어라고 하는 것까지 로크가 주장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충분히 시험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마지막 루소 넘어갈 건데, 얘들아, 루소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봤냐면은 인간은 좀 선해, 성선설이라고 봤어. 하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서 불평등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거를 루소는요, 비유를 들었어.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루소 시작점 잘 봐. 요네 글자 꼭 기억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얘들아, 일반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개인이 이기심을 드러내지 않고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공익,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우리는 바로 일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점 어디다? 일반 의지다.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라서 개인의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라고 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자라고 하는 직접 민주 정치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다시 성선설이야. 일반 의지에 따라서 넘길 수 없어. 직접 민주 정치 강조합니다. 즉 국민들은 누구에게 주권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을 결국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민이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외우지 말고 다 자연 상태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민혁명의 성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과, 결국에는 국민주권 권력 분립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아예 알려줄게. 국민주권 권력 분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입헌주의에 따른 대의민주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의민주제는 근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근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근대와 달리 현대에서는, 현대와 달리 근대에서는 이라고 나와. 아니야. 지금 이 내용은 근대와 현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민혁명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에서는요, 이러한 의의도 있었지만 한계점들도 있었어. 바로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차등 부여된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사람들이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했겠지. 즉, 이러한 시민혁명의 한계 때문에 무엇이 등장하게 된 거야? 바로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되셨죠? 얘들아, 다시 한번 지금 나와 있는 시민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국에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체크해 볼 거야. 앞에서 당시에 참정권이 제한된 사람들은 누구였어? 그렇지, 바로 노동자층이었어. 또 인종에 따라서는 흑인이었어. 또 여성들이었어. 얘들아, 다시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 참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냐면은 바로 유산 계급의 성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참정권이 차등부여되거나 제한되었던 노동자, 흑인, 여성들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쳤겠지. 그 결과 무엇이 등장한 거다? 바로 현대민주주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대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선거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민주제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 민주제 요소를 여러분들이 개념 플러스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직접 민주제 요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 크게 세 가지의 무엇이 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 소환이 있다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름이 일다 했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법률에 따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뭐야? 통치자 혼자서 하는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사람의 지배였거든. 인치에서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우리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 먼저 하자. 제일 첫 번째, 형식적 법치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둘다 법치주의입니다. 얘들아, 선생님 손잘 보고 따라와, 이제. 내가 두개막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역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야 돼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의 이념 등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합니다.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 강조해야 하네. 중요한 거. 해. 근데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왜?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법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법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논리로 악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법에 따라야 돼. 근데 그법 안에 있는 목적과 내용까지도 제대로 고려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위헌법률 심사제도입니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해서 목적과 내용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사제가 대표적인 제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위헌법률 심사제랑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선지로 꼭 나온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목 위주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요, 서로서로 보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요하고,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살펴보면은 서로서로 조금 긴장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변화의 역동성이 내재가 되어 있지만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좀 둘이 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앞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요. 요거는 내신에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단원에 해당하는 개념 빠르게 한번 정리했고요. 이 내용 응용하고 선지를 통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문제 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본 문제 중에서 11페이지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법의 이념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반드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겠구나 먼저 떠올리면 돼. 우리 힌트가 되는 내용들 선생님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래. 모든 법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래. 오케이.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정의가 되겠네. 반면에 B가 의미하는 건 뭐야? 법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대. 그러면은 법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바로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B는 바로 법적 안정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A랑 B 먼저 찾았으면은 이제부터 선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법이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건 뭐였지? 그렇지. 합 목적성이었지? A는 정의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 2번 봅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대우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다. 얘들아, 평당한 대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되,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황, 능력,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거는 다르게도 대우받을 수 있어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요거 꼭 기억하자. 정의와 관련된 거,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대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다라는 거, 쉽게 정의라고 하는 게 그의 몫을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가 만약에 열심히 일했어? 이거에 대한 성과를 줄게.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어? 피해 보상해야지. 해당되는 몫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해당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뭐였지? 정의였습니다. 4번,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 거였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아니죠. 왜 A와 B 모두 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 1번 문제 볼게요. 얘들아, 지금 발문 보는 연습도 같이 내가 해줄게. 법치주의 유형이라고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일단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국가 권력의 제한, 국가 기관의 권한,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을 잘 봐. 힌트가 되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기만 하면, 얘들아, 여기가

중에 기초학위만 하면 그럼 뭐만 보는 거야? 법률이 형식적인 합법성을 갖췄는지만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겠죠. 다만 A가 법 자체의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자. 오케이. 목적과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목적과 내용도 고려해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었던 거였죠. 자, 선지 잘 봐야 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이죠. 왜? 선생님, 앞에서 정리해줬던 거.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의 형식과 절차, 그냥 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더라도 그냥 법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통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헌법과 법률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위헌법률 심사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다라는 거는 법률보다 상위의 법에 헌법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선지 꼭 체크해놔. 국가 권력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체크한 거네 글자로 줄여봐. 법치주의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요 부분에 생략된 말이 뭐야?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다 모두 해당이 되는 거야. 얘들아, 요 선지 조심해야 돼.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해당이 되는 거.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바로 B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걸 실질적 법치주의는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 뭘 생각해야 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중화장실권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자치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정치라고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 학생자치회 모두 정치. 반면에 을은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 요거 만자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만? 국회의 입법 활동만 정치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다면은 결국에 갑은 넓은 의미에서, 을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우리 선지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갑의 관점, 넓은 의미의 정치, 노동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정치로 보겠죠? 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니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의 한계점이 있었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떤 내용이 여기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 정치의 기능으로 보는 거. 앞에 선생님이 본문으로 정리해줬잖아. 요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에 대한 자원 분배의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는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 얘들아, 요 표현 기억해.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온게 국가의 정치 현상도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학교 폐위도 정치, 국가도 정치라고 보는 건 어디겠어?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에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거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홉스로크 루소 중에 누구일까요? 항시적 전쟁 가능성의 상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권자를 제시했고, 주권자만이 인간의 무질서한 전쟁 행위를 제압할 수 있다. 즉, 주권자가

0: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절대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습니다. 항시적 전쟁 가능성의 상태가 자연 상태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 봤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있었지. 그걸 말을 바꾼 거야. 항시적 전쟁 가능성 상태라고. 그럼 누구야? 그렇지. 바로 A는 홉스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고 보다. 아니죠.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성악설에 기본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전부 양도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누구에게? 군주에게.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자. 자, 2번 보자마자 1초 컷으로 누군지 말해봐. 그치, 일반이지? 루소야.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3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홉스가? 아니죠. 누구에게 있다고 본 거야? 리바이어던과 같은 군주에게 있다고 본 거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대의제 옹호한 거 간접민주 정치, 이권 분립을 주장한 로크야. 그리고 마지막 5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렇죠. 홉스가 바로 정답이었다라고 우리 문제까지 쭉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단원, 1단원 중에서 첫 번째 내용 봤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다 집어드렸으니까 한번더 빠르게 보시고요. 꼭! 요 내용들 다 맞춰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신 시험이라는 거는요. 한번 보고 나면 절대로 다시 볼 수가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내신 공부예요. 물론 우리 수능 준비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은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으로 우리의 정기 시험을 꼼꼼히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정기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험 같은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 대비 어떤 강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 내신 준비를 할 때 주의할 점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죠.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 그냥 한 권을 전체 해서 거기서 20문항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 정기 시험이 4번 있단 말이에요. 그 4번의 시험 동안에 우리가 부분 나눠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20문항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뭐 22, 3, 4 뭐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구석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없더라도 선생님이 별도의 학습지로 수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라면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히 잘 집중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객관식 100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논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고득점하는 친구들이 100점 만점을 받지 못하고 뭐 2점, 3점 이렇게 감점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답을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논리적 흐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씩 또는 필요한 용어들이 하나씩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1등급에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객관식 문항 어려운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푸는데요. 논술형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런 부류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등급이 이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건 선생님이 OT에서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수업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시간에 계속 집중해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수업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계속해서 캐치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막 자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는 고득점은 어렵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1단원과 2단원의 일부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볼 겁니다. 이 강좌가 15강 안에 우리의 한 권의 이 내용을 다 정리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고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1단원 전체에다가 2단원의 저맨 뒤에 있는 부분 중에 조금 덩어리가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량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1단원 생명과학에 의해서는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생명과학이라는 교과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 요거는 한 문항에서 두 문항까지는 꼭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물의 특성 일부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1단원 문항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3단원의 병원체로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내신 시험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배웠다. 그럼 바이러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 1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연역적 탐구에서 두세 문항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1차 정기 시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범위가 좁은 정기 시험이다 보니까 귀납적인 탐구도 출제가 반드시 될 것이다. 한 문항 정도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단원에서는 저 뒤에 이제 저 뒤에 부분을 끌어왔는데,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 정리라든지 이해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죠. 생물의 특성이 6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알수 있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의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이 실제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예시를 줘요. 그 예시 중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은 이 6개 중에 뭐에 해당되는 설명인지,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문제 뭐 한두 개만 풀어봐도 다 이해하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문항들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문항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뭐 발생, 생장, 생식 이런 건다 생자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지만, 조금만 우리말로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 구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나왔던 6가지 특성들 중에 모든 생물에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통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포는 이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이면서, 그다음에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많은 세포들이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다세포 생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뭐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조적인 기본 단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의 이런 형태, 이런 손가락 하나, 요 모양 있죠? 그 모양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 세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런 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병원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포들이 일부가 좀뭐 없어졌어. 일부가 여기 자리를 비웠어. 그럼 어떤 그런 막아준다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옆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런 기능을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기능을 할수 있는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도 우리가 세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부에 세포막이라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막 성분으로 된 이렇게 구획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경계막이죠, 경계막. 그래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가 구분이 되어서, 세포 내부에서 우리만의 물질 대사라는 그런 어떤 생명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는 세포막이

모든 세포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세포막이라는 구조가 없다? 그럼 세포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세포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유전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뭐 생김새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조절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생물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성이긴 한데, 실제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로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지금 수능 특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강좌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같이 놓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4페이지에 있는 이런 예시 그림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대사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또 중요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짧고 굵게만 볼 거예요. 물질 대사가 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만 동그라미를 좀 쳐본다면,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뜻을 좀 풀어봤을 때, 우리 세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계속해서 종류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 이 대사라는 게 한자를 이게 풀어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예였다가 또 제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거는 물질의 변화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고 우리가 그 구분을 하려면 물질의 종류가 변해야 돼요. 물질 종류가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또 이런 세포 밖에서,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확산이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 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특강 문항들 중에서 이 외부 공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확산,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확산이 아니고 이런 외부 공기에서 일어나는 확산이 물질 대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만 물질 대사로 우리가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의 예시로는 보통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광합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포 호흡을 한다던가, 뭐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뭐 B라는 물질이 된다던가, 뭐 B라는 물질이 점점점 소모된다던가, 이렇게 어떤 물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이 물질 대사의 예시로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뭐예요? 우리 식물 같은 그런 생명체들이 새롭게 포도당 같은 물질을 합성해 내는 거잖아요.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물질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합성이나 아니면 세포호흡은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분해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분해해내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런 것들이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로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인데, 요거는 예시를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3단원의 주요 내용인데, 아마 1차 정기고사에는 요 범위까지 들어가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앞에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차 지필에, 2차 정기고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다 정도는 1단원에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극이라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생명체 내부나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물들은 우리의 어떤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적절히 반응하죠. 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피한다든지, 뭐 그쪽을 향해 다가간다든지 그런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체내의 어떤 환경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환경을 외부에서 뭐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36.5도 정도로 맞추려고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범위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뭐 요거의 예시로 출제가 될 때는 체온 조절이나 아니면 혈액 속의 포도당량, 혈당량 조절이나 아니면 우리 체내의 농도, 삼투압 조절, 요런 것들이, 뭐 물을 많이 먹었더니 오줌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조절도 있죠. 그런 것들이 예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에요. 발생과 생장. 발생은 우리가 뭔가 없었는데 새롭게 뭔가 나타났어. 그런 거 보통 발생이라고 하죠. 생장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도 있었어. 근데 있었던 애가 더 컸을 때, 그때 생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인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란 원래는 다 하나의 수정란이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최초의 순간에는 단세포였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만들어진 수정란, 최초에는 그 수정란 단세포였는데 그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뭘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수가 많아졌고, 그런 많은 수의 세포들이 잘, 얘는 저쪽에 가서 이동하고, 얘는 이쪽에 가서 뭐 눈이 되고, 얘는 저쪽에 가서 손가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특성도 정해지면서, 역할도 정해지면서, 역할이 정해지는 걸 우리가 분화라고 하거든요. 세포 수가 많아지는 세포 분열과 각각의 어떤 역할이 정해지는 분화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 그걸 우리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에서 어떤 뭐 어린 아기라든지, 수정란에서 어떤 개구리라든지 어린 개구리라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발생인데, 생장은 그 이후에 그 개체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어린아이 막 태어났어. 근데 걔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긴 하잖아요. 걔가 점점점점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다. 그게 바로 생장입니다. 그래서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성체로 자라는 걸 생장이라고 하고, 생장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이즈가 커지죠.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랄 때 굉장히 크게 몸의 크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어마어마하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에서 주요 키워드는 이 세포 분열이 됩니다. 세포 분열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요거는 뭐 다들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을 텐데, 생식은 이건 이제 4단원의 주요 내용이라서 저 이제 2학기 분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식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 아니면 쉽게 말해서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장균 한 마리가 세포 분열해가지고 그냥 두 마리 됐다.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분열하는 순간 그냥 서로 다른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개체 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다. 근데 우리와 같이 유성 생식, 생식 세포 만들어서 수정을 통해서 하는 그런 생식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생식이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럼 유전은 뭐예요? 그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은 간단히 말해서 낳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은 담는 것입니다. 낳았더니 닮았더라. 그게 바로 생식과 유전이다. 요거의 예시는 뭐 정록생명인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라든지, 뭐 어떤 뭐 눈 모양이 닮았다, 코 모양이 닮았다,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들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입니다. 자, 각각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적응은 환경에 적합한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잘 적응했다 하면 거기 이제 녹아들어서 잘 생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선인장인데, 선인장은 물이 부족한 그런, 그죠? 물이 굉장히 부족한 사막 환경에 잘 적응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원래 잎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오히려 얘한테 해로울 텐데, 그 잎이 가시로 변한 그런 형태적인 그 적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게 되었다, 적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화는 무엇이냐면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 그 과정 자체입니다. 유전적 구성이 변하는 것도,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까지가 이제 크고 작은 범위의 진화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적응과 진화를 항상 세트로 묶어서 물어볼 거예요. 선인장 예시 내놓고 이거는 적응이냐 진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거는 적응과 진화의 예이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응이 나타날 때 유전적인 변화가 없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했어? 그건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접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로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요거에서는 주요 키워드가 뭐뭐하기에 알맞은, 뭐뭐하기 적합한,
이런 것들을 넣어

줘서 여러분들을 덜 헷갈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에 잘 집중하시면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포인트, 바이러스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얘네 말고도 더 뭔가 독특하고 기발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과서나 우리 뭐 수능특강에도 그렇고 소개되는 것들은 이런 박테리오 파지라든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아데노 바이러스나 뭐 요즘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랑 다른 거예요. 세균은 생물이에요, 엄연히. 단세포 원액 생물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그냥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세균이랑 바이러스 절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논술형으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제시문을 주거나 아니면 제시문 없이 그냥 지식형 문항으로 이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징을 몇 가지 이상 쓰라든지,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징을 몇 가지 이상 쓰라든지, 그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생물적인 특성. 그러니까 얘를 온전히 생물로 봐주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예외 없이. 모든 세포는 그리고 다 세포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로 넣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는 자기 스스로는 뭘할 수가 없고, 숙주 세포 밖에, 숙주가 얘가 기생하는 대상이 되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얘기인데, 숙주 세포라는 거는 그 세포 안에 있어야만 뭘할수 있고,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먼지 같은 상태다. 그래서 밖에서는 입자로 존재하니까 생물로 봐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스스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뭐 이렇게 증식도 못하고 물질대사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 특징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생물로 볼수 있는 특성들은 뭐가 있느냐? 보면은 유전 물질을 갖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세포 그림 그려주고 기본 구조는 세포막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세포 생물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밖에서는 못하는데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핵산을 복제해서 수를 늘리는 증식도 가능해요. 그럼 내 유전 물질을 다음 바이러스한테 물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전, 아까 뭐 유전도 있고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이런 특성도 있었는데 여기서 유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적응과 진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물적 특성으로 잘 기억하고 서술도 가능한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술형 출제 예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우리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적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좀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항들만 몇개좀 뽑아봤습니다. 세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번입니다. 이 문항의 형태를 보면 어떤 예시가 하나 나와 있고, 거기에 기억이라고 해서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특징이랑 가장 비슷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특징의 또 다른 사례를 찾아라. 이런 문항이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마뱀 A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은 섬에 서식하는 A의 개체군은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허리케인 지나간 후에 앞다리의 평균 길이와 발바닥 발판의 평균 면적이 모두 증가했대요. 도대체 허리케인이 무슨 짓을 했길래? 봤더니 A의 긴 앞다리와 넓은 발바닥 발판이 만약에 있다면 똑같은 도마뱀이어도 다리 길이랑 발판 넓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길고 넓을수록 주변 사물을 잘 움켜쥐어가지고 안 날아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 속에서 날아가지 않고 버티는데 유리하다. 뭐뭐 하기 적합해서 유리하다. 뭐겠어요? 적합해서. 적응과 진화겠죠. 적응과 진화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마뱀이 누군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 밑줄 친 부분이, 아, 거기에 하기 적합한 어떤 형태를 갖게 되었다. 적응과 진화의 사례다. 그것만 우리가 알수 있으면 문제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 2, 3, 4, 5 중에 적응과 진화의 사례를 골라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답니다. 이거 번식하는 거죠? 생식? 뭐 생식과 유전으로 볼수 있겠네요.

유전. 그다음에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된다. 요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었는데 걔가 닭이 됐어. 뭐지 이게?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꼭 챙겨두시고,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물질 대사입니다. 광합성이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광합성 나오면 물질 대사에 예시다, 이거 기억을 하라고 했고. 그럼 여기 중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사례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 5번이 적응과 진화의 또 다른 사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또 스탠다드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도 많이 나옵니다. 기역니은 디귿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떤 개미 뚝, 개미가 만든 뚝인데 이제 개미가 파낸 흙이 위에 쌓여있는 그런 건데, 남미 평원에 높게 솟아있는 개미뚝에서는 밤에 녹색의 빛이 나온답니다. 신비롭죠? 이 빛은 X의 애벌레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근데 기억하고 밑줄을 찾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근데 애벌레도 생물일 거 아니에요? 그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했대. 어떤 물질을 분해했대. 거기서 에너지를 얻었대. 요거는 물질 대사입니다. 뭘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었다. 이런 설명은 세포호흡 과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물질 대사고요. 그래서 그 빛을 이용해서 흰개미를 유인한답니다. 그 다음에 엑스애벌레는 자라서 성충이 됐어. 애벌레였는데 성충이 됐어. 발생과, 그죠? 발생과 생장이죠? 발생과 생장이다. 이런 것들 그냥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났죠. 그쵸? 어떤 세포 호흡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발생과 생장의 세포 분열 기본 전제. 꼭 챙겨놓으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흰개미는 X의 애벌레의 포식자냐? 포식자는 먹는 애죠. 먹는 애. 먹는 쪽. 먹히는 애가 아니고. 근데 흰개미가 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가 이 애벌레가 흰개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흰개미는 이 애벌레의 포식자가 아니고 뭐예요? 피식자죠. 피식자. 먹히는 종을 피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답이 되는, 답이 3번이 그런 문항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유형으로 얘한테 맞는 거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1번처럼 5개 중에 또 다른 사례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면, 요거는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멋있게 생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림 가는 박테리오파지라는, 근데 얘는 워낙 유명한 바이러스고, 대표적인 바이러스를 얘 이름 정도는 외워주면, 얘 이름을 쓰세요라고는 안 하겠지만, 문제풀이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는 애고, 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 핵산. 유전 물질인 핵산이거나 단백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바이러스는 바깥쪽에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바이러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아니고, 성분이 달라. 세포막이 아니고 단백질로 된 껍질을 바깥에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핵산, 유전 물질. 얘도 이 니은으로 되어 있는 게 핵산, 유전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통점인데, 이거는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생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단백질 껍질과, 단백질과 핵산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간은 감염 과정에서 숙주세포 안으로 핵산을 주입한다. 이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단백질 껍질까지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핵산, 이 유전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복제라든지 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이 이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능에서는 요건 잘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수업하셨으면 나올 수 있다. 한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세포 구조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세포막도 없고 세포 구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기 시험은 범위가 좁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외우고 이럴 것도 없고, 요 생명과학은 생명 자체를 연구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것까지, 응용까지 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거, 그것까지만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그냥 세포부터 하나의 개체까지가 아니고 세포를 이루는 분자부터 시작한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도 분자잖아요, 그죠? 그런 분자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보냐면 우리 생명체 그룹과 환경 비생물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요거는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 요 정도 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두시고,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랑도 영향을 주고받고, 정보학이랑도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사례들이 아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죠.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인데, 이 부분은 수행평가로도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가장 먼저 실시되는 수행평가는 이 부분인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일단 데이터의 축적으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납이라는 거는 돌아가서 점차점차 나의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그런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관찰해. 계속 뭔가 기록해.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납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뒤에 가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가설이란 거를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런데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없다. 그거를 일단 기억하세요. 일단 뭐 내가 계속 데이터 축적할 거야. 근데 내가 미리 뭔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는 거를 포인트로 짚어서 알고 있으면 되고,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과정은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계속 데이터 남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내가 이것저것 보다가, 아, 나쟤 봐야지 하고 정했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냅다 그냥 관찰하면 안 되고, 어떻게 관찰할 건지를 잘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뭐 빠뜨리는 거 없이 나중에 그 후회하는 일 없이 잘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실제 그 방법을 따라서 관찰하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외워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이런 거 가나다라 마로 섞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정리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보시고, 이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윈의 연구가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10페이지죠? 10페이지에. 그래서 귀납적 탐구의 예시는 요거 하나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보다가, 나쟤 봐야지 정해가지고, 어떻게 볼지 정해서 실제로 그 방법들을 보고, 그 다음에 결과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윈은 어떻게 했느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군도에 가가지고, 핀치새가 이 섬에도 살고, 저 섬에도 살고, 여러 섬에 사는데, 걔네 부리 모양이 섬마다 다른 것을 관찰했어.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흥미가 생기죠. 나는 핀치새를 봐야겠다. 그래서 핀치새의 부리에 대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찰할지를 잘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윈은 핀치새를 잡아가지고 부리를 측정하고, 크기도 측정하고, 스케치도 하고, 막 이것저것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하고, 부리 모양 서로 비교하고, 데이터를 남기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거대로 실제로 관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얻어내고, 그거를 잘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서식 지역에 어떤 먹이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구나. 아, 먹이랑 어디 사느냐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 내신 시험에서 객관식으로도 나올 거고요. 주관식, 그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행평가까지 많이 여기서 이제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일단 가설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예상해 본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뭐를 통해서 검증하느냐? 탐구.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탐구 방법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순서를 섞어놔도 다잘 정리할 수 있게 암기를 해야 된다. 일단 연역적인 탐구도 관찰하면서 시작합니다. 막 보고 있었어. 이것저것 관찰했어. 근데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고 궁금해. 뭘좀 봐야 궁금한 것도 생기죠. 갑자기 자다가 눈 떠가지고 궁금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거 궁금하다. 궁금증 생겼어.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밝혀져 있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 하지만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뭔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럴까? 아마 우주에서 외계인이 걔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서 그럴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 실험으로 검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 검증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설로 설정합니다. 아까 귀납적인 탐구에는 요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건 그냥 냈다. 그냥 계속 관찰해가지고 데이터 얻는 거고. 요거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요. 그 탐구는 어떤 뭐에 적합해야 돼? 가설의 그런 그 진위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내용의 탐구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얻어질 거고요.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여기에서 결론 도출의 내용은 뭐여야 돼?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았구나. 아니면, 실험해보니까 틀렸네. 요게 결론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설에 맞지 않는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어. 그러면 뭐 가설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다 해봤는데도 똑같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걸 일반화된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아까 설계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탐구 설계에 대해서 수행평가나 논술형평가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실험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그 적절한 어떤 결과가 그 어필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러려면 대조 실험이란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약을 만들었어. 근데 그 약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냥 그 병에 걸린 사람한테 한 명한테 그걸 딱 먹였는데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나을 때가 다 돼서 알을 만큼 알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으면 약을 먹인,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킨 약을 먹인 집단이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실험군이 병을 낫게 하는지 안 낫게 하는지를 보면 돼. 근데 걔랑 비교할 수 있는 약을 안 먹은 집단 하나를 또 설정을 해서 걔에 의한 효과랑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험할 때는 항상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인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인의 명칭도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돼요. 일단 변인이란 거는 그 탐구와 관련된 요인들은 다 변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변인들 중에 영향을 주는 쪽에 해당하는 변인이 있고요. 영향을 받는 쪽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쪽,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부르고,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크게 나눕니다. 영향을 주는 쪽, 받는 쪽. 주는 쪽은 독립변인, 받는 쪽은 종속변인이라고 불러요. 그 탐구의 결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종속변인입니다. 그렇게 일단 구분해 놓고, 근데 영향을 주는 요인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속변인이 시험 성적이다. 성적이 결과잖아요? 그럼 이 성적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럼 그 많은 것들은 다 독립변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어떤 탐구로 그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줄 순 없어. 그럼 나는 예를 들면, 뭐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한 것과 아닌 것의 그런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런 하나를 이렇게,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어떤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나는 수능특강 교재, 요 교재의 영향을 보고 싶다.

라고 정해놓은 거, 그게 바로 그 탐구의 조작변이 됩니다. 내가 딱 타겟으로 정한 그런 독립변이 한 가지, 한두 가지. 그래서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조작변이고. 그러면 어때 돼요? 아까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수능특강으로 공부한 집단과 뭐 다른 교재, 뭐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공부 시간, 공부 장소, 뭐 필기도구 종류, 뭐 조명의 조도, 뭐 이런 거. 이런 거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런 것들도 독립변이에 해당이 돼요. 요 성적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보기로 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적의 차이가 이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잘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변인들은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줄수 있는 게 10가지가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증명할 거야. 그럼 나머지 9가지는 통제 변인으로서 다 똑같이 잘 맞춰줘야 한다. 어디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변인의 명칭 안 헷갈리게 카테고리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 예시로는 파스테르가 탄저병이라는 병에 대한 예방 백신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했던 그런 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탄저병 백신으로 이 사람이 탄저병 백신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예방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를 문제 인식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 그럼 가설은 뭐라고 세워야 되겠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거 확정할 수 없죠. 그냥 이거 내 생각이잖아. 그럼 실험으로 검증을 해봐야지.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럼 탐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탄저병 백신을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꼭 비교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랑 양의 건강 상태를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원래 주사 안 맞은 상태가 자연 상태니까 그냥 가만히 놔둔. 그런데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 집단이 실험군이니까 주사한 집단.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춰줘야 되겠죠. 탄저병 백신 주사했느냐 안 했느냐 빼고 양의 나이, 건강 상태, 사육 환경, 먹이 종류 이런 건싹 맞춰줘야 돼. 그런 거는 통제 변인. 그래서 지금 이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가 여기서 달리한 딱한 가지 변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작 변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둘다 탄저균이라는 무시무시한 균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조군의 애들은 다 탄저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했는데, 이 예방 백신 맞은 애들은 다 건강했다. 그럼 뭐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가설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읽어주는 단계가 결론 도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는 이런 단계에 맞는 어떤 또 다른 사례가 제시가 될 거고, 이 사례에서 이게 무슨 단계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보거나,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이거 건강 상태는 종속변인이거든요. 결과니까.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출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연역적 탐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점수가 걸려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행과 지필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꼼꼼히 해야 되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한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는 문제를 몇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실제로 보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상당히 많은 좋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두 가지 정도 좀 예시 대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 배열을 하도록 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술형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읽고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 가에서 소나무가 흡수한 무기 염류의 양이 화분 A보다 B가 더 많은 것을 확인했어. 이건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나무가 토양 속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세균 액수가 도와준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확인하고 결론 내린 게 가장 마지막쯤에 가겠죠. 그 다음에 A와 B 중 B의 토양에만 X를 첨가하고 일정 시간 동안 A와 B 각각에서 소나무가 흡수한 무기 염류의 양을 측정하였다. 뭔가를 탐구를 했죠. 그럼 요거보단 앞이었지. 아마 다가 이쯤 있을 텐데, 라를 한번 볼게요. 소나무가 토양 속 무기 염류를 흡수하는데 X가 도와줄 것이라고, 뭐뭐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탐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 결론 도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뽑아보시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0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트리 접시 ABC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 A에는 합성세제 용액을 넣고 B에는 묽은 황산 용액을 넣고 C에는 물을 넣었답니다. 그리고 ABC에 무씨를 50개씩 올려놓고 25도씨 항온기에 두었대요. 무씨는 무의 C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ABC 각각에서 싹이 얼마나 텄는가를 봤답니다. 근데 합성세제랑 묽은 황산은 그냥 봐도 발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다 발화를 안 했대요. 그런데 물을 넣은 데서만 무씨가 모두 발화하였다. 이런 탐구가 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억.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느냐? 그래서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물 넣었을 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조 실험 수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뭐가 대조군이고 실험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대조 실험을 했느냐?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싹이 튼 무씨의 비율은 독립변인이냐? 싹이 텄냐 안 텄냐? 요거를 결과로 봤단 말이에요. 결과는 종속변입니다. 종속.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입니다. 독립변이는 원인에 해당하는, 그렇죠? 영향을 주는 쪽이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합성세제와 묽은 황산은 모두 무씨의 발화를 촉진했나요? 발화 안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억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1번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사성 질환 한번 볼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대사성 질환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모든 생물의 공통 특징 중에 물질 대사라는 걸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내용.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출제되는 거는 당뇨병이랑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세 가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수능에서는 요 셋만 묻는데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더 추가로 있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하셨는지를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료 해석형이거나 그냥 지식으로 외운 거 푸는 그런 간단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에서는 용어 정리만 헷갈리지 않고 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대사량은 그냥 소비량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기초로 기본적으로 쓰는 양, 그 다음에 활동해서 쓰는 양, 그 다음에 1일 동안 쓰는 양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그냥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뭐 체온 조절하고 심장 박동하고 호흡 운동. 내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양이 기초대사량이고 그 외에 추가 활동을 한다면 활동대사량이 소모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1일 동안 사용하는 총 에너지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여기저기 조금 애매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양 요거 3개 더한 값이 1일 총 대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죠.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으면 몸무게가 유지될 거예요.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량이 더 많다 먹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에너지 과잉 살찌겠죠. 그 다음에 소비량이 더 많아. 그러면 에너지 부족. 살 빠지겠죠. 뭐 이런 거. 이런 수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것들이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대표 문항으로 꼽아봤는데 지금 39페이지 3.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그냥 총합 덧셈만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탄수화물로는 900 섭취했고 지방 600, 단백질 500 섭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요렇고 C는 요렇다. 그럼 이거는 지금 섭취량의 자료죠. 섭취량. 지금 섭취량 자료인데 그래서 그 총합을 그냥 내주면 됩니다. A는 얼마를 총합 먹은 거냐면 2000. 2000 총합. B는 다 더해주면 2700. C는 다 더하면 3000.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하루 동안 쓰는 양, 소비량. 대사량은 요만큼이다. 이거 두 개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일 대사량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아니죠. 요거는 기초대사량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B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B는
2700 먹었는데 2700을 써요. 아, 균형이네.

그다음에 D급,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A와 C는 모두 체중이 증가하느냐? 얘는 2000 먹고 2300 쓰니까 A는 살이 빠지겠네요. 모두 증가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이런 어떤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단원과 2단원 일부에 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는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노직을 클리어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평가원 수준의 문항을 클리어 할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개념 펼쳐줌. 우리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정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정의관을 자유주의적인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당분간 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동선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시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한 의미와 특징을 기본에 두고 대표적인 사상가는 롤스와 노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큰 틀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의 접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면서 롤스라는 정치 철학자가 제시한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합의해서 그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들을 제1원칙, 2원칙으로 나눠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면서도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사회의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 했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또 한 명의 정치 철학자를 만나게 될 텐데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이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자, 이러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노직 역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어머, 근데 그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내 것도 소중한 것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혹여 남의 것을 침범하거나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국가가 나서서 당신의 국가의 그 역할을 통해서 내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요. 최소국가라는 단어가 인상적으로 들리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소국가라는 말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국가 혹은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국가라기

보다는 내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주기 위한 시스템과 그 집행을 할수 있는 나라, 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드리면서 노직 버전에서의 정의 원칙, 즉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랑 롤스의 제1원칙, 2원칙이라는 정의 원칙들을 마지막 표에 한번더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요, 노직을 공부하면서도 롤스와 함께 비교되면서 실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문항 구도에서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이 연계점을 잘 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 표로 한번 정리, 노직의 기본 입장 표로 한번 정리, 그리고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면서 한번더 정리.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머리에 잘 기억에 남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항에 나오는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미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201쪽에 있는 문항이고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죠. 평가원의 예시 문항인데요. 갑이 롤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항 형태에서 갑을병의 법례가 들어갔잖아요. 각각의 입장, 공통 입장. 이게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이 문항에서 기역, 니은 하면 롤스만의 입장인 거냐? 직읒은 두 사람 공통 입장 맞냐? 리을은 노직만의 입장 맞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을이 오늘 만나볼 노직이에요.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눈도장 한 번만 찍어 볼게요. 을에서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권리. 취득에서의 정의, 이전에서의 정의, 교정에서의 정의라는 정의의 원칙.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권리는 정당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버무려 보면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로서 그 소유권이 정당하다면 너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그런 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요건이 이 정의 원칙, 취득, 이전, 교정이라는 이 원칙에 따져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보면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디귿과 리을에 대해 노직은 어떤 답을 할까를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자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개념 묶어 좀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묶어줌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부분 펴셨죠? 항상 말씀드려요. 교재에 있는 거에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면서 메모할 만한 부분을 저는 이 화면에서는 초성이트로 만들었어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나볼 노직도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에요. 노직도요? 그럼 누구도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었는데요? 맞아요. 롤스도요. 롤스, 노직 모두 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 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특성을 설명할 때꼭 들어가는 용어가 있다 그랬죠. 이거 뭘까요? 맞습니다. 자유예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권리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맞아요. 개인이에요. 그럼 자유, 권리, 개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유주의적인 정의관 빨리 한 번만 다시 복습하는 셈이죠? 빨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인 전제가 모든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지녀요. 나의 삶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고요. 국가는 그런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노직의 입장에서도 최소 국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국가가 바로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입니다. 근데 만약 개인선과 공동선이 충돌하게 됐을 때에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공정한 것인가라는 현실 세계에 적용한 논의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 사상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롤스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노직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상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 둘이 문항에서도 또 만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노직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노직의 정의관을 명명해봐라.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소유권리,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혹은 소유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롤스를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저스티스 페어니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노직의 경우에는 소유권, 엔타이틀먼트, 이 문제. 이것이 정당한 나의 소유권인지 따져보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권한을 배타적으로 인정해줘야 돼.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 판단하는 건 당연 전제가 되고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소유권한을 배타적으로 인정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노직에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정당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얘기해 보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노직은 최소국가론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미니멀 스테이트를 이야기해요. 이건 뒤에서도 반복을 당연히 드릴 텐데요. 미니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입장과 또 다르고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혹은 소수가 희생할 수도 있는 관점과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최소국가론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붙여보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배타적으로 인정해주세요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만큼 나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 점 인정해요. 또 물론 여기에 그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이 혹여 내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민해요. 그만큼 최소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노직이 이야기하는 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세 가지의 원칙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즉, 노직 버전의 정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세 번째 원칙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원칙은요. 너가 지금 너 거라고 하는 그거, 너의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있잖니? 그거 최초 취득할 때 정당하게 취득했니? 두 번째, 너가 그렇게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너에게 이전될 때 자유롭게 이전되었니? 어머,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았다고? 강압과 절도와 사기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그걸 자유롭게 이전했다고? 어머, 애초에 취득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소유권이 자유롭게 이전되어봐야 그거 문제 있어. 또, 다시 말하자면, 정당하게 취득했지만 강압과 절도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이전됐다고? 그것도 잘못됐어. 잘못된 건 바로잡자. 그래서 교정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취득의 원칙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소유권 인정해. 정당하게 양도받은 재화도 소득권 인정해. 정당하지 않았다고? 부정의했다고? 그럼 바로잡아야지. 라는 세 원칙이 작동한다. 근데 물론 여기서 취득, 이전, 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노직에게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건 맞지만 이게 노직에게서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내가 어떤 소유권을 최초로 소유하게 된 거,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전되게 된 거, 그 과정이 잘못했을 때 교정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 자체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혹시나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는 취득, 이전, 교정 그러면 아, 이거 노직이야. 노직이지. 라고 딱 직진해 버릴 확률이 커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해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노직인지 알만큼 학습이 되었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게 문항 속에서 산출이 됐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노직이지. 노직만? 아니,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이지만 노직의

이론에게서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히스토리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들어봐 주시면 이야기가 조금 더 심층 깊어질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갑니다.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그의 정의론의 명명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 정의관 이름에서 강조하는 건, 노직은 무슨 주의라고요? 자유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럼 뭘 좋아한다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그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지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만큼 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국가 속에서 속해 살아간다면 내 소유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함,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 시스템 필요함, 인정함, 단, 그 국가 시스템이 자칫 내 소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건 정당하지 못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 국가라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제한 조건이,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것도 참 당위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이런 제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그 소유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노직에게서 워낙 좀잘 등장하기 때문에 초성이트로 넣어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크게 마음 쏠릴 필요 없이, 자유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하겠지. 또 그것의 취득과 이전, 처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겠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근데 자유로운 선택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면, 자, 어감, 자, 정확한 뜻,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때로는 갖고 있는 어감이, 아, 내 자유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 자유만을 중시한 입장. 하고, 헷갈리면서 이 어감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요, 엄연히 배타적인 이기주의하고는 달라요. 왜요? 내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소중한 나의 것을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래, 너거 인정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상주의는. 아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럼 지금 말한 절대적, 배타적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이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기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절대적, 배타적, 배타적이라고까지 하면은 뭔가 이것도 역시 어감이 조금 안 좋은데요? 나쁜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너의 권한을 인정해. 그래, 그거 너 거야. 그래, 너거 인정. 100% 네 거야. 그때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데,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만의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야. 공유하는 권한이야. 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잖아요. 그래, 그거 100% 네 거야. 아, 그네거 인정. 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네 거이면서 우리 거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거이면서 나랑 같이 써야 돼. 라고 하지 않는 오로지 너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했다면. 그래서 절대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거 노직한테서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때에 아, 그만큼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직은 지금 말한 대로 그래. 그 정당한 소유권의 절대성, 배타성을 인정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인정하는 조건은 뭔데? 여기를 가야 돼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내 소유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만큼 정당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 인정할 수 있는 분배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따로 없어. 독립적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설계해서 그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입장에 나는 있어. 그래서 단순히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와 같이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 절차를 설계해 놓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그쵸.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의의 원리를 준수한 이 정의의 원리라는 건 로직 버전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바이겠죠. 그 절차에 따른 분배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돼요. 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공통점이겠어요? 그렇죠. 롤스 역시도 이 절차적 정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결과를 따로 정해 놓아서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세워놓자. 그럼 독립적인 결과 따로 정해놔 봐야 그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고 그들끼리 모순돼서 충돌되기도 하고 이거 좀 적용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를 따로 정하지 말고 공정한 게임의 룰, 공정한 절차를 설계해 놓는 거에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때? 그래서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공통점이어서. 자, 그럼 이런 자유지상주의와 절차적인 정의를 따라서 그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한다? 맞아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존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내가 취득한 거를 자유롭게 양도했을 때 그게 정당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고사항 하나 넣어볼게요. 참고사항인데 이 내용은 문항에 적용이 되는 참고사항이에요. 부가설명으로 또 심화설명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최초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요. 내가 어떠한 자연물, 대상물에 나의 노동이 가해지게 되면 그 노동이 가해진 대상물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이 가해지면 무조건적으로 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동을 가했더라도 여기에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제한 조건이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 혹은 타인이 소유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함부로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노동이 가해진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가지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앞에서 명예혁명 이야기한 적 있었고요. 그때 제가 메인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게 된그 계몽주의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사회계약론 중에서 특히나 그 명예혁명 이야기할 때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로크에게서
자연권을 설명할 때 자연권 중에 사유재산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권이라는 설명이 하나 나와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그 시점에서 보자면요. 내가 자연의 공유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국왕 당신이 나한테 부여해 준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내 동의 없이 당신한테 세금을 바친다거나, 내가 노동을 해서 뭐 경작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을 당신한테 먼저 진상 바쳐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 나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뒤에는 제가 얘기를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소유권이 자연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 주장 아래는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신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의 대상물들, 공유물들을 주셨고, 그 공유물에 나의 노동이 가해지게 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 뒷산에 깨끗하고 맑은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신이 우리에게 준 자연의 공유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소유권, 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물통 들고 거기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 오는 노동이 가해졌을 때 그때 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 노동이 가해지면 모두 다내 겁니까? 노동을 가해서 그 샘물을 싸그리 샘이 마를 지경으로 제가 그 물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나 권한을 내가 완전히 차단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 질의 것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가하면서도 거기에 제한 조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 질의 것을 남겨놓는다. 좀 길죠? 그래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네.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로크가 자연의 대상물에 노동이 가해졌을 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로크적 단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노직에게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대상물에 대한 노동, 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럼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최초 취득한 것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했어요. 그럼 그 양도받은 사람은요? 오, 완전 내 거죠. 왜? 정당하게 취득한 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이 됐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봅시다. 이전받고 양도받은 사람은 이때 노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양도만 받은 거예요. 상속만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이전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또 하나 중요한 거. 노동을 가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무지 잘 나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시문항 수준. 그 지금까지 학력평가 문항 수준에서 짚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직이 이러한 정당한 소유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유권 얼마나 소중해요. 잘 보장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나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낭패죠. 내 자유로운 소유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유권들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안정, 그 안정된 그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소유권과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단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자, 이건 들어만 두셔도 돼요. 상호, 보호, 협회와 같이 말하자면 서로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서서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자유와 권리 잘 보장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걸 침해해. 그럼 우리

우리가 나서서 그걸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바로바로 출동해서 그거 해결해 주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마치 어떤 서비스에 맡기는 것 같은 시스템까지 가다가 가장 중요한 국가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이야기는 이 도출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국가는 필요하다. 왜?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두 번째 줄 보실까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니는데, 나 그거 침해받고 싶지 않아. 잘 보호하고 싶어. 그러니 그 역할을 우리끼리도 어떻게 해보고, 어떤 것에 맡겨서도 해보고, 그 단계를 따라가 봤는데, 이제 좀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돼요. 단, 그 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 걸 지켜줘야 되는 건데, 네가 그 일을 하다가 행여 설마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그건 안 돼. 그건 선 넘는 거야. 그래서 최소국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국가, 여기 이제 쓰고 갈게요. 최소국가가 하는 역할은 재화, 권리의 안전보장. 그리고 만약 개개인들 사이에 취득과 이전 사이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강압이나 절도, 사기로부터 사기로, 뭐, 만약에 이게 최초 취득되거나 이전이 된다면 내가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 강압적으로, 나에게 사기를 당해서, 절도에 의해서 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면 이거 너무 불리하죠. 이거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또, 개개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국가가 나서서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집행하는 역할, 이 집행한다라고 하면, 뭐야, 최소국가가 아니고 뭔가 힘이 더큰것 같은데?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계약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불의한 어떤 개인,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말하자면 법, 제도 혹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들, 집단들,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것들이요. 그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조직들이요. 그럼 뭐 정부 조직,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걸 저는 시스템이라고 한번 간단히 적어봤어요. 그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우리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세금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국가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아, 내 정당한 노동에 과세를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부당한 거야. 라는 유의 노직의 강한 어조가 나왔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정당한 노동에 과세를 하는 거를 부당, 과세를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걸 지키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 기본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봐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국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가장 중요한 노직에게서 정의 원칙 세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 앞에서 세부 설명까지 다 해드렸어요. 1원칙. 뭐? 최초 취득이 정당했나요? 그 취득이 정당한 건 뭐가 가해지면 됩니까?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 노동의 산물. 하지만 타인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침해하지 않는 재화는 취득한 사람한테 소유 권리 있음 인정. 그럼 그걸 자유롭게 양도받았어. 그것도 인정.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전의 원리. 뭐라고? 최초 취득이 부당했다거나 혹은 그것이 이전됐을 때 부당했다고? 그럼 취득이나 양도받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바로잡아야 됨. 교정의 정의. 세 가지의 원칙.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한 이 노직의 입장에서 보면요.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게 롤스가 이야기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명명이 지금 달라요. 그거 하나 막큰 대문처럼 하나 생각해 놓으시고, 그럼 노직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가 취득했을 때 그게 이전됐을 때 정당했니? 라는 소유권이 발생되게 된 역사, 히스토리, 과정,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역사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유를 중시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재원화 가치가 무엇에 의해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좀 미리 정하지 좀 마세요.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할 거고요. 자유를 중시하니까요. 그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했고 자유롭게 이전이 되었다면 그 역사, 분배된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다 따져봐서 문제가 없다면 그 정당성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 분배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무엇에 따른 분배라고 따로 정하지 마세요. 정형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정형적 원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노직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나오네요. 제가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정당한데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최초 취득이 정당했어요? 그땐 노동, 타인에게 피해주면 안 돼.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취득한 것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이전했어요? 세 번째, 정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잡아요. 라는 세 가지의 원칙. 이게 노직 입장에서는 1, 2, 3의 정의 원칙이고요. 롤스 입장에서는 정의 원칙이 어떻게 됐죠?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표현이 됐었죠? 야, 그래서 이제 두 사상가 버전의 정의의 원칙까지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반복하면서 잊지 않게 만들어두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노직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론들은 최소 국가론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정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또 확대된 국가, 국가 역할이 확대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무정부주의에서는 국가가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데 무정부주의가 된다면 그러한 역할을 할 국가가 없게 되니까 이거 안 되고 또 확대된 국가에서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좀 자세히 적어봤어요. 보호, 분쟁 해결 위한 법적 시스템 제공, 계약 불이행 시 이행 집행 강제. 그런 측면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왜? 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국가 운영, 사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과세, 조세, 그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 그리고 교정의 역할도 국가가 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국가 역할과 그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순 있죠. 단,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 있어요.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으로 나에게서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김으로써 그를 도와준다면. 만약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할게요. 롤스가 말하는 최소수혜자라고 해볼게요. 최소수혜자를 도와주는 일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내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서 그에게 이전을 시켜요. 안 되죠. 노직 입장에서는요. 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게 선택 안한 상태에서 이전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도와주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거나 혹은 재산소유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도 롤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노직과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거 다 무엇을 위한 돈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잘 보장받기 위해서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효과 중 교재에 있는 자료요. 텍스트가 좀 빡빡해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노직의 제시문과 선지가 나올 법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신속하게 좀 빨리 읽어볼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국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의도로 강제적 수단을 써서 안 돼. 따라서 롤스가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옳지 않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재산권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강제해서 침해하면 안 돼. 그내 생각에는 존 롤스 교수의 저 주장은 난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던 포지션에 있어요. 또, 취득, 양도, 교정에서의 정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취득할 때 어떤 재화를 취득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양도할 때 정의 원리에 맞도록 소유권을 갖는 사람은 또 그것을 소유권을 갖는다. 또이두 원리의 적용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또 다른 소유권을,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최초 취득과 이전에서 자유롭고 정당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소국가의 역할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그거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인권 보호, 계약 집행의 감독 등의 역할에 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심하면서 선택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들은 어느 정도 선이 나왔는가는 문제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맞춰줌.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문항을 먼저 볼게요. 이 문항의 의도는 지난 시간 갑, 로스에 맞춰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을, 노직에 맞춰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라면서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노직의 정의 원칙까지 꼼꼼히 다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 그의 정의의 원칙에다가 국가의 역할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노직의 관점에서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디귿번이 지난 시간에 롤스 입장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설명을 했었는데요. 노직의 입장에서도, 오늘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노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분배 결과를 미리 정해놓거나,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익이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노직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디귿번 B와 같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 노직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적인 대비 개념인데, 문항 깔끔하게 푸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롤스 노직 정의관을 체크한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영역에 대비를 시켜야 돼요. 이 내용을 두고 그럼 각각의 개념 정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노직부터 가보면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취득 이전이 정당했다면 배타적 소유권 인정할게. 잘못했다면 교정하자 라는 거였고,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하면서 원조적 입장, 무죄의 배일, 차등의 원칙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나오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꼽아봤는데, 이 개념 토대로 해서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의 경우에는 간만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거를 빨리 얘기해 볼게요.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 원칙이 합의되어 원초적 입장, 무죄의 배일. 방금 제가 표현해 드렸던 요 내용에 들어가죠. 이건 롤스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간만의 입장 맞아요. 그럼 니은번 A.

그럼 1번, 개인은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 소유 관리를 지닐 수 있다. 을만의 입장인가요? 이건 C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때요? X인 거 아시겠죠? 노동을 통해서 취득의 정당성, 소유권을 논할 수 있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전을 받으면요. 노동하지 않았지만 내 소유가 될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노직의 입장에는 적절하지 않네요. 노동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가원 그렇게 해서 노직에게서 역시나 절차적 정의, 정당한 취득 이전 교정에서의 원칙을 꼭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거든요. 이런 구성대로 평가원에서 한번더 나온 적 있어요. 여기는 2004년에 평가원에서 만들었었던 샘플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갑과 을이라는 구성도 똑같고요. 나번에는 이런 도식을 쓴 것도 똑같아요. 앞에 문제에서는 벤다이그램이고 여기에는 알고리즘인데 갑 누구예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고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면 전체 집합, 즉그 분배도 정당해. 그렇죠. 노직의 입장이에요. 그럼 을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합의의 관념을 기본 구조 자체로 확장을 시켜 무지의 베일이라 부른 특징을 갖는 원초적 입장이 이러한 관념을 구체화해 룰스네요. 오, 질문 잘 해결되셨죠? 그럼 각각 노직과 룰스의 정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1단계. 그럼 그 1단계를 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탐구하는 이 법례는 그 사상가 만의 입장이냐, 공통 입장이냐가 똑같이 적용돼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가보죠. 기억번 A.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 또 롤스부터 해봐봐. 롤스 예스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정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작동한다면 경제적인 불평등 허용한다고 했어요. 사회적인 불평등도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롤스도 마찬가지예요.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노직의 입장에서도 내가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자유롭게 이전한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불이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둘다 예스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갔으니까 기억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P, 노직 만의 입장이란가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나요? 오늘 계속 봤었던 문장인데 아예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가는구나. 니은 맞아요. 디귿번 B 또 노직만의 입장인가요?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소유물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예스. 자유롭게 이전됐다며. 어머, 이 노동 얘기는 그래서 평가안에서 두 번을 다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심화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1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의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가? 정의의 원칙을 우선성의 축차적인 서열로 두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였어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차등의 원칙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면 이건 최우선 1차적 축차적 서열상 우선의 원칙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롤스에게서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그런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려면 이런 개념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 노지까지 했으니까 자유주의적 정의관, 분배적 정의 나오면 득점은 우리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용액의 농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유니크 실전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번에 유니크 블룸이었던 거 희석, 그리고 취하다, 혼합, 요세 가지를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리했던 부분에 있어서, 요 예시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배웠던 농도 개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바로 퍼센트 농도. 두 번째는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몰 농도 먼저 보고요.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관계 살펴보고 희석, 취하다, 혼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양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이 부피다라고 하는 걸 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위에는 몰, 양이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밀리리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가고 싶으면 밀리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몰 농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액의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나타낸 농도다라고 해서 몰퍼 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터와 몰을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에 내가 밀리리터로 갈 거야? 그럼 위에는 밀리몰로 맞춰줘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몰 농도도 있지만 용질의 양이 일정하니라는 걸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 용질의 양에서 몇 배가 되니라는 것도 활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선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몰 농도 배웠잖아요. 근데 퍼센트 농도랑 이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몰 농도로 환산하는 이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이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항상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요, 실질적으로 수능보다는 한번 6월 모의고사에 작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퍼센트 농도에 대한 비중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화학식량 MA인 용질에 녹아있는 A%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A% 수용액이 있어요. 자, 이 수용액이 바로 용액의 질량이 100g일 때 용질의 질량은 A g이요. 그래서 얘네가 A%예요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100분의 A다라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이 그램이다라고 하는 건 부피로 바꿔줘야 되고요. 부피로 바꾸자. 자, 그럼 여기도 그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수용액의 밀도가 주어졌죠?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시도해 볼까요? 100g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부피, 밀리터이기 때문에 얘를 나눠줄 때 d g 분의 1ml다라고 해주면 얘가 d분의 100ml요라고 이제 구해집니다. 근데 바로 넣어주면 안 되죠?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부피를 리터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제곱을 해줘서 리터로 바꾸자. 그럼 얘는 10d분의요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리터. 분해요. 이제 여기에서 양을 구해줄 거야. 뭐가 필요해요? 화학식량. 그래서 MA인이라고 주어졌구나. 그럼 여긴 질량이니까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MA분의 A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나눠줄까요? 자, 그랬더니 화학식량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10D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AD라는 몰 농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A%예요 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그때 수용 밀도가 D예요 라고 넣어주면 되고,

화학식량 그때 N이에요 라고 하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A%인 예를 들어서 10%인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이 있어요. 걔에 대해서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아 얘가 지금 10%야? 그러면 10 곱하기 10 그때 밀도가 D야? 그럼 화학식량 예를 들어 40이야? 그럼 40으로 나눠주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왔다 갔다 하는 이 환산을 연습해 보면 이제 뭐 퍼센트 농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용액에 대한 질량, 그리고 여기는 용질에 대한 질량, 질량이라는 이 단위들을 바로 부피와 몰로 바꿔주는 과정에서요, 밀도도 사용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화학식량도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 농도로 바꿔주는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까지 다 했으니까요,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희석, 취합, 혼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을 희석한다라고 했던 거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에 지금 핫초코가 있어요라고 제가 했었어요. 핫초코가요, 10ml가 있는데요. 너무 진해요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알갱이는 총두 개가 있고 얘를 2몰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는데요. 얘가 너무 진해서요. 이 핫초코의 부피, 용액의 부피를요. 100ml로 10배를 시킬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부피가 10배가 되었을 때 여기 안에 있던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어서 똑같이 알갱이가 두 개일 거야. 그래서 물을 가해서 용액을 희석시켰을 때는 용액에 녹아 있는 무엇은 일정해야 된다? 용질의 양은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용액의 부피는 변할 것이다. 그럼 용액의 부피는 10ml에서 100ml로요, 몇배 됐어요? 10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1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몰 농도와 부피 관계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몰 농도다라고 하는 것은, 몰 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에요. 그럼 부피가 2배가 되었다라는 건, 용질의 양 일정할 때, 몰 농도는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와 누가 바뀌어요? 그렇지, 몰 농도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용액의 부피가 10배 증가할 때몰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얘네들의 용질량은 일정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밑에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정리한 거에서 이것만 좀 추가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 농도가 이몰 농도였습니다. 그때 용액의 부피가 10ml였고요. 내가 이제 용액의 부피를요, 몇배 증가? 10배 증가했어요. 100ml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물을 추가했을 때 물을 100ml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용액, 바로 용액의 부피로만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로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1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용질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물만 타줬잖아. 그럼 요건 일정해요. 하지만 몰 농도는 몇 배가 돼준다? 반비례니까 10분의 1배가 되어서 0.2 몰 농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질의 양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자. 얘가 지금 10ml니까 0.01L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몰 농도 곱해주면 0.02몰이요. 여기에서 얘에 대한 부피는 0.1리터고요. 거기에서 몰 농도 0.2죠. 그럼 0.02몰로 똑같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희석시켰어. 몰 농도는 지금 변했을 거야. 뭐와 반비례해서? 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해서. 하지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라는 것을 이제 문제에서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취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핫초코 100ml다라고 한번 해보고 이 알갱이가 두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친구한테 나눠주는 착한 아이다. 그래서 50ml 줄 거예요. 그때 용질의 양 변화 있다 없다? 있다. 몰 농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나눠줘도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으려면 이 부피에 비례하게 용질의 양이 와줘야 된다.

얘네 부피가 지금 2분의 1배예요. 용질량도 2분의 1배가 돼줘야 되지. 몰 농도가 똑같다. 몰 농도에 대한 개념은 뭐였다? 바로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이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2분의 1배 되면 용질의 양도 2분의 1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1부 취했을 때 무엇은 일정해야 된다? 몰 농도는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용액의 농도는 일정하고요. 어디를 우리가 취하나 균일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액에 녹아 있는 무엇은 용액의 부피에 비례해서 변할까요? 그렇죠. 용질의 양은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몰은요, 부피에 비례하여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몰 농도가요, 0.2였고요. 그때 부피가 100ml였어요. 근데 내가 50ml만큼 취할 거예요. 그럼 100 중에 얼만큼 취한 거예요? 100 중에 50만큼. 그럼 나는 2분의 1배 취한 거야. 그럼 당연히 용액의 양이 얼만큼 와야 돼요? 2분의 1배만큼 오기 때문에 결과적 몰 농도는 어떻다? 똑같을 것이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부피는 밀리리터니까 0.1리터 분해요. 0.2다라는 건몇 몰이다라는 거야? 분해가 아니라 곱해줘야지. 곱해주면 0.02몰. 자, 여기는 지금 밀리리터 똑같으니까 0.05리터로 해주고 둘을 곱해주면 아, 여기에서 0.0 곱해주면 몇이 돼야 돼요? 2 곱하기 5는 1로 바뀌는데요? 그럼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분의 1배가 정확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2분의 1배 됐어요. 용질량도 2분의 1배 됩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엇은 일정해야 돼? 농도는 일정해야 돼. 됐나요? 그래서 아까 희석하다와 취하다 개념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희석하다라는 건 우리가 물만 넣어줬기 때문에 농도 변화, 용질량 일정해. 하지만 취한 거는 농도는 일정하지만 용질량은 변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혼합하다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혼합하다는 두 가지로 배웠는데요. 하나는 식을 써서 하나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몰 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땐 우리가 나중에 혼합한 것은 사실은 가와다. 혼합하기 전 각각 용질의 양의 합과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요? 저번 시랑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저번 시에 몰 농도, 부피 줘서 편하게 여기 몰 농도 구해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몰 농도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우리 내분점 활용하는 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다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0.1몰 농도와 0.3몰 농도를 배치를 할 겁니다. 작은 거를 왼쪽에다 배치하면 조금 눈에 잘 보이고요. 큰 거를 오른쪽에 배치하면 잘 보입니다. 그럼 무조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0.1몰 농도가 더 작아질 수는 없고요. 0.3몰 농도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평균 값은 이 0.1과 0.3 사이에 있을 거고요. 만약에 1대1로 딱 반반 있다라고 하면은 0.2에 위치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지금 어디래요? 바로 이 0.2보다 더큰 0.26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러면 0.26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0.1과 0.3 중에 누구한테 좀더 가깝게 있다? 그쵸. 0.3에 가깝게 있다. 그럼 누구의 부피가 더 많을 것이다? 아마도 0.3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부피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대2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2만큼 멀어지는 건 조금 있는 바로 가에 대한 0.1. 그럼 1에 대한 건더 가까우니까 0.3 쪽에 2대1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부피비를 안 줬기 때문에 역으로 0.1과 0.26의 차이는 몇이에요? 0.16이요. 자, 그러면 전체 차이는 몇이에요? 0.1과 0.3 전체 차이는 0.2요. 그럼 우리가 0.2가 전체 차이인데, 얘네 지금 0.14만큼 차이 났네? 그럼 여기는 지금 몇이란 뜻이에요? 0.04요. 그래야지 둘을 더해야 0.2에 대한 실제 값이랑 똑같아지니까. 지금이 이거 비례 관계가 아니라 실제 값이에요. 평균 값과 그리고 0.1의 실제 차이예요. 그럼 얘네가 존재하는 비는 몇대 몇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0.16대 0.04니까 몇이다? 4대 1이다. 근데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해요. 4가 얘가 있는 양, 1이 얘가 있는 양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얘네 4만큼 멀리 있어. 그럼 4만큼 있다는 뜻이 아니야. 4만큼 있는 건 누구란 뜻이에요? 0.3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평균값이랑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4만큼 있고 얘는 1만큼 있어요. 그럼 다시 1만큼 있을 때 실제 비율은 100ml래. 그럼 4만큼 있다 몇배 해줘요? 4배. 그럼 얘는 400ml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평균값이 0.26이라는 건 나에 더 가까울 거야 라고 주황색으로 제가 오른쪽 더 커요 라고 했었죠? 그럼 어때? 결과값이 맞죠? 얘가 그만큼 맞기 때문에 용질에 그만큼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부피비가 몰비야? 1대 4야? 그래서 얘네가 1대 4만큼 더 들어있을 거야 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으면 우리는 혼합용의 부피가 몇이라는 거 있었어요? 아, 500이구나. 그럼 이제 검산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맞는지. 자, 용질의 양이요. 여기 0.1리터, 0.1 곱해주면 0.01몰. 여기는 0.4리터, 0.3 곱해주면 0.1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0.5니까요. 먼저 요거 계산하고 얘가 맞는지 볼까요? 0.5 곱하기 0.26이니까 0.13 더해준 값과 어떻다?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아직 내분점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일단은 저랑 문제를 오늘도 같이 풀 건데, 푸실 때 가장 작은 애 왼쪽, 큰애 오른쪽, 부피비 고려해서 길이를 나타낼 때는 반대로 나타낸다. 긴 애와 짧은 애를 반대로 나타내야지 평균이 더 많이 존재한 쪽으로 가깝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혹시나 요게 어려우면 우리는 어차피 이미 알고 있어요. 처음에 몰 농도, 처음에 부피 곱한 값에 대한 이 몰, 그리고 나중에 몰 농도, 나중에 부피 곱한 값에 대한 몰. 얘네들의 합한 값은 사실은 나중에 혼합용의 몰과 같기 때문에 그 몰과 그리고 혼합용의 부피, 그래서 부피분의 그몰 나눠주면 이게 혼합용액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도요, 우리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 요거를 풀어 헤친 게 바로 아까 그 내분점 식이에요. 이게 내분점 식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요것도 활용해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니크 기출 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7페이지 펼쳐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몰 농도 관점이 좋은가, 용질의 양의 관점이 좋은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A 몰 농도를 만들 건데요. 가에 A 고체 WG을 넣어줄 겁니다. 그때 가에서 만든 A 수용액을 200ml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바로 얘는 표시선까지 물을 넣어서 만들 때 사용하는 거. 바로 용액의 부피와 무엇을 같아야 된다? 부피 플라스크. 우리가 몰 농도를 만들 때꼭 필요한 실험 기구보다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기억, 부피 플라스크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요, 물을 넣어서 X 몰 농도를 만들어줬어요. WG, 얘몇 몰인지 모르겠어. 그때 200ml, 그럼 X 몰 농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든 거에서 2ml만 취할 거예요. 그럼 200ml에서 2ml만 취해서 다시 얘를 100ml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200ml에서 2ml를 취했다라는 건 용질의 양은 변했겠고, 몰 농도는 그대로일 거고. 근데 여기서 100ml 만들었으니까 2ml에서 100ml일 때 용질의 양은 똑같고, 몰 농도는 변했을 거고. 자, 그럴 때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고 다시 만든 게 0.01 몰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몰 농도 먼저 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몰 농도가 버젓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0.01 몰 농도가 최종적으로 됐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0.01이 아니었고, 여기다가 물을 취했기 때문에 0.01로 감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 실제 몰 농도에서 몇 배가 지금 된 걸까요? 우리는 나중 부피와 처음 부피에 대한 비만큼 얘가 변할 것이다 라고 했죠? 50분의 1배만큼 변화한 거예요. 그 원래로 받고 싶으면 다시 얘한테 몇배 주면 돼요? 50배를 해주면 다시 얘가 X 몰 농도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 취해줬을 때몰 농도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X 몰 농도야? 그래서 X 값이 몇이 돼야 돼요? 0.5 몰 농도야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니은 X 값 몇이에요? 0.이 아니고 0.5 몰 농도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용질의 양으로 한번 이번에 접근해 볼까요? 그럼 용질의 양으로 접근하면은
0.0의 모유 농도를 만들어서

있어요. 그때 부피는 0.1리터입니다. 그게 바로 용질량이 2ml대 양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사실은 200 중에서 2만 온 거예요. 그럼 200 중에 2니까 100분의 1만큼이죠? 그럼 원래에 대한 양은 얘가 지금 몇배 해줘야 돼요? 100배를 해줬을 때이 양은 X 몰 농도에서 0.2리터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똑같이 계산해 주면 X 몇이 나와요? 똑같이 0.5 몰 농도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용질의 양은 한번더 생각, 여기도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더몰 농도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 화학식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화학식량은 우리가 이미 X 몰 농도라는 건 0.5 몰 농도, 그때 계산된 부피는 0.2리터. 이게 바로 뭐예요? 양, 몰이죠? 그거 분해. 이때 얘네들에 대한 질량 몇이래요? W g. 이걸 해주면 화학식이 나오죠? 그럼 얘네가 몇이다? 10W가 될 것이다. 그럼 화학식은 100W 아니고 10W라서 틀렸구나라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용액에 대한 양, 부피, 그리고 여기에서 몰농도, 그리고 용질의 양, 이거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도록 주어졌는데, 어떤 걸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었어요. 몰농도 같은 게 나을지, 용질의 양에 대한 게 나을지, 어느 게 좋을까? 일단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기에는 용액의 농도가 더 나았더라. 그래서 용액의 농도로 우린 풀어줬는데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어느 게 조금 더 수월한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요. 두 가지 다 해보시고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취했어. 취했다는 건 용질량이 바뀌었고, 그럼 용질량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선 용질량이 똑같을 거야. 하지만 이거를 곱해주고, 요거를 곱해줘야 되면, 차라리 몰농도가 한번 바뀐 거를 활용해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조금 더 빠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아, 용질의 양이 날까? 용액의 농도가 날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말고,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피 플라스크에 대한 건 자주 출제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2번에서는요, 0.3 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건 용액의 농도가 나을까요? 아니면 용질의 양이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나왔을 때두 가지 다 우리가 접근하면서 어느 게 나을지 볼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접근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고체 X그램이 주어져요. 그거를 지금 구하세요라는 뜻인데, 보통은 X값을 위에서부터 갖고 계속 끌고 내려와요. 그런데 저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굳이 X를 계속 갖고 오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습해보면 좋은 문제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0.3 몰 농도 A 수용액을 결국에는 만들 겁니다. 그 과정은요, 고체 X그램을 모두 녹이고,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모두 넣고 이제 녹인 다음에 50ml만큼 취해줬습니다. 그럼 사실은 농도라는 거는 일정하겠지만 용질의 양 변할 거고, 거기다가 500ml에 넣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희석하고 계속 복잡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얘네들이 다 만들었더니 0.3 몰 농도래요. 그럼 용질의 양의 관점에서는 0.3 몰 농도였죠? 그때 얘네가 부피가 지금 0.5리터. 똑같아요, 어차피. 0.5리터이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 양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250에서 50만큼 취했으니까 5분의 1배가 됐거든요. 그럼 실제는 5배를 해줘야지 바로 X그램과 같아지는데 또 이것도 달라요. 왜? X그램 질량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몰이잖아. 몰 곱해줘야 돼요. 화학식량 곱해줘야지 X그램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를 구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용질의 양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 몰의 관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계산해주면 여기가 300이라서요. 300이랑 여기 곱해주면 45가 나오네요. 9 곱하기 5는 45. X는 45입니다라는 게 나와요. 45g이었구나. 그럼 두 번째, 농도에 대한 측면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번에 0.3 몰 농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 50

500ml를 취하여서 500ml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피 변화가 몇배 됐어요? 10분의 1배가 됐어요. 500분의 50이니까. 그럼 10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건 0.3몰 농도에서 원래는 얘네가 10배를 해줘야 되는 농도구나. 그럼 얘네가 3몰 농도였네. 그때 얘네 부피는 250ml니까 0.25ml. 아니, 리터.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몰이니까 60 화학식량 곱해주면 이것이 뭐다? 바로 X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곱해주면요. 빠르게 몇이다? 45다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둘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운 게 어떤 거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나한테 가깝고 친숙한 풀이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3 몰 농도야? 그럼 여기서 그냥 10배 됐으니까 3이네? 그럼 여기서 0.25 곱해주네? 아, 그럼 몰이 바로 나오네. 그럼 60 곱해줬네? X그램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취향이 이제 조금 확고하게 갈리는 게 바로 2번 문제고요. 다만 여기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X라는 걸 굳이 여기 60을 해서 60X 몰 이렇게 오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차이를 두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어떤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져왔냐면, 굳이 물질의 양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의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3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A 수행 만드는 실험인데, A의 화학식량이 A래요. 그때 A의 X그램을 물에 모두 녹였어요. 그래서 500ml를 만들었습니다. 가에서 만든 거를 또 100ml만 가지고 왔나 봐요. 거기다가 2분의 X그램 모두 녹였고요. 물에 녹여서 500ml 만들었어요. 그럼 가에서 만든 거에서 다시 5ml 지금 가에서 만든 거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다시 가에서 만든 거에서 50ml. 그럼 나에서 만든 거 여기구나. 여기에서 지금 200ml를 넣어서 혼합시킨 결과예요. 힘들어.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X를 구하는 게 궁극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물질의 양으로 바꿔야 되나? 어차피 물질의 양이랑 질량은 비례관계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A라는 용질의 종류는 같은 거를 계속 우린 물만 넣었다가 취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X부터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와서 결국에는 0.2 몰 농도 그리고 0.5리터 이때 얘네들은 양이죠? 난 질량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A를 곱해주면, 아, 얘네들이 10분의 1A다라는 이 그램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X그램 모두 녹였습니다. 그럼 X그램 다 있겠죠? 그래서 X그램 있어요, 여기는. 자, X그램 있고요. 여기에서 딱 100ml만 가져온대요. 500 중에 100ml예요. 그러면 5분의 1배죠? 그럼 X그램에서 5분의 1, X그램 이렇게 바뀌었어요. 5분의 1배니까 5분의 1X그램. 거기다가 2분의 X를 모두 녹인대요. 그럼 2분의 X그램. 자, 그럼 여기에서요. 한번 정리할까요? 10분의 7X그램이 됐어요. 거기에서요. 가라는 건 여기 만든 X그램에서 50ml예요. 그럼 500에서 50이니까요. X그램에서 500에서 50ml만큼 취할 거고요. 그 다음은 나에서 만든 건 10분의 7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7X그램에서요. 얼만큼? 200ml요. 500ml였거든요. 그럼 500ml에서 200ml만큼만 가지고 왔을 때 얘네가 10분의 1A다란 뜻이에요. 이걸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얘네가 10분의 1배라는 뜻이죠. 10분의 1X 더하기 여기서 5분의 2죠. 그래서 25분의 1이 됩니다. 7이네요. 7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50으로 맞춰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0으로 그냥 다시 데꼬 올게요. 이 괜히 제가 여기서 바꿨네요. 자, 50분의 14X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50분의 5가 되죠? 그럼 50분의 19X로 바꿔줬어요. 그것이 뭐다? 10분의 1A래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래? X래요. 그럼 X다라고 하는 건 19분의 50을 넘겨줄게요. 그랬더니, 아, 19분의 5A입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아,
그럼 우리가 사실은

굳이 용질의 양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 안에 이 질량만큼의 비율은 계속 있을 거니까 질량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신에 나중에 요것도 제가 질량으로 갔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변화량, 질량에 대한 변화량, 질량에 대한 변화량,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론을 땅땅땅 도달한 겁니다. 근데 왜 2번과 다르게 밑에서 안 올라갔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얘를 만들고 더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취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더 오히려 수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밑에서 올라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와 나를 합쳐야 돼서 그래요. 만약에 그냥 나로만 왔으면 위로 올라가도 돼요. 근데 합쳤기 때문에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19분의 5A구나. 답은 5번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요, 이제는 실제 값이 아니라 비율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비율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몰 농도가 4배가 됐어요? 여기에서 2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용질량 몇 배가 될 거예요? 라는 걸볼 겁니다. 그래서 몰 농도가 부피랑은 반비례 관계에 용질의 양이랑은 비례 관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용질의 종류가요 A와 B 다릅니다. B와 B 같아요. 그럼 용질의 질량은 몰비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지만 여기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몰비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은 용질의 양을 비교하세요라고 해서 가와나 비교하도록 했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나와 다부터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 다에서 이 X부터 구해보는 연습해보고 나중에 가와 나로 가볼게요. 그래서 디귿 선지부터 가보겠습니다. 나와 다를 보니까요, B와 B 용질의 종류가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몰 농도가 다에서 나가 몇 배예요? 두 배예요. 그럼 부피는 지금 몇 배예요? 6분의 1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하고 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6분의 1배다라는 거는 몰 농도가 몇배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얘는 6배 증가했을 거예요. 란 뜻이에요. 그럼 6배가 증가되는데 실제로 몰 농도 몇배 증가했대요? 2배요. 왜? 그럼 용질의 양이 사실은 다에서 나로 갔을 때몇배 됐다는 뜻이에요. 6에서 2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3분의 1배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1하니까 2배 증가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더. 부피라는 건몰 농도랑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6분의 1배지만 해석은 아, 몰 농도에서는 6배가 되도록 만드네요. 근데 실제 값은 2배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이 3분의 1배 됐을 거야. 그럼 여기가 W니까 3분의 1배 돼야 돼. 반대로 가면 3배. 3W가 돼야 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W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렇게 가주는 거예요. 이게 같을 때 풀이에요. 용질의 종류가. 근데 만약에 다르다? 화학식량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이 질량비를 몰비로 못 봐요.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질량비를 몰비로 봐서 몰비가 3분의 1배 돼야 돼. 그럼 질량은 3배 돼서 3W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면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몰 농도가 가에서 나로요. 4배가 됐어요. 자, 부피는 몇배 됐어요? 그러면 그때 몰 농도 몇배된 거예요? 자, 대답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피가 6에서 1로요. 6분의 1배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몇 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6배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4배 됐대요. 그럼 무슨 일인데요? 아, 용질의 질량이 몇배 돼줘야 되는 거예요? 6분의 4배. 6분의 4배가 돼줘야 되네요? 3분의 2배요? 맞아요.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용질의 질량은요? 제가 여기 써볼게요. 가와 나에서 용질의 질량은 1대1인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정확히 용질의 질량에 대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6분의 4배는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6분의 4배는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비가

몇 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6분의 4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가 6, 나가 4. 다시 말해서 몰비는 3대 2구나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질의 양이 지금 질량이랑 같지 않다라는 거 먼저 인식.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질량비가 1대1이네. 몰비는 3대 2네. 그럼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바로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했더라? 아, 질량에다가 몰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사실은 1대1이죠. 아, 몰비에 대한 역수값 2대 3이 화학식량 비일 겁니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더. 용질의 양은요, 몇대 몇이에요? 3대 2가 돼야지 몰 농도 비가 1대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2에요. 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때 화학식 양은요, 역수 관계예요. 왜? 질량은 지금 1대로 갔기 때문에 용질의 양과 역수 관계네. 그래서 2대 3. 근데 B가 앞에 있죠? 3대 2. 그래서 B가 더 큽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다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나와 다는 용질의 종류가 같아서 제가 몰비다라고 얘기해서 막 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와 나에선 A와 B로 용질의 종류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여기 위에다가 몰비가 6분의 4배지라고 해놓고선 사실 아니지라고 했어요. 왜? 여기에서 몰비가 6분의 4배지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질량비가 6분의 4배가 아니란 뜻이다라고 해서 밑에다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량비는 1대 1. 제가 여기다 썼던 6분의 4는 바로 몰비였어요. 그래서 몰비가 6대 4. 그냥 약분하면 3대 2니까 아, 화학식량은 2대 3의 비율일 거야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요. 바로 실제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할수 있었거든요. 한번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3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5번이에요. 한번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할게요. T도 X다라는 수용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힌트가 주어집니다. 용질의 종류가요. 모두 다 같습니다라는 걸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가나 다에 대해서 용질의 종류가 같아. 다시 표현해 볼까요? 화학식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화학식량이 같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는 부피가 V1, V2, 몰 농도는 모두 다 좋고, 용질의 질량은 W와 3W이기 때문에 가와 다를 혼합한 몰 농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V1과 V2. 4와 4대 3, 그리고 1대 3, 주어진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해서 V1과 V2에 대한 걸 먼저 해결해요. 그럼 V1과 V2 해결됐죠? 몰 농도비 알죠? 그럼 바로 우리는 내분점 활용해서 따단! 혼합용의 몰 농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또는 여기에서 이제 얘네 V2 구했죠? 나와 다에 대해서는 V2 관계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얘 용질의 질량 구해서 실제로 더해주고, 부피도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몰 농도 짜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에서는요, 가와 나에 대해서 몰 농도가요, 가 기준으로 가볼게요. 몇배된 거예요? 3분의 4배. 그럼 이때 용질의 양은요, 어차피 질량이랑 우리는 용질의 양, 이 몰은 비례 관계다. 왜? 종류가 같으니까. 1대 3이니까 3분의 1배가 됐어요. 아, 그래서 3분의 4일 때 3분의 1배가 용질의 질량 때문이었구나. 그럼 4배는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부피죠? 그럼 부피는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해야 돼요? 몰 농도가 4배 증가했대요. 그럼 가에 대한 부피가 더 작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몰 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야. 그래서 부피와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빠르게, 아, 여기 지금 V1과 V2 중에 부피는 V1인데 작아졌어. 몇 배? 4배 작아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 얘가 지금 1이면 얘는 4배 큰 4일 거야. 그래서 얘가 V1이면 얘는 4V1이야. 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부피가 더 작아요. 왜요?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찾아냈으면 다와 가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내분점 활용하면

한번 해볼 겁니다. 몰 농도는 다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얘가 0.2, 가는 0.4. 그럼 얘네를 이제 혼합시켜 줄 건데요. 그때 몰비는 부피비 1대 몇인 거예요? 4. 그러면 4만큼 얘가 더 많아요. 그럼 0.2에 가깝게 위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1대1로 있으면 0.3일 텐데 얘네들은 0.3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을 거다. 몰비가 1대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4입니다. 그럼 실제 차이는요. 0.4와 0.2에 대한 차이는 0.2예요.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칸은 몇 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1 더하기 4니까 5칸이요. 그럼 5칸 중에서 여기는 몇칸 차지해요? 한 칸. 5칸 중에서 한칸 차지하는데 실제 5칸의 비율은 0.2입니다. 그럼 얘에 대한 길이가 바로 5분의 0.2예요. 거기다가 처음 시작점 0.1을 더해주면 얘네들은 몇이다? 5분의 1.2다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자, 5분의 1.2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0.2와 0.3에 대해서 몰비가 1대 4야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1대 4로 존재해야 돼. 그렇다라는 건이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실제 비율은 0.2야. 칸수는 5칸이네. 그래서 5분의 1을 기준으로요. 얘가 5분의 1. 근데 여기에서 실제는 0.2에서 5분의 1이니까 5분의 0.2. 그러면 이제 시작점 0.2죠? 이걸 더해주면 5분의 1.2. 그래서 얘네들은 25분의 6이구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 V2, V2 같죠? 그럼 얘가 지금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었대요. 그럼 사실은 부피가 같을 때 어떻게 얘가 지금 2분의 3배가 된 거지? 아, 용질의 질량에 대한 차이가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가지고 용질의 질량 먼저 구해준 다음에 얘와의 관계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을 먼저 구하고 가와 다에 대해서 혼합한 게더 쉬울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가와 다에 대한 관계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울까요? 가와 다에 대한 관계로 바로 가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25분의 6이라서요.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조금 어렵게 접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역과 니은이 각각 물, 그리고 X 몰 농도, 4S 몰 농도로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찾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부터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혼합을 했을 때 절대 얘보단 작아선 안 돼. 얘보단 커져선 안 돼. 라고 했던 개념을 여기서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결국에 X 값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0.04 몰 농도 A 수용액을요, 60ml 있었고, 여기다 기역,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었더니요, 90ml가 되었대요. 그때, 여기서 만든 용액에 니은, 이제 또 다른 애예요. 넣어주었을 때, 그 부피에 따른 혼합용의 몰 농도인데요.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에 대한 몰 농도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몇이래요? 0.16 몰 농도래요. 그럼 0.04에서 0.16 몰 농도로 커진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0.04보다 어떤 애 넣어준 거야? 큰애 넣어준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내분점으로 나타내면 0.04가 있었고요. 어떤 큰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와 혼합을 시켰더니 위치가 0.16이래요. 근데 내가 기존에 넣어준 건 60ml, 새로 넣어준 건 30ml예요. 비율 몇 되면 2대 1이에요. 그러면 내 쪽에 더 가까워야 돼. 얘가 1? 그러면 넣어준 애는 2만큼 멀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의 실제 차이는 몇이래요? 0.11이래요. 그럼 1에 해당한 게 0.1이야? 그럼 2에 해당한 그두 배니까 0.24. 0.16에서 0.24로 여기만큼 멀어졌으니까 이것이 돼? 0.4가 되겠구나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0.4가 X 몰 농도인지 4X 몰 농도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씩 넣어줬을 때 기준값 하나가 있습니다. 0.12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얘가 떨어졌다라는 건 당연히 물이나

0: 1이었을 때는 여기 처음에 넣어준 가에서 기억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만약에 얘가 물이 아니라면 니에는 X번 농도고 기억은 4X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떨어지니까 농도 더 낮은 애 넣어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기준, 30ml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기존에 0.16몰이 몰 농도가 90ml 있었는데 30ml 추가한 120ml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4분의 3배 되었을 때 만약에 물이라면 0.16몰 농도 곱하기 4분의 3배를 해줘? 그럼 얘는 0.1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확실히 아니야. 그래서 얘는 농도가 가장 큰 4X몰 농도고, 그럼 X는 몇이야? 0.1몰 농도야. 그래서 X는 10분의 1이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줄 때 우리한테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럼 농도가 작아졌는지 커졌는지 기준점을 주어졌을 때 얘보단 더 높은지 낮은지 이것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사실 접하기가 어려운데요. 2025, 사실은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로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퍼센트 농도가 짜잔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2025학년도에 이제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2025로 써놨어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입니다. 이 X라는 거 수산화 나트륨일 수도 있고 염화나트륨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 친구가 궁금했던 건 같은 용질로 만든 두 가지 수용액, 하나는 5몰 농도 100g짜리고요. 하나는요, 5%짜리 100g짜리예요. 이때 용질의 질량은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내립니다. 같은 용질이래요. 그런데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정리를 조사했고 25도에서 5몰 농도 수산 나트륨 밀도 조사했고 그럼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거네. 그 5몰 농도에서 수산화 나트륨 100g이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구했고 25% 아니 25도에서 5%? 다 얘도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어죠. 같은 용질이라면서요. 그래서 X라는 건 당연히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때 용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 직접 구해서 A 대 B를 구해봐라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는요, A, B가 달라서 가설은 옳지 않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네가 용액의 질량이 100g일 때 용질의 질량은 5g이다. 그래서 우리가 5%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B는 5예요. 그럼 A라는 건요, 여기가 지금 100g이죠?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용액의 부피. 그래서 용액의 부피는요, 밀도가 1.2g 분의 1ml다. 근데 1ml는 우리가 뭐로 바꿔준다? 10의 반 세제곱으로 해줌으로써 리터로 바꿔주고, 농도는 5몰 농도. 근데 용질의 질량이 궁금하니까 화학식량 40을 곱해줍니다. 그때 비율은 5와 한번 비례관계 세어봐라 라고 했죠?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5 지워졌고요. 여기에서 1000에 대한 거 지워졌고, 12분의 1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10대 3이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A 대 B는 몇이다? 10대 3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서 답은 2번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뭘 얘기했어요? 얘네들 빠르게 구하는 방법 있어. 화학식량 분해요.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가 5%고,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가 1.2야라는 것을 활용해 우리는 빠르게 할수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근데 여기 5몰 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안 되고 다르게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사용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몰 농도 퍼센트로 바꿔주는 것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니크 블룸은요. 앞에서 했던 몰 농도 일정하다,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것 중에 어느 거를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잘 초이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혼합 용액의 농도에서 내분점 활용하는 거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안전운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덟 번째고요. 예, 수능 특강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있는 정말로 다양한 주제. 프랑크 왕국, 노르만 왕조, 노르망족의 이동, 봉건 사회, 크리스트교 안에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그다음에 중세의 건축, 비잔티움 제국, 십자군 왕국, 중세의 교역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가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르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이 안에는요, 게르만족 안에는 고트족도 있고요, 반달족도 있고요, 프랑크족도 있고요, 수에비족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 게르만이라는 개념은 거의 그냥 유럽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게르만족이 있는데 이쪽에 훈족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쪽으로 더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회가 엄청난 큰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 프랑크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그 어원격이 바로 프랑크족이죠. 이들이 내려와서 여기 프랑크 왕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건 이쪽에 있는 반달족입니다. 반달족은 쭉 길게 와서 여기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일대에 반달 왕국을 만들기도 했었다. 어쨌든 이 프랑크족은 근거리를 이동하면서 이게 프랑크 왕국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가볼게요. 자, 게르만족의 이동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농경 비중의 증가가 있었고요. 4세기 후반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서거트족과 서로마 제국 내 영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 곳곳에 정착하게 되었었고요.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게르만족은 결과적으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그들 중에서도 누구? 이 프랑크족은 근거리로 이동했고요. 종교적 이질감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로 개종했고요.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트교로 개종했습니다.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 일대에 정착하면서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겠죠. 자, 이 게르만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프랑크 왕국이 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 안에는 교과서 상에서는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두 개의 왕조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먼저 바로 메로베우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조가 있으니 바로 카롤루스 왕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프랑크 왕국 안에는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자면 이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 이쪽으로 가버릴까? 그래 가피까? 클리, 카, 피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클리, 카, 피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뭐 세웠습니까? 네, 메로베우스 왕조 열었습니다. 클로비스, 클리. 4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특히 이 클로비스는요, 로마

투루 소는 투뿔이 맛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어쨌든 투루 푸아띠에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 여기서 말한 이슬람 군대는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로부터 승리해요. 카를로스 마르테리.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슬람으로부터 크리스티교 세계를 보호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클리카 피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카를로스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입니다. 이 피핀은 처음에는 궁제였어요. 원래는 궁제였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런데 교황의 지지 속에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요 카를로스 왕조를 열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피핀입니다. 피핀. 그래서 원래는 궁제였지만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그 왕이 바로 카를로스 왕조의 왕입니다. 메로베우스 왕조든 카를로스 왕조든 둘다 프랑크 왕국이에요. 요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한 와중에 교황이 지지를 바탕으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고요. 롬바르도족의 공격으로부터 교황을 보호했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령의 시초다.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클리카 피카 이 카를로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정복지에 교회를 세웠었고 서로마 황제로서 대관을 받았습니다. 언제? 800년 성탄절에. 카를로스 대제는 800년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를로스 대제는 700몇 년에서 800몇 년에 활동했던 인물 아닙니까? 대략 세기는 8세기에서 9세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는 카를로스 르네상스 궁정학교 수도원을 통해 학문과 고전 연구를 후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클리카 피카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인데 둘다 프랑크 왕국이다. 그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은 가 임마! 투로 뿌아띠에 전투에서 이슬람 상대를 이기면서 크리스티교 세계를 수호했다라는 표현을 받기도 하고요. 교황은 피핀은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제였지만 왕이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따라서 라벤나 지역을 기증하게 되면서 교황령의 시초를 열게 되고. 자, 그의 아들이었던 카를로스 대제는 영토 많이 넓혔고요. 서로마 제국 영토 회복했습니다. 정복제 크리스티교를 포교했고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 자, 프랑크 왕국의 분열을 보겠습니다. 카를로스 대제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이 발생했었고요. 특히 이들은 이 프랑크 왕국, 당시의 프랑크 왕국은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전체를 포함하는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뎅강 잘라주네요. 뎅강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베르뎅 조약이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 땅을 좀 정리했던 게 메르센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것이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 지도죠. 요 지도 보시면 이 베르뎅 조약은요. 이렇게 잘라서 서, 이렇게 잘라서 중, 이렇게 잘라서 동인데, 솔직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알프스 산맥이죠. 그러면 중프랑크는 여기에서부터, 이탈리아 중부에서부터, 어디? 거의 이 북유럽에 가까운 지역까지가 같은 땅이에요. 이거 완전 기후도 완전 다르고, 여기 안에가 지형적으로도 너무 좀 거리 차이가 있거든요. 예. 물론 사실 그런 차이보단 양쪽에 있었던 삼촌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조카 땅을 그냥 나누어 가졌던 것이 메르센 조약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메르센 조약으로 지금의 여기 실질적으로 나오는 요렇게 땅이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땅은 서프랑크에 또요 땅은 동프랑크 쪽에 가게 되면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것이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이렇게 되는 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대충 강의 필기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죠. 바로 뎅조약, 마르센조약 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의 이동 원 거주지 뭐 덴마크와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에 거주했었고요. 이동은 9세기경부터 유럽의 해안과 내륙 지방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왕국건설

한번 볼게요. 로브고로드 공국과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시칠리아 왕국 등을 건설했고요. 원 거주지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죠. 이쪽이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거든요. 이들은 매우 척박하죠. 날씨도 추워요. 그런데 피지컬이 뭐 190은 한 중간키 되네요. 뭐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당시에도 컸대요.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꽤 컸다라고 하고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 노르만족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피지컬이 월등했답니다. 예, 근데 척박해. 배는 고파.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은 늘어났어. 항해술은 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유럽으로, 먹을 것을 빼앗으러 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노르망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9에서 11세기에 이르는 노르망족의 이동, 이 노르만족을 다른 말로 바이킹이라고도 하고요. 자, 프랑스에는 노르망디 공국, 영국에는 노르만 왕조. 이것이 그 이후 잉글랜드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노르만 왕조 만들었고요. 이탈리아에는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그리고 러시아에는 로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여기 보시면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이렇게 만드는데, 선생님,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들이 배를 타고 좋아, 영국 갈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 갈수 있죠. 이탈리아도 좀 길긴 하지만 갈수 있는데, 여기는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내륙에 들어가요? 어떻게? 강 따라 내려가잖아요. 강 따라 내려가다 강이 끝나잖아요? 배를 들고 뛰어요. 한 명이 아니라 십수명이 들고 뛰니까 뛸수 있었대. 뛰다가 또강 만나? 배 놓고 다시 가. 그러다가 강 끝나면 다시 들고 뛰어. 그래서 내륙까지 들어와가지고 여러 공국들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단해요. 피지컬 또 워낙에 뛰어났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럽의 지방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봉건 제도가 성립하게 돼요. 보세요. 여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왕이 있어요. 그런데 노르만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공격해요. 그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야, 예비돼 있는 군대, 너네 이제 가서 여기 좀 처리해줘. 라고 하면 이미 여기 약탈한 다음에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선 해안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자, 봉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봉건제는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인해서 지방의 세력가들이 직업적인 기사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주종들, 즉 주인과 종의 관계.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종제입니다. 주군은 봉신, 신하들에게 봉토를 부여해요. 여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왕이요. 지방에 있는 지역에게, 야, 너, 요땅 가져. A라는 땅 가져. 여러분, 오! 감사합니다. 이 봉토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받았던 봉신, 신하는 주군에게 뭘 약속합니까? 충성! 언제나 당신을 지켜드리고 유리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부여한 대가로 충성을 약속하는 이러한 이들의 관계. 자,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 서약 및 군사적 봉사와 서로 간의 의무를 약속 짓습니다. 우린 이걸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그래요. 땅을 줘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신은 요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얘가 무엇을 하든지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왕이라든가 혹은 이 땅을 준 사람들은 간섭할 수 없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린 그걸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했던 것. 그다음에 장원제 보겠습니다. 장원제는 토지,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 공동 방목지 등. 자, 농노는요,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영주의 직영지 경자, 그 다음에 뭐 부역과 공납의 의무,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 등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봉건국가의 발전, 카페 왕조. 10세기 개창했고요.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노르만 왕조는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개창했던 것이 노르망디 왕조고요. 이것이 이제 잉글랜드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렇게. 이 봉건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종제. 그리고 주군과 봉신이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봉신은 그 지역에

가서는 영주가 되는 것이죠. 그 영주가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을 장원이라고 하고죠. 자급자족적 경제 단위. 특히 그 장원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농노가 운영하죠. 예, 영주에 예속된 부자유민으로 군사적 의무가 없었던 이 농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노란 노예적 요소와 자유민적 요소를 같이 갖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적 요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던 이들이 농노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자, 그다음에 5대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트교.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크리스트교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다섯 개의 교구가 크리스트교의 핵심 교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은요, 이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양대 축이 바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 배경 지식 먼저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동서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쪽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상징하는 데가 여기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있겠죠? 대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로 했던 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입니다. 왜 그러냐? 비잔티움 제국은요 황제 교황주의라고 그래갖고 거의 황제가 교황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양대 산맥이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볼 때는 동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쪽에 있었던 유럽, 서유럽의 교황을 비롯한 그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성상을 만들어서 뭐 겉으로는 이렇게 성상이 있어야지 전도에 유리해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여기에 있는 서유럽의 교회 내지는 교황에게 내렸던 것이 성상 파괴령이에요. 야, 그런 성상 하지 말고 파괴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동서 교회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 300여 년이 지나서 동서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교회는 교황이 이제 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유럽의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게 되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수장으로 한 그리스 정교대, 요게 이제 그리스 정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서의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면 대부분 로마 가톨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정교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요. 기증과 개간 등으로 대토지를 소유하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프랑크 왕국과의 제휴가 있었고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도 세속화됩니다. 세속 권력이 특히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여러분 세속 권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왕이. 성직자의 임명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사항이었었겠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뭐 이러한 약간 문란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화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어요. 너네 너무 지금 더티해. 너네 좀 클린해주면 어떻겠니? 클린이 수도원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때 교황권과 황제권이 부딪혔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와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왕권, 세속 권력, 내지는 황제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얀색이 교황을 뜻합니다. 교회 권력을 뜻해요.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교황권이 왕권 내지는 세속 권력의 황제권을 능가했었던 요 사건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1077년.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황제 하인리 4세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아, 줄 거야, 안줄 거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다가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요. 앞으로 너더 이상 크리스티교 신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파문해버리자. 이 하인리 4세가 카노사 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저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잘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날따라 막 눈도 오고 막 3일 동안 눈

밭에서 빌었답니다. 우린 그래서 그걸 이 굴욕이라는 단어는 누구? 황제 입장에선 굴욕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언제?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고요. 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름스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름스 협약이죠. 보름스 협약의 핵심이 뭡니까? 1122년 성직자 서임권을 드디어 누가 차지해요?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해요. 그러다가 13세기, 요 제일 높았던 요 13세기가 바로 전성기입니다. 누구의? 교황권의 전성기죠. 그래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황권의 절정, 전성기요. 교황은 낮에 떠 있는 해라면, 아이, 황제나 왕은 내가 지면 나타나는 달 정도 아니야? 라고 하자, 당시 그 누구의 세속 권력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이 13세기의 교황의 전성기. 아니 뭐 절대권, 절정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1309년에서 77년까지 있었던 아비뇽에서의 유수입니다.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있게 됩니다. 1309년부터 1377년.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당시에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켜서 원래 교황 그 로마 거기에 있지, 거기 말고 내가 지정하는 여기에 있어라고 하면서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해요. 이게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아비뇽에서 약 70여 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로마로. 그런데 아비뇽에서 새로운 교황을 또 선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대분열. 즉,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버리면서, 원래 교황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통성이 좀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당시에 교회의 여러 문제를 비판했던 위클리프라든가 후스 같은 인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던 인물이 누굽니까? 콘스탄츠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공의회는 종교회의라고 했었죠. 1414년부터 18년까지 위클리프와 후스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15세기 초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서 제가 요 그렸던 표를 제 필기노트에 있는 걸로 갖고 오자면 요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연표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1077년 1122년 13세기의 교황의 절대적 전성기, 그리고 아비뇽 유수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요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동서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게 1054년 로마 가톨릭으로만 보자면 카노사의 굴욕이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대 황제 하인리 4세 파문당하고 사죄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고요. 이들이 싸웠던 계기는 성직자 서임권입니다.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했고요. 13세기에 교황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있었고, 네. 프랑스의 엄밀히 따지면 황제는 아니고 왕입니다. 왕 필리프 4세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나니 사건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왕의 측근들이 교황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게 돼요. 그런 아나니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웠던 계기는 성직자의 과세권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교황권이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에 대해 분열, 당시 개혁운동으로 위클리프와 후스 등이 여러 비판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콘스탄티 공의회,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고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후스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화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 공의회입니다. 제가 재작년, 네, 오스트리아, 체코, 프라하에 갔다 왔을 때, 이게 후스의 동상이거든요. 구시가 광장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후스가, 안 죽일 것 같았었는데, 당시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쯤이 지나서, 당신들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하죠. 예, 그게, 그리고 정확히 한 100여 년쯤 뒤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보다 한 100여 년전 사람, 후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

발전이 있었고요. 자, 신학의 보조 학문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있었고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있습니다. 신학 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했었고요. 교회와 수도원 중심으로 교육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대학은 파리대학, 볼로냐 대학 등이 있었고요. 교회의 세속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대학이 되겠습니다. 문학으로는 기사도 문학, 놀랑의 노래, 니벨룽겔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등등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건축이죠. 예, 11세기에 유행했던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 두꺼운 벽에다가 무거운 돔을 올리다 보니까 아주 벽이 두껍죠. 외부의 빛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중한 느낌을 주는 피사 대성당이 있었고요. 12세기 이후부터는 고딕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뾰족뾰족한 첨탑, 그다음에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 등으로 인해서 외부로의 빛이 내부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부가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뭐 칼른 성당이라든가 사르트르 대성당 등등이 있는데, 요 건축 파트는 살짝 보고 갑시다. 로마네스크 양식. 예, 돔, 작은 창, 내부 어둡고요. 고딕 양식, 칼른 성당, 사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성당이 있었고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인해서 외부의 빛이 내부로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죠. 피사 대성당. 원래 우리는 여기 피사의 사탄만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있는 피사 대성당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다른 성당보다 되게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가면, 이게 피사 사탑 가면 이거 다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볼땐 여러분 지금 제가 제정신 아닌 것 같죠? 거기 가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수백 명이 다 이러고 있어. 예, 사진 찍는다고. 이게 이제, 삐뚤어져 있다고 해서 피사의 사탑만 유명한데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피사 대성당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고 이걸 바라봤거든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이 무거운 돔도 있고요. 이 돔에 비해서 창문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걸볼수 있죠. 예, 아주 내부가 장중한 어두운 느낌을 받게 되고요. 자, 이 사르트르 대성당 같은 고딕 양식, 이 뾰족뾰족한 첨탑에다가 요게 핵심이죠. 생유리. 예, 이게 내부에서 보면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게 제가 이 노트르담 성당도 요거 화재가 나고 복원되기 이전의 그림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잠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인데요. 요 생유리가 여기서는 별로 이제 색깔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아, 정말 이쁩니다.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잔티움 제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예,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약 1000여 년간 유지했었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황제가 교황을 겸해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체제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의 수도 어딥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한 사람 콘스탄티누스 4세기에. 그리고 그가 천도까지 했었죠. 예, 동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데요. 예. 실제로 가보면, 아, 여기가 왜 동서교육의 중심지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탄불 한번 가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되었습니다. 395년에. 서로마 멸망 이후 1000여 년간 지속되었었고요. 황제의 권한은 강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선 황제 교황주의예요. 정교 일치가 있었고요. 수도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무역의 거점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위에서 있는데 여기가 흑해고요. 요쪽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지중해가 나옵니다. 거기 딱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럽과 아시아의 딱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래요. 여기가 흑해죠.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에 있는 데가 이스탄불이거든요.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여기예요. 그래서 흑해에서 내려와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면 지중해입니다. 위치가 기가 막혀요. 예, 위치가. 그래서 이러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업적은 기본 세 개입니다. 언제나 이게 정답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다.
성소피아 성당 건립했습니다.

요세 개가 언제나 정답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이 넓어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실시되었다.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대토지 사유화 등으로 약화되다가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과 제4차 십자군의 약탈로 한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었습니다. 145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6세기 지도거든요. 6세기. 보세요. 원래 비잔티움 제국이 이랬는데 이탈리아 반도 다 차지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 이게 반달 왕국까지 차지했겠죠. 그다음에 이집트 일대까지 차지했었고 팔레스타인, 언저리까지 전부 다 차지했던. 이게 몇 세기? 6세기입니다. 근데 요 지도랑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요 지도만 가지고 다른 글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 영역 표시만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찾는 거 나온 적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지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 지도는 뭐죠? 오스만 제국. 이건 몇 세기?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지도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가 들어가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전성기를 갖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지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리고 요거는 로마는 빠졌는데 훨씬 더 많은 땅을 이렇게 차지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요 작년 수능에서 요 트리폴리. 요걸로 뭐 엄청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요 트리폴리.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건 어디?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 술레이만 1세 때. 16세기니까 여기서 누구 나와요? 사파비 왕조도 나오죠. 16세기 초에 등장했던 게 사파비 왕조 아닙니까? 그쵸? 예, 요런 내용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주요 업적 3개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때 반달 왕국. 반달 왕국이 어딨죠? 여기 있었던 게 반달 왕국입니다. 그거까지 꼭 체크. 성소피아 성당 건립. 성소피아. 그래서 요네 개가 있죠. 미너렛이라는 것이.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 편찬했던 게 요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실시. 요거 체크해 두세요. 자, 군관구제란 일종의 군사령관이에요. 요거 동양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제도로 따지면 비슷한 게 절도사 제도 있었죠.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행정, 군사, 사법권을 전부 다 갖고 있었던 군사령관. 절도사 제도랑 은근 비슷하고요. 둔전병제는 군대에 복무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둔전병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7에서 8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9세기 일시적 부흥이 있었지만 대토지 소유 등으로 인해서 둔전병제가 붕괴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셀주크 트리크의 마찰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13세기에는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당해요. 그래서 라틴 제국이 수립되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당했다. 요게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원래 성소피아 성당은 이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장악하면서 이걸 한동안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의 예배당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추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오스만 제국에서. 요것은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시간을 공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기금. 그 장소 내지는 장치입니다. 미너렛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이고, 제가 이거 내부에서 직접 찍은 건데, 아, 성소피아 성당은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성소피아 성당에 참 고마운 이유가, 이거는 우리 이슬람교가 만든 게 아니라 크리스토교가 만들었네. 아니, 저거 무너뜨려! 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유지시켜 줬던 게 너무 지금도 사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 크리스토교를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 상과, 그리고 지금은 뭐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들의 예언자들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참 이게 종교적으로 보자면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성소피아 성당은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게 예술입니다. 이렇게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거기 앉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게 태양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인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땅에 떨어졌던 이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 이렇게 빛이 와서 내려 꽂히거든요. 지금 요게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꽂힌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쓱 이동해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오스만 제국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술탄 아흐메드.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소피아. 이것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꼭 체크. 자,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어가 공용어였다. 요거 포인트. 이런 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입니다. 그리스 정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죠? 1054년 동서로 교회가 분열되면서 서유럽 쪽은 로마 가톨릭으로, 그다음에 이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 쪽은 그리스 정교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스 고전 연구와 보존이 잘돼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입니다. 자, 건축과 미술. 비잔티움 양식. 외부에 웅장한 돔과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가 있었고요. 특히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슬라브족에 전파되었었고, 동유럽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제 필그노트로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황제 교황주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성소피아 성당, 기억하시고요.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공용어가 뭐였다? 그리스어였다. 슬라브 문화에 영향 주기도 했다. 꼭 체크.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 바로 십자군 원정을 가장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자, 십자군 원정은 약한 200여 년 동안, 약한 8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1차, 예루살렘 왕국.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사실상의 가장 크리스티교 입장에서는 가장 완성도 높았던 원정이 1차 원정이었었고요. 가장 변질된 원정이 이 라틴 제국 수립했던 4차 원정입니다. 그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4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십자군 연장입니다. 뭐 3퍼즈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 증가했고 인구 증가했습니다. 유럽의 팽창 움직임이 있었고요. 11세기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 위협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했고요. 우르바누스 2세가 나좀더힘 키울래. 나 이제 동유럽까지 나 교황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래 하면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클레르몽에서 공의회를 열고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했어요. 자, 그래서 1차 십자군, 성지 탈환에 성공했고요. 예루살렘 왕국 건설했습니다. 언제? 1099년에. 1099년. 그쵸? 그리고 가장 변질된 십자군이 4차 십자군인데요. 이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요. 그리고 라틴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언제? 1204년에. 1204년에. 1204년에 4차 십자군이 있었다.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향.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고요. 제후와 기사 계급이 몰락했습니다.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죠.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을 누렸고요.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서 서유럽 문화의 발전에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과정 보시면 셀주크 튀르크, 예루살렘 점령했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나좀더 클레,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원정 선포했고요. 자, 1차, 3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지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1099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했던 1204년에 4차 십자군, 가장 변질된 십자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결과, 교황권의 권위 실추, 기사 계급의 몰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성장했고요. 동방무역의 발전, 지중해 무역이 더 번성했습니다.

비잔티움과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자극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교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 북유럽 교역권, 뮤이베크랑 함부르크로 대표되는 한자 동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롬바르도 동맹으로 대표되는 지중해 교역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등등. 그래서 이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내륙 교역권 중에 대표적인 게 쌍파뉴 지방입니다. 그 와인 유명한, 샴페인 유명한 데 있죠. 이들을 내륙 교역권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들의 교역권을 보자면 원거리 교역과 동방 무역, 지중해 교역권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교역권과 북유럽 교역권을 연결시켜 주었던 쌍파뉴 지방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무역이 커지다 보니까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각각의 도시는 자치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인과 소공업자들은 각각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를 조직했다. 길드란 상공업자들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되었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거죠. 자, 필게노트론. 십자군 원정 이후 북유럽 무역권과 대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이 각각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러한 와중에 서유럽의 장원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과 화폐 지대를 요구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농노들의 지위가 좀 향상된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부었던 것이 바로 흑사병의 유행입니다. 실제로 심각했던 흑사병은요, 14세기 중엽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렇게 되니까 노동력은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농노들의 처우는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자,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이 증가하면서 장원 자체도 점차 해체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영주들은 오히려 속박을 더 강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년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 백년 전쟁은 노랑노랑 붙은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랑 싸우고 있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각각의 대표적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자크리에 난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와트 타일러의 난,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크리의 난은 1358년, 와트 타일러의 난은 1381년에 있었는데, 둘다 공통적인 건 백년 전쟁 중에 있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백년 전쟁이 1337년에서 1453년에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각각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와트 타일러의 난, 그다음에 파리의 자크리의 난, 요 연도들 다 백년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 자, 흑사병으로 인해서 농노와의 지위는 개선되었었는데 몇몇 지역은 영주의 속박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저항이 있었다.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각각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많았죠? 요 많은 내용들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대표 기출 확인하게 됩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어디 왕국과 영국 교회의 제휴래요. 왕조의 개창자가 주교 성 레미로부터 세례를 받고 로마 가톨릭 개종하면서 양측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 맞아. 가의 아버지는 푸르푸아띠에 전투에서 승리하여 크리스도교 세계를 보호했지. 가도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누가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하여 조언을 구했어. 가의 아들이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관을 받으면서 양측의 제휴는 절정에 달했지. 이거 뭡니까, 여러분? 클리, 카, 피카 아닙니까?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펜, 카를로스 대제. 그죠? 보니까 가가 피펜이에요. 근거를 볼까요? 가의 아버지는 투르 푸아띠에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게 바로 칼레스 마르텔 아닙니까? 가 임마! 투르 푸아띠에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상대로 이겼죠. 크리스도 교세계 수호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의 아들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관. 이거 언제 받았다? 800년에 받았다. 그의 아들, 칼로스, 대제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피핀입니다. 피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고요? 밀라노 칙령은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0: 예, 콘스탄티누스가 되겠습니다. 4세기. 성상 파괴령을 반포했던 것은 요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입니다.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던 인물이 피핀이죠? 예, 정답 3번입니다.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나좀더 클레, 누굽니까? 예, 우르바누스 2세. 특히 이 우르바누스 2세는 여기서 십자군 원정을 선포하게 되죠. 예, 그것까지 같이 기억. 정답 3번이었고요. 달물골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테오도리쿠스 4세 국왕이 죽었을 때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궁제는 새 왕을 옹립하지 않았대, 통치해갔대요. 이후 궁제의 지위를 물려받은 가는 죽은 왕의 먼 친척을 찾아내 왕위에 올렸는데 그가 킬데리쿠스 3세였대요. 가는 자기가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문제는 신이 왕가를 지명한다는 메로베우스 왕조의 전승이었대요. 가는 두 특사를 로마로 보냈대요. 교황에게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 왕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대요. 이에 교황은 즉각 왕으로서의 실권이 없는 자보다 실권을 쥔 자가 왕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교황의 회신을 받은 궁제는 왕을 폐위하였고 성 보니파키우스는 그에게 성스러운 기름 부음으로써 궁제가 신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인정했대요. 이거 누굽니까? 피핀에 대한 설명이겠죠. 피핀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서로마 황제관을 받았던 건 그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던 인물이 피핀. 이것도 역시 정답 2번이네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던 거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업적 3개. 밀라노 측령,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하고 천도. 성소피아 성당 건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업적 3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로마법 대전. 투르푸아띠에 전투에서의 승리.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요 가의 아버지가 바로 카를로스 마르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파트가 요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기도 하니까 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여기 선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할때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의 각각 업적 요세 개씩도 정말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선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니케아 공의 이런 형태로 등장하니까 이런 주요 업적들, 악티움 회전 승리, 프린케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받았다, 밀라노 측령으로 크리스티교 공인했고 니케아 공의회 정리하면서 교리 정리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하고 천도했다. 옛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건립,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 편찬,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오늘 내용 다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의 김유경입니다. 5월이 된 만큼 정말 행사도 많고 중간고사도 딱 끝날 시즌입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간

신도 나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할 만큼 분위기가 진짜 어수선해요. 이럴 때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딱 잡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음 잡아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바로 1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실험 과정 제시된 거 보니까 다이오드의 연결에 따라서 각각의 반도체를 우리가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과정 옆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겠죠? 실험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가 4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서 나오니 전류가 얘들아?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P형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 오른쪽 맞죠? 선생님 쪽. 이 경우, 오른쪽? 맞아요. 선생님 헷갈렸어. 자, 이 경우에 순방향 전압기 걸려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리고 이게 쭉 돌아서 나와줘야 우리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쪽으로 돌아 나와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 중간에 있는 이 다이오드는 아랫부분이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위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위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빛이 나는 다이오드는 단두 개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LED도 순방향 전압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이 나올 텐데, 아랫부분에 이 중앙에 있는 다이오드의 윗부분이 P형 반도체가 걸려 있어서 이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를 때는 그대로 순방향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 맞아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이미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다이오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이 다이오드의 반도체를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위에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선생님 자꾸 헷갈린다. 오른쪽 P, 그리고 X가 N형. 그리고 여기도 P형, 여기가 N형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에 해당하는 것은 이 LED는 역방향 전압임을 이용해서 P, N 이렇게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했으니까 두 번째 B에 연결하여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의 플러스 극에서 출발한 이 전류가 S 스위치를 거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이때 어디로? A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렇게 A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다이오드에 다시 전류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 다시 가고 싶겠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싶겠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면 마이너스 극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도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결국 이 경우는 음극으로 다시 전류가 들어오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B에 연결하면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는 0개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토대로 보기 기역 니은 티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역, S를 A에 연결하면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위에서 빛이 나지 않는 LED는 A에 연결했을 때 A뿐이기 때문에 이게 역방향으로 연결된 게 맞아서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음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라고 하는데 X는 위에 표기한 것과 같이 N형 반도체이다라고 해서 니은은 오다 이 됩니다. 디귿은 기역은 3이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B에 연결하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개가 돼야 돼서 디귿도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역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항들, 개념을 묻는 문항들은 빈출 가능한 보기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기역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에 다른 표현을 조금 보자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의 반도체에 있는 전자,

그리고 양공이 서로 멀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있는 반도체 어디? 바로 P형 반도체의, 선생님 잘못 썼죠, 얘들아? N형 반도체의 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이라고 표기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와 양공은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는 전하 운반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A라고 하는 다이오드의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접합면이 아닌 양끝으로 가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보기와 관련돼서 또좀 잠깐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맞는 보기가 우선 X는 N형 반도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X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빈출되는 변형된 보기들 함께 정리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4번 역학과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상황, 나상황 지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상황 같은 경우는 물체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상황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B와 C 사이의 실 Q를 끊어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R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8분의 5배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지? 좀 전에 Q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R이 C를 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편의상 선생님은 R이 C를 당기는 힘을 지금부터 8F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그 크기가 몇이 얘들아? 5F이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살짝 아래쪽에 쓸게요. 흰색으로. B는 흰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의 상황이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지된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전체의 알짜임, 그리고 각각 A, B, C, D 물체의 알짜임은 0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빗면 위에 물체 B, 물체 C가 놓여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이 BC의 가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빗면에 의해 BC에 있는 가속도는 A로 같다. 자, 그렇다면은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C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아무 물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은 양쪽에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이 5F였다라고 얘기하면 Q가 C를 당기는 힘도 5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내용을 여기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는 Q가 5F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R, 그리고 Q가 당기고 있는데, 그리고 C가 내려가려고 하는 이 물체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려고 하는 질량에 의한 힘까지 포함해서 전체 힘이 평형을 이뤄서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R이 당기고 있는 힘이 8F일 때 내려오라고 당기는 힘이 5F라고 얘기하면 C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그대로 3F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R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D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 D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흰색으로 그릴게요. 8F라고 하는 힘으로 당기고 있겠죠. 자, 그런데 D는 E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중력이 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두 힘은 평형을 이뤄서 알짜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D도 정지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힘이 같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라고 하는 힘은 4F라고 하는 힘을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 그럼 A로 가서 볼게요. A. A도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피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으니까 실피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피가 당기는 힘 그리고 중력 mg가 같은 크기라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A는 정지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mg라고 하는 것을 4F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을 편의상 4F라고 표시해도 무방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피는 B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B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피가 작용하는 힘은 4F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의 질량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실피가 당기는 힘, 실큐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체 B는 정지해 있으니까 결국 B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F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와 C의 질량의 B는 몇대 몇이야, 얘들아? 1대 3이다라고 쓰겠죠. 같은 F, 3F이기 때문에 같은 비면에 놓여진. 그럼 그와 관련된 보기 기억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C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위에 쓴 것처럼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얘기 보기 위해서 문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A가 D의 2분의 5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짜임의 평형을 이루지 못해서 A와 B, 그리고 C와 D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에 작용하고 있는 A의 가속도의 크기가 5A였다라고 얘기하면 D의 가속도의 크기가 2A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근데? A, B 함께, C, D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5A, C의 가속도도 2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으면 이제 각각의 작용하는 알짜임 나에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 A에 작용하는 힘 뭐라 그랬지, 얘들아? mg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mg를 앞에서 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했었죠. 여기.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편의상 4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도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었죠. 질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F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결국 A와 B의 전체에 작용하는 총힘은 F 플러스 4F. 해당하는 몇 AB의 알짜임은 5F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D도 보도록 할게요. D도 연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 뭐? D의 중력 EMG 앞에서 8F와 같은 힘이 있었죠. 여기 또 핑크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D와 C가 연결되어서 C는 이 8F와 반대 방향으로 3F만큼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C와 D의 D가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알짜임의 크기는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구하지? CD? 8F에서 3F를 뺀 5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A와 B 그리고 C와 D의 각각의 알짜임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봤으면 니은 보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니은, 나에서 C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짜임을 구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B와 C의 정량적인 질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B의 질량이 1대 C의 질량이 3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은 B, 그리고 C의 질량을 3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알짜임 위에서 구한 것처럼 5F라고 얘기했는데 이 5F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B라고 하는 총 질량의 가속도 5A를 곱한 값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이 이 5F라고 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C와 D의 알짜임의 크기와 같으니까 이 식은 누구와 같냐면 바로 C와 D의 총 질량 2M 플러스 3B 여기에 가속도 2A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텐데 이 값이 그대로 M이라고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B의 질량, 지금 표기한 것처럼 M, 그리고 C의 질량 그대로 3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한 질량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C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2A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2A에 해당되는 값은 구해내면 그대로 4분의 1G.

0: 나올 거예요.
1: M.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8분의 5G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A에 작용하는.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MG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MG가 플러스, 실피가 A를 잠기는 힘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낸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실피에 작용하는 이 힘이 선생님이 구해온 게 8분의 3mg라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R이 D를 당기는 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직 아래 방향을 EMG라고 하는 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을 것이고, 연직 윗방향은 실 R이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물체 D 역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A와 동일하게 왼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기한다면 D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D의 질량 그리고 D의 가속도를 곱해서 결국 4분의 2mg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mg. 자, 그렇게 구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R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2분의 3mg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3mg에 4분의 1배를 해야 8분의 3mg가 돼서 결국 3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D급까지 오답이 되어서 이 14번 문항의 정답은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풀때 역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에 쓴 것처럼 너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만 정지에 있다면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같은 빗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는 빗면에 의한 가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가속도를 생략하고 가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힘의 비는 결국 물체의 질량비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으면 역시 1번 정답 체크하고 14번 전류의 자기작용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항 전자기 유도 문항이었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그림을 보면은 XY 평면 위에 사각형 도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때 영역 1에는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영역 2, 영역 3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프, 나의 그래프와 같이 변하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도선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위에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이 만약에 2라고 얘기하면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은 그대로 1, 영역 3에 포함된 면적은 1이라고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 볼게요. 가로축 시간, 세로축 자기장 세기 해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그래프를 볼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기울기의 의미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게 원하는 물리량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기전력의 세기라고 하는 건 옆에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 일반적으로 V라고 쓰는데 지금처럼 도선의 가문수가 1이라고 하면 생략하고 쓸게요.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의 자기선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트의 법칙에 의하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하고 써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유도기전력의 세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호까지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봐야 되더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거기에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의 곱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에

자기장과 단면적의 고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에 면적의 곱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선의 모양 그리고 도선의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상대적인 유도전류의 세기를 옆에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유도전류의 세기 I0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 I0라고 하는 것은 저 직사각형 도선의 면적이 1일 때 시간이 ET0분의 자기장이 B0만큼 변하면 그때의 흐르는 유도전류를 I0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쭉쓸 거예요. 자, 지우고 쓰겠습니다. 뭘쓸 거냐면 시간에 따른 영역이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달라요. 자,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 시간이 t0일 때, 시간이 e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니까 이때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부터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1의 면적은 변함없이 항상 2야. 도선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2의 면적은 도선의 역시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 1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3의 면적은 1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자,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이 t0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어요, 얘들아. 증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를 써줄게요.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자기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ET0분의 B0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영역 1에서의 시간이 t0일 때 만드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플러스 EI0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ET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고쳐 쓸게요. 원하는 시간인 3t, 5t. 자, 시간이 3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5t0일 때. 아까 t0, t0 잘 붙여주시고, 이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계속 일정합니다. 결국 시간이 t0, 3t0, 5t0일 때 영역 1에 의한 유도 전류의 세기는 계속 플러스 EI0, 플러스 EI0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시간이 t0일 때 이제 영역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2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감소해요. 어떻게? 여기 볼까, 얘들아? ET0분의 B0만큼 감소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I0라고 우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의미 뭐라고 얘들아?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영역 3에서 시간이 t0일 때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 영역이 영역 3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2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이 3t0일 때 없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영역 2에서 시간이 t0일 때와 같이 그대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면 영역 1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이 나오는 영역 1의 자기장을 선생님은 플러스로 볼 거야.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기장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영역 1에 의한 자기장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시간이 t0일 때가 시간이 3t0일 때보다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수식적으로 그대로 더한다면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 의한 시간이 t0일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사실 I0라고 표현이 되고 시간이 3t0일 때 역시 그대로 I0일 때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같지 않고 시간이 t0일 때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플러스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은 맞는데,

영역 2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영역 1과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는데도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잘못했다. 만들어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음의 값이 갖는다라고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붙는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의 값은 뭐가 돼? 플러스 I0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은 플러스 3I0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음의 값을 가져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t0일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역 1과 같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플러스 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영역 2에서 시간이 5t0일 때의 유도 전류의 변화가 시간이 t0일 때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I0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영역 3 역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5t0일 때 자기장의 변화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I0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5t0일 때 영역 1, 2, 3에 의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몇이다? 플러스 2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라고 하는 방향 이제 한번더 찾아서 볼게요. 어떤 방향이 얘들아? 영역 1에서 자기장이 증가할 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우리는 지금 플러스로 본 거잖아. 자, 그럼 앞으로 쭉 돌아가서 그 방향 체크해 볼게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이때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어떻게?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P점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다라고 지금까지 정의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역 2가 아니라 영역 3에서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3t0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T0 그리고 3t0, OT0 모두 플러스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방향의 유도 전류를 우리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점에서 유도 전류가 흐를 때의 방향이다라고 정의했으니까 모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니은 보기는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t0일 때가 5t0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3t0일 때 선생님 등 뒤에 I0라고 하는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OT0일 때 2I0라고 하는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선생님이 구해냈으니까 3t0일 때가 작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항 정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몇 번이다? 4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고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으로 부호까지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의 실전에서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항 정리하고 이제 16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물질파의 파장을 지금 질량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계산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이 나오면 항상 뭘 해라? 운동량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부터 ABC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도 될까요, 얘들아? 쓸게요. 네.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 A가 2λ0, 물질파의 파장이 B와 C가 λ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를 1, B, C를 2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질량의 크기가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질량이 A와 B는 M0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상대적인 B를 1대 1, 그리고 C는 2M0니까 2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하니까 속도의 상대적인 세기를 1대 2대 1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구해 본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1대 4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ABC의 운동 에너지 EK와 속력 V를 가장 적절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자, 이 크기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거 뒤로 가서 본다면 1, 2, 3, 4, 5 중에 지금 속도가 같고 1로 같고 A와 C가 그리고 B가 속도가 2배에 해당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4배, 4대 2대 1에 해당하는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2번 체크하셨으면 우리 마지막 장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보면은 전류의 자기장기극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에 A와 B가 X축과 나란하게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 Y축 위에 C라고 하는 직선 도선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두 배래요. 자, 그렇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X축 상에 있는 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 B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속 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니까. 자,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확인하고 옆에 이제 표 보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측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X가 D, X는 2D, X는 3D라고 하는 위치에서 A와 B는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대로 고정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도선 C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도선 C에 의한 자기장이 D에서 3D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C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대. 어느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가 이렇게 점점점점 멀어질 때 한결같이 A와 B는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뭐다 얘들아? A에 의한 것 그리고 B에 의한 것 모두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모두 나오는 방향이냐?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의 자기장의 배치, B에 의한 자기장의 배치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자, A가 E, D, E, D, 3, D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반대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면 이 B는 D, E, D, 3, D일 때이 X축 위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왼쪽에 하나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A, B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A, B에 의한 자기장 역시 고정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의상 지금부터 A와 B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고정된 자기장의 값을 알파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 자기장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라고 하는 X는 D, X는 ED, X는 3D에서의 자기장은 모두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있겠죠. 자, C에 흐르는 유도 전류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말이 자꾸 꼬이는데,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거리가 D의 때의 자기장을 편의상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C에 의한 X는 D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는 ED라고 하는 지점은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C라고 하는 이 값이 3B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c라고 하는 이 값을 알파에 더해줬을 때가 바로 x는 3d에서의 자기장,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3b제로의 부호는 뭐가 되더라? c에 의해서 상쇄되는 자기장이 약해졌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졌대. 자, 그럼 상쇄되는 값이 작아져서 커졌다라는 의미는 상쇄를 덜 시킨다라는 의미로 결국 이 값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기역에 해당되는 부호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C, 알파를 B0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해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하면 C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구한 값은 8, B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7, B, 제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로 정했어야 되더라?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얘기했고, A와 B라고 하는 것이 X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몇대 몇? 2대 1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전류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이 알파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세기도 2대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 7B0에 전체가 3으로 보았을 때 2에 해당되는 것이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7B0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찾았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X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보기가 될까요? 선생님 틀렸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니은,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구한 자기장의 세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X는 D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C의 자기장을 선생님이 C라고 정의했어요. 그 값? 뭐라고? 8B0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8B0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얘기해볼게요. 상속 K, 그리고 거리 D,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 지금 여기에 선생님 다시 표시해 볼게요. 여기 D, 여기 마이너스 D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구한 이 뒤에서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중 B에 의한 자기장 그값몇 얘들아? 3분의 7B0라고 하는 이 값은 K에 거리 D만큼 떨어졌을 때 B에 의한 전류를 곱한 분자에 쓴이 값이라고 볼수 있잖아. 자, 그럼 그대로 이값 전체 분수를 취해 본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약분되어서 결국 이 값과 자기장의 세기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비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때 누가 더 클까 얘들아? 바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역시 C에서 더 크다라고 돼야 돼서 결국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의 세기를 각각 I, A, IB, IC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장의 세기로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크다? 바로 C가 가장 크다.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 순으로 전류를 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도선의 모양이 하나라도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류의 상대적인 이 세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의 세기도 함께 써놓고 이제 니은에 들어갈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값은 바로 x는 3d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총 자기장이 될 텐데 알파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7b 제로라고 얘기했었고 C라고 하는 값은 8B0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3분의 8B0를 넣는다면 이 값은 플러스 3분의 13B0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3분의 13B0라고 하는 값이 5B0는 아니니까 디귿 오답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항 정답은 몇 번? 2번에는 니은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체크 잘 하고, 최대한 문자를 단순화하여 연립하는 연습 해보고, 18번, 바로 빛의 굴절 혹은 전반사와 관계 있는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색광 P를 이 빗면에 매질 A, B를 향해 입사시켰대요.

그때 입사각의 크기가 세타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다시 A와 공기라고 하는 이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에서, B와 공기의 경계에서는 전반사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왼쪽에 쓰고 갈게요.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가 뭘까, 얘들아? 굴절하지 않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하고, 전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는 임계각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B에서 공기로 단색광 P가 입사할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선의 중앙 보조선을 그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매질의 경계가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래면 이 선과 나란한 선을 법선으로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과 여기 이 선은 그대로 나란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나란한 선의 지금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의상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 각은 알파와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크기가 알파, 여기도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베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은 법선과 P가 이루는 각도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베타라고 하는 각,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각은 모두 공기에서 A, 공기에서 B로 입사갈 때의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공기에서 B,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각각의 매질 A와 B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B에서 속력이 느리고, 여기서도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A에서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사가 여기서 가능한 거야. 어떻게 가능해? 속력이 느린 매질인 B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인 공기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반사의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임계각을 표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B의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속력이 느린 A에서 속력이 빠른 공기로 진행을 하는데, 알파라고 하는 입사각이 두 번째 조건인 임계각보다는 작다란 얘기야. A의 임계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임계각 이하의 각이기 때문에, 미만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사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 지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굴절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A에서보다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은.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작소, 얘들아? 이 전체가 베타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잖아. 자, 그런데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베타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세타, 베타,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 이 순으로 각도가 작아져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맞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굴절률.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은 크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느려? A가 B보다 속력이 느리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공기였어요, 얘들아. 자,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굴절을 하고 전반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속도의 차이가 누구와 누구? A와 공기가 B와 공기 사이보다 더 큽니다. 자, 그 말은 더 전반사를 할그 각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최소 각도. 결국 임계각은 누가 작냐? A의 임계각이 B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속도의 차이가 크면 더 많이 핸들이 꺾이는 것처럼 굴절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굴절각의 크기 여기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위에 각을 베타라고 얘기했고 이 전체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굴절각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굴절각의 크기는 몇이 얘들아? 아래로 뺏어 쓰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속도 차이가 계속 얘기하지만 A가 더 커. 자, 그렇다면 더 많이 굴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의 크기는 A가 더 작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굴절각과 세타 마이너스 벨타에 해당하는 굴절각 중에 누가 요렇게 더 작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 부등공식에서 양변에 세타를 모두 지우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부등으로 정리하면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각은 A의 인기각보다 작대. 자,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각은 B의 인기각보다 크대.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A의 임계각은 B의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 어디서 나와서 쭉? 굴절률이 A가 B보다 커서 임계각이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오답이고 굴절률은 누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이 각도 찾는 것 연습해 보시고 19번, 바로 점전하의 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바로 볼게요. 자, 점전하 A, B, C가 존재하는데 A의 위치에 따라서 B와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놨다고 합니다. 자, 이때 B, C 모두 A가 양전하인 상황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A 위치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A와 C라고 하는 양전하 사이에 있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C는 양전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A와 B의 선생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인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전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어서 기억에 B는 음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니은 전하량의 크기가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전하량의 상대적인 크기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A를 선생님의 편의상 여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D만큼 옮겨놨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가 D만큼 가까워졌을 때 0이다라고 얘기했잖아. A는 B를 잡아당기고, C도 B를 잡아당겨서 두 크기가 같아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란 얘기예요. 점전하의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점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두 점전하의 거리의 비가 서로 3대 2에 해당되어서 지금 A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9q라고 얘기하면 C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4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A의 위치가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0에 있을 때 각각 B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는 7F0,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8F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7F0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나와 있고, B의 점전하의 전하량을 그냥 B라고 놓고, 거리에서 D를 모두 생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는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겠죠. 그리고 C도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밀려나고 B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져서 이러한 힘이 각각 작용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때 A에서 B 사이의 거리가 4D에 해당되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값은 4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값이 9Q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곱하기 4q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c도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와 c 사이 거리는 6d이기 때문에 36 아닌 6을 제곱으로 쓸게요. 6의 제곱분의 9q 4q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b와 c 사이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4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양변의 분수를 취해서 구한다면 b라고 하는 것의 전화량은 2q라고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f0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크기는 8분의 1의 q의 제곱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8.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니은에서 전화량의 크기는 b가 2q 그리고 c가 4q로 주어져서 결국 전화량은 b가 작은 것이 맞아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a가 x는 e 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0f이다라고 하는데 e d에 있을 때의 b와 c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 거리는 ed이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 써야 맞겠죠? 2의 제곱분에 A의 전화량 9Q, 그리고 B의 전화량 2Q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다른 종류 전화니까 당겨지는 플러스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죠. 자, 그리고 C는 A와 같은 종류의 전화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마이너스 방향 전기력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사이의 거리가 4D이기 때문에 4의 제곱분의 9Q, 그 다음 4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구하고 그대로 정리하면은 우리는 18F0라고 하는 힘을 찾을 수가 있어서 디귿에 20F0보다 힘이 작다라고 하는 보기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문항 풀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높이가 10H인 곳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때 마찰공간 H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날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결국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m, g, h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높이 h만큼 10h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위치인 몇? 9h에 해당하는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고 마찰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평면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 루트 2에 g에 가만히 놓은 위치 9h를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 결국 3 루트 2gh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va를. 자, 그런데 우리가 루트 2gh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v로 나서 3v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3v라고 하는 속도로 b와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를 볼게요. 높이가 2h인 지점에 물체를 놓았는데 마찰 구간 2에서 마찰 구간 1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2배만큼 결국 마이너스 2, m, g, 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평면에서 a와 충돌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물체의 질량은 b가 2배다라고 하니까 b의 질량은 2, m이 되겠죠. a가 m이라고 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얘들아? 4, m, g, h.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수평면에서 운동하기 직전의 역학적인 운동할 때의 직전 마찰 구간에는 2를 지난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EmgH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물체의 질량은 EM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그대로? VB는 높이가 H인 지점에 물체를 놓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EgH라고 써져서 충돌할 때의 B의 속도는 속력은 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V로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충돌 후 A의 속도를 편의상 VA, 충돌 후 편의상 B의 속도를 VB라고 쓴다면 여기선 그냥 역학적 에너지 총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의 M에 V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G 라지 H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마이너스 2mgh만큼 감소했다.

0: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도 동일하게 EMGH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정지하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다면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EM의 V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 공간에서 감소하는 마이너스 EMGH라고 하는 에너지가 질량 EM, 그리고 높이 16분의 5H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물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으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돌 전은 M의 3V 마이너스 M의 EM의 V라고 하는 총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 후 M 마이너스 MVA 플러스 EMV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변을 모두 M으로 약분한다라고 하면 VA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이 EVB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관계식, 그리고 이 관계식.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위에 식을 써낸 것처럼 써낸 원리는 MGH가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식, 그리고 아래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VA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 6V 혹은 EV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라지 H는 만약에 6V라고 하면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구해지냐? 36H가 나와요. 그리고 EV라고 하면 4H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찰 구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지금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처음 높이에 해당하는 10H보다 낮은 높이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불가능하고 결국 답은 4H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H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할수 있고 선생님이 VA, VB를 두번 썼기 때문에 여기 문자를 프라임으로 붙여서 써놓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쭉 풀어봤는데 4회부터는 정성 선생님이랑 즐겁게 문제 풀어보시고 반드시 이 강의 마무리 잘 지으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제3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13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건지 핵심 키워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14번의 중화작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화작정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식초 1g에 들어있는 또는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 1g에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또는 100g에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 W g이라면 우리한테 10g을 물어봤어? 그러면 100분에 W가 바로 1g에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면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번에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15번인데요. 동의원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1g에 A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g에 B인 X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우선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에서 지금은 X에 대한 원자량, 이게 질량수지만 질량수가 원자량이라면 이 원자량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1g에 A인 X라고 했으니까 원자량과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A분의 1, 여기는 B분의 1로 해서 곱하기 양성자수, 여기는 곱하기 중성자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원자로 있다 원자량과 1g의 A인 X는 반비례 관계. 자, 만약에 여기서 XY 분자가 주어지면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아, 그럼 분자량과 어떤 관계지? 연습했던 화학식량과 몰에서 우리가 착안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6번입니다. 바로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와 pOH에 대한 관계인데요. 만약에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럼 pOH는 감소한다. 라고 했던 연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 농도였던 게 10의 마이너스 제곱 몰 농도로 바뀌면 pOH가 3에서 1로 가기 때문에 농도는 증가, pOH는 감소한다.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또는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여기에선 지금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래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다? 그러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는 바로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부피분의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 이렇게 활용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 또는요, 반대로 우리한테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수산화 이온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륨 이온 농도나 수산화 이온 농도, 그럼 바로 pH, pOH, 그리고 이 농도에 대해서 양과 부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13번부터입니다. 13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는 앞서 풀었던 현대의 전자 배치, 그 오비탈에서 문제와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3주기 원소다 아니면 14에서 16쪽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원소에 대한 오비탈을 물어보는 게 주였죠. 근데 여기는 대놓고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에는 다양한 오비탈이 있어요. 그 오비탈을 우리가 가나 다라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맞춰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자기양자수죠. 자기양자수가 S 오비탈에서는 부양자수도 자기양자수도 모두 다 0이에요. P 오비탈에서는 바로 이 부양자수가 1이고 자기 양자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0이 아닌 숫자라는 건 힌트가 됩니다. p오비탈이구나.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같이 들어가 볼게요. p는 바닥 상태 2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주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더 2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에너지 주기가 낮은 오비탈은 1s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건 3p까지죠. 그럼 이 중에서 얘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2p예요? 그럼 2p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0이네, 1이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가 모두 다 2p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요 힌트를 가지고 만약에 EP라는 애와 똑같아? 그럼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줘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에서 라는요, 주양자수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딱 보입니다. 누구? 1s. 1s도 그냥 오비탈 딱 1s잖아. 주양자수 1이고 s 오비탈 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를 가서 힌트를 봤더니 주양자수, 부양자수 차이값이

3일이어야 돼요. 그럼 3일이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S 오비탈 3S 가능하고요. P 오비탈은 우리 무조건 부양자수 1이니까 주양자수 그것보다 커야겠네. 1보다 4P여야 되는데 있을 수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3S다. 확정됐습니다. 그냥 가는 3S야. 확정. 그럼 나는요. 자, 나는 지금 다 와보니까 주양자수에 부양자수 표준값이 지금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착하게 밑에까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S 오비탈, P 오비탈 둘 중에 뭐란 뜻이에요? P 오비탈. 왜냐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도 0, 자기양자수도 0. 이거는 주양자수가 어떻든 간에 S 오비탈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모두 다 0. 제가 아까 주양자수라고 한것 같은데 자기양자수. 그래서 둘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럼 0이야? 그럼 얘는 일단 확실히 P 오비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P 오비탈이야?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얘네가 P 오비탈이어야 돼요. 그러면 부양자수 무조건 1이니까 여기서 주양자수 몇일까요? 3이겠죠? 그래서 3p 그때 얘네들에 해당하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자기양자수. 왜냐하면 부양자수는 1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했더니 2가 됐어요? 1을 더했더니. 그럼 자기양자수 몇이에요? 3p에서 바로 1인 오비탈. 제가 자기양자수는 하단에다가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다라는 힌트를 제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주양자수가 일단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라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라까지 우리가 그냥 같이 요거 두 개를 볼 건데 라라는 것은 다보다 1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가 2p일 때 부양자수가 1이니까 빼준 값 1. 그럼 얘네 지금 2s일 때 그냥 2더 2에서 0을 빼줬으니까 2. 그래서 다라는 거는 2 s 오비탈. s 오비탈은 당연히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합이 0. 그럼 오른쪽 갔을 때 2p다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수 무조건 1, 어떠한 것을 더했던 얘네가 1.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2p 오비탈에서 자기양자수가 0이네라고 결정됐어요. 그럼 기억 갑니다. 가에서는 3s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니은에서 a는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모두 다 주양자수 2다라고 제가 구해놨으니까 맞고요. 디귿 갑니다. 자기양자수가 라라는 거는 0이라고 구해놨고요. 나다라고 하는 건 1이라 구해놨기 때문에 나가 더 커야 돼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겠죠?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자기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왜냐면 똑같은 2p 오비탈이어도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두 개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고 3p에서도 사실은 앞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같지만 자기양자수가 다른 오비탈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14번으로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는 중화적정 문제입니다. 이 중화적정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아세트산의 질량이더라도 실제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뭐를 뭘로 바꾸고 이 뭘이라는 걸 질량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같이 두 가지 수용액을 비교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이다. 구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엔 아세트산에 대해서 0.8g이고 두 번째는 10ml, 식초 10ml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둘을 적정했을 때 부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x분의 y를 구하세요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주어졌고요. 그리고 25도에서 식초 이 밀도가 주어졌다. 나중에 10ml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으로 바꿀 때이 밀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밀도 바로 곱해주면 얘는 사실은 10 d 그램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적어놓고 가볼게요. 그럼 가 25도에서 아세트산이 0.8g을 물에 넣어 지금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건 120ml. 여기에서 만든 거에다가 40ml를 추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물을 넣어봤자 용질량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무엇이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취하는 과정에서 전체에서 1분만 가져왔기

때문에 120 중에서 40만, 다시 말해서 3분의 1만 내가 취해준 거야 라는 뜻이네요. 자, 그랬더니 페노프텔 용액 두세 방울 넣고 A 모의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하였고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부피 측정이 때 아까 몇이었어요? X밀리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X밀리미터예요 라고 써놓을게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애야.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고 가에서 만든 건 40이었죠? 하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30ml만 취해주겠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100 중에 30이니까 10분의 3만큼 취해줬고요. 다시 한번더 나를 반복했더니 그때의 부피는 이제 A 모유 농도 수산화 나트륨 부피는 몇이더라? 바로 Y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다라는 것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또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다에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에요. 다시 한번 더. 우리 다에 여기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바로 W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질량으로 바꿨을 때 10dg이거든요. 그럼 10dg이면 얼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한번 바꿔줄까요? 그러면 이 W는 100g인 거죠? 그럼 우리가 100으로 나눠줘. 그럼 얘가 1g에, 식초 1g에는 Wg만큼의 무엇이 있다? 아세트산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건 10dg. 그래서 10t를 곱해줍니다. 그럼 다시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바로 10분의 dW g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제가 두 식을 한번 비례관계로 세워볼 건데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우리한테 처음에 0.8g에 해당하는 걸 바로 적정하였을 때, 얘네들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 몇이었다? X였다. 근데 조심할 거 있어요. X가 아니고 사실은 3분의 1을 해서 X이기 때문에, 이 X로 나온 수산화 이온에다가 몇배 해줘야 돼요? 바로 3배를 해줘야 돼요. 역으로 3배. 그러면 사실 이건 질량이고 이거는 밀리몰이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 관계, 두 번째 실험했을 때의 관계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직 질량이고 밀리몰이지만 좀만 기다리고 요거까지 써보고 우리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에서 그러면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은 바로 10분의 dWg이었고요. 얘가 적정할 때 A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들어갔던 거 부피는 Y였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덜어냈어요. 얼만큼? 10분의 3만큼. 그래서 원래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0이다라는 걸 곱해줘야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 표현한 건 질량, 여기 질량, 여기는 밀리몰이에요. 그럼 밀리몰이라는 건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일단 밀리몰을 몰부터 10에 마이너스 3제 곱하고 그리고 분자량 곱해줘야 되는데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면 상쇄가 돼요. 왜냐면 나는 비례식으로 그냥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굳이 곱하지 않고 아,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풀어줄까요? 자, 풀어주게 되면 10분의 3dWx는 요게 지금 곱해지니까 10분의 8이죠? 다시 말해서 3분의 8 그리고 y가 됩니다. 우리한테 아까 구하라고 했던 거 뭐였더라? 바로 x분의 y더라. 그럼 우리 x분의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분의 y로 제가 밑에다 한번 바꿔볼게요. x분의 y는 다시 말해서 10분의 3dW에다가 곱하기 이거 역수치해주면 8분의 3이다. 그래서 80분의 9dW가 나오게 됩니다. 9dW 이게 뭐다? X분의 Y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80분의 9dW 어떻게 구했냐고요? 우리가 두 수익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질량에 대한 걸 맞추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둘이 상쇄될 거를 고려해서 굳이 밀리몰을 몰로 질량으로 바꾸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과정이네? 상쇄, 속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수용액이 나오는가? 하나의 수용액에 대한 질문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서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길게 풀이를 쓸 필요가 없구나. 둘에 대한 관계만 봐도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때 하나 나왔을 때 비교하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기. 이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볼까요? 자, 15번은 동의원소 문제입니다. 동의원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발문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음은 분자 XY와 XY2에 대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요, 여기는 XY, 여기에서 XY, 여기까지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한테 XY와 XY2, 그래서 y가 두개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걸 봤더니 구성원소, 양성자 수, 원자량, 분자량.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바로 이 원자량을 모두 더해준 값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xy라는 건이 a라는 이 원자량, 이 b라는 원자량을 더해준 값이야? 네.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바로 이 x라는 거, 이 a에다가, 그리고 y라는 건 동일한 애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두배 해줘서 4b에다가 플러스 4 해준 게 12다라는 뜻이에요. 12m이다라고 해야겠죠? 여기 m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둘다 m 있으니까 요거를 소거하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비례식 세우자. 얘네들 비례식 세워주면 그냥 2a 더하기 2b 대 7. 그냥 m도 이제 지워주고. 는 2a 더하기 4b 플러스 4대 12m 지워주고. 이렇게 가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기 전에 간단해 보니까 여기 2랑 2로 약분이 돼서 a 더하기 2b 플러스 2대 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7a 더하기 14b 플러스 14는 12a 플러스 12b다. 다시 우리 여기 12b 넘겨주면 2b 플러스 14는 여기에서 6a다라는 게 5a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5a. 그럼 요거 식 하나는 찾아냈고, 식 하나는 여기서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일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의 b는 이 a인 x와 2b인 y, 양성자수가 a라고 했고 b라고 했으니까 a 빼주면 여기 중성자수 a, b 빼주면 2b에서 b 빼주면 p 때 여기 똑같이 2에서 a 빼주면 a. 자, 여기서는 b 빼줬더니 뭐예요? b 플러스 2. 얘도 b 플러스 2. 그래서 2b 플러스 4는 7대 13이야 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식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7a 더하기 14b 플러스 28, 13a 플러스 13b. 자, 그럼 여기에서 b는 플러스 28은 바로 빼주면은 얘네가 6a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두 개씩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라는 걸두배 해볼게요. 이 b는 12a 마이너스 56. 얘를 이제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12a 마이너스 56 더하기 14는 5a다. 그럼 7a다라고 하는 거 빼주면요. 바로 42요라고 나오니까 얘는 몇이에요? 6 나왔어요. 그럼 a가 6이다? 다시 36 넣어볼까요? 그럼 b는 몇 나와요? 8 나오네요. 끝. 그럼 a가 6, b는 8. a가 6, b는 8. 기억 갑니다.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8은 14. 네, 맞아요.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에선 M 값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7M이다 라고 하는 건 2A 더하기 2P였어요. A 더하기 B가 아까 14라고 했는데 두배 해준 몇이에요? 28. 그럼 다시 M이란 거 몇이다? 4다. 네, 맞아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D 급 갑니다. 제가 이거 강조했죠. 왜 강조했었냐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1g에 이 a인 x와 2b인 y와 2b인 y에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질량분에 얘네들의 분자수다? 그럼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2a인 애와 그리고 2b, 2b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더해볼까요? 2a다 라고 하는 건 이거 두배 해주니까 12, 여기서는 16. 그럼 여기에서 12인 애와 16인 애두개 있으니까 32 더해주면 44. 자, 여기에서 2a인 애 12와 그리고 2b다 라고 해 16에서 2 더해주니까 18, 30입니다.
네,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니까

44분의 30이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각각의 양성자 수가 아니라 하나는 양성자 수, 하나는 중성자 수.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래서 A 하나다 6. 그러면 이번에 B, B 이게 양성자 수니까 16. 그래서 얘네는 22. 여긴 중성자 수죠. 그래서 A 하나, 그리고 B가 8인데 2가 있다. 그래서 10. 그래서 얘는 16. 6이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계산해줬더니 얘는 2. 여기에서 15니까, 아하, 16분의 15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16분의 15야? 어, 15분의 16? 잘못 나와 있네요. 틀렸다. 라고 가주면 돼요. 답은 기역과 니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우리한테 1g에 무엇에 들어있는 이게 정말 자주 나오고 화학식량과 몰에서 계속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 분자량이 반비례 관계구나. 제가 아까 앞에서 개념을 청해회에서는 원자량의 반비례다라고 했던 이 원자에 대한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엇으로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어진 정보는 우리한테 개념을 잘 활용하도록, 순차적으로 활용하도록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한번더 연습하면서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풀어가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선 우리한테 주어진 수용액의 액성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액성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주어진 정보가 양과 부피다? 그럼 우리는 이 몰농도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몰농도 관계가 하이드륨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한번더 체크하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얘는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을 찾아주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는 염화수소, 물, 수산화, 나트륨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주어진 정보와 가와 다에 대해서 이 몰농도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 가에서 가능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pH와 pOH가 하나는 지금 12일 때 다른 하나는 2. 그럼 다른 하나가 2일 때 하나는 12.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이두 번까지에 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를 몰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보자마자 12와 2다라고 표현했었던 이유는요. 이게 차이 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벌어진 정도가 5와 5씩이에요. 그럼 여기 7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5만큼 감소해서 2, 하나는 5만큼 증가해서 12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와 2를 제가 빠르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가와 다를 비교했더니 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부피가 200대 100이니까 2대1로 두었을 때 2분의 10의 5 제곱대. 그럼 여기에선 1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그럼 얘네들을 풀어줬더니 10의 5 제곱은 10의 대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수산화의 농도 누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가가 다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수산화의 농도가 크다라는 건 염기성 물질이겠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얘네 수산화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겠다 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곱해준 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13제곱. 그러면 얘는 pH가 몇이야? 바로 10, 아니, 여기 pOH가 13, pH는 1.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물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에선 수산화 나트륨. 그럼 다에서는 염화수소, 나에서는 물이구나라고 확정 지었어요. 자, 그때 기억. 나는 물이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니은 갑니다. 다의 pH를 물어봤습니다. pH는 1이다라고 찾아놨고요. 틀렸다. 디귿. 그럼 이제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번에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요.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뭘 알고 있냐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알고 있어요. 가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왜냐면 얘는 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pOH, pH가 다 7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농도를 다 알고 있고, 이때 부피를 모를 뿐이고, 이 용질의 양에 대한 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피에 대한 걸 구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부피는 농도분의 양이다라는 것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농도다라고 하는 게 가에서는 10의 5제곱, 이 농도다라고 하는 건 5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제곱.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거기에서 양이 10의 5제곱. 여기에선 1.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지금, 뭐야? 너무 쉬운데? 왜요? 보니까 10의 7제곱? 얘도 10의 7제곱으로 그냥 1대1인데요? 다시 말해서 부피는 서로 어떤 사이? 같은 사이. 그럼 부피는 200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너무 쉽게 부피가 같은 사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부피는 뭐예요? 200이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선진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개념청해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한테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하고자 해요. 그럼 사실은 아까 활용한 것처럼 여기 부피와 양에 대한 관계로 접근을 해줬는데 반대로 지금은 부피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와 양으로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액성에 맞는 수용액을 찾는 연습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원자가 전자수인데요. 부양자 수가 1인 거? 바로 p오비탈. 그래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 대해서만 채워져 있는 원소가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s오비탈에만 채워져 있어?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발문인 틀을 가지고 각각에 맞는 원자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3주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아마도 나중에 X와 Z를 구분하는 데 활용을 할것 같고, 그러면 3주기일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우선 이 P는 모두 다 채웠기 때문에 5는 넘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6부터 가능한 것 최대 9까지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가 3대 2래요. 그러면 될수 있는 비가 뭐예요? 9대 6이죠? 그럼 얘가 9일 때 얘가 6이네? 다시 말해서 비는 뭐다? 3이다. 그럼 비는 3이야. 그럼 P인,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놓을까요? 부양자 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P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 수가 3개야? 3p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3p3다 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결정 지어볼 건데요. 얘 Z라는 애가 6이다? 잠깐만, 6이라는 건 2p 다 채우고 나서 3s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데 3s1일 수도, 3s2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결정 지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모두 다, 이 3s1이나 2나 p오비탈에는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없어? 원자가 전자 수가 0이겠네요, 얘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A값이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A값이 1이다라는 걸 활용했을 때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어? 3p1입니다. 그때 X와 Z를 우리가 구분할 때 써야 되는 거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알고 보니까 이 Z라는 게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X랑 Z를 비교했더니 두개 들어있는 건 X가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3S에서 Z도 두 개를 채워버리면 X랑 같아져 버리죠. 왜냐면 p오비탈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s에서 달라져야 돼, s오비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 가볼까요? x는 마그네슘이다. 3p1이니까 얘는 누구다? 알루미늄이다라고 가져야 된다. 틀렸다. 니은. A가 1이고요. B가 3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4가 맞습니다. 디귿. S오비탈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Y다라고 하는 건 S오비탈이 3S까지 모두 다 이제 채워졌죠. 그래서 얘는 6. 근데 P오비탈은 2P에서 6개에다가 3P에서 3개니까 총 9개입니다. 그럼 Z라는 거는 3S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해

3S까지 해서 4개다. 3S 하나, 5. 여기선 지금 3P도 못 갔죠? 그래서 2P에서만 6개 있기 때문에 6.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3, 2. 근데 또 약분된다. 얘가 2. 그래서 얘네는 5대 4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5대 4. 맞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르게 여러 문제 접근할 때 힌트가 되었던 건 3주기다라는 거였고요. 3주기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차수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주기를 모두 다 쓰면서 우리한테 이 비를 찾아라가 아니라 사실은 3주기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가능한 애들 B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원소를 다 쓰면서 할 건지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찾아낼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줄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얘네들의 B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8번 갑니다. 이 18번은요, 제가 뒤에 가서 복습을 청해요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작년에 출제되었던 평가 문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질량 W1과 W2, 이 B와 그리고 X, 여기 X, 여기 Y에 대한 것. 자, 그런데 그래프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는 양에 대한 자료고요. 하나는 질량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가와 나에 들어있는 애들을 봤더니 가는 여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지네. 그럼 무조건 가에서 X와 Z는 탄소 중, 수소 중 하나. 탄소와 수소 중 하나. 자, 여기 나는요. 탄소와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산소. 그럼 여기서 보니까 나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겠다. 자, 그럼 이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X와 Z, 여긴 Z, Y라는 애가 새롭다. 그러면은 가에는 없고 나에만 있는 무언가네요. 걔가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Y는 산소. 그럼 이제 X랑 Z를 비교할 건데요. 여기에서 탄소와 수소는 1몰에 이 분자 하나당 1대 4. 여기도 분자 하나당 1대 2. 무조건 다 수소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거. 질량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작은 애는 탄소, 큰 애는 수소겠죠. 그럼 그대로 오른쪽. Z라는 거 수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건드리면 좋을까 봤더니 가에서는 W1과 W2로요. 이 질량에 대한 표기가 지금 달라요. 그 우리가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W1으로 두 개가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메테인과 메탄올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H4와 그리고 CH3OH는요. 질량이 W1으로 지금 표기가 같아요. 그럼 몇대 몇의 질량비? 1대 4다. 질량비가 1대 4. 그때 얘네들의 분자량 비는요. 여기 탄소가 12, 수소는 1이라고 했으니까 16이고요. 거기에서 딱 산소만 추가됐죠. 16인 애가 32다. 그래서 사실 이 분자량 비가 1대 2구나. 그럼 우리는 이 분자량과 질량이 나눠준 값이 바로 뭐예요? 2 분자수비예요. 그래서 얘네 몇대 몇이에요? 1대 2다. 다시 말해서 CH4가 W1g일 때 1몰이라면 CH3OH라는 거 4W1g일 때는 2몰이다라는 걸 약속한 거고요. 그럼 이게 가에서 메테인이라는 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가 W1일 때 1몰이야? 4W1일 때는 3몰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C2H4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A몰, 여기를 그럼 두 배만큼 질량이니까 2A몰이라고 표현해서 3대 3.5로 해도 되지만 눈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요. 얘가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 관계다. 이 아보가도로 법칙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같도록 부피를 좀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6으로 두 배로 한번 해주고 얘도 7로 해줬을 때 그러면 4, 6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2라면 질량이 두배 됐으니까 얘가 4,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7. 딱 맞아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피와 분자수를 같게 한번 해보려고 부피비가 3대 3.5야? 6대 7로 했더니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에서 탄소라는 거는 3몰, 여기서 2, 2, 4 해서 8몰. 그럼 8몰일 때 수소라는 거 4, 4, 16, 4, 2, 8. 그래서 더해주면 24입니다. 그럼 1대 3이니까 X값은 몇이다? 3이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질량 한번 구해볼 건데요. Y라는 거 산소죠? 산소라는 거 원자량 16에다가 얘네가 몇몰 있어요? 총 2몰 있는 거네. 그때 Z라는 거는 수소죠? 수소는 4, 4, 4, 16, 여기에서 4, 2, 8. 다 더해주면 얘네 몇이에요? 20에서 28이다. 근데 어차피 원자량 1이라서 너무 고맙죠? 다만, Y라는 건 어떻게 표기해줘야 돼요? 28분의 16 곱하기 2다라고 표기해주고요. 7분의 8이다라고 약분 한번 해서 X분의 Y다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3분의 8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W1과 W2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W1과 W2 관계는 위아래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CH4와 그리고 C2H4에 대해서 이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W1과 W2로 갈 거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잘 따라오세요. 분자량이 일단 얘네는 16이라고 아까 구해놨고, 여기 16에서 탄소 하나 추가된 거니까 12 더해주면 28. 이때 조심해야 할건 제가 분자수를요, 1과 2로 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질량을 제가 W2일 때 얘네가 2몰 있어 라고 가겠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W2일 때 2몰 있어? 다시 말해서 얘는 W1일 때 1몰, 얘는 지금 2몰.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게 질량. 질량이 바로 W1과 W2다라고 가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곱해줬더니 얘가 지금 16, 얘28 곱하기 2. 약분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7, 여기에서 얘가 그냥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4, 2, 8에서 2 남았다. 2대 7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럼 2대 7이니까요. W1이 2, W2가 7. 요거를 곱해주자. 그럼 너무 고맙게 약분 되는 게 있네요. 약분, 약분, 약분. 3분의 4가 답이다. 그럼 3분의 4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9월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유형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우선 가와 나에서 들어가 있는 이 원자의 종류가 다른가 하나 산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에서 Y라는 건 산소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라는 거에 우리가 탄소랑 수소는 어떻게 구분하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수를 봤더니 수소라는 게 확실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와 수소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다만 양과 질량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양, 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값, 여긴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고려해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질량에 대한 관계는 W1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W1과 W2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W1과 W2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습 꼭꼭꼭 다시 한번 더 해보기 약속.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에서는요.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하나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앞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이 구경권 이온들에 대한 합, 구경권 이온에 대한 합. 사실은 그럼 얘는 수소나 이온,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을 나타낸 거다. 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 풀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혹시 틀렸던 친구, 내가 그거에 대해 조금 취약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는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다의 액성 모두 다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이 나타나도록 우리한테 맞추도록 했고요. 기억값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X와 Y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몰 농도비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산에 대한 수용 두 개, 그리고 염기성 하나니까 이렇게 나눠볼까요? 하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피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수액도 100, 나수액도 100, 다수액도 100, 모두 다 100. 그럼 우리는 이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서 이 양이온의 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의 부피는 다 같아.
그래서 이 몰농도를 곧 몰비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힌트가 또 있냐면, 양이온에 대한 양이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냥 눈치껏 봤을 때, 얘네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수소 나트륨이. 그럼, 이 수소나 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될 수 있는 액성은 두 가지. 염기성과 무엇이에요? 중성이요. 그럼 얘가 염기성과 중성? 그럼 얘가 산성이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 못 했더라도요, 한번 봐봐요. 두 가지 또는 이두 가지, 60과 40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3대 2에 대한 비율로 양이온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 6대 5니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다라는 건 무조건 산성이고, 그리고 가와 나는 염기성과 중성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산성의 입장에서도 그럼 산성과 중성은 본인의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성이 20과 40일 때 부피가 20과 20으로요. 나와 다 관계 보시면 나에서 다로 갈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중성이라면 얘네들에 대한 부피가 줄어든 걸 고려해서 양이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를 했네요. 죄송해요. 증가를 했어요. 20에서 40을 증가를 했는데, 그럼 여기 양이온의 양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나라는 건 뭐다? 염기성이고, 가가 중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성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소나 이온과 수소이온이 같구나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몰 농도가 주어졌어요. 0.4몰 농도, 그리고 60ml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로 갔을 때 얘네가 24밀리몰. 그럼 얘네가 딱 여기서 중성이야? 그럼 똑같이 수소이온도 24밀리몰이어야 돼. 그리고 이 6에 해당하는 애는 몇이에요? 24밀리몰. 얘도 그럼 24밀리몰. 6에다 4배 해준 값인 거죠? 그럼 얘네는 몇이 돼요? 20밀리몰.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24밀리몰. 어차피 여긴 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수소이온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볼게요. 40에서 20으로 반절. 그래서 여기에 12. 근데 여기에서는 몇이 돼야 되냐면, 요게 지금 힌트. 이게 모두 다 산성의 수소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되기 때문에 12와 몇을 더해야 20이 돼요? 8이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X와 Y에 대한 몰 농도비를 구해라라고 했죠? 그럼 부피가 같을 때를 비교해 줄까요? 그럼 부피가 같을 때 20일 땐 12, 얘네는 반절이니까 4. 그럼 몇 배? 아, 여기에서 얘네가 3배 차이 나는 관계. 3대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3분의 1이요. 그럼 기억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은 24에서 40이에요. 3대2니까 몇이 돼줘야 돼요? 여기에서 16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수소나 이온의 양과 나트륨 이온 양 같다. 16. 여기에서 이 구경꾼 이온들은 모두 다 수소 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양 20이었죠? 똑같이 20이다. 그래서 얘네가 4분의 5요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몇이 나온다?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우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 그래서 제가 나타낼 때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양이온의 몰 농도다, 부피가 가나 다수이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양이온의 양, 몰비로 가져도 됐다. 자, 근데 액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 1가산, 1가 염기에서는요, 과량인 애가 그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중성일 때는 그럼 산수용액 수소이온과 염기성 수용액의 수소나 이온의 양이 같아졌을 때죠?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이 될 거고, 어차피 1대1로 있기 때문에 수소나 이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만약에 산성이야? 그럼 수소 이온에 대한 합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양이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가 염기성과 중성일 거야 라고 바로 표현했던 건 나트륨 이온의 양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6대 3대 6대 5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성과 중성은 무조건 얘네여야 돼라는 거를 찾아냈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관계에서 딱 보자마자 20에서 40으로 증가하는데 여기 감소했죠? 그래서 얘네는 중성이 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서 중성은 가, 나는 염기성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액상 찾아내는 연습 한번 더. 전체 이온수, 다시 말해서 양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과량이다라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 회차의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도요, 작년 6월 모의고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18번에 나왔던 문제와 흡사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 많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읽고 참가반의 무엇인가 느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인데요. A와 B와 C 중에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를 가려놨지만 반응 계수는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반응은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첨가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계속 여기 부피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피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라는 건 Wg으로 계속 일정하다. 자, 근데 B가 증가하고 있어요. B는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반응 계수 A와 C가 같네. 부피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1에서 3에 대한 자료 줬고요. 3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요, C에 대한 질량 좋네요. 7분의 11Wg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해석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전체 개체의 밀도를 해석해줘야 될것 같은데, 부피분의 질량이 전체 개체의 밀도인데, 부피가 1과 2에서 같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B, 밀도 B, 9대 11은 질량 B가 돼버렸어요. 근데 질량은 반응 전과 후는 같아야 돼요. 질량은 같아야 된다. 근데 반응 전에 W, 두 번째 실험도 W, 근데 지금 달라진 거는 바로 B가 추가로 4g이 들어간 것뿐. 그럼 반응 후에도 질량에 대한 변화는 딱 4g 차이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네들 차이는 지금 2g이죠? 그래서 4g 차이가 나도록 이 B를 2배 해주면 18과 22로 4배 차이, 4만큼, 4배가 아니라 4만큼 차이 나도록 바꿨어요. 이게 바로 뭐야? 실제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얘네 더해줘서 18이 돼야 돼? W는 14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W가 14g이야? 다시 여기다 14를 곱해주면 2대 C에 대한 질량은 22다라는 게 나와요. 20이다 아까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응 전에 얘가 14고 얘가 지금 8이네? 더해준 몇이에요? 22. 두 번째 실험에서 A와 B 모두 다 소모되고 C만 남아있는 반응 완결된 시점이다. 딱 A, B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다. A라는 건 14일 때, B라는 건 W일 때, C라는 건 22만큼 생성된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이 A에 대한 반응 계수, 그리고 X, 이 밀도에 대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여기에 오롯이 딱 C만 존재할 때 부피가 V래요. 그럼 얘가 V만큼 생성됐어? A가 V만큼 있었겠네? 그럼 B라는 것은 과량으로 넣어준 게 2와 3에 대한 차이죠? 이때 4만큼, 4g만큼 추가로 넣어줬더니 부피가 4분의 1 V만큼 증가했대요. 다시 말해서 반응에 참여한 거 B가 8g이죠? 그럼 두 배를 해주면 얘네들은 B가 2분의 1 V만큼 반응에 참여해. 다시 말해서 2대 1대 2야 라는 거 찾아내서 A는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은 바로 밀도이기 때문에요. 부피분해. 자, 부피분해. 여기 11D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질량 22였죠? 22 넣어준 거였고요. 근데 11D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값에서 2분의 1을 해줘야겠다라는 거 기억하고 밑에 구해볼게요. 부피가 4분의 5V네. 여기서 질량은요, 4만큼 추가됐죠? 그래서 22에 4 추가되니까 26. 여기다 몇 해줘야 된다고요? 2분의 1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2 곱하기 5, 26 곱하기 4다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A라는 거2 나눠줄 거니까 한 번에 2를 나눠줘 볼까요?
그랬더니 아, 5분에 26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한테 사실 구하라고 한 거는 반응 계수와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였습니다. 근데 이 반응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첨가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A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B를 넣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A가 과량일 거예요. B라는 건 사라져요. 그래서 봤더니 부피 변화가 없더래요. 반응 계수가 같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B를 많이 넣어줘. 그럼 A와 B가 모두 다 반응해서 사라진 시점 이후에 B를 더 넣어주면 그 과량에 대해서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B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반응 계수 B가 2대1 대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 밀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실제로 부피분의 질량, V분의 22가 아니었고 얘네들 11D라는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D라는 게 붙고 이 X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배해줬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다음 2분의 1 배해주면 그 숫자 값이겠다. X라는 게. 그래서 구해줬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에 실제로 출제된 이 모의고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요. 첨가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처음에 한개 반응물이 B였다가 나중에 A가 된다. 이게 무조건 두 번째가 A, B와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아, 여기서 C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질량 그대로를 우리가 두 번째에서 다 반응이 끝난 시점이구나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니크 복습 청이요. 들어가 볼까요? 유니크 복습 청이요에서는 우선 제가 18번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2026학년도 9월 18번 문제에 유사한 게 나왔다라고 아까 문제풀이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와나에 대한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분자를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애들이 지금 차이가 있는가 바로 산소 원자가 나이만 있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요. 질량과 양, 분자량 이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은 부피와 분자 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줬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3대 3.5인데 6대 7에 대한 부피비로서 분자 수를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A와 2A로 미지수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더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분자량과 그리고 이 몰이라는 거 분자수를 곱한 것이 바로 질량이다. 이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식을 한번더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에서는요. 1가산과 1가 염기 바로 이 전체 이온수는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양이온의 양도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바로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과량에 대해서 찾는 연습은 제가 그래프와 표로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요. 혹시나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요. 추가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사실은 몰 농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줘야지 몰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모두 세 가지 수용액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몰 농도와 몰에 대해서는 비례 관계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몰 농도와 몰에 대한 비례 관계다가 아니고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부피가 너무 고맙게 같이 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몰비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이온수가요. 1가산 1가 염기에서는 과량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너무 쉬웠지만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풀어볼 거는 바로 얘네가 2가산과 그리고 1가 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1가산에서 2가 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는요. 충분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산과 1가산, 1가 염기가, 2가 염기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량은 당연히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지만 양이온의 양도 꼭 당연히 과량 결정하지만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한번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20번에서는요, 얘도 26학년도에 나왔는데 6월이었고요. 6월에서 18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 완결 시점 찾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실험이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되었던 거는 반응 개수도 찾았어야 됐죠. 그래서 이 반응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부피 변화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A가 있었고, 나중에 B를 추가로 넣어주는 상황에서 A라는 것은 계속 과량이었죠. B가 한개 반응물이었는데 부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는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실제로 주기도 했었고요. 같다라는 걸. 근데 이후에 반응이 다 완결되고 A와 B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C만 남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첨가해주면 B가 과량으로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B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줌으로써 반응 개수에 대한 관계를 찾아줬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활용했던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대놓고 나오기보다는 슬쩍슬쩍슬쩍슬쩍 나와요. 그래서 슬쩍슬쩍 나오는 걸 활용해 주는데 이게 바로 밀도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출제되었죠. 밀도와 부피 중에 부피라는 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다라는 걸 세워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제3차 모의고사에 대해서 끝내 보았는데요. 제4회 실전 모의고사는 충분한 복습을 끝내고 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정확히 측정해 보시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갈 건데요. 이 산하론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이 되겠죠. 이렇게 남은 문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난이도도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지난번에 101번을 풀면서 이렇게 풀 것이다라고 프리뷰를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A에다 A 플러스 먼저 쓰고, 그다음에 B는 지금 보니까 저 밑에 BB 플러스라 주죠, 그죠? 뭐 하나라도 주면 좀 좋은데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만 쓸게요. 그럼 여기는 이온수의 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하량의 총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처음에 가, 예, 처음 상태. 다음에 한 번에 실험을 하죠? 예, 나, 요만큼. 그러니까 요 세팅을 딱 하고서 저 글들을 보면 다 읽혀요. 자,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온수의 개수의 개념을 좀 넣으면 되니까 여기 처음에 없었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나의 과정에서 무엇이 지금 남았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냐면 여기 보면 B라고 하는 고체가 남았죠. 그러니까 고체가 남았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온을 다 쫓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반응하고도 고체가 남았다는 것은 기존의 이온은 다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을 좀 가보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온이 다 없어난 거니까 이제 여기는 0이 되었다라는 뜻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온수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3분의 2x 농도죠. 3분의 2x. 그럼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자리가 3분의 2. x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이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그렇죠? 이만큼에서 x몰농도 v만큼인 거니까 여기는 xv만큼 있었죠? 그럼 이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xv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자리는 xv만큼이 바깥으로 석출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연스럽게 3분의 1 XV만큼 남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XV만큼 남았다.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이만큼이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은 게 얼마냐면 XV만큼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 2는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고 3분의 1은 그냥 고체로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XV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자리 그냥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지금 써보고 있어요. 3분의 2 XV가 됩니다. 자, 전화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AXV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B가짜리 이만큼 있는 거니까 여기는 B에다가 3분의 2XV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써야 되냐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럼 XV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값에다가 1, 2, 3만 넣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B는 3을 갖다 넣으면 A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는 여기가 3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A분의 B를 물어보네요. A분의 B, 정답은 2분의 3, 답이네요. 그러니까 D는 정답이 되겠고, 자, 기역도 좀 잠깐 볼게요. ㄷ이 제일 어렵거든요. 기역을 좀 잠깐 보면, 나에서, 여기에서. 자, B는 어떻게 되고 있냐? 녹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아들고 있다는 건 산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역은 틀렸고. 자, 마지막 ㄷ이 조금 좀 어렵죠. 자, 지금 집어넣은 게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문제에서는,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B를 얼마만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3N만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중에서 3분의 1은 그냥 고체로 남았다는 뜻이 되겠고, 그중에서 3분의 2는 녹아들었다라는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3분의 2는 이렇게 녹아든 거죠. 근데 전체가 이만큼 넣은 거고요. 이게 처음에 집어넣은 몇 N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3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퀄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X를 물어봤기 때문에 X 빼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V분의 3N,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ㄷ 정답, 답은 니은 ㄷ이니까 답은 5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좋죠. 자, 이 문제는 벌써 18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18, 19, 20번인 거니까 대충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을 가릴 정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어내시려면 시험지에 테이블 스킬 요거 쓰시고 요만큼만 딱 운영하시면 네, 승산이 있을 겁니다. 자, 102번으로 바로 갈게요. 102번. 자, 수능 문제. 자,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몇대 몇인지를 다 지금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주고 있냐면 충분한 양의 Y하고 H다라는 얘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어차피 남을 거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EN을 갖다가 반응할 때는 딴거 보지 말고 Y2 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2만큼 반응하면 얼만큼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요게 3만큼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자, 그럼 Y가 6인 거니까 Y가 6을 맞춰주려면 여기 6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y 원자가 6만큼 있는 거니까 이제 6을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한 맞춰보니까 산소가 원자가 8이죠. 그럼 여기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그럼 h가 16인 거니까 이 자리는 16이 됩니다. 그럼 a는 아까 2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는 끝. 이렇게. 자, 그러면 m을 갖다 찾아봐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하 맞춰주면 되겠네요. 양쪽에 전하 얼마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m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저 예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재고 풀다가 막 이게 채점을 같이 막 하는데 여기서 암산하다 틀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암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정도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냐면 6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 되냐면 3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간단한 거 암산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 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암산도 괜찮고. 그래서 M은 얼마냐면 3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무엇분의 무엇이냐면 C분의 A다라고 했으니까 16분의 2. 그거 이제 8분의 1일 거니까 둘을 곱해주면 8분의 3이 됩니다. 답은 3번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이제 수능 문제예요. 자, 다음은 뭐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비커 몇 개죠? 하나입니다. 하나의 비커에다 계속 넣고 있죠. 그죠? 그럼 표몇번 그려요? 한번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커의 수가 표의 수다. 요게 딱 슬로건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커가 세 개다? 표세 개. 비커가 하나다? 표 하나. 그런 느낌으로 즉각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양열을 좀 써보면 A, A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B는 BB 플러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C는 C도 넣고 있죠. C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표를 좀 크게 그리려고 오른쪽에 쭉 빼서 여러분 교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온수에 합이되는 거고 여기는 전하량의 총합. 그러니까 세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가가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한번 실험한 나의 결과, 그다음 여기는 다의 결과. 여기까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상대값이라고 주고 있죠? 상대값. 좋아요. 다 무력화해서 풀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가에는 A만 있대요. 그럼 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00. 그래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는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 00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으니까 역시 00. 이렇게 해서 이 퍼즐을 딱 풀어나가는 느낌으로 좀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과 요 값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대 2대 3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0.1몰농도 V랍니다. 그러면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원래는 이 값이 얼마 될 거냐면 0.1 그다음에 V가 되면 돼요.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밀리몰이지만 어차피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게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2V가 될 거고요. 1대 2대 3인 거니까 여기는 0.3V가 되면 된다.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온수의 합은 그냥 이대로 되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전하량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그럼 A가짜리만큼 요만큼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0.1AV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만큼 있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0.2BV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0.3에다가 BV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아주 독특했던 문제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무엇을 갖다가 지금 계속 집어넣으냐면 그냥 금속 원자를 넣어요. 그려드릴게요. 자, 어떤 통에다가 뭘 갖다가 그동안은 집어넣었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금속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통 안에 있는 양전하는 무조건 유지가 돼야 돼. 양전하는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조건에서 뭘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 용액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은 뭘 갖다가 집어넣고 있냐면 금속 덩어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이온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음료를 넣는 거예요. 콸콸콸 이온 음료를 넣어. 그럼 이통 안에는 양전하가 어떻게 될까?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때는 양전하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금속을 투입했으니까 양전하가 유지되지만 여기와 여기를 갖다 비교할 때는 양전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어색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아주 당시에 쇼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문제들을 쭉다 풀어드릴 건데 유일하게 딱한 번. 이때만 딱한 번만 이온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됩니다. 조금 독특한 문제고 예전 교육 과정에는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게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능 문제 돌고도 오는 거니까 좀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이게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은 A가 얼마냐면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B는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와 얘도 같다라고 놓으면 절대 안 풀리죠. 그죠? 0.2BV와 0.3BV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내뭐 잘못하고 있나? 다시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얼만큼이 지금 증가되고 있냐면 0.1BV만큼이 지금 증가됩니다. 왜냐? 들어왔기 때문에 양전하가 늘어나요. 그럼 얼마만큼이 지금 들어왔는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한번. 자, 지금 보면은 얼마큼이냐면 0.1V 몰 쓰고 거기다 C를 곱하면 전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0.1V 곱하기 C만큼 양전하가 들어왔으니까 그만큼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아까 전에 얼마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냐면 0.1 BV만큼 늘어나는 효과. 집어넣었으니까 늘어나야겠지,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B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은 여기 값이 1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 값도 1이 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같은 거니까 니는 3분의 1이가 될수 없고 이건 같은 거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기억 잠깐 볼게요. 자, 나와 다에서. 그럼 나와 다에서 누굴 보란 뜻이냐면 B만 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보면 충분한 양의 무엇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은 B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을 때 충분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예, 좋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B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C하고 반응하면서 또 B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B는 계속 산화되고 있다는 건 남을 환원시켰겠죠? 환원제니까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자, 나에서. 그럼 여기 보란 얘기죠. 그죠? 그럼 그때 만들어진 A는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만큼이 쫓겨났을 거니까 분모값이 얼마가 되냐면 0.1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그럼 여기 보란 얘기죠. 그죠? 그때 반응한 얼만큼이 반응했냐면 0.1V만큼 더 들어간 거니까 0.1V만큼 반응한 거죠. 요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1. 이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이라고 했군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요만큼 운영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마 그 여기서 아마 아이들이 무조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로그인한 학생들이 계시죠? 아,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딱한 번이에요. 이때 한 번만. 자, 넘어갈게요. 104번. 자, 이제 구평 문제 9번입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뭐 요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좀 전개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미지수는 좀 최소화시킬게요. 지금 H가 얼마큼이냐면 EC예요. H가 EC인 건데 여기만 H가 있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EC로 바꿔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D가 없어지면서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 써야 되겠네요. 자, 반응물에서 y를 갖다 물어. 얘 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전체 마이너스 m이 되려면 요 하나당은 얼마 될 거냐면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6이 산화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m에다가 더하기 6이 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생성물, 이쪽 보란 얘기예요. 생성물 x, 요거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마이너스 2m인 거니까 요거는 플러스 2m이 되면 되겠죠. 요 값이 얼마 되냐면 2m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게 1이래요. 그럼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3m은 6인 거니까 그럼 m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m이 얼마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m은 여기 있다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그럼 여기도 2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딱 막히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걸 보라 그러냐면 주어져 있는 개수가 모두 미지수일 때는 그냥 A에다 1을 놓고 시작하면서 하면 됩니다. 저를 믿어보시고. 만약에 분수가 나오면 나중에 다 2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게 1이라고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도 함부로 1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1이라 하자. 그럼 나머지 비율을 구해서 이제 정수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흩어져 있는 산소를 모아볼게요. 그럼 좌변에 흩어져 있는 산소는 4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3B 더하기 C가 돼요. 여기까지. 자, 우변에 있는 산소를 다 모아볼게요. 우변에 있는 산소는 2 더하기 4B 더하기 얼마냐면 2C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식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식 하나가 나오는데 B하고 C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하게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풀어야 되겠어요? 양쪽에 전화가 같다는 걸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될 거냐면, 이제 2b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여기 얼마 될 거냐면,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얼마 되냐면, 2c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여기까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지금 바로 전개가 될 거냐면, 여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게더 좋은 풀인지는 다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원자수 보존도 해보고 양쪽에 전화 보존도 해보고 좋은 걸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 거냐면 요게 없어지면서 여기 값이 이렇게 되면서 요 EC가 1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C는 하나당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인 것을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C는 얼마가 됐죠? 아까 전에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B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또 없어져요. 여기도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또 없어지면서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1.5가 남게 되겠고요. 그럼 얘는 B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는 1.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B는 얼마가 되냐면 1.5. 여기는 뭐 2분의 3이라는 뜻이겠죠? 2분의 3. 그다음에 C는 방금 전에 구했던 것 같아요. 이건 2분의 1이라고 구해냈습니다. 그럼 B는 아까 전에 요게 2분의 3. 그다음에 요건 EC니까 C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A가 1이라면 이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다 2를 곱하면 이제 정수로 바뀌겠죠. 그죠? 꼭

쭉 맞춰서 이제 전개를 해봤어요. 자, 문제는 A 더하기 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2대 3대 1, 2대 3대 2죠. 그래서 A 더하기 D가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A는 2고요. 더하기 D는 이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B는 얼마냐? 3이고 더하기 그다음에 C는 1이네요. 그럼 답은 얼마냐면 4분의 4니까 답은 1이어서 답은 3번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5번. 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 그렇죠. 비커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그럼 표도 딱한 번만 그릴게요.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어려워도 풀이 법은 같아야 돼요. 같다라는 것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전하를 하나의 표에 다 그리면 돼요. 여기는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자, 그러면 첫 번째 가, 나, 다. 그러니까 이 퍼즐만 풀면 100% 풀린다는 어떤 그런 배포가 좀 있어야 겁먹지 않고 풀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가에는 양이온이 16만큼 있대요. 그럼 여기 얘밖에 없죠? 16,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온수의 총합은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전하량의 총합도 16입니다. 풀이가 끝났습니다. 요렇게 첫 번째 끝. 자, 나는 지금 보니까 A하고 B만 있죠? 그 얘기는 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온수는 요 자리가 8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얘하고 얘를 합쳐서 8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전하는 16이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 이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죠. 미쳐가 볼게. 자, 얘와 얘는 C가 들어와도 B는 꿈쩍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C가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에서 얘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 잠깐 가볼게. 그러면 어디를 놔야 되냐? 여기를 K라고 설정하는 것을 거의 이제 외워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내신 때문에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꼭잘 키워.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얘는 꿈쩍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K를 딱 설정하면서 푸는 것이 요게 이제 킥입니다. 잘 보시고. 그러면 요 숫자를 더해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될 거냐면 8-K가 된다라는 뜻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럼 여기 값이 얼마라냐는 문제에서 여기가 7이다라고 문제에서 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막힐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막혔을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돼요. 자, 이온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온수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거냐면 이온수가 감소하면 유입되는 차수는 큰게 들어와요. 요게 역관계 있거든요. 이온수가 감소된다는 건 들어오는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온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유입된 차수는 작은 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개념할 때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빨간 펜.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요걸로 푸는 것이 활을 10번 쏘면 9번 이거예요. 10중 8구 이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10중 8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감소된다? 그러면 차수는 큰게 밀려 들어오고 있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을 할 때, 자, A는 플러스 1까지죠. 근데 얘에 비해서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가 지금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경우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B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이거나 아니면 B가 얼마냐면 3이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두 가지의 경우수를 놓고 푸는 것이 아주 비약 없이 푸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틀린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자, 만약에 B가 2라고 할게요. 틀린 경우니까 쓰지 마십시오. 자, 만약에 이 자리가 B가 2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전하가 16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1가가 이만큼 있으면 전하가 8-K가 될 거고요. 더하기. 자, 2가짜리가 K만큼 있는 거니까 2K가 되면서 이 전하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돼요.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틀린 경우예요. 그럼 요거 K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8입니다. 자, 오류를 찾아야 돼. 자, 8이, 지금 K가 8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아, 있다면서. 나에서 두 가지 이온이 있다면서. 근데 K가 8이 나오면 요 자리가 0이 되면서 이온이 없어져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아,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냐면, 비가

3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럼 뭐 B가 3인 경우를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쪽으로. 그럼 요 자리가 얼마 되는 거냐면 이제 쓰셔도 돼요. 이제 쓰세요. 네, B가 3이라는 딱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화가 얼마가 될 거냐면 1가짜리가 저만큼 있는 거니까 8-K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3K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화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거든요. 그럼 2K가 얼마 되냐면 8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K값이 얼마냐면 4라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K가 4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이 이제 바로 퍼즐이 풀려요. 이게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이 4가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 값도 4라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90%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더해서 7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화는 얼마가 되면 되냐면, 이제 16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얘는 반응 안 하지 않죠. 얘는 반응하지 않고, 누가 반응하는 거냐면, 요 1가짜리와 들어온 C가 반응하게 되는 건데, 역시 또 이온수가 줄어들게 생겼어요. 그럼 이온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그렇죠. 차수는 큰 게, 요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유입되는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가짜리보다 큰 거, 그러니까 2가나 3가가 들어온다는 방증. 요게 어려워. 여기가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는 1가짜리보다 큰게 밀려 들어와야 이온수가 감소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 아니면 무엇이 되겠어요? 1가보다 커야 되니까 2가이거나 3가이거나 그런 생각들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B하고 C는 서로 다른 자연수다. B와 C는 서로 다른 자연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이 될수 없죠.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2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는 거. 처음부터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그리고 뭔가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조건들이 보일 겁니다. 저 믿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갖다 우리가 바로 전개를 할수 있죠? 그럼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제가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요거 다 더했을 때 요게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될 거고요. 전화는 1가짜리가 P만큼 있는 거니까 P 더하기 3가짜리가 4개 있는 거니까 3, 40이 더하기 그다음 여기는 2가짜리가 Q만큼인 거니까 2Q가 돼요.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P 더하기 Q는 3인데 P 더하기 2Q가 4면 Q당 1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럼 P 값은 2라는 것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P는 요게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Q는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요거 할 때까지 선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완성하지 않으면 기억 보고 찾고 니은 보고 찾고 큰일 난다 너네. 그러니까 요 표를 완성하고 선지 봐. 그 전까지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기억부터 볼게요. 자, 나와 다에서 A 플러스는 점점점 바깥으로 석출되죠. 환원된다는 것은 남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 정답. 니은이 어렵죠? 그래서 B하고 C를 논리적으로 찾는 거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과 2가 되겠죠? 2대 3. 거짓. 자, 디귿. 자, 가의, 다의 과정. 여기 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요 스팟을 보란 뜻이죠? 여기 몇 개냐? 이제 읽으면 됩니다. 얼마냐면 2죠. 엄밀히 따지면 2n. n은 아니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답은 1번에 마킹. 시험지는 이제 요만큼 쓰시면 되는데, 당시에 좀 어렵고, 4페이지를 못 가게끔 딱 중간에, 딱 발목을 잡았던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두 번째 줄에다 밑줄 좀 잠깐 가볼게요. B와 C는 서로 다른 자연수다. 요게 이제, 한 수입니다. 잘 보시고. 다음. 106번.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은 최대한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H를 보니까 H가 2D죠? H가 2D예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2D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나머지는 뭐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두 가지. 첫 번째 원자수 보존. 흩어져 있는 원자를 모아서 보존. 두 번째 그걸로도 안 된다? 그렇죠. 전하의 보존. 양쪽의 전하 보존. 일단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산소가 흩어져 있네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모아봅시다. 산소는 몇 배가 되냐면

3D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산소 증가가 우변에 얼만큼 있냐면 4A 더하기 얼만큼이냐면 여기가 B,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D다. 이렇게 놓으면 제일 좋네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니까 양쪽에 전화도 한번 같다는 거 써볼게요. 양쪽에 전화를 놓으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더하기 2D. 요게 이제 좌변에 전화가 되겠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A. 너무 빨리 끝나버린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B는 몇 D가 되는 상황이냐면 2D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는 2D인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B가 2D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B는 2D인 거니까 3B는 몇 D냐면 6D다라고도 놓을 수가 있네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A하고 D의 관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4A는 여기가 3D가 넘어가면 여기가 3D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첫 번째씩. 그 다음에 요게 뭐두 번째씩. 뭐 그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차피 A와 B와 C와 D 그런 애들은 다 비율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특정 숫자로 한번 넣어보죠. 뭐 그래서 요 값에다가 얼마 넣을까요? 요 값에다 3을 갖다 두면 여기 값은 얼마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면 요 B 값은 얼마 되냐면 8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문제는 A가 얼마라고 설정을 했냐면 3분의 그다음에 B는 8 더하기 D는 4. 그러면 3분의 12. 어차피 비율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3분의 12는 4인 거니까 답은 2번에 막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그게 딱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미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최소화시켜 놓고, 짠! 미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시켜 놓고,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흩어져 있는 원자를 싹 모아. 두 번째는, 그거로도 안 되네. 그러면 양쪽에 전화 똑같다. 그거 갖다 쓰시면, 뭐, 그냥 바로 풀입니다. 자, 다음. 답은 2번이었고, 107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가 들어있는 것에 B를 넣고 또 뭔가를 B를 넣어요. 근데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지금 보면 넣었다고 했지 다반응했단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넣었다라고 했지 다반응했단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뭐라 그랬냐면 넣었는데 아직까지 A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집어넣은 건다 녹았지만 최소는 다 했지만 다 쫓을 수 없었다. 뭐 그런 뜻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넣은 것은 모두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1만큼 넣었다 놓으면 요 값은 그것의 절반인 거니까 2분의 1만큼 녹았다.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굳이 1이라고 놓을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는 게 싫다면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놓으면 얘를 넉넉하게 얘를 먼저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거의 두 배인 거니까 얘는 2만큼 녹았다. 이렇게 보면 제일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누가 B의 포지션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긴 뭐 양쪽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A, B라고 놔도 상관없지만 여기를 찾는 것이 이제 한수입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자, B가 지금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있었는데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찾았나요? 얘라면 B가 줄어드는 거죠, 포지션이. 얘라면 피처파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B가 되겠네요. 그죠? 얘를 B라고 설정하라는 뜻이고, 여기를 A라고 설정합니다. 이온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뭐 요건 뭐 똑같은 거니까 A하고 B라고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는 처음에 집어넣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원자수가 아니라 이온 숫자가 얼마냐면 넣은 게다 녹은 거예요. 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설정을 하면 1대 3인 거니까 얘는 6만큼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거기에 하나가 누적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이 될 거고, 같은 피자파이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자, 근데 A는 지금 보니까 플러스 몇 가라고 주냐면 1가라고 지금 주고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몇 가라고 주고 있냐? 여기 숨겨놨네요. 숨겨놨어. 얼마냐면 N 플러스가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 1가, 여기 N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뭐쓸 거죠? 그렇죠. 양쪽의 전하는 유지된다. 그거 쓰면 돼요. 그럼 여기는 1가짜리가 6인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6전하 더하기, 그 다음에 n가짜리가 둘만큼 있는 거니까 2n전하와, 자, 오른쪽은 1가짜리가 3 있는 거니까 3전하 더하기, 여기 n가짜리가 3인 거니까 3n전하가 서로 이퀄이라고 놓으면 n이 그냥 건조하게 나옵니다. 얼마야?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n을 물어봤어요. n은 3.
찾으면 되겠고, 기억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억은 지금 실험 결과를 잠깐 보면은, 실험 결과,

해서 A 플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A 플러스는 6이었는데 A 플러스는 3으로 지금 바깥으로 환원되고 있죠. 그죠? 석출되는 거니까 본인은 환원. 그럼 남을 산화시킨 거니까 산화제로 작용한 거야. 모두를 충족하는 것은 답은 2번.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108번. 자, 화학 반응식을 지금 주고 있고,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재와 재의 관계식이 1대 0.4다. 그러면, 문제에서 누구만 보란 뜻이냐면, 요게 1이라면, 요게 1이라면, 얼만큼이냐면, 요거. 요거가 0.4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고 있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죠. 어차피 정수인 거니까, 비율인 거니까,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볼까? 5를 곱해볼게요. 얘를 정수로 바꾸려고, 5를 곱해주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이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5면 여기 값이 얼마 될 거냐면, 여기 x가 10 있죠, 10. 그럼 여기밖에 없으니까 x는 여기 이제 1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 다음 y가 원자가 2예요. 원자라는 말을 쓸게요, 그냥. y가 원자가 2면 여기도 2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2.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h를 최소화시켜 볼게요. h가 2f니까. 그럼 여기 얼마 되냐면 2f다. 이렇게 놓으면 또 끝났습니다. 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렇죠. 양쪽에 전화가 갔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짜리가 5인 거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얼만가 지금 보니까 여기 4. 이게 끝났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1을 저쪽으로 이항하면 16이 될 거니까 f값은 8이라는 것이 단박에 나와요.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얼마 되냐면 16이 되면 된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F가 8이죠? F분의 A. A는 얼마죠? 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곱하기 6은 끝나게 됐고요. 지금 N은 얼마인지를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N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N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산소를 이제 모아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산소 원자를 한번 써봅시다. 자, 흩어져 있는 산소를 구해보면, 4, 5, 20, 2, 4, 8. 그러니까 왼쪽은 얼마냐면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얼마냐면 10N. 그 다음에 더하기 8이 되겠네요. 요거 갖고 우리가 N이 2라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게 곱하면 답은 4분의 5니까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우리 시험지 싱크 맞춰봅시다. 요만큼만. 딱 운영을 하셔야 돼요. 다시 꼭 돌려보시고. 다음, 109번. 자, A 플러스가 있는 곳에 B를 넣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었어요? C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할 거죠? 그렇죠. 비커의 개수부터 세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비커가 한 개죠. 표한 번. 슬로건이에요. 비커가 하나야? 거기 비커에 계속 뭔가를 넣고 있죠? 어쨌든 비커는 하나죠. 그럼 표는 한 번. 딱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일단 한번 써보죠. 자,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써. 그래서 B는 뭐냐면 N 플러스. 그게 뭐냐면 C는 N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쓰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이온수의 합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전하량의 총합이 됩니다. 자, 문제는 가와 나밖에 없나요? 근데 처음에 가. 처음에 들어있는 곳에 뭔가를 집어넣은 게 가군요. 그럼 처음 씁시다.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가, 그 결과, 나, 결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머릿속에 지금 표가 이렇게 싹 그려져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 반응할 때 처음에 10개 있었대요. 그럼 얘만 있었대요. 10개.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뜻이죠? 그럼 요 숫자 더하면, 요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온수의 합은 10이 되겠고요. 그럼 1가짜리가 10인 거니까 양전하의 총합은 10이 된다. 여기까지도 지금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아직 C는 넣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넣지도 않았고. 근데 가에서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냐면, 샥샥, 얘만 있고, 개수는 5개다. 지금 이 정보가 이제 보일 거예요. 저 표를 넣으려면, 아, 그러니까 B만 있네. 그러니까 얘는 없단 뜻이고, 이온수를 다 더했을 땐 여기가 5란 뜻이네요. 그러면 요 숫자를 다 더해서 5가 되려면 여기는 5가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가짜리가 5인 거니까 5m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퍼즐은 100% 풀리죠. 그죠? m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m은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다른 지금 보니까 b하고 c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왔고요.
요 자리가 4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뭐 문제에서 뭐 최소는 다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될 거냐면 C를 갖다가 넣었는데 지금 얼마만큼을 넣었냐면 Y그램만큼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죠.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집어넣었냐면 동그라미 얘를 이만큼을 넣었는데 모두 다 반응해서 다 이온이 됐고 아직까지 얘는 좀 남아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집어넣은 것은 지금 다 반응한 상황이 생겼고 그럼 얼만큼일까? 그럼 이제 우리가 요 m도 찾았습니까? n도 한번 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양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못 풀겠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참 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못 하겠어.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면 10종 팔고 이거라니까 잘 체크해 볼게요. 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면 이온의 개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출제하신 분이 간접적으로 이거 빨리 이거부터 보세요. 이거 딱 지금 주는 거야.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감소됐다라는 건 뭐냐면 차수는 역관계 있거든요. 차수는 큰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수는 지금 누구와 누가 반응하냐면 이가짜리와 얘가 반응하는데 얘에 비해서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와야 돼. 차수는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1, 2, 3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얼마 되냐면, 3이 밀려 들어온다는 걸 요렇게 찾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풀수 없을 것 같을 때는 화를 10번 써면 9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요 역관계. 그거 탁 떠올려줘야 돼요. 그럼 이온수가 줄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숫자와 요 숫자를 합쳐서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4가 되면 되겠고, 전하는 10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암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2가 되면 이온수의 합은 4가 될 거고, 2, 4, 3, 2, 6, 딱10 되겠죠? 그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아, 얘가 지금 Y만큼이, 아까 전에 그랬죠? Y그램을 모두 반응했을 때 이온수로 따지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디귿이에요. 그럼 C의 원자량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원자량은 1몰당의 질량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당, 2몰당, 뭐 그런 표현을 그냥 쉽게 쓸게요. 문제에서도 몰이라 줬으니까. 그래서 2몰당 Y그램이에요. 그럼 1몰당 얼마일까? 그럼 반토막이죠, 그죠? 이거 2당 이거면 1당은 거의 반토막인 거니까. 2분의 y가 원자량이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n을 갖다가 다 우리가 생략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2n당, 그러면 n당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2n분의 y만큼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량의 개념이 됩니다. 그게 지금 디귿이에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m과 n은 얼마냐면 합치면 5가 될 거고 자, 기억 가에서 여기 보란 얘기죠. 그중에서 B, 그럼 얘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는 지금 녹아들고 있죠. 산화되고 있다는 건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답은 4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약간 그뭐 100문제, 10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위에 걸 풀면 밑에 것들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약간 깨달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테이블 풀어야겠다. 식을 완성해야 된다? 그럼 테이블 풀지 마시고, 이런 어떤 양적 관계 문제, 아, 이거는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무조건 테이블 그리, 이쪽. 그러니까, 요걸 보자마자 요 테이블 세팅을 딱 해야 돼. 이쪽 갈게요.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을 누가 빨리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걸 다다다닥 놓으면 저 복잡한 얘기들이 다 그려지고, 벽에 부딪힌 것 같으면 그거 막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10종 팔고 이거란 말이야. 그 말이, 수능장에서 탁 떠올릴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이온의 개수가 줄어? 그러면 이건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야. 이온의 개수가 증가해? 이건 차수가 작은 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문제, 이제 제가 그렇게 일관되게 또쭉 그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또 그렇게 몰아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답은 4번이었고, 다음, 110번. 5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벌써 24년도 3월 달에 그 5번.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쉽게 쉽게 나왔는데 이게 진화가 되면서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것들은 뭐 쭉쭉쭉 들어갈게요. 자, 기역. I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 I의 산화수 이거 호돈소니까 0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일까?
살아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인가가 되죠. 그죠?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엔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양쪽의 전하가 같다. 그거 쓰면 되죠. 마이너스 이가 더하기 플러스 사가. 자, 우변에서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n 플러스가 돼요. 이제 풀이가 끝났어요. 그래서 n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라고 해야 돼. 2. 그럼 바로 디귿 마킹 하겠죠. 뭐 원래 이랬었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MnO2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요거 하나당 마이너스 2가니까 망가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아까 전에 n은 우리가 구해냈네요. n을 2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럼 산화수가 뿔 4에서 뿔 2가 된다는 건 감소. 그럼 환원. 그럼 남을 산화시킨 거니까 산화제죠, 그죠? 그래서 디귿 답은 2번에 마킹.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111번. 자, 비커 몇 개죠? 하나요. 그럼 표몇번 그리죠? 한 번. 그게 딱 슬로건이에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쓰세요. A는 N 플러스라고 쓰면 될것 같고, B는 N 플러스. 그 다음에 C는 플러스일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여기가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가 처음 실험 가의 결과, 나의 결과.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가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6이죠. 그러니까 6, 얘는 없었죠? 00. 그러면 또로록, 여기 6. 그러면 전하는 6m. 풀이가 끝. 요몇초안 걸리거든. 요렇게 푸세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B를 넣었대요. 지금 가의 결과 B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 0, 얘 0,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노출시켰죠. 여기가 9라고 노출시켰어요. 그럼 요 숫자를 다 더해서 9니까 요 자리가 9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몇 n이 돼야 되는 거냐면 9n이 돼요. 그러면 테이블 스킬에서는 1가, 2가, 3가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문제에서 주나요? 정확히 보니까 다 주네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고 있죠. 그죠?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3이 되겠네요. 6, 3, 18. 그럼 n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좋아요. 그럼 n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고요. m은 얼마냐면 3이 돼요. 그러니까 이 풀이는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야 돼. 그러니까 나는 퍼즐을 풀 거야. 근데 풀다 보니까 m과 n이 나오죠? 이게 뭐지? 요런 느낌이 들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M, 여기 있구나, N. 이런 식으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니은 얼마냐면, M 더하기 N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5라고 해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선지거든요.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에서는 B하고 C만 있대요. 그럼 요 자리 0 쓰란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를 노출시켰죠. 12라고 쓴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해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전하의 총합은 1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뭐 미제를 놓고 푸셔도 되지만 이건 충분히 암산이 될 거예요. 66을 넣으면 합치면 12가 되겠고 전하는 18이 되죠.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테이블을 완성하기 전까지 선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데 본다? 그럼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풀고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다 푸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기억부터. 자, 지금 보니까 AM 플러스에다가 B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라는 뜻인데, 누구와 누구를 보란 뜻이냐면, A와 B의 관계를 좀 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가면서 A가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를 넣으면 A는 환원된다, 석출된다. 같은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그러니까 니은 아까 풀었고요. 틀렸습니다. M 더하기에는 5입니다. 자, 나에서. 그럼 여기만 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 스팟과 요 스팟을 읽으란 뜻이야. 그러면 요거는 서로 같은 거죠. 그죠?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좀 느껴집니까? 아, 요렇게 푸셔야 돼요. 다음. 112번. 자, 수능 9번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표는 한 번만 딱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온을 다 써볼게요. 그럼 A는 플러스일까? B는 플러스 2가 되겠고, C는 N 플러스가 돼요. 여기까지 쭉 가서 처음 가 여기가 나고 여기가 답니다. 그럼 처음에 15이 있었대요. 1500 이렇게 될것 같고, 자, 나에서는 지금 보니까 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는 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는 15 전하가 될 거고 전하는 15 전하가 돼요. 근데 여기가 12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요 숫자와 요 숫자의 합이 10이고 전하의 총합은 15가 되게끔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9라고 놓고 여기 3을 놓으면 합치면 12고 전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냐면 합쳤을 때요 숫자 요 숫자 더했을 때 여기가 6이다 이런 뜻이 되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전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15가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위에 결과를 보세요. 결과의 첫 번째, 다의 과정에서 B는 C와 반응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꿈쩍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C가 들어와도 얘는 꿈쩍도 안 하겠다는 뜻은 요 자리를 3으로 맞춰주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요 숫자 합쳐서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3이 6,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9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3이 되어야 3가짜리 3, 3, 3은 9딱 들어맞죠. 그죠? 자, 기억도 볼게요. 자, M은 얼마냐 물어보네요. M은 3이 되겠고, 나와 다에서, 나하고 다에서 A는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원되고 있으니까 산화제, 니은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자, 다의 과정에서 여기 보란 뜻이죠? 양효는 몇대 몇이냐면 1대1 정답이 되겠네요. 다 맞네, 그죠? 답은 5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은 퍼펙트하게 풀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표를 갖다 완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M이 3이라는 걸 구해서 기억도 정답이라는 걸 확인해서 답을 5번으로 도출했습니다. 아시죠? 자, 뒤에 있는 문항들 일관되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접 잊고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강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토를 끝내러 왔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백토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쵸? 벌써 오늘 30번째 이야기, 우리 강의 전체의 3분의 2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죠? 백토까지 마무리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의 이 기하라는 과목에 좀 큰 산을 또 하나 넘은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더 큰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통 많은 친구들이 더 큰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형 공간좌표가 남았지만, 그래도 벡터가 뭐 덜 어렵다, 조금 공간도형보다 쉽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 28번과 30번에 하나씩 나오게 되는, 보통 2차 곡선은 29번에서 주거든요. 28번과 30번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보통 벡터랑 공간도형 공간좌표 문제를 하나씩 출제를 하는 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벡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포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네가, 야, 네가 어렵게 나와봐야 결국 할 건 똑같아요. 결국 할 일은 주어진 식을 보고서 그림 그리기 놀이, 그거 할 거거든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아, 재밌다. 보겠습니다.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2016 학년도 수능 30번이에요. 선생님이 2025년에 시행된 시험의 문제들을 리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수능 특강에서 꼭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했고, 그걸 통해서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좀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그리고 앞에 2차 곡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생님이 작년에 2025년에 시행했던 문제들을 많이 좀 들고 왔습니다. 수능 문제였어요. 자, 좌표 표면상에서 길이가 10루트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도점 PQ가 라고 했어요. 지름으로. 그래서 원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봤더니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AB

가 뭐가 되는 거다? 지름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름의 길이 10루트이에요. 반지름은 5루트이죠. 근데 원유도 전 PQ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이걸 보자마자 우리 같이 벡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은 반사적으로 뭐 해야 돼? 2로 나눠서, 여기도 2로 나눠서 중점의 의미를 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결국 얘를 2로 나눈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중간에 우리는 후퇴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후퇴를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얘를 보면은 반사적으로 2로 나누어서 내가 중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먼저 얘부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AB의 중점, AB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여기에 중심을, 원의 중심을 O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은 뭐가 되느냐? 벡터 PO라는 녀석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벡터 PO에다가 내적을 할 거다. 이 녀석을 내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도 보면은, 야, 지금 원 위에 두점 PQ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P가 어딘가에 있으면은 벡터 PO라는 벡터랑, 여기까지는 일단 기분이 좋아. 원 위에 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가는 벡터 크기가 반지름으로 고정돼 있거든. 방향만 신경 쓰면 돼. 얘는 해석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예요. 이 녀석은 여기 위에 어딘가에 Q가 있으면은,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벡터 PQ와 B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예요. 그럼 PQ를 이으면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주면은 P에서 Q, B의 중점 M으로 가는 이런 벡터거든요. Q가 움직이면 M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너랑 너를 벡터를 내적을 할 거야. 근데 우변의 녀석을 봤더니 너는 2분의 1에 벡터 PQ의 크기 제곱이요. 즉,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변해. 근데 얘는 해석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기가 일정하니까 방향만 신경 써주면 되거든. 근데 Q가 움직이면은 중점 M으로 가. 심지어 원 위의 점도 아니야, M은. Q랑 B의 중점 M은 원 위의 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벡터를 얘네 둘이 내적을 했더니 그게 PQ의 길이의 그 제곱의 절반이래. 이거를 해석하기가 난감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녀석, 원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해석하기가 난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해석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두번 나눠서 우리가 중점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했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물론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떠오른다면 그 시도조차 안 하겠지만 우리 이 문제 처음 본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 보자마자 그걸 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되는 거를 알고 후퇴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시험 보는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야? 안 되는 걸 붙잡고 늘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 시간 하나씩 잡아먹고, 답은 안 나오고, 시간 보고 멘붕, 멘탈이 막 나가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지. 안 된다는, 여기서 난 너를 기하적으로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로 나누는 것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라는 거죠. 얘는 해석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벡터 PO에다가 누구? 벡터 PQ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요 녀석은 벡터 PQ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까지 써주자라는 거죠. 그럼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벡터 OP와 벡터 OQ와 여기에 B라는 녀석이 있을까? 벡터 OB를 내가 위치 벡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벡터 OP를 벡터 P, 벡터 OQ를 벡터 Q, 벡터 OB를 벡터 B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럼 벡터 PO는 벡터 P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내적. 벡터 PQ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라. 벡터 Q에서 종점에서 시점 P를 빼줘라.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은 종점 벡터 B에서 벡터 P를 빼줘라.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변에 있는 녀석은 벡터 PQ는 벡터 Q에서 벡터 P를 빼줘라. 그것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벡터 P, 벡터 P, 벡터 P가 있는 녀석들은 플러스 두 배의 벡터 P 내적 벡터 P니까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요 좌변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벡터 P 내적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P 내적 벡터 B가 되겠죠? 그럼 우변에 있는 녀석은 벡터 Q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Q 내적 벡터 P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벡터 Q의 크기의 제곱은 둘다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너랑 너는 같아. 두개 더하면은

있는 녀석과 사라지게 되네. 그럼 얘를 이양시켜 버리게 되면은 벡터 p와 벡터 q를 내적을 했어. 그다음 마이너스 벡터 p와 벡터 b에 내적을 했어. 이퀄 제로야. 제로야. 근데 벡터 p가 똑같이 있어. 벡터 p로 뭐 해줄 수가 있어? 묶어줄 수 있어. 그럼 벡터 p에다가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b를 해주면은 제로야. 이제 우리는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죠. 벡터 p라는 녀석과 이 녀석을 내적했을 때 제로야. 내적이 제로야?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벡터 op, 벡터 p라고 하는 녀석과 얘는 뭐야? 종점이고 시점이죠. b에서 q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럼 b에서 q로 가는 요 벡터랑 벡터 op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벡터랑 수직인데 이 벡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을 이어서 이 현과 수직이 될 뭐야 돼? 현의 수직이등분선상에 p가 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줘야 여기서 벡터 op와 벡터 qb가 수직이 되겠지. 아,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구나. 그럼 p는 여기에 오거나 혹은 여기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근데 벡터 pb의 크기가 14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의 반지름이 뭐야? 5루트이거든. 5루트인데 p가 만약에 여기 오면은 요 녀석이 14? 안 되겠죠. 아마 요렇게 p가 와줘야지 여기의 길이가 14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상황 종료. 이렇게 우리가 위치 벡터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다.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까? 조금만 더 크게 한다 놓고 많이 크게 했네. 거짓말치기. 자, 원의 지름을 요렇게 AB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내가 O라고 불러주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내가 뭐가 있다? Q라는 점이 요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 중점에 대해서 요렇게 우리가 수직 이등분 되게 현을 그려주게 된다면, 지름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P가 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PQ가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라는 걸 알았어? 14라는 걸 알았어. 반지름은 얼마라는 걸 알았어? 5루트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 상황에서 벡터 PA와 벡터 QB를 내적을 해달랍니다. 그럼 PA라고 하는 벡터는 어떤 벡터?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예요. 그럼 벡터 QB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예요. 그러면 둘의 내적을 해달래. 벡터 PA와 그리고 벡터 QB, QB는 시점과 종점을 반대로 해놨죠. 요건 BQ죠. QB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가는 벡터예요. 그죠? 요렇게 가는 벡터에 대해서 둘이 내적을 해달래.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내적 문제니까 풀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좌표 평면상에 띄워놓을 거냐, 아니면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거냐. 그럼 첫 번째, 각각의 크기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각각의 크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내야 돼. 우리의 할 일이야. 우리의 숙제야. 근데 코사인 세타, 얘랑 얘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수월할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좌표평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즉, 얘와 얘, 이 벡터의 양끝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혹은 이쪽 벡터의 양끝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죠? 일단 P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중점 M에 떨어지거든요. 그쵸? 요 중점 M에 저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야,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요 M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얘고, 그럼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뭘까? 지름이잖아. 와우, 여기에 딱 떨어지네. 직각으로. 그러면은 QB랑 PA는 딱 봐도 뭐야? 둔각이란 말이지. 그럼 저 내적 벡터 PA에다가 벡터 QB라고 하는 녀석의 내적은 마이너스 달아주고,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둔각일 때는 뭐라고?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라고. 그럼 각각의 내린 수선의 발 여기 떨어지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이 되겠네. L 곱하기 2L, 요거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둔 상태에서 L 곱하기 2L로 우리가 내적을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럼 내적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배 L의 제곱이거든. 그럼 내가 L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기하적인 방법을 접근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L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직각 알잖니. 직각 알면 뭐 해야 되겠어? 피타고라스, 피타. 그럼 내가 여기서 반지름은 5루트인 거 알거든. 여기 14인 거 알거든. 여기 반지름도 5루트인 거 알거든. 그럼 내가 누구를? 너에게

1이 5m의 길이를 x로 두면은 d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해주면 x가 나오고 x가 나오면 l이 나오겠네. 와우, 계산이 가능하겠네.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구나. 5루트 2의 제곱 50에서 누구의 x의 제곱을 빼주게 된다면은 큰 직각삼각형에서 누구 1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루트 2 더하기 x의 제곱을 빼준 게 l의 제곱이구나. 여기에 방정식에서 50에서 x제곱은 좌우변에 똑같이 사라지고 196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루트 2의 x가 되겠죠? 이항시켜버리면은 10루트 2의 x가 뭐가 된다? 96이 된다. x라고 하는 녀석은 5로 나눠주게 되면은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얘가 얼마예요? 48에다가 루트 5 루트 2분의 48이 되겠죠. 5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48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를 구하는 게? 우리는 L의 제곱을 구하는 게 필요해. 그럼 L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누구? 5 루트 2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 50분의 48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분모 통분을 해주게 되면 50의 제곱분의 분자는 50의 제곱에서 48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뭐 해주면 돼? 합차 공식을 이용해주면 편하겠지. 50에서 48을 더해주면 98. 50에서 48을 빼주면 2. 분모는 50에다가 50을 곱해준 거거든. 그럼 2 하나 약분해주고 2또 하나 약분해주게 되면 분자는 49인가요? 그럼 2를 두번 약분해주게 되면은 5, 2 약분해주고 2 약분해주면 5의 제곱, 5의 제곱, 25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쵸? 그러면은 50의 제곱이 아니죠? 50이죠? 왜 갑자기 제곱이 됐어? 분자만 제곱해줘야 되는데. 분모는 뭐예요? 50이에요? 여기 다시 써봅시다. 50분의 분자는 50과 48을 더한 98에다가 50에 48을 빼준 2가 되겠죠. 그럼 2 하나 약분해버리게 되면 너는 얼마? 25분의 98이 누구다? L의 제곱이다. 그 L의 제곱을 여기다가 뾰로롱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5분의 98이다. 너란 녀석은 마이너스 25분의 98을 두배 주면은 196이 되겠다. 그 녀석에 뭘 해달래? 절대값을 취해 달래. 너는 뭐예요? 25분의 196인 거죠. 이 녀석의 분모랑 분자를 뭐 해줘라? 더해줘라. 너랑 너를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221이 되겠다.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30번에서 나온 문제치고 계산이 뭐 없어요. 아까 한번 했었던 요거를 해석하는 계산 과정도 그냥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서 전개 열심히 했더니 정리가 되면서 수직을 찾아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할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수선해발을 찾아서 L제곱을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를 좌표 평면상에 놓고 할 수는, 성분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좌표 평면상에다가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놓는 게 좋겠어? 얘를 내가 X축으로 놓고, 그쵸? 그 다음 얘를 뭘로 놔? Y축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나서 내가 이 상황에 맞는 점의 좌표를 찾고 내가 도형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P의 좌표를 먼저 찾아줄 거야. 얘가 14고요. 얘가 10루트이잖아. 그럼 이거 제곱이 200이거든. 14제곱 196이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P의 좌표를 찾는 데 있어. PA랑 QB를 내적하겠으니까 QB, PA의 좌표들을 표현할 거거든요. 그럼 A의 좌표가 0, 마이너스 5루트가 나오고, 아니죠? 마이너스 5루트 2, 0가 나오고,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5 루트 2, 0가 나오고, P의 좌표를 찾아주기 위해서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여기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나오죠? 그럼 이거 길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지. 이거 길이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거의 길이에서 이거의 길이를 빼서 이거의 길이를 찾아서 PX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PX좌표를 찾은 다음에는,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는 이거 길이 제곱해서 PY좌표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P의 좌표가 나와요. 계산은 엄청 복잡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도형에서 우리는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P의 좌표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 Q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 거냐? Q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서 P의 좌표가 나오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의 뭐가 얘 길이 B가 나와요.
그거를 순식간에 암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24대 25대 7의 비율이 나옵니다. 얘의 우리가 기울기를 알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큐비라고 하는 녀석이, 큐비라는 녀석이 MB라는 벡터의 뭐야? 두 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5루트2랑 우리가 여기서 이 X의 길이, 요 가게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이비를 알면은 요 삼각형에서 길이를 통해서 요 길이를 찾아주면은 요 OM이라는 벡터는 요 벡터, 여기를 내가 P'. P의 원점에 대한 대칭점을 P'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이 OP'에다가 이것분에 이걸 곱해주면 OM이라는 벡터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MB라는 벡터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은요, 내가 해봤는데, 와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서 풀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아, 이 벡터가 궁금하면은 이 벡터를 찾아서 길이의 비율을 곱해서 내가 이 벡터를 해줄 수 있구나.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알겠죠?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러면 공부가 하고 싶어질 거예요.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서 2026학년도 수능 30번 기하적 의미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는 거, 가능하다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충자료 17쪽에 2025학년도 10월 학평에, 2025년에 시행된 10월 학평 3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에요. 일단 정사각형 땡큐, 감사. A라는 벡터가 AD에서 2분의 1의 AB를 뺐다. 일단 AD 알고요, AB의 절반 알아요. 그쵸? 그럼 여기를 내가 M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녀석은 뭐다? 벡터 AD-AM이라는 벡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벡터 MD가 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벡터 A라는 거야. 근데 MD는 이렇게 되는 고정된 벡터잖아. 이거랑 벡터 A랑 같다? 이렇게 평행하게 가서 여기에 2가 온다. 요 녀석의 길이가 같은 E의 위치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감사. 근데 3번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점 P에 대해서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벡터 A랑 AP랑 대적이 0 이상이면, 0 미만이면, 내적의 값이 0일 때가 수직이 되는 거고, 그게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세타가 90도보다 크냐 작으냐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즉 A라는 건 고정된 벡터거든요. 근데 저 고정된 벡터와 AP를 내적했을 때 0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직인, 벡터 A2의 수직인데 얘가 지금 1대 2잖아. 중점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지금 뭐라 그랬어? 8이라고 그랬거든. 요 길이가 8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1대 2니까, 1대 2니까 이거의 수직 방향은 요렇게 여기를 진하게 그려주면은 2대 2대 1이 되게. 그럼 얘가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벡터 A2랑 벡터 AP랑 내적해서 0 이상, 0 이상이라는 것은 요 고정된 벡터로부터 이 벡터 AP, P는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거라며, 이 AP라는 녀석의 예각 혹은 90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P가 여기 라인에 있는 거다. 여기 라인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때 요거래.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 종점이 다 똑같잖아. 종점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시점을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벡터 뭐로? QB로. 그리고 벡터 QC로, 그리고 벡터 4배의 벡터 QP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바꿔서 시점을 통일시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2로 안 나누면 불법이라고 그랬죠? 앞에 1, 1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2로 나눠줘. 2로 나눠줘. 나눠줬더니 좌변은 벡터 Q, BC의 중점을 잡아주자. BC의 중점을 우리는 N이라고 한번 불러볼까? 원의 중심이니까 O라고 불러줄까? O 없잖아. 그치? O라고 불러주자. 그럼 여기서 얘는 벡터 QO는 두 배의 벡터 QP라는 거죠. QO, QP, 평행. Q라는 점을 공위에, 직선에 있구나. 그럼 QOP가 직선에 있는데 그 길이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Q에서 O로 가는 벡터는 Q에서 P로 가는 벡터의 두 배다. 너랑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P라는 점이 A랑 AP랑 내적이 0 이상이라는 것은

피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등고가 포함됐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상황에서는 Q와 P와 O가 이런 관계를 갖는데, 근데 O가 여기 있잖아. 그럼 OP의 몇배 되는 점? OP의 두배 되는 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를 설명한 OP의 2대 1 외분점. 여기서부터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 지점. 여기에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는 Q는 두 배가 되는 지점. P가 여기 있을 때는 Q는 두 배가 되는 지점. 즉, 이 원의 반지름을 두 배로 늘려줘요. 두 배로 늘려주면 이 원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Q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Q가 가능한 영역이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비슷하게 흘러가면 되겠다. 벡터 A랑 벡터 AP의 대적이 음수라는 것은 이 벡터 A와 AP가 이루는 각이 90도 이상, 90도보다 커야 된다.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P가 지금 요원 위에 있으니까 가능한 건 요런 케이스들. 그쵸? 어디부터? 여기 빵꾸를 뽕 뚫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때의 경우는 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시점을 Q로 바꿔주고 얘처럼.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벡터 QB 플러스 벡터 QC는 뭐가 된다? 3배의 벡터 QP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요 녀석은 다시 한번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BC의 중점 O에 대해서 벡터 QO로 표현할 수가 있어. 너는 3배의 벡터 QP라는 거죠. QOP가 역시 일직선상에 있고, 그때 길이 관계를 생각을 해봤더니, 너가 Q가 있어. 그게 O가 있어. QO라는 벡터는 QP의 3배가 된다? 요렇게 3등분한 지점에 대해서 이때 P가 여기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O라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면은 얘가 3이 되는 형태. 즉, 외분점으로 표현하면은 3대 1 외분점에 Q가 있다. 3대 1 외분점. OP에. 그럼 여기서 얘를 그냥 실극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만큼 더간 지점에 Q가 있다. 즉, P가 여기 위를 뿔뿔뿔뿔 돌아다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가 여기 있을 때그 거리의 절반만큼 더간 지점에 여기에 Q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만큼 더간 지점에 Q가 있다. 즉,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어서, 이렇게 그려주어서 여기가 바로 Q의 영역인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를 빵꾸를 뽕 뚫어주고 요렇게 빵꾸를 뽕 뚫어주고 이게 바로 Q가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여기와 그리고 여기 얘가 Q가 존재하는 영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저 벡터식을 보고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다 했어요. 그쵸? 이거 반사적으로 해야죠. 반사적으로 2로 나눠가지고 중점 의미를 부여하셨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E와 AQ의 내적의 최대치였어요. AE는 고정된 벡터입니다. AQ는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럼 내적이 언제 최대, 언제 최소냐? 고정된 벡터가 있으니까. 고정된 벡터를 우리가 연장해서 요 직선을 생각해주고 내적의 기하적 의미 누차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예각이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 둔각이라고 한다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이게 내적이 되기 때문에 너 벡터 A, E 근데 AQ니까 여긴 고정이잖아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 벡터 AQ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이거의 길이가 언제 가장 기냐, 혹은 음수 쪽에서 언제 가장 멀리 가느냐인 거죠. 최소값은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되니까. 그러면 언제 최대값입니까? 여기서 얘랑 수직이면서 이 원에 어떻게 접하는 상황을 그려주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수직으로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 수직이면서 접하는 요점, 요점에 Q가 왔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때의 길이가 A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가장 길 때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접하게끔, 접선이 되게끔 그려주게 되면 이때 길이에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댓값을, 최소값을 각각 계산해보면 최댓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2의 크기를 먼저 곱해주자. 벡터 A2의 크기는 얘가 4예요. 얘가 8이에요. 1대 2대 루트 5, 4 루트 5. 4 루트 5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곱할 건데 요만큼

최댓값을 뭐 해서 최대치수를 더해주어서 더해주면 뭐죠? 8 루트 5가 되겠죠? 제곱을 해줘라. 64에다가 5를 곱해주면 320이 되겠네. 끝. 그 문제가 얼마나 재밌어요. 나만 재밌어? 나만 그런 거야? 설마 또 오늘도? 주어진 식을 보고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을 해서 그림을 그리자니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수학이 아니라 그림 그리기 놀이하는 거잖아. 제 의미만 파악한다라면은 여기서 우리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시점을 통일시켜주고 계수합으로 나눠서 내분점, 중점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일직선상에 있네, 길이의 비율을 하네, 이런 원이 그려진대. 이때만 그러니까 반원, 반원, 여기에 등호, 여기에 등호 안 들어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 이게 벡터의 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즐겨야 될 일인 거죠. 잘할 수 있다고요. 많이 연습했잖아. 잘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예. 선생님은 벡터 단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형 단원보다 얘네가 더 재밌는 것 같아. 공간도형은 그리기도 어려운데 얘네는 뭐 어쨌든 평면이니까 그리기도 쉽고. 나만 재밌어 또? 아니에요. 여러분도 재밌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재밌다니까요. 예, 진짜예요. 가끔 수강 후기 올라와요. 선생님, 기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수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재밌다는 것도 언제 느껴봤어, 그지?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25학년도 6월 모평 28번입니다. 수능 개념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기는 했었어요. 혹시 수능 개념 강의를 했던 친구들, 들었던 친구들은, 아, 그때 했던 거다 하면서 풀어보면서 잘 맞았을 거예요, 그죠? 아닌 친구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제, 어디서 본것 같은데? 네. 기하는 기하다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기하는 기하다에서 맨첫 시간, 1강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야기. 그때 살짝 찍먹 맛보게 했었던 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벡터를 마스터했으니까 얘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자고요. 봅시다. 두점 AB의 좌표평면상에 줬어요. 두점 PQ가 OP의 크기, BQ의 크기가 3이랍니다. 고정된 점으로부터 P까지, Q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거 뭐예요? 3이다? 1이죠.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1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1을 그려봤어. 아, 그럼 내가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X축을 그려주고요. 요렇게 Y축을 그려줄 겁니다. 지금 A는 1,0이에요. A라는 점을 요렇게 잡아줄 거예요. A라고 하는 점은 1,0. B라고 하는 점은 1,1이에요. 이렇게 1,1을 잡아줄 겁니다. 1이에요. 1이에요. 그 상태에서 OP의 크기가 1이다. 고정된 점 1.5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원 위에 뭐가 온다? P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P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에. 요원 위에. PQ는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그원 위에 Q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길이를 3 잡어. 1, 2, 그리고 3. 그리고 여기서도 1, 2, 3. 1, 2, 3. 그리고 1, 2, 3. 너무 크게 그렸다. 야, 3은 요 정도로 타입을 합시다. 원을 그려. 내가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 과연? 역시나 감자 같습니다. 하지만 원이라고 마음을 먹어요. 착한 사람들에는 원으로 보입니다. 감자 같아 보여도.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간. 자, 그러면 일단 원을 그렸어. 근데 벡터 AP랑 벡터 QA 더하기 QP의 내적 더한 녀석의 내적이 제로랍니다. 일단 내적이 제로. 수직의 의미를 수직이면 내적이 0.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내적이 0, 수직이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QA랑 QP야. 시점이 같아. 또뭐 해야 돼? 2로 안 나누면 이거 불법이라고 그랬어. 그쵸? 형법상 유죄. 얘 잡혀가요. 삐뽀삐뽀. 그럼 여기서 2로 나눠주면은 양변의 우변도 2로 나누면 0이 됩니다. 그럼 저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벡터 AP에다가 내적 벡터 QM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M이라는 녀석은 누구? A와 P의 AP에 보다 중점을 내가 우리가 M이라고 불러줬을 때 벡터 AP랑 벡터 QM이 제로다. 내적이 제로다. 벡터 AP와 벡터 QM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다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도록 P랑 Q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벡터 PQ가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를 찾아서 내적을 해라는 문제예요. 그럼 보시면은, 아, P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얘를 p1이라고 편의상 불러보자. 그럼 여기서 ap의 수직인 게 qm인데 m은 ap의 중점이에요. 그럼 ap라는 현의 중점에 대해서 q랑 이었을 때 얘가 수직이어야 돼. 얘랑 수직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등분 그리고 수직인 선을 그렸을 때그 위에 q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의 수직 이등분 선은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p가 여기쯤 온다. 그랬을 때 q는 여기에 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PQ의 크기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럼 P가 이쪽에 있으면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거리가 가깝겠지. 아마도 Q1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아, 상황을 이해했어. 그럼 저 말의 의미는 뭐냐? 원 위에 점 P가 뿔뿔뿔뿔 돌아다니는데 A라는 고정된 점. 중요한 의미예요. 고정된 점에 대해서 원 위의 점 P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은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고 중심을 지나겠죠? 그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에 Q를 불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P가 여기쯤 온다. P3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에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여기가 Q가 된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P가 움직임에 따라서 AP를 잇고 수직 이등분선,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려서 얘랑 가까운 쪽으로 Q를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과연 PQ가 가장 작으냐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PQ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 PQ는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케이스 PQ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가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해요.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이 벡터 PQ의 크기를 최소가 되는 순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두 개가 움직이거든.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그나마 언제 최소가 될지 판단하기가 쉬워. 근데 연동해서 움직이거든.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가 그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지. 그럼 언제 가장 작은지 우리는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내가 뱉었어. 야, 수직 이등분선. 응, 뱉었어. 뱉었으면 우리는 떠올려야죠. 어떤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등변삼각형 얘기할 때 선생님이 1강에서 우리 지금 30강 하고 있는데 1강에서 맨 처음에 할때 이거 얘기했었거든. 강조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P라는 점의 움직임에 따라 Q라는 점도 움직여. 근데 이 길이의 최소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이쪽 점에 있는 얘는 뭐야? 고정이에요. Fix, 고정.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미안해요. 자, 고정.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너의 길이를 판단하기는 어떻게 변한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정된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기는 쉽거든.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길이의 최소값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벡터 AQ의 길이의 최소값을 얘기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원이 두 개가 나왔지만 결국 이 원은 담백하게 사라지고 큰 원이 있고 여기에 중심 B가 있고 여기 A가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점에서 원위의 점, 뭐? Q까지의 거리가 언제 가장 짧으냐예요. 언제죠? 이 중심을 지나는, 점과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렸을 때 여기 Q가 올 때가 가장 짧습니다. 그쵸? 왜요? 여기를 반지름하는 원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Q가 어디 오건 요 반지름보다 길잖아. 얘가 가장 짧지. 그럼 여기서 아, B에서 어디를 A를 지나는 요 지름을 그려서 여기에 만나는 점 이때의 Q가 최소값을 갖게 하는 Q가 되는구나. 최소값을 갖는 Q의 위치를 찾아버렸습니다. 그럼 Q의 위치는 얘가 1,1이고 A가 1,0이기 때문에 반지름 3만큼 내려가면은 1,-1이라는 Q의 위치를 찾아버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뭐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P의 위치도 찾아줘야 AP랑 BQ라는 내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필요 없는 P, Q 이런 것들은 헷갈리니까 지워버립시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지점 Q에 대해서 그때 대응되는 P와 그때 대응되는 Q를 가지고 내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좀 지저분하지만 자 요렇게 그림을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다시 한번 살려서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Q라는 점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P, Q, A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 중심을 지나게 내가 선을 그려봐. 여기서 중심을 지나게 선을 그려봐. 그러면 그렸을 때 여기서 여기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질 것이고 여기에 그때 뭐가 올 거야? 여기 그때 P가 오게 되겠죠. 그럼 저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OQ라는 AP의 수직인 직선을 알고 A라는 1,0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거든. 법섬 벡터를 이용한 거죠. 1,-2가 법섬 벡터, 1,-2가 법섬 벡터이고 1,0을 지나니까 x-1에 y-0다라고 내가 법섬 벡터를 이용해서 x-2배 y에다가 -1은 0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줄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p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x 대신에 뭘 집어넣게 되면은 2y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가 되고 1이 되고 전개해주면 4배의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을 더해주니까 5배의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배의 y의 제곱에다가 1은 4배 y에다가 1은 사라져서 0이 될 것이고 y로 묶어주면은 5y 플러스 4는 0가 되면서 y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x는 뭐기 때문에 2y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배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거기다 1을 더해주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타나게 되지롱?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의 좌표를 p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 p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5분의 3, 콤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P의 좌표도 찾았고, Q의 좌표도 찾았고, A 좌표도 아니깐 누구를 구해달래? AP랑 BQ를 내적을 해달래. 그 상황에서 AP랑 BQ를 내적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벡터 AP는 여기서 여기 종점에서 시점을 빼죠. 마이너스 5분의 8. 그리고 콤마. 벡터 AP는 0에서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0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내적. 벡터 BQ는 너가 1,1이니까 너는 0,-3이 되겠죠? X성분은 사라지고 Y성분끼리 곱해주면 5분의 10이라는 답을 얻어내기도 했고 사실상 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먼저 슬쩍 엿보면 벡터 BQ라는 게 X성분이 0가 될 테니까 여기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는 X좌표를 구하는데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0을 곱하면 사라지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만 계산을 해준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즉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할 때또 다른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랑 여기부터 여기 거리 같으면은 원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P라는 점은 이 원과 이쪽 원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1,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이런 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원. 이 둘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좌표를 찾아내는 것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2차 식이죠. 2차 식이죠. 2차와 2차를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2015 교육 과정에서 안 해요. 딱한 가지만 해요. 2차와 2차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서 1차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얘를 풀려고 하면 우리 사실 풀 수는 있거든. 딱 보면 여기가 연립 교점 좌표 풀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풀것 같아요? 빼주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죠.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죠. 그 1차식이랑 얘랑 연립 방정식 풀면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풀이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걔는 보통 계산이 더 복잡하거나 불편한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없을까? 이게 만약에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 그럴 때, 다른 게 없을까를 교육 과정을 생각했을 때,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게 다시 시각을 눌러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 더. 얘를 그렇게 계산하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풀이를 얘기하는 거는 고정된 점에서

0: 덩어리가 같은 두 개를 찾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습관을 가져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좌표를 이용할 때 피해 좌표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피해 좌표를 왜 이렇게 힘들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하니? 여기서 지금 얘 지름이잖니? 원의 점이잖니? 이어봐야지. 뭔데? 직각인데.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요 삼각형의 비율을 알거든. 왜?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5죠.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1대 2대 루트 5죠. 그럼 요거 1이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5분의 1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도 뭐야?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삼각형에서 또 뭐야?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 뭐에? 루트 5분의 4에다가 요 녀석은 이제 지워버리자. 루트 5분의 4에다가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루트 5대 1이니까 루트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야? 5분의 4가 이만큼의 길이야. 그러니까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좌표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될수 있고 X좌표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뭐야? 얘가 5분의 4니까 여기서 이거의 두 배가 이만큼이잖아. 얘가 5분의 8이지. 얘가 1이니까 5분의 3이네.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죠. 기하적인 요소 가지고 1대 2, 직각 이런 닮음인 도형들이 보이니까 아는 길이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표현 끄적끄적되면 1이야. 이거 그거 루트로 나눈 거야. 그게 두 배야. 그게 두 배야. 그걸 루트로 나눈 거야. 길이가 나오네. Y좌표가 나오네. 얘가 그게 두 배야. 이만큼이 나오니까 X좌표가 나오네. P의 좌표를 그렇게 찾아준 거죠. 해서 좌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닮음인 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의 카테고리를 크게 달리해서 꼭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 두 벡터에 내적을 할 거예요. 근데 벡터 AP와 벡터 BQ를 내적할 건데 벡터 BQ는 이렇게 고정된 거 눈에 보인단 말이지. 일단 너무나 Y축에 평행한 게 눈에 빤히 보여. 그럼 벡터 AP가 이렇게 그려지잖니. 보여요? 보여요? 그쵸? 수선의 발 내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되면은 얘는 여기 있으니까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니. 예각이 눈에 보이니까. 게임 오버죠. 벡터 BQ의 길이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거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주면 야 1이고 루트 5분의 이거 루트 5분의 4고 여기서 얘가 5분의 4라는 게 나와버리네. 그냥 3에다가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5분의 12가 된다라고 계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간편하죠. 그냥 그림에서 내가 1대 2대 루트 5라는 걸 내가 찾았어. 찾았으면 그 직각을 가지고 얘네들의 길이를 찾았어. 여기서 지금 얘가 Y축에 평행한 되게 좀 뭐랄까, 수선의 발을 내리기 쉬운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야, 너를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볼까? 그럼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할수 있잖아요. 훨씬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뭘 이용할 거냐? 좌표를 이용을 할 거냐? 가까이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아니면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아낼 거냐? 가능하다라면은 얘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내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가 시험을 보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가장 계산이 빠를지 몰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감각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해는 이게 빠를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손끝에서 느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에 따라서, 친구들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풀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푸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고 막혔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PQ의 길이랑 A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캐치하지 못했다라면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모의평가 28번 4점으로 나왔던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수직이등분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성질이었잖아요.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얘기할 때, 아, 뭐 되게 쉬운 내용이네. 이렇게 막 비웃었죠.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내적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우리 이제 내적을 드디어 끝냈어요. 최종 보스. 공간 대형과 공간 좌표. 얘도 결국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두려움 갖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교재 8번째 주제죠. 파동의 진행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 2점 테스트 1번부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파동의 속력이 2cm per sec, 1초에 2cm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다.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x축이 위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파장을 구할 수 있다. 오, 그런데 한 파장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반 파장의 길이만큼은 주어져 있네. 그러면 반 파장의 길이가 얼마예요? 4cm. 따라서 이 파동의 파장은 반파장의 두 배인 8cm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파동의 진행 속력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죠.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계산한 것이 2래요. 그러면 아, 주기는 몇 초이다? 4초이다. 보기 기억할까요? 파동의 주기는 4초이다. 옳은 문장이고, t = 0일 때 x = 4cm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x = 4cm라고 하면 지금 매질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매질의 운동 방향은, 자, 횡파니까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x축과 나란해. 그러면 매질의 진동 방향은 y축과 나란할 텐데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야. 그러니까 이 x = 4cm인 이 지점에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려면 이 파동이 이렇게 와야죠. 만약에 여기 있는 파동이 이렇게 온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x = 4cm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누가 와야 돼? 지금 x = 4cm에 있는 매질의 변이보다 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변이가 더 큰 파동이 와야죠. 그러려면 이 매질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아래로 운동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x = 4cm에서 t = 0일 때 매질의 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t = 3초일 때 y, 즉 변이의 크기 x = 2cm, x = 4cm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x = 2cm와 x = 4cm 중심에 누가 있냐면 x = 3cm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3초일 때의 변이를 결정하면 그 좌우에 있는 이 4cm 지점에서의 변이도 결정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대. 그러면 잠시 뒤에 어떻게 되겠어? 이

3cm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y 변이를 갖는 파동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이 매질에 지금 현재 진동의 중심인 이 매질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길까? 마루가 먼저 되기보다 골이 먼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의 중심 방향 t 이퀄 0일 때 골이 될때 4분의 1 주기, 다시 진동의 주기가 될 때가 4분의 2 주기, 마루가 될 때가 4분의 3 주기,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되면 그때가 한 주기, 원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초라고 하는 것은 주기로 표현하면 한 주기가 4초야. 그러면 3초는 몇 주기야? 4분의 3 주기죠. 자, 그럼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4분의 3 주기일 때 바로 이 매질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마루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파동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럼 마루를 중심으로 2cm와 4cm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변이의 크기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만 되죠? 디귿은 틀린 문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그림 가나 X축을 따라 진행하는 주기 T라고 주어져 있고 횡파의 시간 T equal 0일 때 그리고 T equal 4분의 1T 때 4분의 1 주기일 때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X축이 위치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지? 이 파동의 파장을 알수 있죠. 진동의 중심, 마루, 진동의 중심, 골, 다시 진동의 중심. 요게 바로 한파장이네요. ED, 4D, 6D, 요 지점은 8D가 될 테니까 이 파동의 파장은 8D이고 문제에서 이 파동의 주기는 그대로 T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4분의 1T일 때의 모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 선생님은 기준을 X equal 0을 잡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단 리본을 묶었어. 4분의 1 주기일 때이 리본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치, 마루가 된다는 거야. 골이 먼저 될 수도 있는데, 골이 아니라 마루가 먼저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지금 현재, t equal 0일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동이 점점 왼쪽으로 진행하면, 이 매질이 점점 올라가면서 마루가 먼저 되겠죠? 따라서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기억은 틀린 문장.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t분의 8d, 니은 오른 문장이고, 디귿, 나의 x equal t, 그리고 x equal 5d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먼저 x equal t면 여기 있잖아. 그러면 d일 때, 매질의 위치는 지금 현재 이 위치거든요. 자,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그럼 잠시 뒤에 요 지점은 어떤 파동이 와야 돼? 얘보다 방향은 플러스인데 그 변이는 작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올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질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즉이 매질은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x equal 5d인 지점에서 현재 매질의 위치가 여기예요.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잠시 뒤에 이요 지점을 지나는 파동은 얘네들이 지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때야 돼? 이 파동이 이렇게 왼쪽으로 지난다는 얘기는 점점 마이너스 y 변이가 0에 가까워지네. 따라서 x equal 5d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위로 올라가죠. 즉, x equal t와 x equal 5d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간은 연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줄을 따라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 equal 0일 때의 모습이고, 줄에 고정된 점 PQ 각각 마루 골 중심 축에서 P 그리고 Q까지의 거리는 X0로 갖고, P와 Q 사이의 수평 거리는 3H0라고 합니다. 자, 그림 나는 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림 나는 Q에 대한 P의 높이 H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번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 파장할 수 있잖아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이고, 마루에서 골까지는 반파장인데, 그 거리가 3H0니까, 아, 이 파동의 파장은 6H0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리고 P에 대한, 아니, 죄송해요. Q에 대한 P의 높이 돼, 얘들아. 그럼 지금 현재 그림에서처럼 T equal 0일 때, Q의 변이가 마이너스 H0, 그 다음에 P의 변이는 플러스 H0. 그러면 Q를 기준으로 할때 H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2H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Q가 마루이고 P가 골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Q를 기준으로 할때 P의 변이는 마이너스 2H0가 되겠죠. 여기에 F0는 왜 들어갔을까요? 2H0. 그러면 Q에 대한 P의 변이가 0이라는 얘기는 P하고 Q의 변이가 같다라는 거지. 언제일까, 얘들아? 이때는 맞았어요. P하고 Q가 둘다 중심축에 있을 때. 진동의 중심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때는 Q에 대한 P의 높이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H0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H equal 0일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축이죠. 자, 이때 P가 중심축에 있다면 Q도 중심축에 있겠지. 왜냐면 P가 마루에서 중심축으로 내려올 때 Q는 골에서 중심축으로 올라갈 테니까 P의 변이는 0이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구하면 되겠네.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마루에서 골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거는 반주기죠. 그럼 2분의 t가 t0이니까 주기는 이 t0가 될 거고. 그리고 파장은 우리 가번에서 구했죠. 6h0. 숫자 약분하면 t0분의 3h0.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번에 있는 그림이 Q를 기준으로 해서 Q에 대한 P의 높이이지만 결국 이것도 기준점을 진동의 중심축으로 잡지 않고 Q를 중심축으로 잡았어도, 아,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도 다음과 같은 주기적인 패턴이 보일 때 그때 역시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때가 언제다? 바로 결국은 이때가 언제예요? Q가 골이고 P가 마루일 때니까 결국 P의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 데가 아니라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 주기를 의미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손으로 파동 실험용 용수철을 흔들어 발생시킨 파동이, 자, 그림만 딱 봐도 종파라는 거알수 있죠? 횡파는 넘실넘실 표현됩니다. 종파라는 거알수 있고, 파동의 진동수가 F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밀한 부분의 중심 P, Q 사이의 거리가 A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만 보고 선생님도 깜빡 속을 뻔했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밀에서 이웃한 밀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파장은 A가 아니라 얼마이다? 2분의 A이다. 자,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요. 보기 기억 볼게요. 파동의 파장 A가 아니라 2분의 A이고,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 혹은 F람다니까 진동수는 F 주어져 있고 파장은 2분의 A 구했고, 니은 옳은 문장.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진동할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의 종파가 만들어지죠. 니은, 디귿, 오름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진동수가 일정한 음파라고 합니다. 음파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종파. 그러니까 밀, 소, 밀, 소, 밀, 소, 번갈아 나타나게 됩니다. 음파의 진행 속력이 V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AB는 공기 분자가 밀한 부분의 중심으로 AB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합니다. 종파에서의 파장이란 밀에서 이웃한 밀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밀에서 밀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있네. 이 L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파장은 5분의 L 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 바로 가볼게요. 음파는 종파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음파의 파장은 5분의 L. 옳은 문장이고, 음파의 진동수는 파동의 진행 속력이 F람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V이고, 문제에서 속력은 V라고 주어져 있고, 파장은 우리가 니은에서 구했죠? 5분의 L. 계산하면 L분의 5V이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파동의 진행, 그리고 종파와 행파의 표현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니까 이제 6번부터는 굴절에 관련된 문제구나. 그리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굴절과, 그렇죠, 전반사에 관련된 문제가 연합되어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6번부터 한번 볼게요. 진공에서 매질 A의 점 P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이 A의 경계면과 이루는 각이 각각 세타1, 세타2, 진공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굴절 현상을 분석할 때는 경계면과 광선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이죠. 요게 입사각이죠. 그럼 경계면과 법선이 이루는 각은 수직이니까, 따라서 입사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1. 자, 굴절각 R은 90도 마이너스 세타2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1이고요. A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 그런데 선생님, 굴절의 법칙은 사인인데 왜 코사인이죠? 자, 굴절의 법칙 한번 대입해 볼게요. 굴절의 법칙은 일단 사인 R분의 사인 I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굴절각이 어느 매질에 있어? A 매질에. 입사각은 어디 있어요? 진공에 있어요. 그리고 물어본 것이 바로 뭡니까? 굴절률을 물어봤네. 그럼 굴절률은 매질의 종류가 분모 분자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인 R이라고 하는 것이 굴절각이 뭐였어, 얘들아? 90도 마이너스 세타2. 그리고 사인 I를 계산할 때 I는 뭐였지? 90도 마이너스 세타1이에요.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1, 이게 뭐하고 똑같게? 코사인 세타1.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2는 코사인 세타2와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 이야기했었죠? 진공에서 전자기파 혹은 빛의 굴절률은 항상 얼마다? 요 값이 1이에요. 그럼 결국은 A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1이 되겠네요. 자, 디귿번. A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자, 그러면 굴절의 법칙 써놓고 얘들아. 자, 이것이 속력은요. 속력은 매질의 종류 위치, 분모 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속력도 안 바뀌고, 파장도 안 바뀌고, 굴절률만 바뀐다. 선생님 개념 수업할 때 강조했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공에서 단색광의 속력이 C라고 해요. 그럼 물어본 것은 VA를 물었으니까 VA라고 하는 것은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면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C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옳은 것은 니은 하나,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은 사인으로 하지만 코스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각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는 원의 중심 O와 반원형 물체 A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놓고 진공에서 O를 향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비춘다. 파장 람다 주어져 있고요. 근데 이 파장 람다가 어디에서의 파장이라는 거예요? 진공에서의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는 단색광과 원의 교점으로부터 법선까지의 거리 xy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른 보니까 보기를 A의 굴절률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수치화가 됐다는 것은 굴절의 법칙을 사용해 보라는 거야. 그럼 굴절의 법칙을 사용할 때 분모에 sin r, 분자에 sin i 이렇게 들어오고요. 진공이 있어요. 진공에서 A 쪽으로 빛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 자, 요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을 그리고,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입사각.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얘가 바로 굴절각 R이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 A는 진공에, 그리고 굴절각 R은 매질 A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내가 구해야 될게 뭐예요? 파장도 구하고 굴절률도 구해야 되니까 파장은 분모와 분자에 있는 매질의 종류 안 바뀌고,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뀐다. 그럼 sin r분의 sin i를 계산하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쭉 이렇게 와볼게요. sin r부터 한번 볼까요? 자, sin r은 요렇게 연장해서 요렇게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야, 얘들아. 그러면 sin r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 빗변은 결국은 이큰 원의 반지름이고, 반지름을 d라고 할게요. 그럼 sin 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d분의 y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sin i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쭉 연장해 볼까? 자, 그랬더니 결국은 또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sin i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거는 원의 반지름, 우리가 d로 놓기로 한 거니까 sin i는 d분의 x 되겠네요. 그럼 dd 지워지고, 아, sin r분의 sin i가 뭐다? y분의 x이다. 그러면 실험 1에서 y분의 x를 해. 1.8분의 3.6.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매질의 종류를 안 바꾸고, 즉, 진공하고 a로 놓고, x하고 y를 바꾼 거지. 그렇더라도 이 계산값인 2는 항상 일정해야 돼. 왜?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으면 굴절률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y분의 x한 것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2.4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제시문 기억, 기억은 2.4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A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굴절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A의 굴절률.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물리학자가 뭘로 약속했어? 1로 약속했어. 따라서 A의 굴절률은 그대로 2이고,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문제에서 진공에서의 파장을 그냥 람다래요. 그러면 A에서의 파장분의 람다 이퀄 2가 되려면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2분의 람다여야만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반원형 매질 AB를 맞대요. 원형으로 만든 원의 중심에 단색광을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O에서 AB의 경계면과 입사각선이 이루는 각은 60도, O에서 단색광은 A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 15도 굴절한다고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굴절의 법칙, 굴절을 분석할 때는 경계면의 수직인 무엇을 그려야 돼? 그치, 법선을 그려야 돼, 법선. 그럼 이때 법선

단색광이 이루는, 단색광의 진행 방향, 광선이 이루는가? 이게 바로 뭐라고? 그렇지, 이게 입사각이죠. 입사각은 30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수학에서의 기하학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단색광을 연장했고, 단색광의 광선, 그리고 법석.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무슨 관계일까? 막꼭지각이죠. 따라서 얘가 30도면 얘도 30도야. 근데 30도 중에서 얘가 15도를 차지해? 그러니까 요거는 몇 도일까? 요거 15도죠. 근데 이 15도가 바로 뭐냐? 바로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린 법선, 그리고 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무슨 각일까? 굴절각이죠. 그래서 굴절각은 15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5에서 단색광의 굴절각은 30도가 아니고 15도여야 되고, 니은 단색광의 진행 속력, 그리고 또 디귿을 보니까 코어 클래딩 나왔어. 코어 클래딩을 결정하는 것은 매질의 굴절률이죠. 자,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개념 수업에서 했던 굴절을 분석해 볼 거예요. 자, 굴절 현상 분석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각을 가지고 합니다. A에 있는 각하고 B에 있는 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론 A에 있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B에 있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각 굴절각이라는 용어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어요. 그럼 A에 있는 각 30도, B에 있는 각 15도니까 A에 있는 각이 크네. 왜? A에서의 속력이 빠르니까. 그 얘기는 A에서의 파장이 B에서의 파장보다 더 기니까. 근데 굴절률은 어떻게 돼요?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굴절률만 부등호 부호가 아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럼 니은 단색광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고, 광섬유를 만들 때 코어는 굴절률이 큰 것으로, 클래딩은 굴절률이 작은 것으로 만들죠. 따라서 A를 클래딩으로, B를 코어로 광섬유를 만들 수 있어요.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9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9쪽에 있는 9번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수학의 기하학하고 맞물리는 거죠.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각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림은 진공에서 직각 프리즘 X의 변 AC에 나란하게 입사한 단색광이 X의 경계에 있는 점 P, Q, R을 지나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Q에서의 입사각은 30도이고, 주어져 있네요. 두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 그려져 있고, 입사각 30도. 오, 그러면 반사각은요, 늘 입사각과 똑같아야 되니까 반사각 30도라는 거알수 있고, 그리고 또 R에서 뭐 한대 얘들아? 전반사 한다고 합니다. R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고 전반사한대요. 그럼 전반사 조건이 일단은 뭐죠?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빛이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X의 굴절률이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는 크다. 근데 굳이 이 조건 아니더라도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하여튼간 그 어떤 매질보다도 가장 작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요 법선을 연장하고 이 법선을 연장하면, 오, 직각삼각형이네요? 근데 얘가 30도야. 그러면은 얘는 몇 도일까? 60도죠. 즉, X에서 진공으로 R에서 입사가 60도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무엇을 물어볼지 보기 기억. P에서 단색광의 굴절각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또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주시고요. 조금 잘 그릴게요. 옆에서 필기를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 법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고 얘가 굴절각이 될 텐데, 자, 일단 우리 한번 구할 수 있는 모든 각들을 구해 볼게요. 자, 요 단색광이 AC에 평행으로 들어온다며? 그럼 얘를 쭉 연장해 볼게요. 쭉 연장하면 요거 직각 삼각형이네.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30도니까 얘가 60도일 거고, 얘가 60도니까, 아, 얘가 30도. 아, 그래서 입사각은 몇 도이다? 입사각은 60도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굴절각을 구해야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굴절각을 구할 때 일단 요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자, 요 삼각형을 요렇게 보니까 요거 60도야. 자, 직각에서 얘가 30도야. 그럼 얘가 몇 도일까? 얘가 60도예요. 그럼 정삼각형이네. 요각이 60도겠네. 요거 직각이니까, 아, 굴절각이 몇 도구나. 30도구나. 수학한 거죠, 수학. 지금까지.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X의 굴절률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굴절률을 숫자로 구하려면 굴절의 법칙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럼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면 사인 R분의 사인 I인데, 입사각과 굴절각을 다 알아야만 되겠죠. 입사각과 굴절각을 다알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P 지점이에요. 그럼 입사각은 진공에 있고 굴절각은 X에 있네. 자, 그러면 사인 30도 2분의 1 분모, 사인 60도 분자 2분의 루트 3. 그러면 분모 2는 약분될 거고 루트 3이네. 이거 계산한 게. 자, 이것이 두 매질의 굴절률. 굴절률일 때는 분모 분자에 있는 매질이 위치가 반대가 된다. 그리고 진공에서의 굴절률. 얘는 항상 얼마이다? 1이다. 오, 그럼 다 됐네. 루트 3 이퀄 1분의 nx니까 x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ㄷ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ㄷ은 x와 진공 사이에 임계각은 60도보다 크겠느냐? 자, 우리 여기 R에서 전반 사이 일어난다면서요. 자, 이때 입사각이 몇 도였냐면 60도예요. 60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따라서 X와 진공 사이의 입사각은 60도보다 작아야죠. 따라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는 매질의 종류, 진공, 그리고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물체 A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 A의 빗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점 P에서 굴절각은 45도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문제에 두 매질의 경계선의 법선 그려져 있고 수직으로, 그리고 굴절각 45도도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 즉 법선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한다. 비스듬히 입사해야만 굴절하는 현상,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수직으로 경계면에 입사한 빛은 그대로 직진한다. 이것도 개념 수업, 선생님 전반사 이야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물어볼지는 뭐 너무 다양하니까요. 보기 기억으로 한번 가볼까요?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이루는가? 요게 입사각이겠네요. 그럼 결국은 또 수학을 이용을 해야만 되겠지? 자, 요렇게 보니까 요거 직각 삼각형. 얘가 30도. 그러면 얘가 몇 도일까? 얘가 60도. 그러면 또 얘하고 얘하고 직각이니까, 아, 입사각은 몇 도이다? 30도이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단색광의 속력이 얼마냐? 그리고 속력 C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물었어요. 이렇게 각도가 막 나와 있고 속력도 수치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맞았어요. 바로 굴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럼 굴절의 법칙이 뭐예요? sin R분의 sin I이고 굴절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공에 있고 입사각이 물체 A에 있어요. 굴절률을 물어보는 건데 굴절률은 분모 분자에서 매질의 종류의 위치가 바뀐다. 자, 그럼 사인 값을 계산해 볼까요? sin R 45도 2분의 루트 2 sin I sin 30도 2분의 1. 자, 그럼 계산 값이 루트 2분의 1 나오네. 그리고 진공에서의 빛의 굴절률은 항상 1이다. 따라서 A의 굴절률이 얼마이다?

있다. 아이고, 굴절류를 구했습니다. 자, 굴절류를 구했고요. 아이고,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속력은 또 당황하지 말고 하면 되죠. 굴절류는 매질의 위치가 분모 분자 바뀌는데, 속력은 분모 분자에 있는 매질의 위치 그대로. 근데 문제에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C라고 했으니까 A의 속력은 루트 2분의 C 되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Q에서 단색광은 전반 살 거냐? Q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빛이 Q에 입사할 때 입사각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요 P 지점에서 입사각이 30도예요. 그러면 반사각도 30도죠. 요 각도 30도야. 그리고 또요 법선과 요 법선을 연장해 보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얘가 30도니까 Q에 입사하는 입사각이 몇 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6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A에서 진공으로 60도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돼? 임계각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임계각을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러면 임계각 IC는 사인 IC죠? 임계각 구하는 건 쉽다고 그랬어.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이야. 두 매질의 굴절률의 비율이에요. 근데 사인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왜냐면 입사각이 90도보다 작으니까. 그러려면 분모에는 큰 굴절률, 분자에는 작은 굴절률이 와야 된다. 그러면 큰 굴절률은 A의 굴절률. 작은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로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런데 A의 굴절률이 얼마? 우리 니근에서 선생님이 A의 속력 구하려고 하다가 굴절률을 구했죠? 바로 굴절의 법칙으로부터 A의 굴절률이 루트 2. 따라서 임계각은 몇 도이다? 45도이다. 그럼 입사각이 60도, 임계각 40보다 크네. 따라서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합니다. 기역, 니은, 니긋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각도가 막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출제자께서 굴절의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가나는 매질 A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물체 B에 단색광을 비출 때 단색광이 점, P, 그리고 Q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PQ 중한 점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하고 Q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죠. 나번에서도 B하고 A 경계면에 법선을 그려주시고, 자, 그럼 이때 입사각은 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때? 입사각이 가번에서보다 나번에서가 더 큽니다. 일단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해야 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A하고 B하고 매질의 종류가 같잖아요. 그럼 임계각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임계각은 같아. 근데 둘 중에 하나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커야죠.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점은 P가 아니라 Q에서 일어나고, 굴절률은 B가 A보다 커야죠. 왜냐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디귿. 단색광의 속력은, 자, 굴절률 관계가 이래.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은 느린 매질이다. 따라서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이 A에서 굴절하고 또 B에서 굴절해서 다시 P 지점에서 진공으로 굴절할 거냐, 전반사 할 거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보기 기역번. 단색광의 진동수는 이것이 빛이든 줄에 의해서 발생한 파동이든 물결파이든 상관없어요.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A나 B에서나 진동수는 똑같아요.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세타 3이고요. 단색광은 이 P에서 전반사 할 거냐? 자, 얘는 진공에서 빛을 세타 1으로 입사시켰어요. 자, 세타 2로 굴절, 세타 2로 입사, 세타 3으로 굴절, 세타 3으로 입사하잖아요. 이때 이 A 매질을 잘라내. 잘라내면 곧바로 단색광이 세타 1으로 입사각을 갖고 B 매질에 입사하는 거죠. A가 없어도 돼. A가 없어도 진공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이 세타 1이잖아요. 그러면 B 매질에서의 굴절각은 세타 3이에요. 왜냐하면 이두각 사이에 굴절의 법칙 만족, 굴절의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진공과 B 사이에도 굴절의 법칙을 만족하려면 A가 중간에 끼어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빛을 거꾸로 보내보자. 자, 요렇게 온 빛, 그대로 거꾸로 보내면 어떻게 돼? A에서 보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B를 빼냈어. B를 빼내면 이렇게 온 광선이 세타 3으로 굴절할 거야. 그럼 거꾸로 보내면 세타 3으로 진공으로 입사시킨 빛은 여기서 세타 1으로 굴절각으로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럼 똑같아요. 세타 3으로 입사시켜서 세타 1으로 굴절했어? 그럼 방향이 세타 3으로 입사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타 1으로 굴절해야죠. 따라서 P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요 부분과 같이 같은 각 세타 1으로 굴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까요? 13번. 자, 13번은 물질 AB로 만든 직각 프리즘에서 진행하다가 진공으로 나오는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각각 A와 진공, B와 진공의 경계면상의 점이고, P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P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하고, 자, 그러면 두 매질의 경계면의 법성 그리고 입사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똑같잖아. 90도죠. 얘가 60도야. 아, 그러니까 반사각이 30도네. 그러면 입사각도 몇 도이다? 30도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해야 되는데,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항상 1로 가장 작다. 자, 그렇더라도 우리 P에서 전반사 한다는 것 때문에 A의 굴절률이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더 읽어볼까요? 자, P에서 반사광선과 Q에서 굴절광선이 경계면과 이루는 각 각각 60도, 45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보기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기역,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몇 도이다? 30도이다. 니은, B의 굴절률이 얼마냐를 물었습니다. B의 굴절률. 자, 그러면 굴절률을 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진공에서의 굴절률 1이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진공하고의 경계면, 즉 Q 지점에서의 굴절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성 그렸을 때,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입사각. 그리고 얘가 굴절각. 요게 역시 수직인데 45도니까 굴절각은 45도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입사각을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런데 요거 잘 보면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30도니까 얘가 몇 도? 60도. 근데 또 법성과 경계면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아, 입사각이 몇 도이다? 30도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Q 지점에다가 굴절의 법칙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굴절의 법칙 계속해서 나옵니다. sin r분의 sin i가 되는 거고, 자, i가 B 매질에 있네요. R은 진공에 있네요.

자, 이것이 굴절률 분모 분자의 매질의 종류가 바뀌어야만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인 값, 사인 R이 얼마예요?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I는 얼마예요? 30도니까 2분의 1. 그러면 요 값이 루트 2분의 1 되겠네요. 그리고 또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 따라서 B의 굴절률은 바로 나오네. 루트 3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 루트 2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A를 코어로 B를 클래딩으로 하려면 A하고 B의 굴절률 비교를 해봐야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P 지점에서 입사각이 30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B에서 진공으로 빛을 보낼 때 B의 굴절률이 진공의 굴절률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를 시켰는데 이 Q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A와 진공에서의 임계각이 B와 진공에서의 임계각보다 작다는 얘기죠. 임계각이 작으니까 여기에서 입사각이 똑같았더라도 여기서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임계각이 작으려면 두 매질 사이에 굴절각의 차이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A하고 진공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B하고 진공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보다 더큰 거예요. 그러면 진공의 굴절률은 1로 똑같은데 A는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엄청 크고 B는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약간 크니까 결국 굴절률을 A와 B로 비교할 때는 A의 굴절률이 B에서의 굴절률보다 크죠. 그러니까 A를 뭘로 만들고 코어로 만들고 굴절률이 작은 B를 클래딩으로 만들어서 광섬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세 매질의 굴절률 비교를 해서 꺽쇠 두 개, 꺽쇠 하나를 사용을 해서 누구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큰지를 판가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4번은 갑오는 A에서 B로 빛이 굴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매질 A의 굴절률은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XY로 제작된 광섬유 내에서 단색광이 전반 사는 거고 XY는 A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점 P에서 입사각은 세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를 보니까 A 매질에 있는 입사각이 B 매질에 있는 굴절각보다 커요. 왜 그럴까?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고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은 A보다 B가 커요. 그러면 굴절률이 큰 것으로 코어를 만들고 굴절률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만든다? 클래딩을 만든다. 그래서 보기로 가볼게요. X는 B가 아니라 A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세타가 뜬금없이 30도보다 크냐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B로부터 A로 빛을 보냈는데 전반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갑원으로 가봐. 갑원은 A에서 B로 빛이 진행하지만 거꾸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뭐예요? B에서 A로 30도로 보내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 45도로 굴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에서 A로 보냈는데 전반사야? 입사각 세타가 30도보다 크니까 가능한 거죠. 자, 디귿. B의 굴절률을 구하시오. 굴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굴절각은 매질 B에, 입사각은 매질 A에 있고, 자, 이것이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고, 사인 R,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루트 2이고, 문제에서 A의 굴절률을 N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B의 굴절률은 루트 2 N이다.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4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15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강. 자, 마지막 강입니다. 자, 30강 중에 30강이고요. 오늘은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뭘 할 거냐 하고 봤더니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케줄표인데요. 뭐 매번 선생님이 OT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특입니다. 아, 수특은요. 보통 겨울방학이 시작을 하죠. 네, 늦은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월 초중반까지 이렇게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수특으로 진도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특을 막 사면서 보면서 하게 될 텐데, 일본어 수특도 물론 구입을 하셨겠지만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6모 전까지 좀 봐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모 전에 수특 끝내는 친구 내가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물론 막 너무 좋아해 막 일본어 막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붙들고 막 일본어 매니아 같이 막 수특증만 막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금방 끝내겠지만, 지금 우리 뭐 국어 해야 되지, 수학 해야 되지, 탐구 과목 해야 되지. 근데 이 바쁜 이렇게 무거운 술에 수능 특강책까지 이렇게 하나 그 달구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려면 진짜 이게 되게 무겁고 거추장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는 이제 되게 좋아서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 수강 후기 누가 올려놨던데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쉴 때 공부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보는 중학생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일본어는 약간 라이트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만 하지는 또 않아서 문제 유형이 있어서 또 풀기도 풀어야 돼요. 자, 수능 완성은 이제 보통 여름방학 정도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수능 특강이 겨울방학이면 수능 완성이 한 6월 말 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수능 완성 끝내면 좋겠다. 네, 수능 기출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능 기출은 하여간에 좀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6모 전에 좀 풀어서,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좀 감을 익혀서 6모 때 완전 망하진 말고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에 좀 조금씩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까지는 이때는 조금 막 자기 그 실력을 살려야 되잖아. 살리면서 모국기출 수능기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일본어까지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 들겠지만,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일본어 그 30문제 한 세트 풀 때 빨리 푸는 친구는 정말 15분 만에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뭐 30분, 40분 만에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뭐 되게 괴롭진 않다. 그리고 나 진짜 뭐 너무 해석하기 싫어. 그럼 날려! 풀 수 있는 것만 푸세요. 너무 막 뭐 이렇게 문화 문제처럼 우리 20강의 마지막 뭐 8번, 9번처럼 되게 막 텍스트가 많아서 와, 읽기 싫은데 그럼 안 읽어도 돼요. 네,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보아서 유형을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수능 유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 다음에 발문이 진짜 중요해.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수능과 수능 특강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GRCL 포인트들을 검색어 X와 없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어떻게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것도 한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자, 문항이 30문제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26번, 27번부터 30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항이 여기죠. 얘는 5개, 5개, 4개, 1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휘고 문화고 의사소통기능이고 문법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어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이 다이어인데 다이어가 좀 어렵지. 부사는 8강, 동사는 7강, 형사는 6강, 명사는 4강, 5강 이랬어요. 그래서 5, 4, 5, 6, 7, 8이 다 뭐야? 어휘였어요. 물론 1강부터 3강까지도 어휘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수능 포인트를 좀 봐주셔야 어휘가 좀

섭렵이 된다. 문화는 17강부터 20강까지 수능 포인트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대부분 좀 알아요. 그리고 우리 특강 9강에서 바로 전강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요. 의사소통 기능은 대화문이 많습니다. 문형학습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 풀면 나와. 그 다음에 문법은요. 조사하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이랑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9강부터 16강까지 뭐 활용이라든가 조동사라든가 경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강부터 8강까지, 9강부터 16강까지, 17강부터 20강까지 이렇게 쭉 연계돼서 이 수능 특강 전체의 수능 포인트와 문형학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수능 문제 유형이 거의 다가 익혀진다. 이 범위가 어디에 속했는지 좀 알고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이 어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자 그거예요. 자, 발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타카나 물어보는 거고요. 2번은 표기입니다. 한자 읽기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박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자 읽기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이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빈칸에 공통으로. 빈칸에 들어갈 또는 공통으로 들어갈 이런 식으로 공통이거나 공통이 아니거나라는 식으로 해서 1번부터 5번 어휘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작년 수능을 전체를 30문제를 다 가지고 다 풀어볼 거예요. 왜? 이거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슥 한번 보는 식으로. 자, 봐봐. 이게 1번 문제야. 발문 봐봐. 낱말 카드 있지. 토 나오면 돼. 스카 토 이렇게. 펫도 이렇게. 가타카나 문제가 이렇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뭐냐면 표기 문제야, 표기. 내가 이 부사를 아는지, 다 이때 틀렸지, 내줬고 맞았지, 고방 틀렸지, 주고 끄고 주우, 그 다음에 다이 끝간 틀렸지, 타금 다 틀렸고, 장음 틀렸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 특강 4강, 5강. 4강, 5강을 보셔야지, 표기. 특히 여기선 다 4강에 해당하네요. 여기는 이제 8강이겠지만.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박의 수모입니다. 이거 다 뭐야? 박은요, 요음만 두 글자가 한 박이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모든 게한 박이에요. 요음만 두 글자가 한 박이야. 예를 들면, 쇼,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글자가 한 박이 돼요. 얘도 한 박, 얘도 한 박, 얘도 한 박인데, 뭐 이런 거좀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푸시는데, 다 수능 특강 뭐야? 4강이야. 4강에 나와 있는 한자 읽기예요. 자, 카노조만. 카노조 이렇게 돼가지고 세 박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다네 박이죠.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어요. 한자 읽기를 알아야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래서 4강에 있는 그 선생님 자료실에도 올려놨어. 단어. 어? 단어장 출력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문제 푸시면 된다. 자,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6강에서 또는 7강에서 8강에서 보면 어휘가 나오는데요. 형용사거나 동사거나 부사인 경우에 6강, 7강, 8강의 수능 포인트 얘기하는 거야.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동음이의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아찌 하면은 뭐 뜨겁다, 뭐 두껍다. 덥다 있잖아요. 이 한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여기서는 뭐냐면 얇은 옷, 맛이 연하다, 얇다, 연하다를 같이 하는 우스의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스의라고 하는 이형 용사의 공통으로 들어갈 뜻 다이어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5번 갈게요. 5번도 다이어예요. 두 개가 공통으로 나오는데 소리로 내다,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표현을 해서 다시 떼를 쓴 거지. 이건 7강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였어요? 어휘 문제였어요. 동사의 어휘거나 아니면 읽기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아, 4강, 5강, 6강, 7강, 8강, 8강까지의 어휘의 문제를 여기서 다 녹여서 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6번부터 10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10번을 보면요. 대부분 봐봐. 이 문화 문제란 말이야. 글 이해, 글 이해, 글 이해, 대화 이해. 대화가 나오거나 글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툭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번만 뭐야? 그림이 나와, 그림. 밑줄 친 고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림 이런 식으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8번. 이게 이제 1점짜리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나머지는 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19강, 20강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거 사회 공부하듯이 중학교

그때 사회 그 공부하면 막 빈칸 뚫어놓고 막 주관식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뭐 강원도 뭐 폐인현상 막 쓰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일본은 국토의 산지가 몇 퍼센트 뭐 이런 거안 외워도 돼요. 그냥 다 글을 읽으면 돼. 근데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 그림이 나온단 말이지. 우리 그 지난 9강에서 했던 그런 그림들 있지. 테르테르 보호즈라든가 뭐 희난인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고서 아 이게 이 그림이구나 하고 그림을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19강, 20강에 나와 있는 그림 그좀 기억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막 이런 거야. 이건 이제 언어생활 문화인데 일본어의 씻다라고 하는 게 씻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는 씻고 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제는 바로 씻고 바로 잤어. 너 씻고 나왔냐? 이 씻다라는 게 되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어디를 씻다 부위가 딱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입니다. 아라우는 어디를 씻는지를 명확히 말해 의미가 통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면 아는 거야. 선생님 이거 해석해도 잘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일본어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 이게, 왜 해설이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린 뭘 봐야 돼? 어떤 식으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니까, 아, 이거 읽으면 요거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고, 오지선다는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네. 편하네. 자, 7번. 7번 오지선다. 네, 도고온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네요. 도고온천 다음이고 호류지에 대한 내용. 나라의 호류지. 되게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자, 나라에 있는 이 보물입니다. 호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본에서 오래된 건물은 돌로, 나무로 지어졌고요. 호류지는 가장 오래된 석조, 목조고요. 일본에서 현대까지 남아있는 목조 건물이 많지 않다. 이런 말안 했고 지진이 많은 일본 어쩌고. 자, 답이 5번인데 이게 어디 나왔냐면 자, 일본에는 나무가 많아요. 국토의 72%가 산이야. 나무가 많아. 그래서 나무는 어디야? 습기에도 강하기 때문에 나무로 목조를 지으면 오래 이렇게 남아있는 거,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나와있는 거. 나무에는 습기에 강해서 그 유연한 거예요. 시나야가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서 지진에도 강하다. 그래서 이 되게 오래된 목조 건물이 남아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차근차근 해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번, 7번 다 뭐였어? 글의 내용 이해하는 거였어요. 자, 8번 드디어 그림 나왔어. 아니, 선생님, 세시풍속 막 외우고 그랬는데요. 그림이 왜 이것만 나와? 음식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 좀 아깝지, 그지? 자, 우리 가츠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시험이나 이렇게 시합 같은 거 나올 때뭐 하는 거야? 이겨라라고 먹는 음식이 가츠동, 돈까츠였죠. 그래서 이 가츠는 카츠하고 음이 같기 때문에 먹으면 이길 수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2번 답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스시인지 우동인지 소바인지 덴뷔라 튀김인지 답은 2번 돈까츠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오니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음식 문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9번도 이걸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오지선다가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일본어는 문화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조금 되게 힘들다 그러면은 체력이 소모되기 전에 뒤부터 풀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 추천할 수 있어요. 자, 오니기리는요, 왜 삼각형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삼각형이 아닌 오니기리도 있긴 한데, 이게 산의 모양을 딴 거야. 이게 산. 후지산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 산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예, 오니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왜 그런가를 봤더니, 산이 가미사마 데 아르코토카라. 이 유래죠, 이거는. 그런 걸로 기인해서 산의 모양인 삼각으로 했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인은요, 산에는 가미사마가 이르라고 생각해가지고, 산과 가미사마를 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했다는,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미사마에게 내가 지킴을 받도록, 분위기를 가미사마처럼 생긴 산의 모양으로, 산의 모양과 같이 삼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어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막 먹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분위기리 먹으면서 우리 편의점에서 참치마요 이런 거 먹으면서 아 이거 신의 이 모양으로 산의 모양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고 온천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또 보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다가 다시 또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의 차이가 더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한국어로 해보면 온천은 도고 온천 이야기예요. 도고 온천 어디 있어? 에히메겐노 도고 온천. 여기 도고 온천 안 나왔구나. 도고 온천 여기 있구나. 도고 온센이 쓰이대노 하나시 데스네. 자, 흰 새들이 서식지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천. 그다음에 다 읽어버려. 다친 새가 온천물에 들어가 나왔다는 전설. 매일 온천에 들어가면 건강해지고 키가 커진다. 자, 여기까지 읽고 뒤집어서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옛날에 어떤 다리를 다친 하얀 새가 있었어. 근데 매일 그 물에 들어갔더니 다리가 나아서 건강하게 뭐 할 수 있게 돼서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치유의 무리로군 이러면서 이제 도고 온천이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5번부터 10번까지 문화 문제 했습니다. 자, 음식을 나타내는 돈까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였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해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럼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문화 구간이에요. 문화 구간은 체력만 있으면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거는. 자, 이제 발문 살펴봅니다. 자, 의사소통 기능은 11번부터 26번에 해당하는데요. 다섯 개씩 끊어가지고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빈칸, 빈칸, 빈칸인데 순서대로 하는 순서문이거나 안내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자, 빈칸 A, B도 있고요. 그냥 빈칸도 있고 합니다. 자, 빈칸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는 뭐야? 야, 먼저 나 갈게. 그때 안녕. 그럼 또 봐. 짜네. 이런 식으로 1점짜리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순서를 나타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가 될까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 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테이블 했다가 그 전에 창문 했다가 그 다음에 의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이거야. 그 전에, 예 전에 이거니까. 자, 마도 먼저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 이쌈 되는, 그러니까 BAC가 되는 거지. 아니, BAC가 어딨어? BAC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뭐 학고부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뭐 할 테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거. 순서에서는 그 전에 뭐 하고 나서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13번 AB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이건 대화에서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빵집 갈 건데 아 마침 잘 됐다 그러면 하면서 빵집 가는 애한테 부탁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내가 맨날 먹는 그 빵 좀 사와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뭐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이 밑에 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조금씩 조금 약간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AB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이야. 자, 안내문은 그냥 읽으면 알아요. 진짜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자, 수업은 목요일 오전에 있다. 봐봐. 수업은 목요일 오전에 있잖아. 답 1번. 끝났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점짜리 걸?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자, 또 이제 빈칸 문제예요. 15번까지. 자, 어디야? 가게야. 점원이 이라세마세. 그랬습니다. 그럼 고래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이 고고데. 이게 킥인 거지. 여기서 먹겠대. 네, 여기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시나요? 를 물어보면 되지. 고치라데 메시아가리마스까? 이렇게. 아니면 싸가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요. 오모치카이리 데스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이게 돼야겠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또 발문을 살펴봅니다. 15번, 11번부터 26번까지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인데 우리가 앞서서 11번부터 15번까지 안내문이랑 순서랑 빈칸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포스터랑 나머지 다 빈칸, 빈칸, 빈칸, 빈칸이네. 진짜야. 자, 발문이 다 빈칸이야. 포스터 먼저 볼까? 뭐가 있었어? 내 색깔, 누군가의 색깔, 소중하게. 이거 요즘에 그런 거 많던데. 요즘에 전 세계 그 자기 각 나라에 인종을 인정해주고 인종차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차별, 다름. 다름을 아주 인정하자. 그 얘기죠. 소중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답이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포스터 문제. 자, 빈칸 문제 나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아, 너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럼 격려해야지. 아, 괜찮아. 너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면 할 수 있어요. 음악구 있기 마세요. 나라 내기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격려 표현 나옵니다. 격려. 위로와 격려. 답은 4번. 쉽죠?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그림 나왔어요. 빈칸 들어가요. 얘 얼굴 표정 봐봐. 미안합니다. 조심할게요. 얘네들 막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하라는. 쉬 하는 것도 있고. 아, 좀 조용해.

줄수 없어요? 시집가니 오네가이 시마스 이렇게 좀 조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불평을 말하려고 왔어요. 불평 표현 나왔습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빈칸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아, 한국에서 가져온 이거 선물이에요. 여행 갔다 왔나 보지? 에헌또 감사 표현입니다. 아리가또, 이츠모 아리가또.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우레시 기쁘다라고 해도 돼요. 답은 1번. 자, 20번 들어왔습니다. 빈칸 들어가야 돼요. 빈칸.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A와 B예요. 누가 특정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상황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 얘가 주는 애, 이 사람이 받는 사람. 여기가 어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A와 B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담화 상황인지 설정을 해줘야 돼. 괜찮으시면 점심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봄엔 이랬습니다. 미안하다. 그럼 여긴 거절이 나와야 돼요. 거절. 거절. 그럴 때 알맞은 것인지 알맞지 않은 것인지도 다시 한번 봐야 돼. 마지막에 우리 검토할 때 어떻게 돼? 그 발문을 한번 봐봐.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갑자기 획 내가 잘못 풀었던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5교시 시험을 보잖아. 4교시까지 사탐 다 풀고 난 다음에 진짜 막 생각보다 정말 지치거든요. 왜냐면 수능 날 일찍 나와야 돼. 여러분 모의고사 날처럼 그냥 슬슬 안 나와. 다른 데서 가서 보잖아. 그러니까 막 되게 긴장해서 일어나서 그 전날에 잠잘 수도 있고 잠잘못잘 수도 있고 한데 상관없이 그날은 뭐 그날이니까 디데이니까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체력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발문 막 틀려가지고 막 등급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알맞은 건지 알맞지 않은 건지.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스킵해요. 뭘 되게 긴 본문 같은 거,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먼저 풀고 뒤집어서 이제 좀 천천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자, 거절해 봅시다. 아까 막 먹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아, 나 아까 막 먹어가지고 나 점심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자, 21번부터 26번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25번 5개씩 잘랐는데 26번이니까 이렇게 6개 이번에 해봅시다. 다 뭐야? 다 빈칸인데 하나만 그래프야. 그래프 안내문 포스터 다 쉬워요. 그래프 안내문 포스터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무슨 약간 그 사회문화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도표 문제 막 어렵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일본에서는 그냥 눈이 있고 정성만 있으면 풀수 있어요. 그 글자를 알면 아시겠죠? 자, 빈칸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근데 보기에서 옳은 고른 것은 뭐 알맞은 것만은 이런 거. 알맞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것만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옛날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문제에 조금 변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빈칸 문제랑 그래프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부터 봅니다. 자, 아, 이거 세탁기 뭐야? 뭐 설명 뭐지? 그때 아, 진짜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여기 가게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아, 모르겠네. 좀 쉽게 쓰지 라고 얘기하는 야사시크 카이테 호시이어 테호시 자기 희망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뭐뭐 보다라고 하는 요리 뭐 이런 거 나오거나 그지?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지금 생각보다 뭐야? 일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항상 보통의 생활 중에서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이 뭐냐 했더니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 제일 소중하대. 35.3이야. 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혼자 있고 싶으세요? 자, 1번이 1번입니다. 그지? 예. 혼자서 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제일 많죠? 답 1번이야. 쉽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 살펴보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어떤 게더 많다, 적다. 이 그래프의 숫자 보고 그냥 알면 많다, 적다, 뭐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같다, 이런 표현. 많다, 적다, 뭐 절반이다,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아니, 보다, 이런 것들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이 걱정의 대상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그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편지나 아니면 이런 카톡 같은 그런 게 나와요. 자, 지금 어디야? 라고 했더니 길이 막혀가지고 미안하지만, 아빠랑 먼저 먹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지금 같은 아이야. 지금 어디야? 밥 어떻게? 그랬더니 어디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가족 식사를 위해서 늦는 모양이야. 자, 나 길이 막혀가지고 너무 늦을 것 같다. 못갈것 같다. 근데 못 가지는 않겠네.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돼? 아, 젠젠 우거카나이노. 우거쿠가 뭐냐면 움직이다. 아야, 차가 완전 꽝꽝 막혀가지고 안 움직여.

아주 그 주차장 발목해 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있나 봅니다. 답은 4번 되겠죠? 24번 들어왔어요. 또 빈칸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빈칸에 들어갈 말 맨날 저 A와 B에 대화 봅니다. 야, 그거 버리냐?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되고 뭐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돈도 되면서 안 버리는 게 뭐야? 리사이클.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해석해보면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자, 쫙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산을 보듯이 보세요. 아, 이거 빈칸 문제구나.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고르라는 거구나. 두 개의 짝짓기 하니까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가게에다 뭐한것 같다고 하니까 자 이소이대 모돌아 나이도 했습니다. 나이도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거 가게에다 뭐 핸드폰 놓고 왔대. 핸드폰 놓고 왔고 까먹었어. 답은 C, D가 되겠지.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살펴보고, 판단하고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의사소통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빈칸에 들어가,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좀, 예, 젊으신 분이 이렇게 같이 어디? 카페 도서관인가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상, 라이슈노 노요비, 하나미니 끝났게도 하나미 간대요. 꽃구경 간대요. 자, 같이 갈래? 라고 하고, 뭔가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하면서 되게, 네! 승낙하고 있어요. 기꺼이 라고 하는 승낙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거절, 승낙 다 나오네요. 작년 수능에서는 거절과 승낙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번부터 30번까지 뭐? 문법 문제야. 자, 문법 문제는 여러분, 그 활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조사 나오고 쓰임 나옵니다. 자, 쓰임. 이게 조사야. 이거는 활용이야. 얘도 활용이겠지. 얘는 문장 표현이에요, 표현.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쓰임이나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고 조합의 문제는 활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진 부분에 쓰임 나왔습니다. 쓰임. 이 문제 우리 조사하면서 많이 풀었다고요. 우리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우리 7강의 그 수능 포인트에 조사에 유의할 동사. 동사 하면서 조사에 뭐, 니 하따라, 니, 데 하따라쿠, 니 쏘메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조사에 유의할 동사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강의 조사, 뭐, 데나, 뭐, 니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15강은 뭐, 바까리, 뭐, 호도, 조금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호응이나 관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토바, 타라, 나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조사가 7강, 14강, 15강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보면 사실 이 어려운 문제 1점짜리이긴 하지만 섭렵할 수 있어요. 자, 맞고, 맞고, 예, 맞고, 니 토마루, 니 카와루 맞아요. 자, 여기 한, 이거, 이, 토마루 같은 경우,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 3, 5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왔죠? 어디에? 14강에 나왔습니다. 수량 합계에 대.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자, 28번은, 활용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조동사의 활용을 어디서 했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많이 했지. 좋다라고 하는 이하고 요이가 있는데, 활용할 때는 요 빼고 사소다 이렇게 해서 요사소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여서 요사소다께도도라는 식으로 말해야지 맞겠다. 그러니까 소다 조동사 소다 추측의 소다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28번에 나왔고요. 29번은 글자를 조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낱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입니다. 시라나이 부정. 그다음에 계속 의지권유 소라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제일 어려웠어요. 자, 표현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 뭐가? 표현 문제가. 자, 표현 문제 보면 이거 사실은 그 신하고 야마다의 대화인데, 야마다상, 감이 오기타 안 됐으네. 야마다씨, 머리 자르셨네요. 그랬더니, 아, 좀 너무 짧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했더니요. 이렇게 짧게 잘려버렸어요. 잘리다. 자, 키루. 자르다.

피라레르. 잘리다. 이거 니한테 마시오. 잘 어울려. 니한테 이마시오. 좀 뭔가 줄임표현이 나와 있죠. 아, 그랬더니 모두에게 내가 웃음을 당해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자, 웃다가 와라 우에요. 자, 웃다의 수동태는 와라 와레르예요. 와라 와레르에 머물 것 같아서는 룰을 떼고 소우다를 붙여줘야 되죠. 내가 남들이 날 비웃을 것 같아서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웃음을 당한다고 해서라는 식으로 이거는 전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웃음을 당한다고 해서는 아니지. 자기 일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머리하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 같아서. 즉, 모두에게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일 회사에서 모두에게 웃음을 당할 것 같아서이기 때문에 와라 와레 소대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수동태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해석을 이렇게 활용이 됐을 때 해석을 잘 못하면 그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 되게 높았죠. 자, 나레모 그다음에 부정이 나왔어요. 자, 의문사에다가 뭐를 쓰고 부정을 하면 아무도라는 식으로 나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노바디. Anybody가 아니라 nobody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았어요. 답은 D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대답하는 E까지 해석을 해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년 수능 문제의 발문을 보면서 수능 특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며 그 유형에 대해서 그냥 싹 한번 봤습니다. 갑자기 수능 특강 수능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모의고사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완벽하게 해? 못해 이거. 내신으로 해도 못해 이거. 내신 무슨 외고 이래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까먹거든 공부하면. 근데 이거를 또 익히고 하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네라는 느낌이 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재밌어. 자꾸 문제 풀고 싶어져요. 자, 수능과 수능 특강의 관계를 볼게요. 작년 수능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좀, 대놓고 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연계율이, 그니까 좀 비슷하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강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필수적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선생님 한참 느끼는 건데 요즘 조금 추세가 뭐냐면 수능 실전 문제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거. 10개나 뭐 9개씩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요게, 되게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수능하고 연계가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능 완성이나 특강이나 여기서 이제 뭐 주요된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미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문제 있지. 이 실전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이름만 바꾸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출제 안 하시려나? 진짜 많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수능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실전 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연계됐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1강부터 8강. 6번부터 10번까지는 17강부터 20강. 근데 해석하면 된다 했지. 글을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응? 그림하고. 그림 맞추면 되는 거지. 근데 의사소통기능은 진짜 다 나오고. 실전 문제 보라 그랬어. 빈칸. 얘는 맨날 다 빈칸이었어. 실전 문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쓰임하고 조합.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 나오는데 특히 표현 좀 어려웠고 쓰임 조사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아 수능 특강 교재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주의하실 포인트를 좀 찾아봐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 PDF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 이거 다운받으면은 그걸 이제 검색을 하는 거야. 근데 X로 검색을 했어. 이렇게 검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근거가 너무 확실해. 나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근데 이거는 뭐 이재기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손님이나 선생님 같이 윗어른에게 욕구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호시이 데스까? 호시이 데스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찾고 계시나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어보는 거지 욕망을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능 포인트 47페이지 보시면요. 뭐가 나와? 왜 조즈다 하고 토크이다라고 하는 게 조즈다 같은 경우에는 과목엔 쓸수 없고 조즈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는 일본어 회화를 잘한다는 다 되고 구사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조즈다가 안 돼. 왜? 왜안 돼? 나는 토크이다 안 되는데 조즈다는 안 돼.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나 잘한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타카하시상은 두개다 돼.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거를 조즈다라고는 안 해. 데끼류, 요크 데끼류 이런 식으로 이제 쟤 공부 참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요크 데끼류 정도로 써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즈다가 나한테 못 써. 그 다음에 뭐 학문, 뭐 철학, 수학 이런 데안 돼. 공부도 안 돼. 그 다음에 토크이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돼.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노대 다음에 데스 또는 다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라는 또 문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 노대 데스 이렇게 오요게르 노대 데스. 자, 요게 그전에는 안 나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뭔가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색다르다 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오이토이 치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크노 명사 그죠? 이렇게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 되는 게 뭐야? 앞에 카라 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온 다음에 치카이 토이 이렇게 나오면은 치카쿠노가 아니라 그냥 치카이 호텔을 7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복습해 보자는 거야. 자, 96페이지 봅니다. 추측의 소우다는 명사에 접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소우다에 그 활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럼 뭐쉴것 같다. 그럼 야스미다 소우다. 이렇게는 쉰다고 한다는 데지만 쉴것 같다는 야스미 소우다라고 하지 않고 야스미 미따이다 요우달라겠지. 아시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야스미라시, 야스미노 요다, 야스미노 요다, 야스미 미타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활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야스미에다가 바로 수축해서 오다는 붙을 수가 없다. 자, 전원에서 오다는 부정, 과거, 의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수능 포인트 97페이지 가보면 이 라시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외부 정보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이거 뭐뭐 같아요라고 진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치 어딘가에서 들은 것처럼, 감기 같던데요? 감기라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라시를 쓸 수가 없고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해서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위에 거 보면, 나 어쩐지 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열이 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의사처럼 진단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요데스를 쓸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느끼는 건데 마치 외부 정보인 것처럼 라시를 쓰는 거는 어색하다. 이런 게 이제 수능 포인트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능 특강 전체에서 이걸 PDF로 다운받았을 때 얘를 검색으로 해서 넣었더니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것부터 먼저 보는 거야. 자, 쯔머리 데스카라고 하는 건 작정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손인의 사람들한테 쓰면 신뢰가 돼요. 선생님 뭐할 작정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공격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도서관에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갈 작정인가요?가 아니라 가십니까? 정도로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나가라 같은 경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A에는 순간동사 나가라는 뭘 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폭을 이미 가져요. 그래서 테레비를 켜면서 나가버렸다가 아니라 테레비를 켠채 나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밥을 먹는다 하면 뭐 하면서 이제 동시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부르다는 순간동사가 아니라 계속 동사예요.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순간 동사라고 하는 건한번딱 끝나는 거. 예를 들면 오다. 내가 집으로 오면서 너를 만난다. 이상하죠? 오면서는 오면서 너를 만난다. 근데 오다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항하라라는 식으로는 또 쓰기가 어려워.
그다음에 뭐 앉다, 좌석에 앉는 거, 스왈이 나가라 하면 막 스쿼트를 막한뭐 뭐라고 30초 동안 앉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화로 하면 딱 앉고 아니면 서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순간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동사는 나가라 앞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밭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나 날짜에는 쓸 수가 없고 시간에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회의는 2시경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려면 여기는 밭갈이가 아니라 구라이나 고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니지코로와 도우데스까? 니지그라이와 도우데스까? 라는 식으로 써야지 밭갈이는 쓸 수가 없다. 밭갈이는 시간의 양, 니지깡, 밭갈이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수능 실전 문제에 보면은 사셀 때 있다다 그 사용 중. 수능 실전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수능 포인트야. 수능 포인트에 그 128페이지 보면요. 사셀 때 있다다구의 사용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허락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셀 때 있다다구가 쓸수 있는 데가 있고 쓸수 없는 데가 있어. 보면 여기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교육방송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교육방송대학을 이 사람이 시켜서 내가 그 행동을 받아가지고 졸업한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허락해줘서 내가 졸업했다라는 걸 말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졸업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다가와세 때 이타다키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가가이마스라고 하는 게 찾아뵙다 방문하다라는 이미 겸양어인데 그거를 다시 또 사실 때 이타다쿠로 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수능 포인트. 자, 79페이지 보면요. 없다. 이번에는 검색어가 없다야, 없다. 없다를 넣어보면 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X랑 없다만 넣어서 꼭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걸 나오면 명확하게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동사가 약해. 그럼 추측 이렇게 넣어봐. 그럼 추측 나온단 말이지.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등의 동사는 가능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왁가레류 이런 식의 무의지 동사, 들리다, 보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 동사로 만들 수 없다. 자, 가능 동사는 또 이런 무의지 동사, 후르, 시마르, 카카르, 후르, 시마르, 카카르, 나오르 등과 같이 의지가 없는 거에는 만들 수 없다. 가능 동사 만들 수 없는 것들 나오네요. 주의해야 할 가능 표현. 왁가르는 만들 수 없다. 뭐 가능 동사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는 가능 동사들이 지금 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대와 마대니 같은 걸 나오는데 이것도 맞아요. 자, 크루 같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회성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대, 그럼 오다라는 거는 그때까지 계속 올 수가 없기 때문에 3시까지 와라. 그럼 3시까지 모든 행동을 마치면 되는. 그래서 마대니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마대와 마대니를 또 얘기하는 게 113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지금 보면 수능의 어떤 패턴을 수능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넣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수능 특강에 조금 뭐안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야. 수능 완성을 풀고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막 풀어. 고난이도 문제를 발견을 해. 근데 어떤 것들이 고난이도 문제인지는 미리 알려드릴게. 4번, 5번이 다이어라서 어려워. 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강, 7강, 8강의 다이어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 그다음 고난이도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아까 뭐 스마트폰 놓고 왔다고 얘기할 때 C하고 D가 답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상황의 설정에 맞는 것들을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응용이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의 언어 감각이 필요해요. 자, 문법은요, 쓰임이라고 하는 게 조사야. 빈칸 A, B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거의 활용이고요. 아니면 밑줄 부분에 표현이라고 해서 이거는 활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호시데스까? 욕망은 안 된다라는 그런 쓰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30번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게 고난이도구나를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는 거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어. 쓰임을 넣어. 그럼 아까 27번. 미츠데, 대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쓰임을 이 문제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필요 없이 내가 한몇개 모의고사를 한 다운을 받아놔. 1년이면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6모, 9모, 10모. 그다음 수능 하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수능까지 합치면은 1년에 4개밖에 없어요. 4세트밖에 안 나와. 문제가 되게 안 나와요. 뭐그 구경수가 아니.

이니까. 근데 그런 식 이제 뽑아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찾는 거야. 찾아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최근 한 3, 4년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도 표현을 넣어서 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 그럼 얘가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수능 포인트 그다음에 뭐 틀리기 쉬운 그 뭔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 쓰임이나 아니면 표현에서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하면 문장 하나씩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야. 나 그때 태형의 다음에 그다음에 원인을 나타내는 태의 다음에 뒤에는 의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제 또 문법이야. 그럼 얘는 안 된다. 어렵지? 진짜 제일 어려운 문장만 가지고 나온 거야. 아브나이 노데. 나 사이 명령형이랑 노데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치? 그 다음에 어제 잔 것은 10시 시각은 밭가리에 쓸수 없다. 자, 이 주변에는 여기밖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밖에를 써야 되지 시가를 써야 되지. 아, 밖에는 안 되는구나. 자, 지난달하고 막바로 온 독고로는 쓸 수가 없고 뭘 써야 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밭가리를 써야지 맞겠지. 독고로는 막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은 막 끝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오래된 과거라서 안 돼요. 지난주, 최근의 과거인데 경험 표현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냥 있다 것도가 아류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의미는 있다. 이것도 이번에 경험 표현하면서 과거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탐엔이라고 하는 위에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가능 동사가 올 수가 없다는 아주 어려운 여러분이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문법들 있지? 자, 여기 다안 되네요. 자, 이게 지금 틀리기 쉬운 표현을 정리하는 예문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걸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저 지금 너무 찝찝하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틀리기 쉬운 표현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수능 특강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수능 특강을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6모까지. 그 다음 수능 완성 아직 안 나왔지? 수능 완성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기출문제를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서 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를 하더라도 사탐 과목, 뭔가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그 OX로 정리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되게 애매한 것들 있지.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이렇게 OX로 한 번씩 정리해서 이게 기다 아니다를 해야 되는 거. 이 정도 정리하는 친구는 거의 1, 2등급 하는 친구들이겠죠? 근데 3, 4등급 하니까 난안 해도 돼가 아니라 3, 4등급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단어를 알면 1, 2등급 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3, 4등급 하는 친구들은 단어를 조금 하시면 되고, 1, 2등급 뭐를 지향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특이나 수원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의고사랑 기출 응용하면서 푸시면서 이풀 때마다 내가 아 이걸 몰랐네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몇 문장씩 또는 단어도 그러니까 어휘는 어휘대로, 단어는 단어대로, 그 다음에 문법은 문법대로 정리했는데 그 가장 고난이도는 약간 이런 식이다. 틀리기 쉬운 표현을 하면서 아 이건 안 됐다. 왜? 독고로는 생계지랑 못써 이런 식으로. 대신 박카리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거야. 노트 정리를. 그래가지고 하면은 사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정리하는 거 보니까요. 뭐 되게 뭐한권뭐 빡빡하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30강 마무리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뭔가 그래도 알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능 특강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좀더 더운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름이 되면 이제 좀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쌓였겠죠? 수능 완성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하시고요. 미나상, 사요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정말로 수능 특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기준 20강 마무리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수능 실전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강좌를 다 끝내는 진짜 마지막 강의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19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뒷파트 이제 교재 기준으로 19강, 20강에 걸쳐서 19개 문제가 남아 있어요. 19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단어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8문제 그리고 20강에서는 11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어려운 부분 충분히 수능 실전에서 진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의 수입 업무 관련 회의 장면이다. 사장이 제시한 방법에 나타난 무역 관련 서류 문제 나왔네요. 자, 무역 관련 서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선지 구성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서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생소한 서류들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볼게요. 수입한 원자재가 도착했대요. 원자재, 벌써 물품이 도착한 거죠. 선적 서류가 근데 아직도 도착 안 했대요. 이미 느낌이 오죠. 어떤 서류인지. 그래서 화물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물을 받으려면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화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물품이 너무 빨리 도착해서 서류가 없는 상황. 선적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원래 선적 서류가 있어야 되지만 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서 선화증권 BL 없어도 없이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거죠? 뭔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운송 서류들 중에서 이 선화증권이거든요. BL. BL이 화물증권이잖아요. 그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서류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좀 특이한 보증해주는 그런 서류를 발급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정답은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죠. 말이 좀 길긴 한데 수입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그거를 먼저 선취한다, 먼저 받는다. 그거를 은행이 보증해주는 서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예요. EBS 플러스에 그 선생님이 교재 설명할 때 진도를 나갈 때는 이제 시간상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 외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나머지는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3번 빼고. 자, 본선 수취증은 언제 배웠죠? 본선 수취증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 전기선으로 우리가 이제 화물을 실기도 하고 그거를 보내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선생님 그림으로 하나 봤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죠. 본선 수취증. 우리가 본선의 물건을 적재해요. 화물을 적재해요. 그러면 선장이나 아니면 1등 항해사가 너 잘 실었어 라고 하면서 본선 수취증을 주는 거죠. 본선에 넣었어, 수취했어 이런 증빙 서류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선화증권. 자, 내국 신용장을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장 종류 볼 때 기타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4개 정도 배웠었는데 내국 신용장은 내국에 있는 국내 업자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제2의 신용장이었죠. 특이한 수입 담보 화물 내도 자,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트러스트 리시브예요. 트러스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입이 담보로 해서 내가 그냥 화물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돈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한테 그래 트러스트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수입 화물을 먼저 대도해줄게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그 서류가 수입담보 화물 대도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 우리가 보증신용장도 신용장의 기타 방식에서 배웠었는데 클린넷이라고 해줬어요. 보통은 담보 비해 같은 담보가 있는데 담보가 없이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가볍게 봐도 된다고 얘기했던 신용장 종류였어요. 1번 우리가 좀 다양한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서류들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자, 2번. 다음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보통 대금 결제 방법, 송금, 추심, 신용장 이런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그런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한탐색에서 나타난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말했던 송금, 신용장, 추심 중에 하나겠죠.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환율이 나왔네요. 자, 환율. 우리 환율 어디서 배웠죠? 금융에서 배웠잖아요. 국제금융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 오르고 있습니다. 외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변동 추세는 지속된대요. 그래서 미국 세무세무주와 미 달러로 상품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뭐 하는 거죠? 수출을 하는 상황이에요. 수출. 그랬더니 대한탐색을 봤더니 대미달러 환율 추세를 고려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자사에 유리한 결제 방식 중요하죠. 환율 나오면 늘 나오는 거 우리한테 유리한 그 선택 합리적 선택을 하게 늘 물어보죠. 원인을 물어보거나 결과를 물어보거나 자사에 유리한 결제 방식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발행한 환호음의 추심을 의뢰해. 이미 느낌이 옵니다. 키워드를 대놓고 주고 있어요. 추심을 의뢰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자. 자, 그럼 일단 추심의 방식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을까요? DP 조건. DP 조건은 우리가 페이먼트 바로 지급 인도하는 조건, 동시 지급이었죠. 그다음에 DA 조건. DA 조건은 뭐였죠? 억셉턴스. 먼저 서류를 인수하고 실제로 대금은 나중에 주는 거. 기안부 환호원 발행해서 선생님이 얘는 동시 지급이다. 얘는 후 지급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추심은 이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심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지에서 보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환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정리해보면 1달러에 우리가 1,000원이었던 교환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극적인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출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 외화를 받으면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환전의 과정이 없지만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2,000원으로 받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죠? 나중에 먼저 일찍 받으면 더 적은 원화를 받잖아요? 나중에 받을수록 나는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 지급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후 지급이 유리할까요? 후 지급해서 나중에 돈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된다? 이 후지급인 DA 조건을 선택해야 된다. 인수인도 조건 정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환율과 고려됐다는 부분이 조금 신선했어요. 그리고 좀 여러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전신 송금하는 송금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전신으로 송금하는 거 보통 우리 TT, 뭐 MT, DD에서는 보통 TT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얘기했었고 두 가지는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안보 신용장, 일람추구 신용장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A국의 연도별 수출대금 결제 방식 또 나오죠. 수출대금 결제 방식 3개 뭐라고요? 송금, 추심, 신용장. 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과 2015년을 비교하는데 이 문제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송금이랑 추심이랑 신용장의 방식을 다 알지 못하면 하나의 선지도 못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어로만 나왔어요. 영어로만. 그래서 유전셀시부터 CWO까지 송금과 추심과 신용장 방식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로 선지로 볼게요. 선지급 방식의 사용액 비중. 자, 그럼 일단 선지급 찾아야죠. 선지급이라는 거는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에서 먼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죠? 일단 선지급 볼까요? 선지급 없죠. 없고 선지급 있죠. 여기 하나. CWO, cash with order 이라고 했었죠? 주문. 주문을 하면서 바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선지급이죠. 아직 물품을 받기도 전에. 그래서 23에서 25로 어떻게 됐죠? 23에서 25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동시지급 방식. 이번엔 동시 찾아볼까요? 동시. 자, 동시지급은 상환급이죠. 그래서 다 지우고 상환급 찾아볼게요. 유전스는 기안부. 그쵸? S사이트 맞죠? 얘 동시지급. 얘 동시지급 맞죠? 지급 인도 조건. 얘 후지급이죠? 얘 후지급이죠? COD 동시지급이죠? 자, 그럼 이세 가지네요. 신용장에서 하나, 추심 하나, 그다음 송금 방식 하나. 다 더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27, 27, 47, 47에서 12, 22, 22, 22에서 22, 18, 40이죠. 그래서 감소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3번.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큰 키워드죠.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해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용장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장 방식만 찾아봐야 돼요. 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위에 두 개. 유전셋이랑 SITLC.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5. 25에서 11, 12 더하니까 23. 23. 감소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볼게요. 수출업자가 환호음을 발행하는 결제 방식.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호...

신용을 발행한대요, 수출업자가. 우리가 세 가지 방식, 송금, 추심, 신용장에서 유일하게 수출업자가 환호금을 발행하지 않는 거는 송금 방식이거든요. 추심이랑 신용장 둘다 환호금 발행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 이네 가지를 다 더하란 얘기입니다.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결제 방식 사용의 비중 물어봤으니까 위에서부터 더해볼게요. 얘는 25, 25에다 12 더하니까 37, 37 더하기 13 하면 얼마죠? 50이죠. 50. 50에서. 그 다음에 밑에 거, 2025년도 거, 지우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23, 33, 15 더하니까 48. 48로 감소했어요. 근데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자, 5번.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은행을 통해서, 선적 서류와 관계없이 은행을 통해서, 이건 무슨 방식이죠? 송금 방식. 송금 방식에서 송금 방식이 주는 비중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자, 송금 방식은 밑에 나와 있죠. OA랑 COD랑 CW, 세개다 송금 방식입니다. 더해볼게요. 27. 27 더하기 23이니까 50이죠. 50에서, 9. 27. 27 더하기 25. 뭐죠? 52. 증가했네요. 근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아까 정답은 찾았죠. 그래서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을 골고루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수출업자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수입업자인 세모 세모 주. 선생님이 앞으로 무역 풀때 계속 강조할 건데 이 누가 수출업자고 누가 수입업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 선지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역 업무 내용이고, 무역 당사자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코텀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가격 조건이 나오겠네요. 쭉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 DDP 뉴욕 조건, 우리 DDP 조건, 그리고 본선의 상품 선적 완료했고,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가 환호음을 발행을 할 때, 환호음 중에 환호음이 들어있죠? 환호음을 발행할 때, 발행은행을 지급으로 하는 건 무슨 방식이죠? 맞아요. 신용장 방식이에요. 왜냐면,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으니까, 지급인은, 우리 신용장 발행할 때, 환호음 발행할 때, 지급인은 발행은행으로 하죠. 여기를 통해서, 아, 신용장 방식이구나, 라고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지정한 도착지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발송한 상품을 인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으로 바로 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누구였어요? 아까 수출업자 문제 나와 있죠?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선화증권을 수령한다. 수출업자는 선화증권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요? 발행은행은 완전 관련이 없죠. 우리가 선적을 하면 선적 회사한테 선화증권 비해를 발행받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환원을 매입의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게 선적 서류를 제출한다. 자, 매입은행에게 제출한다. 좀 다시 말하면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거죠. 나 이거 선적 준비했어. 선적해서 환호음 준비했어. 이거 매입해줘. 라고 하면 매입은행이 보고 그걸 사주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수출업자. 자, 세모세모주는 수입업자였어요. 수입업자는 수입 통관비를 부담한다. 수입 통관비에 물어보면 뭘 봐야 돼요? 가격 조건 봐야 되죠. 근데 DDP 조건이었어요. DDP 조건 뭐였죠? 수출업자가 제일 어깨가 무거운 조건이었죠. 제일 부담스러운 거. 수입 통관을 누가 부담해요? DDP에서는 수출업자가 부담해요. 수출업자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였잖아요. 근데 여긴 수입업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세모세모주는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세모세모주는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한다? 일단 운임을 지급한다. 운송비 같은 거 지급할 때 세모세모주가 아니라 DDP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 누가 부담하죠?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그래서 틀렸어요. 이 물품을 인도받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세모세모 주는 지급인도 조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얘는 추심 방식이잖아요. 이 DPDA 조건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는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추심이랑 가격 조건이랑 신용장이랑 골고루 섞어서 낸 문제였습니다. 자, 5번도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수출 계약 보고서 일부다. 이에 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처리해야 할 업무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출 계약 보고서,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그런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수출을 해야 돼요. 세모세모주한테. 거래처가 세모세모주고, 보고 내용을 잘 보니까 수출품의 가격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우리 네 가지 조건 있었죠. 해상 및 내수로 11개 중에서 네 가지 CFR 조건으로 했네요. CFR. 그리고 수출품에 대한 대금 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했네요. LC 방식으로 했고, 기안부 신용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 기안부 신용장이라는 건 유전스 LC, 기안부 환호음을 발행하는 우리가 후지급 형태였습니다. 자, 두 가지를 힌트를 보고 볼게요. 중요한 건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람출구 환호음 발행한다. 환호음 발행하는 거 맞는데 일람출구 환호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기안부 신용장 했으니까 환호음도 뭐가 발행돼야 돼요?

기안부 환호는 발행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수출품을 인도한다. 수출품을 인도한다는 거는 이제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이 딱 끝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CFR의 이 FR은 프레이트의 약자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적항에 이렇게 본선상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까지가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이지만, CFR, 프레이트, 운임까지는 수출업자가 부담하겠다라는 게 CFR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적항의 본선상에 수출품을 인도한다는 거는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 여기서 끝나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CFR 보고 푸는 문제였고, 수출품에 대한 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품에 대해서 해상 운송 체결하는 건 일단 맞아요. 왜요? 운송비, 프레이트 부담하잖아요. 운송비 내야 되니까 운송 계약 당연히 해야 되죠. 수출업자가. 그런데 이상한 건 얘는 맞는데 보험 계약은 아니에요. 만약에 보험 계약까지 체결하려면 CFR이 아니라 어떤 거여야 되죠? CIF 조건이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이랑 신용장 방식, 아까처럼 그 가격 조건과 대금 결제 방식을 연계한 문제였어요. 제 6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사의 수출 관련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서류에 대한 설명, 서류가 또 나왔습니다. 서류. 우리 아까 1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먼저 말풍선 1번을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세무 주와 신용장 결제 조건으로, 신용장 결제 조건, 신용장 또 나옵니다. 결제 조건으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월 1일에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받았고, 통지받았고, 같은 날 운송 계약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잘 진행됐군요. 물품 선적은 어떻게 됐죠? 선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월 4일에 세관에 수출 신고를 완료하고 물품을 선적했다. 선적했다. 선적이 끝난 뒤에 1등 항해사로부터 모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잠깐 언급했었는데 선적을 하고 나서 선적 잘했어라고 주는 서류가 본선 수취증이었어요. 본선 수취증 MR이라고도 하죠. MR 약자로 이렇게 본선 수취증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물품의 생산 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다. 생산 원산지를 보는 거 원산지 증명서였잖아요. CO.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화주가 화물의 주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적재를 요청한다. 화물의 적재, 선적을 요청하는 선적 요청서죠. 얘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 물품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매매 명세서와 선적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이건 뭘까요? 지금 수량이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우리 상업통장, 커머셜 인보이스, 그래서 우리가 CI라고 배웠습니다. 그 조그만 여러분 교재에 그 운송 서류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2번, 3번 다 아니죠? 4번 볼게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싣고, 선적하고, 화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의 주인에게 발급하는 수취증이다. 본선 수취증 맞죠? 그리고 선화증권의 기초 자료가 된다 맞죠? 이걸 바탕으로 선화증권 BL이 발급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MR에 대한 설명. 자, 5번도 볼게요. 선박회사가 화주의 선적 신청을 승인하고 선적 신청을 승인하고 선장에게 계약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도록 지시한다. 얘는 선적 지시서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번, 8번은 연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환율과 연계된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뒤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대금 결제 방식. 위 회의록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전제 조건 나와 있고요. 읽어보니까 환율 변동 또 나오죠? 그래서 대금 결제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업체별 대금 결제 방식이 다 달라요. A는 SITLC, 일람 출금 신용장 방식. B 업체는 DP 방식. 그 다음에 C 업체는 DA 방식이에요. 지금 B랑 C 업체는 DP, DA 방식이니까 얘는 무슨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추심 결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다만 DP는 지급 인도 조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지급하는 상환급이고, DA는 인수 서류만 인수하고 나중에 돈 주는 후지급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수입 대금 결제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항상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고려해서 수출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 밑에 다 문장은 그 다음 문제 연결된 거라서 이따가 볼게요. 자, A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A 업체에서 수입 시 A 업체에 수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SITLC니까 우리는 일람 출금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출업자는 기안부 환호를 발행한다. 자, 기안부

넣으면 기한부가 있다는 거예요. 만기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유전스 LC, 기한부 신용장 발행했을 때 우리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죠. 오히려 이를 고친다면 일람 추급 환어음을 발행해야 맞는 겁니다. SRT LC에 맞는. 자, 니은, 비업체에서 수입 시, 비업체는 DP 조건이에요. 추신 방식 중에 DP.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도받는다. 일단 대금을 지급 바로 할 거냐, 그리고 선적 서류를 받을 거냐 이거거든요. DP 조건은 페이먼트, 바로 내가 대금 지급하면서 선적 서류 인도받는 방식이에요. 동시 지급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D 급도 볼게요. C 업체에서 수입 시, C 업체는 뭐였죠? DA 조건, 인수 인도 조건이었고,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환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심인지 LC 방식인지 반드시 여러분 찾으셔야 되거든요.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는 거는 발행은행이 수입업자 대신에 내가 대신 돈 내줄게 라고 지급을 확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방식이다? LC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C 업체에서는 지금 DA 조건 추심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 틀린 설명.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어음의 지급인이 누군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환어음이 기한부 환어음인지, 뭐 일람추구 환어음이 발행되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8번 문제는 좀 심플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의록에서 결정사항에 나타난 물류정보시스템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가 유통물류에서 물류정보시스템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 사례를 보니까 유트레이드 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역 관련 대금 결제 및 서류 처리를 뭐 한다? 전산화한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전산화한다라는 걸 보는 순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죠. 몇 번이죠? 1번 EDI, 전자로 문서를 교환하는 거 EDI라고 합니다. CRM 우리 마케팅에서도 배웠죠. 고객과 관리를 잘 유지해서 마케팅의 일종 기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류정보 시스템에 들어갔었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근거리에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RFID랑 좀 비교했었죠. 그 다음에 CBO 첨단화물 운송 시스템, 우리가 GPS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어디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거, CBO, 그 다음에 GPS 우리 위성을 통해서 위치 지금 어딘지 알수 있는 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죠. 물류정보 시스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같이 유통 문제 풀어봤어요. 자, 19강, 교재 기준 19강에서는 이렇게 8문제가 있고요. 이제 20강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강 문제는 11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뉴스에 나타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 우리 20강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경제통합 유형 배웠고요. 그 다음 글로벌 경영 안에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배웠습니다. 크게 몇 가지 있었죠? 어차피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은 크게 첫 번째 수출 방식, 두 번째 무슨 방식? 계약 방식. 그래서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 생산, 뭐 등등등 있었죠. 우리 BOT, 턴키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이 투자 방식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놔야 돼요. 투자 방식은 직접이 있었고, 간접이 있었고, 직접 간접이 목적이 달랐죠. 직접 뭐였죠? 경영 참여하기 목적. 간접 뭐였어요? 그냥 강영 참여 안 하고 이자나 배당금을 단순히 노리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A국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수주하는 성공했다. 자, 이미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아 뭔가 플랜트 산업 설비와 생산 기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터미널 건설 플랜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지난달 조인식을 가진 양측은 총액 1조 1000억 원 의 규모로 터미널을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 중요하죠? 터미널을 건설했어요, 이미. 근데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을 넘겼다. 내가 실제로 운영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그냥 양도했다,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미널 건설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 중에 어디예요? 그렇죠. 계약 방식이고, 계약 방식 아니죠. 안에서 BOT예요, 턴키예요. 우리가 키를 돌리는 순간, 운영할 수 있는 순간에 넘겼기 때문에 얘는 턴키 계약 방식에 해당합니다. 턴키, 키를 돌리는 순간 내가 운영했던 거를 넘기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수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BOT랑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BOT는 뭐였죠? 일단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일정기 운영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찾는 게 BOT 방식이었습니다. 자, 계약 생산 뭐였죠? 계약을 하긴 해. 근데 뭘 하죠? 생산을 맡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OEM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었고, 경영 관리 계약의 포인트는 뭐죠? 경영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텔 같은 거 지을 때, 호텔 예시 들었었죠. 국제 프랜차이징, 말안 해도 알죠, 여러분. 국제 프랜차이징.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국제 라이선싱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은, 투자랑 수출은 안 나왔지만, 골고루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했고요. 아마 그 뒷부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세요. 자, 2번.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활용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가에 해당하는 경제통합 형태에 나왔습니다. 자, 경제통합 몇 개가 있었죠? 몇 단계? 다섯 가지 단계가 있었고, FTA부터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경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의 그 효과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 알려줘라고 얘기했더니,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성한 경제통합체의 종류 중 하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냥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이죠. 경제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단순한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 노동력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 허용한다. 우리가 경제통합을 맺으면 이제 뭐 노동이나 자본, 기술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서로 영내국끼리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시장처럼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세 번째 단계였던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시장. 유럽연합도 여기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어요. 유럽연합 선생님이 잘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유럽연합은 영내국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단일 통화 되게 큰 특징이었죠. 경제 협력체로 이와 같이 영내에서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 통합 형태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단계인 경제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연합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동 시장까지만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선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효과가 하나씩 늘어난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동맹 위에 있네요. 경제동맹이 이제 중간으로, 둘이 바뀌어야 되죠? 순서대로 한다면.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경통, 이렇게. 자, 3,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국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2월 해외 시장 진출 사례이다. 해외 시장 진출 또 나왔어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제 수출, 계약, 투자. 이제 지겨울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가나다라 사례를 뒤에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사례에 나타난 해외 시장 진출 방식을 물어봤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그러면 가나다라에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중국 기업에 상품을 수출했대요. 상품 수출. 보는 순간 얘는 무슨 방법이죠? 수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미 1번에 있네요. 수출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투자 배당금을 수취했다. 배당금을 받았어요. 배당금. 우리가 투자했고 일단. 그리고 배당금 목적이에요. 내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배당금 목적으로 하는 건 해외 간접 투자였잖아요. 그럼 5번 이미 있죠. 자, 미국 기업에 특허권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대요. 이거 뭘까요? 국제 라이선싱. 어디 있을까요? 여기 4번 국제 라이선싱. 일본 기업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가맹비 같은 거, 수수료를 받았대요. 보는 순간 국제 프랜차이징. 그쵸? 그럼 여기에 유일하게 안 나와 있는 사례는 경영 관리 계약이 없네요. 경영을 대신 대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사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금융에, 국제 금융과 연결시켜서 국제 수지를 또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좀, 신선하죠. 여러분이 방금 봤던 사례 그대로. 그래서 위 A국의 동그라미 기업의 2월 해외 시장 진출 사례를 A국의 국제 수지에 반영해서 이제 1월 국제 수지에다가 이걸 반영해서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사례 외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읽었던 사례를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품 수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품 수지가 얼마 올라가죠? 플러스 3. 여기 바로 적어볼게요. 플러스 3. 자, 나를 보니까 투자 배당금. 배당금은 본원소득 수지죠. 2억 달러를 또 받았대요. 그럼 본원소득 수지 플러스 2. 이렇게. 자, 미국 기업에 특허권을 제공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이 특허권을 제공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한 거, 받은 거니까 서비스 수지 플러스 2, 그러면 플러스 2, 이렇게.

마지막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수취했으니까 서비스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품 수지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5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서비스 수지는 4억 달러 흑자다. 서비스 4억 달러 흑자 맞죠? 플러스 맞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다. 이전 소득 수지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디귿. 1월 국제 수지 대비 경상 수지는 8억 달러 증가했다. 경상 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상서본이 네 가지를 다 더해야지 알수 있죠. 그럼 더해볼게요.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더해보니까 3억 달러, 그쵸? 3억 달러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밑에 있는 결과를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1억. 그러면 8억 달러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고 리을도 볼게요. 1월 국제 수지 대비 자본 수지는 적자 폭이 축소됐다. 자본 수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네요. 아까 찾았던 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아까 했던 문제를 국제금융이랑 연계시킨 문제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5번도 볼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국제화 단계 우리 글로벌 경영 단계 네 가지로 배웠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단계, 국내 시장 지역. 국내에서 우리가 보통 국내 시장만 초점을 맞추는 1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지향 기업. 해외 시장에 조금씩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 현지 시장. 여기 적어볼까? 해외 현지. 현지가 들어갑니다. 현지 시장. 그래서 현지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 번째 단계였고, 네 번째 단계가 세계 시장. 이제 정말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국제화 과정이 점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일 때 우리가 어떤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1번. 외국의 무역점 회피할 수 있다. 바로 1번 정답이죠. 우리가 해외 현지 시장을 가게 되면 무역 장벽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있었고, 일단 정답은 1번. 인접 국가로 수출을 시작한다. 수출을 조금 시작하는 거 어디라고 했죠? 여기 두 번째 단계 해외 시장 지향 기업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시장에 초점 맞추는 거몇 단계? 첫 번째 단계. 국내 시장. 얘도 아니죠. 생산 원가가 가장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한다. 생산 원가가 가장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해서 선진국까지 막 펼쳐나가는 거, 네 번째 단계 세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내수 시장에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점점 시장 확대하는 거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볍게 풀어봤고요. 자, 6번. 표는 해외 시장 진출 방식, 또 해외 시장 진출 방식 세 가지. ABC의 특징을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세 개의 단서를 줬어요. 세개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 라이선싱, 턴키 계약, BOT 방식. 세개다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죠? 계약 방식에 해당합니다. 계약 방식. 자, 그러면 ABC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죠. 근데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 가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패스.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플랜트 수출 시 사용하냐. 생산 설비 관련된 거. 플랜트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두 개는 예고요. 하나는 아니오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제시된 거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 바로 빠르게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턴키 개혁이랑 BOT 방식은 둘다 어떤 거죠? 플랜트 수출할 때, 생산 설비, 수출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국제 라이선싱 아니죠. 그래서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찾으니까 C는 뭐다? 아, 얘는 국제 라이선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둘은 모르죠. 턴키인지 BOT인지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다음 힌트 볼게요.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나중에 양도하면서 이제 트랜스포 이전을 하는 거 뭐였을까요? 얘는 BOT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BOT 방식인가를 물어봤을 때 얘라고 했죠.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죠? 아, 얘가 BOT 방식이구나. 그럼 A가 나머지 하나가 뭐죠? 턴키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A, B, C 다 찾았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가에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예, 맞죠. 국제 라이선싱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그거에 대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로열티 같은 거 받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 기억은 맞고요. A는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소유권을 양도한다.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 우리가 아직 운영하기 전에 키를 돌렸을 때 소유권 양도한다.

강조하는 거는 얘는 턴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A는 턴키 맞죠? 그래서 A 턴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C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투자 방식 중에, 그렇죠, 직접 투자. 그래서 아니죠. ABC는 해외 투자 방식 아니죠. 셋다 뭐죠? 계약 방식. 그래서 공통점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도 볼게요. 자, 7번은 다음 기사에 나타난 해외 투자 유형 또 해외 투자. 이번엔 세 가지 중에 해외 진출 전략 중 해외 투자가 있고 해외 투자 두 가지 있었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게시물 먼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장. 그리고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이번 준공을 통해 미국 세 번째 미국 내세 번째 완성차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생산 기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단순히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위한 최적의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지다.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것이다. 어쨌든 말이 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이 생산 기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 예전에 수능 실전 문제에서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그 진도를 나갈 때, 학습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그 파트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실전 문제 이전에서 우리가 한번 풀었을 때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중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생산 기지를 하는 건 우리가 해외 현지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쓰입니다. 생산 기지 설치하는 거.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되고요. 일단 간접 투자 아니고요. 자원 조달형 투자는 내가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져 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런 내용 없죠. 선진 기술, 얘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 역시 제시문은 없죠. 해외 생산 거점형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생산 기지 키워드 하나로 우리가 현지 시장 접근형 투자라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가볍게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물론 처음 딱 풀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잘 배워놓으면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계속 술술술 풀수 있는 가장 익숙한 유형이 또될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A국의 무역 상황과 ABCD 국간 연도별 경제통합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건 A국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A국은 BCD 국간의 휴대폰 대당 수입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입 가격이 뭔가라고 봤더니 여기 밑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수입 단가 더하기 수입 관세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단가 더하기 수입 관세. 근데 수입 관세는 어떻게 구하냐? 수입 단가 곱하기 수입 관세율. 여기서 곱하란 얘기죠? 물론 퍼센트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 단가와 수입 관세를 더해서 우리가 B, C, D국 중에서 가장 최저가격 기준으로 수익구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수입 가격이 낮을까를 여러분이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선지로 접근해야 여러분이 빠르게 문제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경제통합 상황이 나왔어요. 우리 경제통합 상황 배웠죠? 5개 단계 배웠죠? 특징 다 배웠고요. 2023년도에는 아무것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A국 기준으로 봤을 때 B국과 FTA를 맺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A국 기준으로 봤을 때 B국과 C국이 FTA 협정을 맺습니다. 그럼 먼저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수입 단가와 더하기 뭐라 그랬죠? 관세가 수입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CD국을 그대로 선생님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수입 단가는 85달러. 그리고 80달러, D국은 70달러. 선생님, 달러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근데 관세를 구해야 돼요. 둘이 곱하면 85 곱하기 0.2 하면 17달러죠? 그리고 30% 곱하면 24달러, 0.3 곱하면 0.4 곱하면 28달러.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뭐다? 수입 가격이다. 그럼 더해볼게요. 중요한 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를 각각각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아무것도 협정에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니까 102달러가 되고요. 얘네들이 더하니까 104달러네요. 얘네들이 더하니까 98달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입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셋 중에 어디가 가장 A국 입장에선 유리하죠? 여기 D국, 98달러인 D국에서 수입 당연히 하겠죠.

자, 근데 2014년도에는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FTA를 미국과 맺었거든요. 미국과 FTA를 맺으면 관세가 어떻게 되죠? 관세가 사라집니다. 관세 철폐. 그래서 85달러가 오게 돼요. 전에는 102달러였는데 85달러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국을 보니까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 104. 얘는 98 유지가 되네요. 자, 근데 2014년도에 보니까 어때요? 최저국이 98이었는데 이제는 85달러인 어느 나라? 미국과 내가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갑니다. 2014년도에는. 2015년도도 볼게요. 관세 동맹을 맺어서 미국과 C국에 둘다 철폐가 돼요. 그럼 미국과 C국이 둘다 관세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85달러. 얘도 없어지기 때문에 80달러가 그대로 오죠. 80달러. 얘는 그대로 98달러. 2025년도엔 또 바뀌죠. 최저국이 어디죠? 수입가가 최저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렇게 C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기역 니은티그 선지 풀수 있어요. 기역 바로 볼게요. 2023년 대비 2024년 관세 수입은 대당 US 17달러 감소했다.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수입 그게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98달러 수입을 했고, 귀국에서 관세 수입을 얼마 얻을 수 있었죠? 28달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를 맺으면서 관세가 없어졌어요. 이 관세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B국으로 수입하게 되었죠. 관세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수입 관세가 감소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게 틀렸죠. 17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8달러라고 돼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조금 다르죠. 교재에는 2024년 대비 2025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선지 풀이를 위해서 2023년 대비 2024년도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올해 기준에 교재에 좀 수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끝난 2, 3주 뒤에 정호표가 빨간색으로 다 발행이 될 거예요. 한번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강의 때 경급하겠지만.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을 비교해 보니까요. 무역 전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역 전환 효과가 뭐였죠? 우리가 경제 통합 협정을 맺으면서 원래 비회원국이랑 수입을 했다가 거래를 했다가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거를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럼 2023년과 2024년도를 비교해 볼까요? 원래는 D국이었죠. 이때는 아무것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B국과 FTA를 맺으면서 회원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입국이 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도 볼게요. 2025년 BC국과 D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문제도 약간 여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제 의도는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국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A국 입장에서 2025년에 BC국과 D국에 대해서 공동 관세율을 매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2025년 관세 동맹을 맺었죠? 관세 동맹은 뭐였죠?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율을 매기는 거였잖아요. 이 D국은 공동 관세율을 매기는 역외국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니은 디귿 이렇게 4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이제 A국 입찰 공고문이고요. 내용으로 바로 볼게요. 이 공고문에 대한 우리나라 A 기업이 A국에 진출할 경우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방식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2년간 해외 공사 수주 실적인 자산 총액 1조 이상의 기업이고 사업 조건은 건설에 따른 공사의 설계와 시공까지 완료했고 일정 기간 운영 또 나오죠. 우리 아까 턴키랑 BOT 계속 비교해서 봤잖아요.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매각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BOT 방식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BOT 방식, 계약 방식 중에 하나죠. 해외 간접 투자 아니죠. 얘는 계약 방식이고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얘는 직접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계약 방식이에요. 특허권 노하우 등을 제공한 로열티 받는다. 국제 라이선싱이죠. 아니고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 가동 시점에 소유권 넘겨준다. 건설한 뒤 가동 시점에 넘겨주는 건 턴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건설 대금은 운영 수익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다시 10번도 볼게요. 자, 10번은요, 우리가 유통 문제랑 연계된 문제인데, 앞에 잠깐 제시문을 잠깐 다시 보면요, 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찰 공고. 판매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우리 종류 중에, 매매 방식 중에 입찰 매입에 해당합니다. 입찰 매입은 판매자와 매입자가 있을 때, 판매자가 다수, 매입자가 한 명. 그래서 누가 왕이다? 매입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입찰 매입이었죠. 자, 구두나 손짓으로 가격 제시한다. 얘는 경매.

틀린 설명. 최고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된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 낮은 가격으로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 가격이죠. 가격을 정하는 방식 적상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적상법, 적합법은 경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물품을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공서가 보통 이제 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입찰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 맞죠? 입찰 매입에 해당하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수의 판매자들과 다수의 구매자들 동시에 경쟁하는 거,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에 맞춰지는 거, 경매의 방식 아니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경쟁 매매에 대한 종류, 유통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선생님이 WTO랑 GATT 비교해서 같이 봤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설명이고, 기업과 니은을 찾아야 돼요. 그럼 기업과 니은을 찾아볼게요. 자, 기업.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도 하면 협정.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 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이다. 니은은요, 전 세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시작된 우리 과일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하고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기구이다. 이미 여러분 어떤 건지 찾으셨죠? 기역은 우리 협정, GATT, 그다음에 니은은 WTO 기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내용을 같이 봤었죠. 표로, 정리된 표로. 문제지 답안지를 보니까 일단은 학생 답안이 나와 있고, 이게 맞으면 1점, 뭐 틀리면 0점을 주겠죠. 그래서 맞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1번은 가는 모르고요. 니은은 WTO인데, 니은은 상설 분쟁 해결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게 설명했네요. 그럼 몇 점일까요? 1점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은 WTO, 니은은 GATT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는데, 또 맞게 설명했어요. 맞는 설명이죠? 맞는 답을 작성했기 때문에 얘도 1점 받았을 거예요. 잘려있지만. 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국제법인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한다. 국제법인이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건 뭐만? 이 WTO만. 얘는 협정이잖아요.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또 맞게 설명했네요. 맞게 답을 적었어요. X. 아닌데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맞았기 때문에 다 1점이네요. 1, 2, 3, 4. 다 맞는 답을 썼어요. 자, 그럼 선지로 가볼게요. 가에는 기역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가에는, 그럼 가에 이런 문제가 들어갔을 때, 오를 했을 때 1점이거든요? 기역, 게트는, 모든 농산물 아니죠. 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된 품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산품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나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다. 나에 들어갈 점수. 1점. 맞죠? 맞는 설명. A 학생이 얻은 총 점수는 4점이다. 다 더했을 때 1, 2, 3, 4, 4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니은, 디귿 이렇게 4번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랑 협정이랑 비교했던 것까지 마무리하면서 11번까지 문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좀 빠르게 풀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교재 기준 20강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해주고 싶었던 명언도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고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 나중에 또 만나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노력들이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언젠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거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잘 정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지난 1강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강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죠. 내용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복습할 내용도 많아서 충분히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는 단계니까 각자마다 목표를 달리 갖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인드맵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늘 2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는 우리 인사하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소개하고, 그리고 이름을 묻고, 국적, 나이 묻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어휘에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어의 다이어들이 있는데 그 다이어들의 의미를 확장시켜가면서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법입니다. 오늘 어법은 대사와 구조조사들을 살펴볼 건데요. 앞서서 정인은 선생님이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대사에는 인칭대사, 지시대사, 의문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각각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사, 더, 더, 더는 어떻게 다른지. 발음은 같은데 용법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11문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학습은 소개와 이름입니다. 네 이름은 뭐니? 라고 중국어로 물을 때, 니 叫什么名字?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이 표현과 확장해서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름 묻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니 叫什么名字? 네 이름은 뭐니? 라는 뜻이죠. 자, 이름을 대답할 때는 我叫 땡땡땡 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대답하면 됩니다. 我叫 리양, 나는 리양이야. 뒤에 니 너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이 너라는 의문조사를 좀 보도록 하죠. 예, 너는 문장 끝에 쓰여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할 때, 그걸 생략해서 말할 때쓸수 있거든요. 우리도 너는 하고 묻잖아요. 너 한국인이니? 어, 나 한국인이야. 너는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너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이라고 물을 때, 니, 너? 쓸수 있다는 거. 이때 요, 너의 용법입니다. 한번 예문 다른 걸로 볼게요. 너 배고프니? 니, 饿吗? 我很饿. 나 아주 배고파. 너는? 이라고 물을 때, 니, 너? 쓸수 있다고요. 이, 너의 용법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회화체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我叫王丽. 자, 이름이 뭐냐고 되물었으니까 나는 왕리야라고 말했습니다. 认识你很高兴. 너를 알게 돼서 아주 반가워. 역시 가장 기초 중국어에서 처음 학습하는 표현이죠. 알게 돼서 반갑다라고 말할 때 认识你很高兴. 我也很高兴. 나도 아주 기뻐라고 말할 때 예 표현 나와 있어요. 예 뭐뭐 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도라고 말하면 我也, 너도라고 말하면 니예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네, 소개할게요. 介绍一下. 네, 소개하다는 중국어로 介绍라고 합니다. 介绍一下. 소개할게요. 这是我的韩国朋友金敏修. 네, 金敏修. 네, 김민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도 这是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물을 말할 때도 这是, 하지만 사람을 말할 때도 这是 쓸수 있다. 이 사람은 나의 한국 친구인 김민수야. 你好, 안녕, 我叫 王明德. 나는 王명덕이야. 明白的明, 德国的德. 자, 요 표현 좀잘 봐주실게요. 이렇게 중국어는 한자로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자에 어떤 덕자인지를 다 자주 쓰는 한자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음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민자, 어떤 더자를 쓰는지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밍바이 더 밍, 아, 밍바이 할때그 앞에 밍자고 더구어 독일 할때그 더자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아, 한자는 이런 한자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도 자주 쓰이는 한자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치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德, 니하오, 很高兴认识你. 아까 认识你很高兴 나왔는데 이번엔 순서만 바꿨죠. 알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가워. 자, 이번엔 나라를 물어요. 국적을 물어요. 你是哪国人?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표현이죠. 我是美国人. 나는 미국 사람이야. 자, 미국 중국어로 말하면

때 美国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죠? 중국은 중국.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이성이었습니다. 님은 또시 한국인 바. 너네 모두 다 한국인이지. 자, 이렇게 바가 붙었어요. 자, 이 바는 뭐뭐지 어느 정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맞지라고 물어볼 때 니시 님은 또시 한국인 바. 쓸수 있는 거죠. 不都是他们是日本人他是日本人했네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일본인이야. 자, 일본인 할때 일본이란 발음 나왔습니다. 日本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不都是이란 용법 좀 볼게요. 다 그런 건 아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서 都不是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또 부실 그럼 다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전체 부정이겠죠. 그래서 부사어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두세요. 2번 가볼게요. 你看，这是我家的全家福。 봐, 이건 우리 집의 全家福 가족 사진이야.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你还有一个很小的弟弟呀。 너, 하이는 여기서 또 라는 뜻인데요. 너또 작은, 아주 작은 남동생이 있구나. 어린 남동생이 있었네. 다 찐년 또 다라. 그는 올해 몇 살이야? 자, 이렇게 나이 묻는 표현일 때, 니 찐년 또 다라. 쓸수 있죠. 여기선 타로 주어가 바뀌어 있네요. 타 10세. 그는 10살이야. 상小学 3년级. 초등학교 3학년에 다녀. 자, 뭐뭐에 다니다라고 말할 때 동사 상을 썼습니다. 남동생은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닌다라는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답 써서 문장 살펴봤고요. 이번에 다이어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 바이가 나와 있는데요. 바이는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헛되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 가지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을 다이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는 한자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이어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는 희다, 흰색 할때그 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이에 여기서 파생이 되어서 헛되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좀 볼게요. 인웨이쉐, 눈 때문에 这座山的山顶总是白色的. 이 산의 산 정상은 언제나 흰색이다. 자, 白色, 하얀색, 흰색 할때 白色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하얗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희다라는 의미에서 헛되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헛되이 왔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문을 좀 보실게요. 타부在 我白去了一趟. 그가 없어서 나는 헛걸음을 했어. 갔는데 그게 헛걸음이었어. 헛되이 간 거였어. 이 의미인 거거든요. 白去了一趟. 이 표현을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헛수고했다, 헛걸음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짜로라는 부사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世界上没有白拿的钱.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돈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책에, 교재에 등장했던 두 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더 다이어 정리할 것들이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책에다가 직접 메모를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를 외우실 때 그냥 막 외우시지 마시고, 기본 의미를 이해하신 후에 기본 의미에서 파생을 시켜서 외운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문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확인하고 해석을 해본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한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발써 흰색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발취러 이탕 이 표현을 하나 외우고 바이나더치엔 바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단어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줄여서 외우시다 보면 훨씬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빠오라는 단어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빠오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펼쳐져 있던 것들을 묶어서 싸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빠오, 싸다, 포장하다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我把没吃完的菜包起来了. 나는, 여기 바자문인데요. 여기까지 걸려요. 다 먹지 못한 요리를, 음식을 빠오, 포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것을 싸서 포장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은 책임지다라는 뜻으로도 파생이 되어요. 빵신바 안심해. 这件事包在我身上. 이 일은 내가 책임질게. 자, 包在我身上.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세 내다 혹은 대절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기본 단위로 包车를 기억하실게요. 차를 대절하다라는 뜻이에요. 我们包了一辆去机场的车. 예, 机场 하면 공항이죠.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차한 대를 대절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包의 의미도 정리해 보았죠. 이제 다음 단어는 包하고 사성으로 읽는 단어입니다. 아까 包 일성이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한자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손수변. 자, 한자는 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우리 부수 특강할 때 선생님이 한자어의 기본 의미들을 알려드렸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손수라고 해서 손하고 관련이 있는 의미였습니다. 이 빠오는 포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우리 손으로 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안잖아요.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고 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빠오고, 예, 이렇게 외워볼까요? 빠오고 줄여서요. 고는 개였죠. 그죠? 강아지 개였습니다. 그래서 빠오고 하면 강아지를 끌어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听了医生的话,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我抱住了我的狗, 나는 내 강아지를 껴안았다. 자, 이렇게 안았다라는 것은 손으로 동작으로도 안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뜻으로도 파생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빠오는 안다라는 뜻에서 마음에 품다라는 뜻으로도 파생이 되어 쓰입니다. 他对音乐还抱着很大的热情，抱热情입니다. 열정을 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뭔가 품다, 마음 가슴속에 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도 있잖아요. 抱热情하면 열정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직 음악에 대해서 큰 열정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의미를 외우실 때 한자어의 의미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본 의미를 기억하셔서 파생시키고 최소 단위로 외운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이 리오라는 단어는 작년 교재엔 없었는데 올해 또 추가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리오는 남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请把你们的书包, 너희의 책가방을 留在这儿, 여기에 남겨두렴, 여기에 두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리오가 남기다라는 뜻에서 머무르다라는 뜻으로도 파생이 되어 쓰이는데요. 我们决定留在这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다예요. 예, 다는 중국어에서 사전에서 찾으면 정말 많은 의미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도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이것 말고도 다의 의미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 의미부터 기억해야겠죠. 다의 기본 의미는 때리다, 치다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역시 앞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不管什么原因,打人都是不对的. 자, 최소 단위로 打人을 기억할게요. 사람을 때리다 할 때, 打人 쓸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옛날에, 전화를 걸다라고 말할 때, 전화 때려? 이렇게 했던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때리다에서 이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으로도 또 파생이 됩니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는 중국어로, 打电话라고 하죠. 打电话. 已经很晚了,给妈妈打个电话吧.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 그래서 打电话 이렇게 최소 단위로 나와 있네요. 이 표현 기억하시고요. 전화를 걸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나 운동 등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하다 할 때 다를 쓰죠. 왜요? 손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 란치오라고 했었어요. 그럼 농구를 하다는 打篮球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탁구는 중국어로 핑팡치오라고 하는데요. 탁구를 하다라고 쓰려면 역시 동사 다를 써서 다 핑팡치오라고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뭐뭐로 붙어라는 의미예요. 자, 요 의미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치사 의미를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진티엔치. 오늘부터 타취别的学校上课. 그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죠. 그래서 얘는 종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로 다에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디엔의 의미로 가볼까요? 디엔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디엔은 몇시 몇시 할때그쉴 거예요. 이디

2시, 1시, 2시, 뭐 12시, 12시 이런 거요. 역시 그 의미도 있습니다. 那个餐厅 下午5点开门, 그 식당은 오후 5시에 문을 연다. 이 의미 있고요. 그리고 EDR 할 때 DN 들어갔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약간 조금이란 뜻이에요. 你能给我一点水吗? 저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 의미죠. 그리고 주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DN 菜, DN 晚饭 이런 것들이 같이 짝꿍지어서 쓰일 수 있고요. 我用手机点了晚饭. 나는 휴대전화로 저녁을 주문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역시 좀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DN에 끄덕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 그래서 머리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다라고 말할 때 DN 头를 씁니다. DN 头 짝꿍이에요. 같이 기억하세요. 他向大家点了一下头. 그는 모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리고 DN 그 자체의 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가리키다, 지시하다, 지적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보시면 他很聪明,你一点他就明白了. 그는 총명해서 네가 한번 지시하면, 이렇게 하면, 지적하면 바로 이해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일 때쓸수 있다는 거죠. 지시하다, 지적하다 의미가 DN에도 있다. 이런 동사적인 용법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까이입니다. 까이. 예, 까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快考试了,我该开始复习了. 곧 시험이어서 나는 복습을 시작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까이에는 뭐뭐 할 차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까이니라,까이워라.네 차례야. 내 차례야. 뭐 이렇게 말할 때요. 别紧张, 긴장하지 마. 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더 기억하실게요. 까이는 감탄문에 쓰여서 강조의 용법도 있습니다. 如果多休息一天的话,那该多好啊. 만약 하루만 더쉴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인데요. 이럴 때 까이가 감탄문의 강조로 쓰이는 용법도 있어요. 네, 이젠 꼬우입니다. 꼬우, 사성이죠. 꼬우는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예요. 2번, 두 번째 나온 게 기본 의미입니다. 点两个菜就够了. 두 가지 요리를 주문하면 그러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꼬우, 충분하다. 회화체에서 꼬울러, 꼬울러, 아우, 충분해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아주 매우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저지天 꼬울러, 요 며칠 매우 춥다. 이렇게 부사적인 용법도 있다. 그리고 동사적으로 쓰일 때 손이 닿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서 봐주실게요. 我个子不高,够不着. 나는 키가 크지 않아서 닿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좌우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가 아니라 꼬부저 하면 뭐뭐 할 수 없다. 가능보의 부정으로 닿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꽈예요. 꽈. 꽈는 걸다라는 뜻이에요. 걸다. 挂在墙上的画是你自己画的吗?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네가 그린 거니? 그리고 전화를 끊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를 하다는 뭐였죠? 打电话였죠. 전화를 끈다는 挂电话라고 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기억하세요. 他挂了电话后急急忙忙地出去了.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급하게 나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화를 걸다, 그리고 벽에 걸다, 그리고 전화를 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있다. 挂에. 마지막으로 홍을 살펴볼까요? 예, 홍은 원래 빨간색을 말할 때 쓰이죠. 붉다, 빨갛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입니다. 中国人很喜欢红色.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매우 좋아한다. 빨간색 정말 좋아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빨간색에 더 좋은 의미를 입혔습니다. 인기 있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어서 쓰여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他的歌很好听,他在中国很红. 그의 노래는 정말 듣기가 좋다. 그는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타헌홍 뭐 이렇게 이럴 때 빨갛다가 아니라 인기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다이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 뭐 학습하는 방법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의미를 기억해서 파생시키고 최소한의 단위로 이해한다. 자, 이제 오늘의 어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은 대사와 구조조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대사 볼게요. 명사나 명사구를 대체해서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지칭하는 데 쓰이는 단어를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인칭대사, 사람을 나타나 가리키는 거였죠. 我, 你, 您, 他, 他, 他 이런 거, 咱们, 大家, 自己 이런 것들 다 인칭대사라고 하고요. 거기에 뭔 붙인 것도

인칭대사입니다. 지시대사는 이거 저거 나타내는 거예요. 저, 나, 저, 날, 저리, 나리. 저, 뭐, 나, 뭐, 저, 양, 나, 양. 이렇게 저, 나 붙은 것더러 지시대사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문대사가 있습니다. 의문대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쇠, 누구, 什么, 무엇, 나, 어느, 날, 어디, 그리고 怎么, 어떻게, 怎么样, 어떠한가, 그리고 지, 몇, 多少, 얼마,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죠. 의문대사. 그래서 대사에 이런 종류가 있다. 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사의 특수용법의 해석입니다. 대사는, 의문대사는 들어가서 반문의 어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你说的谁不知道呢? 네가 말한 거 누가 몰라? 그럼 다 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독해 문장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말이랑 근데 똑같아요. 学校的作业有什么难的? 학교의 숙제가 뭐가 어려운 게 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문대사가 예외 없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我谁都不认识. 나는 누구도 모른다. 다 모른다. 그 얘기고요. 谁都没看过他的表演. 누구도 그의 공연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둘다 예외 없음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역시 한국어 해석이 중요한데요. 1번이나 2번은 우리말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그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3번 용법이 좀 특수합니다. 3번, 두 개의 동일한 의문대사를 앞뒤로 사용해서 임의의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한대요. 똑같은 의문대명사를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어요. 谁想参加,谁就参加. 누가 참가를 하고 싶으면 그 누가 바로 참가를 해라. 이 얘기는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어에. 이런 구조를 갖는 문장. 그래서 꼭 해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您想看什么就看什么. 네가 뭘 보고 싶으면 그거 뭘 봐. 그 얘기인 거니까 네가 보고 싶은 걸 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해석이 조금 우리말과 다른 것들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 3번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은 구조조사 더더더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아이고 뭔가 연결지어주는 아이예요. 단어나 구 뒤에 사용돼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다라고 나와 있죠. 이세 가지의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죠. 이첫 번째 더는 앞에 흰백자가 있고 요자가 있는데 얘를 읽을 때 바이샤오더라고 합니다. 각각 얘는 흰백자고 얘는 샤오자거든요. 그래서 바이샤오더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는 관용어와 중심어 사이에 사용돼서 소유나 수식 관계를 나타낸대요. 뭐뭐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책가방, 我书包 하지 않고요. 나의 책가방이라고 하니까 소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我的书包 씁니다. 나의 책가방.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요. 美丽的风景. 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할때요더 쓰죠. 여기서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이 더, 이 바이샤오 더를 쓰는 경우는 뒤에 게 명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나의 책가방, 아름다운 풍경, 책가방 풍경은 명사잖아요. 이럴 땐이 한자 더를 써요. 근데 보세요. 요 뒤에서 이제 동사적인 용법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얘를 명사화 시켜줄 수도 있어요. 칸더 하면 보는 것이라고. 칸은 보다잖아요. 근데 뒤에 더를 붙이면 칸 더, 보는 것이라고 명사화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티엔 더, 티엔 달콤하다죠. 달콤한 것이에요. 그럼 먹을 것, 칠 더,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명사화 시켜주는 용법도 있다.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화 시켜주기도 한다. 다음에 나오는 더는 사람 인자가 두개써 있는 双人的라고 하는데요. 사람인이 원래 요거였잖아요. 사람인이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사람인이 두개 있는 더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서 정도보어나 가능보어를 연결해 주는 용법을 가져요. 얘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정도보어나 가능보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문을 볼게요. 他高兴地跑出去了. 그는 기뻐서 跑出去. 跑, 뛰어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기쁜 정도가 뛰어나갈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도보어라고 하는데요. 기쁜 나머지 뛰쳐나갔다라는 뜻으로 요 때는 요 사람 인자 두개 있는 더를 써줘야 됩니다. 다음은 这几本书你今天都看得完吗? 이몇 권의 책을 너는 오늘 다볼수 있니? 뭐뭐할수 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가능보어예요. 看得完.

보호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능 보호 있었어요. 가능 보호 나타낼 때도 이 사람인 두개 있는 덜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가 각각 언제 쓰이는지 꼭 보셔야겠죠. 정도 보호와 가능 보호일 때는 이 사람인 자두개 있는 덜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땅지자 더자가 나왔어요. 얘는 두의 더라고 부르거든요. 땅지자 더가 나왔는데 얘는 언제 쓰이냐면요. 이더 뒤에 수로가 올때 쓰여요. 수로가. 아까 더는 요 더, 요 더는 명사를 만들어주거나 명사형을 꾸며주는 더라고 했는데 얘는 수로를 꾸며주는 더가 돼요. 형용사나 동사. 아, 学生们 안静地 坐着.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다는 거죠. 안静, 조용하게 앉아 있다. 근데 이 앉다라는 애 동사니까 이 더, 땅지자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我们愉快地度过了暑假. 우리는 즐겁게 여름방학을 보냈다. 네, 즐겁게 보냈다. 度过가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로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요 땅지자 더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더를 쓰는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도 그런 게 등장할 거예요. OX 퀴즈 풀어볼게요. 他认真的学习英语. 그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 자, 보세요. 얘 나왔어요. 사람 인자 두개 있는 더가 나왔는데 그 뒤를 봐야 된다고요. 뒤가 学习 공부하다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와 있으면 얘는 수러니까 아까 요게 아니라 땅지자 더자 써야 된다고요. 요 더자. 그래서 얘는 他认真的学习英语. 그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가 되겠습니다. 认真 열심히 하다라는 뜻이죠. 자, 2번 볼게요. 你说话说得真好听. 너는 말하는 것이 아주 듣기 좋다잖아요. 자, 그거 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인 거니까 정도 보어 더 나타낼 때는 사람인 두개 있는 더 쓰는 거 맞죠? 1번은 틀리고요. 3번 갈게요. 我慢慢地站起来了. 자, 또 나왔어요. 땅짓다 더 나왔어요. 그럼 뒤에 보시라고요. 뒤에가 짠, 수러잖아요. 일어나다라는 거 수러니까 이때 땅짓다 더가 맞게 쓰인 거 맞겠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他是一个聪明的孩子. 그는 총명한 아이다. 자, 총명한 아이라고 명사 형태 나왔네요. 총명한 아이. 그러면 요 더자 쓴다고요. 얘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 더더더를 구별하는 네 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복습 꼭 스스로 해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나 스스로 말해보면서 그 수정 이유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어법 문제 먼저 볼 거예요. 오늘 요 수능 실전 문제 9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他的歌唱得很好听. 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정도가 好听하대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정도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 보어라고 하고 사람인자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B 볼게요. 这张照片拍得非常好. 이 사진은 아주 잘 찍혔답니다. 拍 사진을 찍다고 照片 사진이죠. 拍照片 하면 사진을 찍다란 뜻입니다. 근데 사진이 찍힌 정도가 잘 찍힌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네, 여기 나온 요 더. 사람 있죠? 두개 있는 요 더가 와야겠죠. 그래서 B는 아니고요. 자, C 보겠습니다. 他什么事都认真的去做.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일한다. 이 얘기죠. 자, 취조,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가 나왔고요. 얘가 지금 수러인 취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요 땅지자 더 들어가면 맞겠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A와 C, 4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10번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어법 문제를 이렇게 마주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학습했던 어법 개념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로 나오겠거니 유추가 되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범위가 어법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쭉 보시고 포인트, 묻는 포인트가 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你想吃哪儿?你喜欢喝什么?他叫什么名字呢?他为什么那么生气? 哪个是你最喜欢的面包? 자, 지금 보면 다 모든 문장에 의문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문대명사를 제대로 썼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날, 什么, 什么, 为什么, 그리고 哪个 할때 나, 이런 것들 다 의문대명사죠. 你想去哪儿? 이상하죠. 예. 자, 너, 어디를 먹고 싶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고 싶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샹 치셔머라고 바꿔줘야겠죠. 니샹 치셔머 이렇게요.

그리고 2번, 你喜欢喝什么? 너 무엇을 마시는 걸 좋아하니? 괜찮고요. 3번, 他叫什么名字? 자, 원래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죠. 너 없는 거. 他叫什么名字? 그의 이름은 뭡니까? 근데 이 끝에 붙은 너는요, 아까 니, 너할때 너는의 의미도 있었지만, 의문문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의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에 붙이기도 합니다. 你叫什么名字呢? 네, 이렇게 쓸수 있어요. 他为什么那么生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5번, 哪个是你最喜欢的面包? 어떤 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야? 라고 어떤 것인지 그 중에서 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잘못된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의 용법 기억하시는 거랑 그리고 구조조사, 더를 구별하시는 거, 이두 가지 문제가 포인트가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발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발음을 묻는 문제입니다. 역시 귀여운 그림과 함께 등장해 있는데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지금 발음, 요렇게 성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음모와 성조가 결합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얘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들을 쭉 조합해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단어들과 비교한다. 요게 방법이었습니다. 조합 가능한 발음 살펴볼게요. 찌에. 지엔, 삐에, 비엔, 네, 요런 단어가 가능해요. 그 중에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죠. 찌에, 사성입니다.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에하고 이성으로 읽으면 명절이거나 혹은 수업을 세는 단위, 절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는 뭐뭐보다 혹은 비교하다의 뜻이고, 삐에는 횟수, 한 번, 두번할때 번이죠. 그리고 얘도 삐엔인데요. 얘 삐엔 일성으로도 읽고 경성으로도 읽습니다. 변, 뭐 가장자리, 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답만 딱 찾고 끝내지 마시고, 나머지 번호들의 단어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추가적으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발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조 배열 문제인데요. 我们在公园门口见. 자, 门口예요. 门口, 이성, 삼성이죠. 입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원 입구에서 만나자예요. 门口, 이성, 삼성 찾는 건데요. 이 문제에 맞추셨는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아마 틀린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얘부터 발음 하나하나 볼까요? 行李, 行李, 짐이에요. 그리고 얘는 传统, 전통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성, 경성이라 얘도 좀 헷갈리고요. 传统, 얘도 성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고요. 근데 이성, 삼성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찾는 성조 맞죠? 이 비는. 그리고 우유는 니우나의 이성, 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라우후잖아요. 라우후. 얘는 삼성 삼성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삼성 삼성은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이성 삼성으로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그럼 소리 나는 건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표기할 때는 그대로 삼성 삼성으로 표기합니다. 얘 원래 성조는 삼성이니까. 그리고 읽을 때만 삼성 삼성을 보면 이성 삼성으로 바꿔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B와 C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성, 삼성을 구별하는 문제다. 선생님이 발음 설명드리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발음이 성조 중에서 일성과 사성을 구별하는 거, 그리고 이성과 삼성을 구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걸 할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잘안 되거든요. 발음할 때이 발음들이 정확하게 안 나요, 성조에서. 이성 올라갔거나, 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어를 모르신다면, 그러면 큰 소리로 읽으면서 몸으로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네, 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3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3번은 다이어 문제가 나왔네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这个 A 风景 非常美丽. A가 나와 있고요. 老师, 我有几个不懂的 B 했네요. 자, 공통적으로 두 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발음이 뭔지 밑에 선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계속 다이어가, 한 글자 다이어가 나왔었는데, 이제 두 글자 다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소한 부분이죠. 부분, 地方, 방면, 地址, 问题예요. 부분, 장소, 곳, 방면, 주소, 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본 의미를 안 후에 어떻게 파생될 수 있을까 모르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 띠방, 정답은 띠방이라는 2번인데요. 이 띠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띠방은 사성 경성이고요. 장소 혹은 곳이란 뜻입니다. 你是什么地方的人? 너는 어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소 곳에서 파생이 되어서 부분, 점이란 의미도 있어요. 这话有对的地方,也有不对的地方. 이 말은 옳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 라는 뜻이죠. 이 地方 하면 어떤 부분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한국말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죠. 중국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곳이 있다 라고 말할 때 地方을 쓸 수 있다. 그럼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죠. 这个地方 风景非常美丽. 이곳의 풍경은 대단히 아름답다. 이고요. 老师,我有几个不懂的地方. 선생님, 저는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동, 이해하다고, 不懂이니까 이해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언어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를 맞추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다이어가 나왔을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의미, 그리고 또 한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얘가 얘를 뺀 나머지를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서 답을 좀 추려놓으시고 그 뒤에 답을 찾으시면 훨씬 더 답 맞출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정답 3번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한어병은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 과에는 한어병은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 중국어에서도 과거에는 한어병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두 문제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어병은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꼭 읽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어병음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한자만 가지고 연습한 친구들은 한어병음도 보시면서 전체적인 맥락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你今天也去图书馆吗? 너 오늘도 도서관에 가? 对,맞아,我今天去, 나 오늘 가. 你能替我借一本书吗? 예, T라는 단어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책 한 권을 빌려줄 수 있어? 借, 빌리다라는 동사였죠. 是明天要用的. 내일 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밑줄이야. 没问题. 문제 없어. 자, 그럼 빌려달라고 말했으니까 왜 뭐 빌려달라고 했는지 이유나 아니면 필요한 이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1번 볼게요. 我不能相信你.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맥락상 맞지 않고요. 2번. 没有那本书也没关系. 그 책이 없어도 괜찮아. 아니죠. 我朋友说他能借给我. 내 친구가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대.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아닙니다. 4번 도서관里有很多学生学习. 아, 도서관에는 아주 많은 학생이 공부를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5번 我应该早点去借的可是忘了. 내가 마땅히 당연히 应该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일찍 빌리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잊어버렸어. 자, 잃어버렸으니까 너한테 대신 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일 써야 되니까 네가 좀 내가 빨리 가서 빌렸어야 되는데 근데 잃어버린 거야. 没问题,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이렇게 중국어 선지가 나오고 한국어 선지가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가 익숙한가요? 중국어가 익숙한가요? 예, 당연히 한국어가 익숙하죠.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좀 내용이 많고 길다라고 싶을 땐 먼저 한국어 선지를 눈으로 한번 쑥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A와 B는 잘 아는 사이다. 도와주고 싶어 한다. 엄마는 가게에 있다. 공원에 가려고 한다. 뭐 엄마가 가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도 등장하고 A, B의 관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있는지 장소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小朋友,你怎么一个人在这? 꼬마 친구죠. 그죠? 너 어째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妈妈去哪儿了? 엄마 어디 가셨어? 我和妈妈一起来的.

나라는 엄마랑 같이 왔는데요. 그것을 突然 找不到 他了.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别哭了, 울지 마. 姐姐 帮你, 누나가 도와줄게. 你最后在哪儿见到的妈妈? 너 가장 마지막으로 엄마 본게 어디야? 是在那家商店前面, 저 상점 앞이에요. 我去了那家商店,可没找到她. 제가 그 상점에 갔었는데, 근데 그녀를 찾을 수, 엄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A와 B는 잘 아는 사이 아니죠? A는 B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맞죠? 지금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묻고 있는 거고, B의 엄마는 지금 가게에 없었죠? 가게에 가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엄마와 공원에 가려고 한다. 아니고요. 엄마와 가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죠.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계속 실생활 활용된 표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거, 혹은 공고문 같은 거 이런 내용에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요? 어떤 공연인 건지, 혹은 장소가 어딘지, 예매하는 방법은 뭔지, 언제 몇 시, 어느 날짜에 열리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大家好，我们开演唱会。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주회를 열어요. 공연을 해요. 演出安排, 공연 계획은 时间, 시간, 그리고 5월 2일 저녁 7시랑 5월 3일 저녁 6시 두번 하네요. 장소는 体育관, 체육관에서 하고요. 关于买票, 표 사는 것과 관련해서 买票 시간, 표 사는 시간은 2월 2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고요. 가격은 200위안입니다. 只能在网上买, 인터넷에서만 사실 수 있어요. 자, 콘서트는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아니죠. 买票 시간이 오후 3시부터인 거고. 2번, 2월 21일까지 표를 구매해야 한다. 2월 21일부터 표를 살수 있습니다. 3번, 표는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줄에서 확인 가능하죠. 只能在网上买. 4번, 표의 가격은 좌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번, 콘서트는 같은 날짜에 두번 진행된다. 연창회, 콘서트. 같은 날짜에 두번 진행되는 거 맞나요? 아니죠. 같은 날짜가 아니라 5월 2일에 한 번, 그리고 5월 3일에 한 번, 이렇게 두번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7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어순배열 문제인데요. 이런 문항 유형이 나왔을 때 먼저 본문을 보기보다는 보기 먼저 해석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보기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先出去散散步吧. 너 먼저 나가서 산책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我吃了药，头疼就会好一点. 나는 약을 먹으면 그럼 두통이 좀 나아질 거다. 그리고 3C, 可是我觉得吃药不是好办法. 근데 내 생각에는 약을 먹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대략적인 맥락 잡아놓고 본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你有头疼药吗? 너 두통약 있어? 我头突然有点疼. 나 머리가 갑자기 조금 아파. 我有几片药. 나는 약이 몇개 있어. 그리고 밑줄이야. 그리고 또 밑줄이라고 나왔네요. 저 为什么不是好办法呢? 이건 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A와 B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약이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약 먹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라고 B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라고 묻는 거잖아요. 나는 약 먹으면 머리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건 왜 좋은 방법이 아니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 B 순서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你今天一直在房间里看书. 너 오늘 계속 방 안에서 책을 봤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좀 산책하면 좋겠어.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散步后要是还不好的话, 만약에 산책 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我再给你药. 내가 다시 너에게 약을 줄게. 예, 밑줄 친 부분에는 A, 你先出去散散步吧가 들어가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散步로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C, B, A 순서로 이렇게 답이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넣어서 전체적인 맥락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번에도 한어병은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한어병은 문

0: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전체 내용 파악하시면서 차분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我家里有好事，所以今天我请大家吃饭。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모두를 초청해서 밥을 먹는데요. 大家 多吃点吧，모두 많이 드세요. 家里有什么好事？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我儿子参加了数学比赛，내 아들이 수학 경기,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경기인가 봐요.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는데, 没想到 拿到了第一名. 자, 没想到 拿到了第一名. 자, 첫 1등, 第一名 하면 1등이잖아요. 没想到는 생각지 못하게란 뜻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1등을 했지 뭐야. 그래서 밑줄 긋고요. 그리고 真为他感到高兴. 자, 여기서의 为는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말 그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 기쁘다. 그 때문에 기쁘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그 잘한 것에 대한 내용, 칭찬해주는 내용이 밑줄 부분에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他真的太棒了. 그는 정말 대단하다. 2번. 我儿子比你儿子更聪明했어요. 내 아들이 비 여기가 끊어가야 되는 거죠. 비교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내 아들이 네 아들보다 더 총명하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급의 형태가 나왔죠. 여기서는 올바른 말은 아니고요. 자, A번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C 가볼게요. 那第一名很不容易，真厉害. 나 이성이네요. 예, 이성. 나는 얻다죠. 1등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정말 대단하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으니까 C도 맞겠네요. 그럼 A와 C가 정답이고 D도 맞아 보겠습니다. 那是应该的. 그건 당연한 거지. 没什么大不了的.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야.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입니다. 자, 이제 91번 문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비인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비인시는 중국 전통 表演 예술 중의 비인시는 중국 전통 공연 예술 중 하나입니다. 비인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근데 북송 전에는 이름이 없다가 북송 때부터 그리고 잉시라고 불리기 시작했대요. 혹은 잉즈시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떵잉시라고도 불리고 두잉시라고도 불린답니다. 비잉시在清代非常受欢迎. 비잉시는 청나라 때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요. 虽然最近来看皮影戏的人少了, 비록 최근에 비잉시를 보러 오는 사람은 적지만, 但 그러나 비잉시在很多地方还在表演. 비잉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관람인원의 감소는 맞지만 요즘에 공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공연은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소개 이름, 국적, 나이 함께 살펴봤고요. 다이어랑 어법, 수능 실전 문제까지도 봤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3강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짜이지엔!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0강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강, 20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마무리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까지 드디어 왔어요. 이제 끝입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또 남아있죠. 특강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완성까지도 여러분이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강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해결했고 자, 4번부터 보도록 하죠. 4번 다음은 노동조합의 종류와 그 특징조사 보고서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나 다라 이렇게 했네요. 노동조합의 종류 및 특징을 보니까 자, 유형별 특징 내용 보니 산업 또는 기업의 구별 없이 동일 직업이야. 동일 직업이나 동일 직장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지위 확보를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가는 어떤 노동조합이야? 이거는 직장 노동조합이지. 동일 직업별이니까 직업별 노동조합이지. 직종이 아니라 직업별 노동조합. 그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 나와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 나와 있다. 또 산업별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자,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이야. 그지? 동일 산업.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고, 다라는 예시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가는 일반 노동조합이다. 아니죠. 일반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업별 노동조합이다라는 거. 나는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맞지?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맞네? 정답은 2번이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3번, 다는 공공기업 노동조합, 세모세모 주식회사 노동조합. 요거는 어떤 노동조합이야? 여기 들어가는 거지. 기업별 노동조합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그 다음, 4번 볼게요. 근로자는 다에 가입되어야 라에 가입된다? 아니야. 다에 가입되어야 라에 가입되는 건 아니죠. 기업별 노동조합만 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에 그 기업이 그한 산업의 노동조합에 같이 또 이제 지부로서 있기도 해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라. 노동조합은 고용센터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 왜 이걸 해? 아니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거.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노동조합의 종류는 출제 가능성 있어요. 특히 기업별,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은 노동조합의 활동 사례이다. 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노동조합의 책임을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었지. 기본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 책임이 있었지. 그다음에 참모 책임 있죠. 자, 기본 책임의 활동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이잖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집행 책임에는 단체 교섭 책임이 있었죠. 단체 교섭 활동. 이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임된 활동들을 보게 되면, 단체 교섭 활동,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 활동도 여기 집행 책임에 들어간다. 참모 책임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교육 선전이야.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사 연구. 노동조합에서 조사 연구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사업. 사회 어떤 공헌 활동하는 사회사업. 요세 가지가 바로 참모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건 책임이고, 이거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자, 가 보도록 할게요. 가. 가. 공공노동조합은 항공사 노조로, 설립된 후 25년 동안 한 번도 단체협약을 체결 없이 노조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단체 교섭을 실시한 지 10개월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 협약 내용에는 종전보다 임금 10% 향상, 노조 활동에 필요한 조합원 사무실 확보, 그다음 전임자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삭감된 영업 수당을 등에 대한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 거잖아. 그래서 근무 조건 개선 활동을 한 거야. 근무 조건에 대한 어떤 개선 활동들을 이제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나는 한국 세무세목공단 노동조합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관내 지역인 네모네모 시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며 노사화합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했던 사회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는 사회사업과 관련됐다라는 거알수 있죠. 사회사업은 어떤 책임이야? 요거는 참모 책임이라고 아까 방금 전에 배웠죠. 여기서. 그치? 참모 책임. 그다음에 근무 조건의 어떤 개선은 기본 책임이잖아, 기본적인 책임. 알수 있죠. 자, 1. 가해는 노동조합의 기본 책임 활동이 나타나 있다. 기본 책임 활동이 나타나 있는 거지. 정답은 1번이네. 자, 가해는 노동조합의 참모 책임 중 교육 선전 활동 아니지? 교육 선전 활동 아니다. 근무 조건 개선이 기본 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거. 3번. 나에는 집행 책임 중 경제 활동이 나타나 있다. 나에는 집행적인 경제활동? 아니지. 사회사업이니까 얘는 참모책임이라는 거. 나에는 노동조합의 참모적 책임 중 조사연구활동? 조사연구활동이 아닌 사회사업활동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가난의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책임 중 공제적 책임활동? 아니죠. 공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노동조합들이 어떤 그 그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공제해서 보통 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 교원공제가 있거든.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임 정도 그냥 한번 싹 훑어만 보시고,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사용자 단체 활동 사례이다. AB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AB가 어떤 단체인지 보죠. A 단체는 최근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 경총이네. 경총은 뭐의 약자냐면 한국 경영자 총연합.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약자야. 총협회, 협회지, 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걸 줄여서 우리 경총이라고 해요. 불리는 이 단체는 15개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전국회장 간담회를 열고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1970년 노사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적 조직 사용자 단체이다. 자, 비단체는 공공시에서 지역 수출기업, 수출기업이 나왔네. 8곳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관세 장벽 대응, 물류 비용 상승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 점을 토로했다. 자, 이에 대해 비단체 회장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역이네. 그치?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나 EU 대상 지원 활동 강화와 통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약속했다. 자, 무역과 관련된 거니까 뭐야? 한국무역협회겠지? 그래서 정답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인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한국경영자야. 그치? 경영자총협회. 그래서 3번이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실수할 뻔했네. 자,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경제인과 관련된 사용자 단체 같은 경우

경우는 적용 경제와 관련된 사용자 단체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는 뭐 특별하게 막 우리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특강의 문제,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 그 다음에 완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 정도 수준에서만 내가 잘 소화하고 이해해 놔두면은 될것 같아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수능 출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아니에요. 모의평가 때인가 한번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아니니까 완성하고 특강 문제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놔두면은 될것 같습니다. 7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사 관련 신문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주식회사 표시가 이 가로로 이렇게 주라고 표시돼요. 세모세모은행 노조가 최근 진행한 임금단체협약, 이걸 임금단체협약을 임단협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총파업 여부를 놓고 지난 14일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조가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 7,902명 중 7,274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쟁의에 나서자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노동조합의 총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만이 가능해요. 이제 과반 이상 됐다는 거죠. 주식회사 이제 세모세모은행 노조 파업은 실제로 실행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자, 이번에 임단협에서 노조 요구 사항은 성과급 300%에 1,000만 원 추가,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 제도 개선, 임금 피크제 개선 등이다. 여기서 세모세모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규모의 8%에 해당하는 성과급 1,000만 원을 추가 지급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앞서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벌려왔으며 지난달 26일 결렬돼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진행된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노동조합에서 쟁의 행위를 하려면은 뭐가 있었는데 조정 절차가 끝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이후에 는 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기억.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정 후, 조정 절차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 니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 노동조합의 종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자,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별 노동조합 맞다라는 거야. 디귿. 주식회사 세모세모은행의 노동조합의 노동 3권 중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였다. 단체 교섭했잖아, 지금. 그치?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거 맞지?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교섭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거야, 노동 3권 중. 그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왔지만은 요거를 갖다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 즉, 이거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그 다음에 왜 찬반 투표를 해야 되니까, 찬반 투표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과반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 조합원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라는 거. 그 부분도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답지로 구성됐으면은 난도가 확 올라가겠지.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조정 절차와 관련된 그 도식도, 절차도, 선생님이 꼭 중요하다, 고난도문으로 된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야. 근데 지금 특강에서 지금 나온 10문제 중에 그렇게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문으로 나왔던 방식대로 문제가 이제 형성된 거는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완성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 문제 풀고 나서 제가 기출문제 기존에 냈던 작년에 모의평가들 어떻게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문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고난도문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해 봤고,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노사협력 대상 수상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노사협력 대상 수상. 세모세모 공, 어,

공장은 1987년 이래 한 차례 붕괴 없이 선진 노사 문화를 조성하며 지난해 노사협력 대상을 안았다는 거지. 대립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가 니은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다. 공동의 목표 설정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지? 노사협의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니은은 맞는 답이네. 디귿, 상호 소통과 이해하려는 역지사지 정신을 실천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근로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이렇게 역지사지의 정신을 한 거지. 디귿도 맞는 답이다. 니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여기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나눔 봉사 활동했다는 내용은 없어. 그치? 상호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했다가 바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핵심이지.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자, 이처럼 8번 문제처럼 제시문만 잘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즉어이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항상 수능에서도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이제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와 관련해가지고 비교점을 분석할 줄 아느냐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노사 관련 기구의 위헌 선출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계획 인사 담당자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다. 몇년전 처음 출범한 회사 뭐뭐뭐뭐 위원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회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도 근로자 위원 선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근로자 여기 핵심이 이거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회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야. 요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랑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 제시문에 나올 때이 법률 근거 조항이 대부분 이때까지 나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의 의거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하는 법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노사협의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라는 거. 이 기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했어요. 결국 이제 노사협의회랑 노동조합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알 필요 있는데, 자, 노사협의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어, 이거. 그치? 앞에 이론에서. 우리 법률적,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근거가 어딨냐? 근거 법률,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지.

회사 모든 근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노동조합은 뭐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설립사업장 보게 되면 자, 노사협의회는 무조건 30인 이상이면 의무 설치야.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이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가입 그냥 만들 수 있어. 결성할 수 있어. 2인 이상이야. 2인 이상의 근로자들로 구성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지. 회사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서 보게 되면은,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제 개최를 해야 돼. 그치? 3개월마다 이제 개최를 해야 되고, 요거는, 연 1회 이상이야. 연 1회 이상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되겠지. 그다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의 그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이제 반영,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반면에 여기서 이제 단체 협약에 체결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체결되는 것들은 단체 협약의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결정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이걸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러한 차이점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노사협의회랑 노동조합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모평이나 그다음 본수능에 출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기억.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있다? 아, 노사협의회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이건 어디다? 노동. 조합이다라는 거, 노동조합이다. 자, 그다음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노사협의회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뭐 해야 돼? 회의를 개최해야 돼. 숫자 3 기억하세요. 3개월마다. 노동조합은 연 1회 이제 정기총회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어디야?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알수 있지. 노사협의회가 아니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노사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뭐와 비교해서? 노동조합과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학생 간 SNS 대화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최근에는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양자 협의를 도와주는 제도는 없을까 했어요. 학생 A가. 학생 B가 이제 있어. 노동 정책 및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를 위해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했고 지금은 뭐뭐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럼 뭐뭐뭐 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이거 뭐에 대한 거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죠. 가에 들어갈 거는 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결국 이제 근로자 대표, 뭐, 그 다음 정부 대표, 다, 사람들이 다, 그, 각 사용자 대표 등이 다 포괄해가지고, 모여있는 이제 위원회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인데, 그간 출제에는 큰 빈도는 없었지만은, 여러분 교재 144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좀 수정돼야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기획재정부라고 나와 있을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표시돼 있지, 거기. 정부 대표에서 정부 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가 명칭이 변경됐어. 근데 교재에는 변경된 게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뭘로 변경됐냐면은 재정경제부로 변경됐어. 이걸로 고쳐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작년까지 이제 기획재정부였다가 이제 재정경제부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이제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명칭들이, 매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거 책이 출간된 이후에 바뀌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특강이 나오고 난 다음 우리가 다 이렇게 학습했는데, 다 3년 전인가? 일이야. 3년 전에. 완성까지도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도 다 보았는데 중간에 8월 달인가 이제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부랴부랴, 게시판에다가 법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적 있거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불안해할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바뀐 부분들은 어느 걸로 공부해야 될까요? 기존 걸로 해야 될까요? 바뀐 걸로 공부해야 될까요? 바뀐 걸로 공부하는 게 원래 맞지. 그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출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잘안 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해서 아마 문제상에서 제시문상에서도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문상에서 제시된 경우 거의 없고, 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잘 출제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교재 앞에 부분 144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144쪽 보기에 알겠지만 2년이에요, 2년. 경제사회위원회는 2년이다라는 거, 2년.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라는 거 아니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요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야,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디귿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열린다, 그 말이죠. 맞아요. 맞고. 위원장, 상임위원,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정부 대표위원이 있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한번 꼭 보세요. 144조 한 번만 딱 읽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이 10번까지 풀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 조정. 그다음 중재, 긴급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길 바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앞으로 완성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고, 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보면서 또 그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해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강 문제 선생님이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선생님께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테니까 공부하라는 그곳, 고난도 문항으로 나온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강, 마지막 20강 문제였죠. 두 문제 못 풀었어요. 9번하고 10번 문제 못 풀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부터 C가 답하는 직업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어떤 직업 윤리인지 우리 좀 보도록 하죠.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차원의 윤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규범들은 우리가 근로윤리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근로윤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인간 사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게 준법이잖아, 준법. 준법에 대한 부분이야. 그치? 준법. 그 다음, 다양한 각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위 기준의 특수 직업 윤리도 있습니다. 특수 직업 윤리야, 이거는. 자, 기억. 학생 A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는 공동체 윤리에 해당한다.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 B, 준법이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이거 공동체 윤리는 요 준법이 여기에 공동체 윤리에 해당하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자, 니은. 학생 B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에는 준법이 포함되어 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준법이 포함되어 있지. 니은은 맞는 답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학생 C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는 직업별 특성에 맞는 고유 행위 규범을 의미한다. 이게 특수 직업의 윤리에 대한 특징이지, 개념이지.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답이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네. 그치? 니을. 학생 A에서 C가 설명하는 직업 윤리에는 모두 자신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해 애쓰는 마음. 이건 봉사와 관련된 거잖아. 봉사와. 그치? 공동체 윤리 중에서도 이제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봉사와 관련된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 파이널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 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볼게요. 생성형 AI로 업무자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자료의 진위 확인과 정보 유출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좋은 조력자일 수 있지만 좋은 전문가는 아니므로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뭐에 대한 걸까? 정보, 동그라미 쳤잖아. 정보 유출 관련됐으니까. 결국 정보 윤리네. 다음, 나. 산업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야기된 오존층 파괴. 이상기후 징후는 올해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 내내 햇볕이 강하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고,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밝은 햇빛이 비치는 일이 일기 변화에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건 다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잖아. 그치? 환경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정보 윤리, 환경 윤리,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10번처럼 거의 수능에도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문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20강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만 잘 기억해 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20강까지 문제 다 해결해 봤어요. 자,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것보다 제가 앞에 19강에서 좀 중요한 고난도 문항들도 있고 20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됐길래 한번 봐보죠.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모의평가에 작년 6월 모의평가 9번 문제였는데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직업사회 변화와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농업산업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무인, 자율화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신망의 확장과 통신기기의 보급 확대로 농가에서는 위치 인식, 작업 경로 생성 등 자율주행 및 작업 가능한 트랙터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이런 거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트랙터에 사람이 없어. 무인이 이제 움직여.

그런 것들 있죠. 결국에는 이 고령화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 4번 아니면 5번이네. 그치? 자, 여기에서 뭐다? 이런 것들은 뭐야? 통신망 확장, 통신 보급, 자율주행 작업에 관한 트랙터 운영. 결국 정보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결국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보세요. 9번 문제, 작년 9번 문제였어요. 유원 오일평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제시문만 잘 파악해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작년 모의평가, 이제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였어요. 20번 문제. 이건 좀 고난도 문항이었죠. 다음 노사분규 관련 기사 제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A기업 관계 당사자의 쟁의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2025년 3월 4일 A기업 기업 노동조합과 니은 사용자 본격적으로 교섭 시작했대요. 24일날 A기업의 노사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어. 자, 2025년 4월 2일 A기업은 사용자 금일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어. A기업 사용자가 이제 금일, 이제 그날 이날 이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거예요. 자, 2025년 5월 10일 봤더니 A기업의 작업시설 봉쇄, 직장 폐쇄, 전격 단행. 요건 사용자 측이지. 사용자 측이 하는 거야.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야, 대항행위. 자, 그 다음에 2025년 5월 30일 파공 막을까 A기업 노사 중재 신청을 한 거야. 중재 신청.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 기억이 5월 12일자 기사 제목에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건 사용자가 하는 거라니까? 사용자의 대항행위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행위야, 대항 행위. 그러니까 대항 행위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노동자의 어떤 그 단체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신청한 다음에 쟁의 행위를 해. 파업이라든가 이런 쟁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대항으로 할수 있는 행위가 바로 대표적인 사용자의 대항 행위가 바로 직장 폐쇄야, 직장 폐쇄.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조합이 한게 아니라 누구다? 사용자가 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는 거지. 2번. 기업의 노사 공동이익 증진을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다. 기업은 노동조합 아니지.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노사 협의회에 대한 개념이지. 지금 노동조합이잖아. 아니야. 3번. 니은의 쟁의 행위는 2025년 3월 24일과 2025년 4월 2일자 사이에 행해졌다. 쟁의 행위. 쟁의 행위는 이, 뭐 이후에 해야 한다? 조정 절차 이후에 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조정 신청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치, 즉 4월 최소 못해도 4월 2일 이후에 조정 절차가 이후에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거야. 이 사이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불법이지. 자, 4번. 기업의 쟁의 행위에 참여한 것의 이유로 기업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니은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맞아. 당연히, 자, 노동조합과 관련해가지고, 근로자가 참여하거나, 혹은 뭐, 그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한다? 사용자가? 그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부당 노동 행위에, 몇 가지, 우리 살펴봤잖아. 그것 중에 하나였지. 정답은 4번이야. 5번. 디귿에 작성된 조정안이 기업과 니은에 의해 수락되었다? 자, 디귿, 여기 봐요. 조정. 이게 수락되지 않으니까 중재 신청 간 거야. 조정이 안 되니까 중재 신청 간 거라고. 수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지? 응? 아니다라는 거. 그 정답이 4번이야. 어때? 그 우리 특강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지?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 잘 기억해도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용어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계속. 자, 5번 볼게요. 자, 이거 5번은 뭐냐면 작년 9월 모의평가야. 다음 글에 나타난 첨단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플로리다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수술

기타라는 것처럼 정밀한 동작으로 작동하는 수술 기구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제어하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있는 환자의 암 수술을 집도하였다 하는 거야. 앙골라의 수술실에서는 현지 의료진이 수술을 보조하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무슨 기술이야? 로봇이잖아. 여기 핵심이잖아.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한 동작으로 작동하는 수술 기구니까 로봇 기술이지. 그치? 어렵지 않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20강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이번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동쟁이 관련 수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작년 9월 모의평가 6번 문제였어요. 주제는 노동쟁이 조정 사례야. 자, 4월 10일자 공공전자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대. 응? 자, 7월 24일 노사 간의 네 차례 임금 협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이 결렬됐대.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노동위원회 조정이 신청되어 즉시 회부됐대.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조정안을 제시했대. 그래서 이게 잘안 되니까 단체 교섭이 결렬됐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1일까지 조정안이 이제 제시 여기까지 쭉온 거야. 조정 제시한 거지 노동위원회. 자, 기억 볼게요. 공공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7월 30일에 예정된 행위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되게 어렵잖아, 그치? 자, 뭐 해야 돼? 조정안이 제시가 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보다는 조정안이 어쨌든 간 조정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조정 절차 없이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7월 20, 30일은 요 전이잖아. 이때야 조정 신청돼서 즉시 회부됐고 조정안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이 이후에 가능한 거야. 8월 21일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7월 30일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나는 거야. 니은, 8월 10일 여기야. 공공전자의 노동조합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맞지? 조정은 일방이 신청 가능해. 그치? 일방 혹은 쌍방이 신청 가능해. 근데 중재 같은 경우는 쌍방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만 일방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 부분 기억하라는 거잘 기억해놨둬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디귿. 8월 21일 제시된 조정안은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니야. 단체 협약과 이게 조정안이 둘다 수락했을 때야. 그치? 수락했을 때니까 요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의사와 상관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중재야, 중재. 중재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중재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 바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되고, 조정은 양쪽 다 수락을 해야 돼.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그 6번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정, 중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제가 얘기했던 일수들 며칠 이내, 그다음에 조정안 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쟁의가 15일 동안 안 된다는 거, 그 일수, 그다음에 긴급조정일 경우에 30일간 쟁의를 할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꼭 기억해. 긴급조정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알겠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동하는 게 바로 긴급 이제 조정이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6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러한 식으로 제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왜그 설명을 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겠지. 이렇게 노동조합이 일방이 조정 신청했다면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는지. 그래서 강조한 부분들 중심으로 잘 기억해놔, 또. 그러면은 분명히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선생님이 지금 몇 년간의 강의를 하면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내용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를 다 분석했잖아. 그러니까 내용 중간중간에 이건 중요하다라고 별표 치고 했던 부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까지도 제가 설명했었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하나 더 보죠. 작년 9월 모의평가 15 문제야. 이건 뭐 제시문만 읽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지.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직업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기업의 CEO는 건물 외벽과 테라스에 식물을 심는 수직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건물은 매년 약 25톤의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뭐에 대한 거야? 딱 봐도 뭐야? 환경이잖아. 4번 그냥 나오지. 환경이야. 그치? 자, 이렇게 쉽게, 20강에서는 이렇게 쉽게 제시문만 읽어도,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19강에서는, 어렵다.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 부분, 그 다음에 조정과 중재에 관한 절차들, 그 다음 긴급조정에 관한 절차들, 그 절차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19강, 20강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여하튼 30강까지 끝났습니다. 길었죠? 그 나름 또 행복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30강까지 와서 저를 봤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 뿌듯함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뿌듯함.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음 완성 때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저랑 같이 1등급을 꼭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제가 담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교사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 30강까지 오는 그 동안 저도 행복했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가계도 분석, 우리가 연습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닦아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풀어내는 평가원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겠지만 우리는 이 2점 수능 테스트, 3점 테스트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거기서 하나씩 힌트를 얻어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맞춰도 괜찮다. 기본기를 잘 닦아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긍정적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유전 부분에 우수 문항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 원래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수 문항 체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이제 어렵고 이런 문항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수능 특강이 그래도 이 수능 준비의 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앞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교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의 수준을 잘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번 문제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별로 좋은 문항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단서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형의 정말 그 개념 연습형의 문항들이 앞에 쫙 예쁘게 잘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수 문항 체크하거나 연계 예상 문항으로 체크를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원 문항에서도 다뤄질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좋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그런 문항들은 연습용으로 잘 보시고요. 그다음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2점 테스트 중에 5번, 7번, 11번, 9번은 가계도 분석 우리가 연습하면서 같이 풀이를 좀 미리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2점 테스트를 풀이할 때 얘네 넷은 빠진 상태로 풀이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 문항들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 텐데 1번은 용어 정리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표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가나다. 이 가나다의 연구 방법에 대한 정리죠. 그래서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집단조사, 가계도조사, 쌍둥이 연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를 봤더니 특징이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한답니다. 그러면 가가 가계도조사일 수밖에 없죠. 가계도조사. 그 다음에 나는 여러 가계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한 가족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조사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쌍둥이 연구겠죠. 그래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성장 환경과 형질 발현의 차이를 조사한다. 쌍둥이 연구 쌍둥이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그러니까 가계도인데 네모는 여자를 의미하나요? 아니죠. 네모는 남자를 의미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니은 나를 통해 집단조사를 통해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집단에 뭐가 더 많은지 뭐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쌍둥이 연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기귿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새 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중에 맞는 것만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항. 그래서 학생 A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염색체 유전을 따르는 형질은 남녀에서 발현 빈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맞는 내용입니다. 상염색체는 남녀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빈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염색체는 빈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 정록생맹은 X염색체 유전을 따르는 형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냥 X염색체 유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록생맹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X염색체 유전으로 공부하는 형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학생 C 다인자 유전을 따르는 형질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리미전자만 관여합니다. 근데 이름과 설명이 너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다인자 유전이니까 당연히 여러 쌍의 대리미전자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쌍 이상의 한 쌍이면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거보다 많으면 두 쌍 이상이면 다인자 유전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학생 A, B가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이것도 기본형의 문항인데요. 표는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의 특징을 읽어보니까 X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일단은 X염색체 유전이면서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순서를 좀 맞춰보면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단일 인자 유전인데 그한 쌍의 유전자가 어디 있어? X 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그 나에 대한 설명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이것도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단일 인자 유전인데 그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런데 대립 유전자에 두 종류, 라지 에스모레이처럼 두 종류가 아니고 BDE라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는 D와 E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 D는 또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 그런 우열 관계를 갖고 있다. 요거 뭐예요? 나는 단일 인자 유전인데 그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세 종류 이상인 복대림 유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복대림 유전이다.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유전자 형이 스몰 a, y인 사람과 라지 a, 스몰 a인 사람의 가해 표현형은 같은지 물어봤어요.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유전자형인 사람은 스몰 a만 갖고 있으니까 스몰 a가 발현될 텐데 이렇게 이형 접합인 사람은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성 유전자가 발현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열성 표현형, 이 사람은 우성 표현형이 될 것이므로 그래서 표현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냐? 자, 요거를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 종류가 딱세 종류 있잖아요, 나에서. 복대립 유전인데 세 종류 있습니다. 근데 그세 사이의 우열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만 표현형이 나올 수 있어요. B가 발현되거나, D가 발현되거나, E가 발현되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이 중에서 뭐, D와 E 사이에는 뭐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 쌍이 껴있으면 그런 표현형이 네 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요 문항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단일 인자 유전을 따르는 형질에 해당이 되죠. 한 쌍이란 표현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데요.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번도 기본적인 자료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한 쌍, 단일 인자 유전이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A와 A별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할 건데 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는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그다음에 한 쌍의 성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기역은 염색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성염색체의 조성이 차이가 있죠? 그죠?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염색체 조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X염색체와 Y염색체, 그다음에 엄마는 X염색체로 두 개, 그다음에 아들인 자녀 1은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갖는데 이 A와 A별이라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A라는 유전자만 갖고 있는데 이게 발현이 됐대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호를 줬어. A와 A별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누가 우성인 기호인지도 안 알려줬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 기호가 각각 뭐에 해당하는 기호인지를 얹어주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는 어떤 형질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우열 관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찾는 거잖아요. 요두 단계로 끝인데, 요렇게 주는 경우에는 기호 매치까지 해줘야 되는 3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상성 여부는 그냥 그림으로 굉장히 쿨하게, 이거 X염색체 있습니다 하고 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기호는 한 가지 종류만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표현형 보고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아빠가 A라는 유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가 발현됐대. 그러면 저 A라는 기호로 표현된 유전자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구나. 그다음에 뭐 아들을 보고 찾아도 되죠. 아들은 A 별한 개밖에 없는데 발현이 안 됐대. 그러면 이 A 별이라는 기호의 유전자는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를 알아내고 싶을 때는 그한 종류,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진.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되는 건데 만약에 상염색체 있다면 동형접합인, 그죠? 동형접합이면 한 종류만 갖고 있다는 거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형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성염색체 있으면은 그냥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사람을 보고 기호를 찾아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우열 관계를 알아내고 싶으면 누굴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형접합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형접합. 그게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는 A도 있고 A별도 있거든요.
그러면 2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잖아요. 그런데 가가 발현이 됐죠. 그죠? 그럼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A와 A 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와 A 별 사이 우열 관계는 그냥 분명하다. 이렇게 주면 분명할 건데 어느 쪽으로 부등호가 기울어지는지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Y형 색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니은 A는 A별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자녀 1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되려면 A라는 우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빠도 갖고 있고요. 엄마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두 개씩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만 아니면 되냐? A별 Y만 아니면 A를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갖게 되죠. 그럼 네개 중에 하나만 빼고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니까 가가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그래서 4번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5번 문항은 저번 시간에 풀었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도 굉장히 좋은 연습형 문항이에요. 여기서 연습을 뭘 시키고 싶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계도 만났을 때 노크노크 하고 낙낙.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라고 했죠? 근데 갑툭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갑툭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A와 A별. 그리고 A와 A별 사이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그럼 우리가 기호도 여기다가 매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줬습니다. 구성원 이 다섯 명은 모두 뭘 갖느냐? 모두 A별을 갖는데 모두 A별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A별은 가 발현 유전자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문항이 많은데 여기서는 A별이 가를 발현하는 유전자의 기호다라고 요거는 알려줬어. 그러면 A가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겠죠? 우리는 우열 관계랑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두 A별을 갖고 있다. 요거를 지금 이 문항에서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여기서 앞으로 이런 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 이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걸 연습하면 돼.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볼게요. 일단 A별이라는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성 유전자라면 어때야 돼? 우성이면 무조건 발현돼야 돼요.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럼 모두가 가가 발현되는 이 표현형으로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건 열성 유전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정상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상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줘야지. 1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2형 접합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 정상으로 발현됐으니까 정상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어디 써야 돼요? 어디 있을까? 상염 색채 있죠. 그건 누구 보고 찾아야 돼요? 1번이나 3번. 왜? 써놓고 보니까 두개한 쌍인데 남자잖아요. 남자에서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이라면 이거는 상염 색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연습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열성 유전자로 동형 접합이어야 열성 표현형인 가가 발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가족의 구성원 중 A를 갖는 사람은 두 명이냐? 세 명이죠. 그쵸? A를 갖는 사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그러면 5번의 동생이니까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나는 건데 가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우성 유전자 A를 하나만 받아주면 돼요. 근데 그거 줄수 있는 사람은 1번밖에 없고 둘 중에 A 물려줄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번도 저번에 우리가 해결을 했었고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은 ABO식 혈액형에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표는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그다음에 항 A 혈청에 대한 응집 반응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항 A 혈청 같은 경우에는 A랑 응집할 수 있는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혈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3단원 방어작용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의 기역, 니은, 디귿 혈액형이 A형과 B형과 O형이래요. A형, B형, O형 이셋 중에 하나를 매치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항 A 혈청에 들어있는 알파 응집소랑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그냥 한번 따져봅시다.
이 알파 응집소는 A 응집원 있으면 반응하거든요. 그럼 A형이랑은 응집 반응할 거고 B형과 O형에는 A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응집함과 응집 안 함이 들어갈 건데, 근데 지금 1대2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겠지. 그럼 위에 있는 동그라미 A가 플러스겠고, 그거를 이렇게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A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B형과 O형이 어머니냐 자녀 1이냐 이것만 남았는데, 만약에 엄마가 O형이에요. 그럼 자녀에서 B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B형이고, 대신에 엄마 아빠가 AO, BO였다. 그래서 O형이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디귿은 O형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자녀 1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AV 혈액형이 니은일, B형이 태어날 확률. 그러면 엄마로부터는 둘 중에 B 받고 아빠로부터는 둘 중에 O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총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도 우리가 앞에서 해결했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요 문항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기본 연습 문제. 그림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G1기 세포 1개당. 자, 앞으로 G1기 세포 1개당이라던가 아니면 체세포 1개당이라던가 뭐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의 EN일 때 유전자형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제 전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종합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G1기 세포 한 개당 A와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주더라도 절대 대립 유전자 두 쌍을 같이 주는 일은 평가 문항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근데 이건 두 개를 같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통 주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기호인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열 관계는 분명하대요. 그래서 기호 매치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되고, 이 가족 구성원에서 가가 발현된 사람 2명. 전체 5명 중에 가 발현이 2명이다 하는 단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전자형 먼저 한번 올려봅시다. 아버지는 A 하나 있고 끝. 일단 보이는 대로 써봅시다. 그다음에 어머니는 A 하나, A 별 하나. 그다음에 자녀 1은 A로 2개. 그다음에 자녀 2는 A 별로 하나. 그다음에 자녀 3은 A 하나, A 별 하나. 자, 뭐가 눈에 띄어요? 아버지와 자녀 2가 남들의 절반만큼만 갖고 있다. 남들은 총합 2개 갖는데 아버지랑 자녀 2만 1개씩 가져요. 이거 왜지? 이거 X염색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유전자는 X염색체 있구나라는 거를 저 총합을 보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보면 AY. 그 다음에 자녀 2도 아들이었던 거죠. A별 Y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열 관계를 좀 찾아줄 건데, 만약에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이제 어디 있는지는 찾았으니까 우열 관계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우성이라면, A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4명은 A가 발현되고 한 명만 A가 발현 안 되는 4대 1의 표현형 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2명이 똑같은 표현형으로 묶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가 발현된 건 2명만이어야 하니까 3대 2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 아니다.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서 A별이 우성이라면, 그럼 A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 2, 그다음에 자녀 3은 같은 표현형이고 나머지 둘만 다른 표현형이면 3대 2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두 명이 뭐가 발현돼야 돼? 가가 발현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건상. 그래서 아버지는 가가 발현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호랑 저 유전자랑 매치를 시켜줄 때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 있는 사람 공략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도 좋고 자녀 1도 좋죠. 가가 발현됐는데 한 가지 종류만 갖고 있어.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라는 게 확실합니다. 저 종류만 갖고 있을 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A 유전자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고, A별이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아까 A를 우성으로 가정했을 때는 말이 안 됐으니까, A별이 지금 3대 2의 비율이 맞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A별이 우성 유전자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열관계는 다 찾아냈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자녀 1은 여자이다. 그죠? X염색체를 두개 가지니까 A도 두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자녀 3의 A는, 자녀 3은 A도 갖고 A별도 있는데, 이 A를 엄마로부터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 3이 갖고 있는 A 별은 누구한테

4분의 1로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 11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결했고. 12번 문제는 다인자 유전 문제입니다. 다인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제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대요. 일단 상염색체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모두 각각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요두 번째에 있는 요 문장은 다인자 유전에서 항상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수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고.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 가의 유전자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아버지는 유전자형을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대문자 몇 개인지 봐주면 돼. 그래서 아버지는 대문자 4개, 대사. 그 다음에 어머니 거는 빈칸 돼 있고, 자녀 1은 하나, 둘, 셋, 넷, 대사. 그 다음에 자녀 2는 대3입니다. 그런데 자녀 1이랑 자녀 2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어머니의 유전자형도 유출을 할수 있게 생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녀 1이 라지A, 라지A예요. 그러면 이 라지A는 엄마,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거죠. 그쵸? 근데 자녀 2가 라지A 스몰A입니다. 근데 아빠는 라지A, 라지A 동역접합이라 스몰A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자녀 1은 스몰B, 스몰B, 자녀 2는 라지B, 라지B니까 부모 모두 라지B와 스몰B를 하나씩 줄수 있는 그런 유전자형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녀 1과 자녀 2가 역시나 라지D, 라지D, 스몰D, 스몰D니까 부모 모두 라지D도 스몰D도 줄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아버지와 자녀 1의 가의 표현형은 같다. 아버지도 자녀 1도 대문자 4개니까 유전자형이 다르더라도 표현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어머니의 가의 유전자형은 세 종류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인. 라지A 스몰A, 라지B 스몰B, 라지D 스몰D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가계도가 좀 본격적으로 생긴 게 이제 최초로 나왔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가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답니다. 그리고 가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B와 스몰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둘다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 유전자의 기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우열관계랑 위치만 찾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계도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를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글씨로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와플 모양인 사람은 나만 발현된 사람들이고, 색칠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계도를 만났어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여보세요. 가계도죠? 여기 지금 혹시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인사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갑툭튀를 볼때 1번, 2번처럼 가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그럼 갑툭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걸잘 봐야지. 두 개나 세 개의 표현형을 섞어 놨을 때 거기서 갑툭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근데 3번, 4번은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나가 발현되고 나에 대해서 정상이고. 근데 가에 대해서는 둘다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같은 표현형인 겁니다. 그 밑에서 만약에 가가 발현된 자녀가 나온다면 그거는 갑툭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 4번 사이에서 6번이 태어난 게 가에 대한 갑툭튀다. 그럼 가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고 발현되지 않는 게 우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였어? 갑툭튀 딸이었잖아요. 갑툭튀가 딸이면 무조건 이거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좀 쉽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요거 하나만 찾으면 다른 하나는 위치가 자동으로 나오게 조건으로 설정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가에 대해서는 발현이 된 사람들은 다 스몰A, 스몰A 동양접합이다. 그게 2번이죠? 스몰A, 스몰A. 그 다음에 6번도 스몰A, 스몰A. 그럼 나머지 4명은 다 라지A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 보고 나머지 이제 유전자형을 찾아주면 돼요. 2번으로부터 5번은 스몰A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고, 6번이 태어나려면 3, 4번은 스몰A를 모두 하나씩 가져

되어야만 하고, 7번은 라지헬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습니다. 1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엑스염 색채에 있는 B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추가로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2번과 4번에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과 4번에 나의 표현형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라지비, 라지비. 둘 중에 하나는 스몰비, 스몰비여야 할 거예요. X염 색채 있지만 둘다 여자기 때문에 두개한 쌍이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뭔지 알수 없을 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4번이 라지비, 라지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니까 또 색깔 다른 걸로. 그러면 4번으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라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같은 우성 유전자를 받아서 엄마랑 표현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성 형질이었다면 자녀들도 나가 발현이 안 돼야 되는데 6번에서 나가 발현됐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지비, 라지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뭐겠어? 스몰비, 스몰비여야만 하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4번은 스몰비, 스몰비. 그러면 열성 유전자로만 가졌을 때 지금 나가 발현 안 됐기 때문에 나가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열성이다. 나는 우성 형질이다. 그래서 지금 가나의 우열 관계가 반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번은 조건에 의해서 라지비, 라지비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가 발현 안된 사람들은 다 스몰비만 갖고 있는데 이거 X염 색체에 존재하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여기다 유전자형을 올려볼게요. 1번은 스몰비 Y일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라지비 Y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엄마로부터 라지비를 하나 받아야 되는 아들이겠고, 그 다음에 6번은 아빠로부터 라지비 받아서 나가 발현됐는데 엄마로부터 스몰비 받겠고, 그 다음에 7번은 엄마로부터 스몰비 받은 아들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 가의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다. 근데 가는 갑툭튀 딸로서 상염 색체에 있는 거를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번과 6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2번 라지비 라지비, 6번 라지비 스몰비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형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8분의 3이다. 자, 5번, 6번 사이에서 가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a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5번이 스몰 a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라지 b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 b는 5번, 6번 다 가지고 있고요. 스몰 b, y만 아니면 되게 생겼죠. 4개 조합 중에 하나 빼고 다 됩니다. 그럼 4분의 3. 그럼 곱해주면 8분의 3이 나오니까 8분의 3이다. 맞는 보기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같이 다뤄져 있는 그런 가계도를 연습하기 좋은 첫 단계 연습형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다인자 유전의 약간 기초 형태 문항. 물론 우리가 아까 12번에서도 다인자 유전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정말 그냥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고, 요걸로 한번 확률 계산하는 거 알아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양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체에 있는 독립돼 있다는 얘기죠. 세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인자 유전이겠네.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서 항상 등장하는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이 따르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사실 뭐 대충 읽어도 돼요. 늘 나오는 거라서.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한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일인자 유전이겠네. 한 쌍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지 E, 라지 E랑 라지 E, 스몰 E랑 스몰 E, 스몰 E의 세 가지 유전자형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이 유전자들을 조합했을 때. 그때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 라지 E, 스몰 E가 라지 E랑 같은 표현형이 될 텐데 여기서는 같은 표현형이 아니고 각각이 다 다른 표현형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고 볼수 없겠죠. 그렇죠?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례일 때는 이렇게 표현형의 가짓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기역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 색체. 그럼 요 E라는 유전자도 독립돼 있다. 독립돼 있다. 이렇게 각각 따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인 문제 상황 요소부터입니다. 보면은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라지 E, 스몰인 남자 P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스몰 E, 스몰 E인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의 기역과 니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 자, 그럼 일단 P랑 유전자형이 같으려면 대문자

숫자가 한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이, 니은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이어야만 같은 표현형이 되거든요. 그 유전자형이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더 쉬운 거는 라지 이 스몰 이가 태어날 확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요 사이에서 라지 스몰이 나오려면 아빠로부터 라지 받으면 되겠네요. 그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A, B, D에 대해서 조합을 했을 때 대문자 한 개를 받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그 각각의 부모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개몇개 담기는 대문자의 종류, 아니, 생식세포의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표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남자 P에, 그냥 P라고, 어차피 지금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P라는 사람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 몇개몇 개가 담기는 게 가능할까? 일단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소문자로 갖고, 대문자는 라지비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를 생식세포에 담게 될 텐데, 그때 스몰 B가 담긴다. 그러면 대문자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라지비가 담긴다. 그러면 최대 대문자 한 개, 원래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대문자 한개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요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이 1대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반반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엄마인 Q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 몇 개, 몇 개, 몇 개가 가능할까? 생식세포니까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담아줄 텐데, A의 라지 A는 동양적합이기 때문에 한 개의 대문자는 반드시 기본 탑재입니다.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순 없겠다. 라지 A, 라지 A니까. 근데 나머지 B와 D 중에서 스몰 B, 스몰 D가 담겼다. 그러면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끝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D가 담겼다? 그러면 A, B, D 모두 대문자로 최대 대문자 3개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라지 A에 라지 B, 스몰 D라던가 아니면 라지 A에 스몰 B, 라지 D인 경우에는 대문자가 2개겠죠. 그죠? BD 중에 하나의 대문자가 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2개도 가능해.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 대문자를 2개 갖는 생식세포 나올 확률은 라지 A 하나에 B가 추가될 그런 어떤 경우도 하나 있고, 라지 A에 D가 추가되는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비율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한 개의 Q가 만들어낸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최종적으로 한개 담겨 있을 확률이 4분의 1, 세개 담겨 있을 확률도 4분의 1인데, 두개 담겨 있는 경우만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4분의 2, 약분 안 하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밑에 요 칸에는 뭘 쓰냐면요. 이 P와 Q의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태어난 자손. 자손이 최종적으로 갖는 대문자의 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더해주면 됩니다. 만나는 칸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수정되면 총한 개의 대문자, 요렇게 만나면 두 개, 요렇게 수정되면 세 개의 대문자를 갖는 자손이 태어난다는 얘기고, 요 밑에도 요 생식세포랑 얘가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두 개, 요렇게 요렇게 만나면 세 개, 요렇게 요렇게 수정이 되면 네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어? 대문자 한 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태어날 확률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랑 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을 곱해주면, 걔네 둘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얘의 확률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문자 한 개가 태어날 확률은 8분의 1.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곱해주면 되고요. 16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이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다인자 유전은 이거보다는 확실히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Q가 만드는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자 수, 그 다음에 뭐 PQ 이렇게 부모를 나눠가지고 각각이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나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이 대문자 수를 갖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그두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기본 풀이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형으로 좋은 문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뒤에 나오는 3.3번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 문제 세팅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보면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 색체에 있다라고 상황을 아예 알려주고 있어요. 보면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얘네 둘이 모두 X염 색체 연관이라는 거예요.

거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연관 문제를 지금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각각 완전 우선이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가 있고요. 가계도에서 1, 2, 4는 가만 발현된 사람들, 빗금 모양은 가만 발현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색칠된 3번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2번과 4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같대요. 2랑 4의 나의 유전자형은 same이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계도 만났습니다. 인사하라고 했죠. 똑똑, 갑툭튀 있나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1, 2번은 가가 발현됐는데, 가가 발현 안된 5번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러면 갑툭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올려봅시다.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1번, 2번은 둘다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요. 나가 발현된 3번이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갑툭튀죠. 그죠? 그래서 나가 발현된 게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열성입니다. 여기에서 갑툭튀 딸이 아니라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툭튀 딸은 위치를 알려주는 추가 단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 겁니다. 이렇게 뭐 라지 스몰에 이렇게 표기를 보통 잘안 하고, 여기 보시면 1번은 X염 색체가 하나 있을 건데, 거기 어떤 조합으로 갖고 있는 거냐면, 가를 발현하게 하면서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는 X염 색체에 Y염 색체, 이런 조합으로 갖고 있는 남자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모두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 색체에 Y염 색체, 이런 남자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둘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 갖는 X염 색체에 Y염 색체, 이렇게 갖고 있겠죠. 자, 아들 둘이 지금 가지고 있는 X염 색체 조성이 다르잖아요. 아들 둘거 모아주면 엄마 거가 나옵니다. 왜냐면 X염 색체는 최초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둘다 발현하는 유전자 가지고 있는 X염 색체에 와, 둘다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X염 색체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어떻게 될까? 4번은 딸이니까 아빠로부터 X염 색체 일단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빠의 X염 색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슨 조건이냐? 2번과 4번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2번은 나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죠, 일단.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해. 그러면 4번도 나 유전자를 가져서 이형 접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X염 색체를 받았구나를 이렇게 이 단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가 발현 유전자이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4번에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성이다. 일단은 아빠로부터 가를 받기만 해도 이게 우성 표현형이니까,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바로 발현이 돼서 동형 접합이든 이형 접합이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조건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요 X염 색체를 받았으니까 거기에는 가를 결정하는,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와서 동형 접합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죠. 그쵸?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2번과 5번은 모두 스몰A와 라지비. 이런 거풀 때만 이제 요거 봐주면 되거든요. 스몰A, 라지비 뭐냐면 둘다 XX 조성으로 가지면 돼요. 2번에도 5번에도 XX 조성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별표가 유일하게 붙은 2점 테스트의 문항인데,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는 세상의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런 다인자 유전의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하는 게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에 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남자 P고 이게 여자 Q인데, 지금 이 사람도 두개한 쌍, 두개한 쌍, 두개한 쌍, 두개한 쌍인데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일단 요 염색체들은 다 상염색체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이구나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남자 P권의 유전자형은 다 알려줬는데, 여자 Q는 한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요 동그라미 기억 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에는 라지 A 또는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마지막 요 조건을 맞춰주면 됩니다. PQ 사이에서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이 자손의 표현형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같은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요게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대문자 4개인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조건 이제 4분의 1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스몰 A라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대문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염색체는 대문자 두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요거는 대문자 안 가지고 있는 염색체. 얘네 둘다안 가지고 있는 염색체. 그냥 이렇게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가.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스몰 A로 가정했으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14번이랑 좀 다른 표기법을 쓸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라지 B와 라지 A, 라지 D.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손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대문자 종류를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그 자손이 가지고 있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나오게 우리가 이거를 세팅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P의 생식세포, Q의 생식세포로 나눠도 되고 이런 표기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지 B에 대해서는 너무 위에다가 선을 그었는데 라지 B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차피 대문자 하나도 안 주고 여기에서 대문자를 0이었네요. 대문자를 한개 주느냐 두안 주느냐 그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문자는 없을 수도 있고 최대 한 개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라지 A와 라지 D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라지 A와 라지 D는 여기에서 0, 2, 0, 2니까 만약에 스몰 A로 가정하면 하나도 안 갖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개 갖는 2, 0 받거나 0, 2 받으면 대문자 라지 A, 라지 D로 두개 갖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끼리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진다면 대문자 4개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비율은 1대 2대 1이겠죠? 그쵸? 그래서 확률은 좀 달라진다. 그러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총합은 요거 다 합쳐서 써주면 돼요. 0, 2, 4, 1, 3, 5. 근데 여기서 대문자 4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4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요게 지금 8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조건에 맞지 않다. 그럼 이거 아니었구나. 스몰 A 아니면 뭐여야 돼? 라지 A여야 되는 거죠. 라지 A여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 요 가닥에는 대문자가 한개 있는 걸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뀐 거는 B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A와 D에 대한 총합만 달라지는 거죠. 요거를 이쪽을 다시. 그래서 A와 D에 대한 대문자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는 한 개, 0, 1. 그 다음에는 두 개. 그 다음에는 세개 가능하죠. 세 개. 세개 가능. 이 하나 만나면 세 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네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는 A와 D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대문자 수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 B, D의 대문자 총합은 1, 2, 3, 4, 2, 3, 4, 5.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A와 D에 대한 조합은 각각이 다 서로 다른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1대 1대 1대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대문자 4개인 자손이 태어나는 거는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지금 0개랑 4개의 조합인 것도 가능하고 B 1개, AD 3개의 조합도 가능한 상황이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요 4개짜리가 태어날 확률은 요거랑 만나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 4개짜리가 태어나는 확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이 지금 얘 1대1이고 얘다 1대1대1대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도 8분의 1입니다. 그럼 그거 두개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대문자 4개 가진 자녀가 태어난 확률은 전체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조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줄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아까 봤던 2점 14번 문제의 풀이랑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문항에 따라서 PQ의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몇개 들어가느냐로 조합해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 밑에서 태어난 자손이 라지 B를 가질 수 있는 개수랑 라지 A와 라지 D라는 어떤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 대문자를 가질 수 있는 그 개수. 이렇게 조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한 자리에 어떤 유전자인 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생님은 이런 풀이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항의 상황에 따라서 표기법이 요 축에 해당하는 표기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는 여러분들이 더 편한 그런 방법에 따라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A이다. 맞죠?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가를 결정하는 세쌍의 대림 유전자가 지금 두 개는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두 쌍의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가 모두 다 남녀에서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상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2점 14번이랑 다른 점 하나는 우리가 그 표기하는 방법도, 풀이할 때 표기하는 방법도 좀 달랐지만 아까 2점 14번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는 걸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는 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P라는 요 남자에게서 라지 A와 스몰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수 있느냐?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묻고 있죠. 라지 A와 라지 D가 연관이 돼 있고, 스몰 A와 스몰 D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라지 A와 스몰 D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는 만들어지면 안 되죠. 생식세포에는 이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요 라지 A랑 스몰 D를 같이 가지고 있으려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비분리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교차라는 상황이 일어나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유전 문항에서는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D급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2점 테스트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점의 우수한 문항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풀이 과정을 잘 맞춰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드디어 30번째 만남의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19강, 20강에 나와 있는 2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수능 실전 문제 19강 페이지 펴시면 1번에 매우 쉬워 보이는 발음 문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음 발음 예를 묻고 있어요. 얘는 강세가 있을 때 없을 때 발음이 당연히 달라지는데, 있을 때는 예, 없을 때는 이 발음으로 납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거는 나제유스,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발음이 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위스나, 강세가 없네요. 이 발음. 2번 리몬트, 얘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3번 제르갈러, 강세가 있으니까 예 발음. 4번 스픽타클, 강세가 없습니다. 5번 비리보치, 얘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워보고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먼저 보시면 위스나는 계절에서 봄에 해당하는 거죠. 여름은 뭐예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리에터. 가을은 오신, 겨울은 지마. 그리고 얘는 여성 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은 우리가 언제 많이 접했냐면 있지 동사에서 온 안아 형태인 idiot, 걔랑 결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idiot film, idiot concert, examen, remote 그 중에 하나였죠. 수리 중이라고 표현할 때 idiot, remote라고 표현하니까요. 자, 3번은 zerkala 거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spectacle 하면은 연극 되겠습니다. 5번

가면은 통역과 통역가 번역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로 비리바지치 혹은 비리비스치 번역하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번역 통역은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의 이동이니까 그거를 표현하려면 전치사 쓰 생격 나 대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하려면 까리스키 이지기 까리스카바 이지카 하고 생격이 되고요. 나 대격이니까 러시아어로 나 로스키 이직 이렇게 대격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야나지유스 나는 기대한다. 슈토 온 프리조 그가 올 거라고. 그리고 이게 나제이사 동사인데 뭐뭐를 기대하다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을 쓰고요. 이거 해당하는 명사가 나제슈다 희망이거든요. 희망 기대. 걔도 똑같이 뒤에 이거를 수반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사가 아니라 갑자기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거 다음에는 어떤 게 오지? 고민하지 마시고 동일한 거 이렇게 땡땡 같이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추 취타즈 나는 읽고 싶다. 그럼 읽을 수 있는 대상 목적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텐데 A번 보시면 모로쉬 이거는 습이죠.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습이고요. B 라만 장편 소설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라스카스 얘도 단편 소설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프라피시유 프라피시아가 직업인데 그거의 대격 형태인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BC가 있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가강에 관련된 문화 문항 풀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볼까요? 볼가강은 유럽에서 제일 긴 강이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볼가강 배울 때 고렇다고 이렇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번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왠지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볼가강에 관한 많은 노래가 있다. 과거에 중요한 교역로였다. 9세기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류했다. 자, 어떤 내용이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가강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뭐 중에 하나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이다. 자, 하나일 때는 아진도 있고 아드나도 있을 텐데, 왜 아드나가 선택되었냐면, 이게 강이잖아요. 뭐 중에 하나인지. 강 중에 하나인데, 강은 아로 끝난 여성 명사니까, 아진이 아닌 아드나가 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긴 강이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그럼 요거는 내용 일치되네요. 러시아 역사에서 그 강은 이그랄라, 오친, 마슈니 롤 하면 역할이란 말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강이. 볼가 강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주 노래를 부른다. 여기 보니까 강에 관한 많은 노래가 있다. 요거가 이거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른 시기에 뭐에 이른 시기? 러시아 역사에서 이른 시기에 볼가강은 가장 중요한 상업의 길이니까 교역로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미 8세기에 볼가 강변에 모여서 만났다, 교류했다. 누가? 사람들, 어디에서 온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8세기에, 근데 여기는 9세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항. 안나카보 바호시 드보이 씬. 닮다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닮은이라는 형용사가 뭐예요, 여러분? 장어미. 바호시. 얘를 단어미로 만들려면 얘를 지워야 되죠? 그래서 주어가 남성일 때는 빠호쉬까지 끝나고요. 여성일 때는 빠호쥬아, 복수일 때는 빠호쥐 되고 여기에서 끝
아니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나

플러스 대격이 와서 여기를 닮다. 나는 엄마를 닮았어. 내가 여자야. 야빠 호샤. 나, 마, 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까보 빠호시 드보이신. 드보이신은 온이죠. 온이니까 빠호시가 됐어요. 만약에 드바이 시스터라면 빠호샤가 됐을 텐데 누구를 닮았어 했을 때 누구를 닮다가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크또의 대격인 까보가 와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냥 까보 오면 틀려요. 나 까보. 왜냐면 원래 세트가 나까지니까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너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니? 그는 삐리리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될 텐데 1번 이디옷 가고 있다 퍼신 수영장으로 수영장은 브랑자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직장에 있을 것이다. 3번 바쿠파엔 나린께 시장에서 산다라는 말이고요. 4번 빠호슈 나스바이 왓사 누구를 닮았어요? 자신의 아빠 아버지를 닮은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스보이 아치츠인데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각각의 대격 스바이보 아짜가 와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노션 강한 의미죠. 그는 반드시 해야 한다. 뭐를 삐치 마셔야 한다. 약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지금 수능 특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계속 언제 할까 하다가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할게요. 여러분, 서로서로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어떻게 할까요? 친구 있죠? 친구라는 단어가 뭐예요? 누로크. 자, 걔를 이어볼게요. 누로크. 누로크. 이렇게 우선 변하지 않는 원형 상태를 두고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그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다가 류비치죠. 류비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다니까 뒤에가 대격이 오죠. 이 앞에 오는 동사가 원하는 격을 여러분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누룩에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끝난 명사의 대격, 생격과 동일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니, 아니, 아니, 류빈, 누룩, 누루가. 그들은 서로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동사를 바꿔볼게요. 빠마가치. 얘는 역격을 지배하는 거죠.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다. 얘가 역격이니까 그대로 두고 뒤에를 역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바즈드라비치 축하하다. 축하 대상은 대격이니까 역시 누룩 누루가 이렇게 해야겠죠. 대격이므로. 그러면 질문. 앞에 오는 동사가 그냥 어떤 격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격을 원하면 그 전치사는 어디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이 사이에 넣을까요? 맨 뒤에 넣을까요?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볼 때, 빠호쉬. 닮았어요. 서로서로 닮은 거야. 그러면 누룩 쓰고, 뒤에 드룩을 쓰는데, 얘는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사이에 나를 넣어주고, 대격이니까 누루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바스나 코미츠사도 있어요. 아, 여기 해볼게요. 아니. 빠호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빠스나 고미사 서로 알고 지내다. 서로서로 알고 지내다인데 얘는 스 플러스 족격을 원하는 나이니까 요것을 이 뒤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누룩 써주시고요. 그냥 처음은 건들지 않으니까 전치사 쓰 넣어주시고요. 이 누룩에 해당하는 거에 족격 옴을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서로서로라는 것이 어떻게 앞에 동사를 만나면서 달라지는지. 원칙은 동사가 원하는 격을 두 번째 이 누룩에 적용시켜주고, 앞에 오는 아이가 전치사까지 끼고 오는 아이면 그 전치사는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에타모이드록,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이보사붓 이반, 그의 이름은 이반이다. 우니보, 그에게는 드리니에 볼러스,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있다. 온도브리, 그는 착하고 입시오리, 명랑하다, 쾌활하다. 올뉴비치타지, 그는 읽는 걸 좋아하는데, 뭘?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말했다무. 그래서 모노고스나이 많이 알고 있어요. 스님, 그와 함께 있으면 시그다 항상 인치리에스나 재미있다, 흥미롭다. 내 친구 이름은 이반 맞나요? 오케이. 그는 머리가 길고요. 착하고 쾌활하고요. 등산 좋아한다? 없어요. 그와는 늘 재밌다. 마지막 문장. 자, 등산하다. 빠드니 마사 부고리. 산이 바뀐 거고요. 변한 거고요. 이건 오르다. 산에 오르다. 등산하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말씀해 주세요. У вас есть, 당신에게 있나요? 블루스키, 블라우스들이 있나요? 라스미에르 하면 치수죠. 그리고 뒤에 치수가 나와요. 이건 40이고, 이건 여섯 번째 의니까 46호가 되겠죠? 46호 사이즈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yes, 있습니다. По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Покажите, 보여주세요. 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ESG 미엘리에 있으니 색깔이네요. 하얀색 하고요. 파란색이 있습니다. 삐리리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바카슈지문이에 바샬루이스타 미엘루유 하얀색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밤 까꾸유 당신에게 어떤 블라우스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에따문이에 이지오트. 이 동사. 아까 선생님이 영화나 콘서트 혹은 뭐 수업, 시험, 수리 이런 명사들랑 만나서 그거 중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의복과도 결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따 블루스카 이지오트 지비에 혹은 밤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직역으로 이 블라우스가 너에게 가고 있다. 당신에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울린다. 어떤 의상이, 어떤 옷이 누구에게 어울린다고 쓸때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울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은 의견을 물어보는 말이죠. 까 위 누마이지? 슈토 위 누마이지? 아촘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3번, 4번, 가카에타 블루스카, 이건 어떤 블라우스인가요? 모슈나 파스마트리에지, 해도 될까요? 파스마트리에지, 봐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구, 야, 왕파무치, 라는 말인데요. 바꿔볼게요. 야, 마구. 나는 할수 있다죠. 파무치. help,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완료상, 불완료성 빠마가지, 역격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왔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땐 배가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모슈나 파스마트리에지, 봐도 될까요? 뭐를? 조르니에 뚜플리, 구두, 검은색 구두를 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셨고, 드리짜트 지지모이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30이고 이건 7번째니까 37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이즈 말하는 거죠. 1번 At the wash is a cast. 이게 당신의 주문입니까? 이게 당신이 주문하신 겁니까? 라는 말이고요. 2번 Motion is a cast. 예약할 수 있을까요? 주문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3번 We have tickets a cast. 당신은 주문하고 싶나요? 예약하고 싶나요? 아, 4번, 에따 미에스타 스바보나. 이 자리는 자유로운가요? 즉, 이 자리는 비어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빈자리인가요? 정답 5번밖에 없네요. 까코에라스미에르, 어떤 치수가 밤, 당신에게 노션 필요한가요? 라스미에르가 남성 명사라서 여기 노션이 왔습니다. 저번에 했죠? 필요하다는 것할 때, 필요한 것이 명사일 때 남녀중복이 있으므로 남성일 때 노션, 여성일 때 노슈나, 복수일 때 노슈나, 중성일 때 노슈나, 복수일 때 노슈니가 와서 남성일 때는 노슈니 오는 게 맞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죠? 갖고 에라스미에르 밤 노슈.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인물로 알맞은 것은 보면 키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안경을 썼나 안 썼나 차이가 있고 치마 입었는지 바지 입었는지 그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에트바에도치 너의 딸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외모 묘사를.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여기에 있어.
딸이 여기 있어. 아나 한 다음에

플러스 전치격이 왔어요. 이건 뭐냐면 무료끼가 바지인데 무료끼는 원래 복수만 있죠? 단수가 없어요. 바지는 항상 복수 명사. 그러니까 전치격도 복수 전치격밖에 없겠죠? 바지의 복수 전치격 형태예요. 앞에 뭘 넣을 수 있냐면 anahosit, 플러스 전치격. 이므로 요 단어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바지를 입고 다닌다. 그녀는 visokavarosta, 키가 크다. 로스트가 키예요. 높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녀에게는 짧은 머리카락이 있고 그녀는 안경을 쓴다. 자, 그럼 바지 입은 친구 골라볼게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키가 커요. 얘가 키가 좀더 크네요. 머리가 짧아요. 얘는 머리가 기니까 얘겠네요. 그리고 안경도 쓰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전치사 문제인데요. 처음 위에 있는 문장이 너무 쉬워가지고 공통이니까 답 금방 찾으셨을 것 같은데. 야예슈. 자, 얘는 예지치. 타고 다니다. 부정태 동사죠. 그래서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고 뭐뭐를 타고라는 그 교통수단과 잘 어울리겠죠? 이게 타고 가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하고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대로죠. 나는 학교에 다녀. 버스 타고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 나입니다. 그럼 여기도 나가 들어가겠는데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나, 그녀가 브리알라 도착했어요. 그녀가 왔어요. 역시 이동동사니까 꾸다. 마스크부 모스크바로 왔어요. 나 니젤유. 나 플러스 대격일 때 뭐뭐 예정으로라는 말 있죠. 그래서 나 니젤유 하면 일주일 예정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 정답 4번입니다. 10번.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19강이 전치사 문법 배웠기 때문에 전치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네를 데려와서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자, 꾸다 뭐예요? 어디로죠? 방향을 묻는 거. 반대되는 거 뭐죠? 앗꾸다 어디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꾸다로 물어봤을 때 어떤 전치사와 어떤 격이 와야 되는지 세 개를 쓸게요. 먼저 부 플러스 대격, 나 플러스 대격, 사람 쪽으로 하려면 크 플러스 역격, 그리고 앗꾸다 어디로부터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할수 있는 대답도 역시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브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이스를 쓰고요.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아트를 쓰면 되고, 여기는 이제 격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하나예요. 생격, 다 생격만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는 왔습니다. 라보다 직장이라는 말인데 아로 끝난 명사가 의가 됐다는 것은 생격이 왔다는 거예요. 생격 집에 전치사가 왔다는 건데 일터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말인데, 이 직장이란 라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부랑 짝꿍일까요? 나랑 짝꿍일까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라보제 일터로 직장으로 나라보도 나를 썼죠?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쓰어볼게요. 빠스나 꼬미싸 하면은 알고 지내다. 스 플러스 족격이죠.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인데 얘는 이제 명령법으로 빠스나 꼬미치스 알고 지내세요. 스 플러스 족격이니까 스 플러스 족격. 내 친구와 알고 지내세요. 자, 11번 역시 전치사 문제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 정답은요. 여러분, 빠예요. 빠. 빠의 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빠는요. 역격을 지배하는 상황이 훨씬 많으니까 역격을 지배할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볼게요. 첫 번째, 뭐뭐를 따라. 즉, 표면 이동. 모스크바를 따라 여행했다. 공원을 따라 산책한다. 그러면은 도시를 따라라고 표현하려면 빠 플러스 역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 얘는 준거 기준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골러스네요.

플러스 역격을 하면 목소리에 따라 내가 그를 알아봤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아니면 빠라스피사뉴 하면 시간표에 따라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락, 통신수단. 라디오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빠라지오. 전화로 빠칠리포누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과목을 구분할 때 시험인데 러시아어 시험 하려면 examen, 빠, 로스카무, 이지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관계 범주. 친구인데 학교 친구예요.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빠드루가, 빠슈콜리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구체적인 날짜로 뭐뭐부터 뭐뭐까지 하려면 쓰 생격 빠 대격을 쓰면 돼요. 뭐 3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런 거할때 쓰생 빠대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랑은 요거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빠의 그 여러 가지 용법을 정리할 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의미로 빠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Я слушаю музыку. 나는 라디오를 음악을 듣고 있다. 라디오로 통신수단 빠 플러스 역격인데 라디오는 격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누리스티, 관광객들이 가고 있다. 거리를 따라 표면 이동.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2번입니다.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전치사가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마다. A. 아나이지옷. 그녀가 걸어가고 있다. 어디로? 꾸다를 지배하잖아, 이동 동사는. 근데 그 꾸다에서 불을 쓸지 나를 쓸지는 뒤오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 르이너크, 시장이라는 것은 부가 아니고요. 나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얘는 X. B번, 야, 뷰, 차이. 뷰, 마시다 동사, 삐치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나는 차를 마신다. VS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없이 without의 의미가 있어서 그때 반대되는 것은 s 플러스 족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뭐뭐와 함께니까 뭐 커피인데 뭐 우유가 빠진 커피,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할때 이것과 이것을 이제 각각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몇분 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시간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be와 see 모두 다 동일한 전치사가 들어와 있네요. 자, B번. 나는 차를 마시고 있다. 레몬인데 생격이에요. 아, 얘는 항상 생격을 지배하니까. 생격이 와서 레몬이 없는, 레몬이 빠진 차를 마시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C번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몇분 전에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6시 8분 전이다. 지금은 6시 8분 전이다. 근데 VS는 생격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이 8이 그대로 왔잖아요. 원래 생긴 형태로. 이 미약계절 끝나는 숫자는 미약계절 끝나는 여성명사처럼 격변을 해주면 되니까 여성명사 생격이 이라서 이렇게 뒤에 어미를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X, B는 맞고요. 자, D번 꼬슈카 고양이가 시짓. 자, 동사 원형이 뭐냐면 시짓 플러스 그지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지가 왔나 볼까요? spot 플러스 족교 가면 어디 어디 아래에라는 말이죠. 집안 아래에 앉아 있다 해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spot 플러스 대격은 어떤 의미예요? 요게 또 시험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아래로라는 말이고요. 아래로 어디 아래로.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뭐뭐에 맞춰. 그래서 음악에 맞춰 하려면 spot music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강 페이지 신나게 넘겨주시고요. 자, 1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발음 묻고 있는데요.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읽어볼게요. 무쉬, 어말 무성음아, 쥐니에 그대로 발음 나고요. 제도슈카, 쥐옷 그대로 발음 나고요.
바후자. 원래 발음 바부슈쿠. 그다음 슈콜닉. 후도슈닉. 로슈쿠. 노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해석 가겠습니다. 1번. 무시 남편이 구빌 주니의 발도 아내에게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누구누구에게 역격, 뭐뭐를 대격. 두 번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트롤리버스를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생격이 오니까 생격 어미가 붙었습니다. 담다 또 나왔습니다. 그녀가 닮았어요. 누구를? 자신의 할머니를. 나 플러스 대격인데 원래 스바이야 마부슈카인데 대격 어미 왔죠. 4번. 학생이 원한다, 되는 것, 뭐뭐가 되다, 장래망 표현하는 이 동사는 뒤에 족격이 오는 족격 대표 동사죠. 그래서 노슈니까지 주격인데 족격 어미 오미 붙었습니다. 화가가 되길 원한다. 5번. 비리다이츠 파쇼이스다. 전해주세요. 뭐를? 로슈구. 숟가락과 칼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글자 맞추기의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은 되었어요. 첫 번째는 마르카예요. 우표. 에르 들어갑니다. 마르카. 우표. 두 번째는 얼굴이네요. 리쪽 들어갈 것은 이입니다. 얼굴. 세 번째는 자리, 장소라는 말로 미에스타. 자, 그러면 세로 칸에 새로 등장한 아이는 리스예요. 리스. 쌀이죠?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풀면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그때는 이 아이가 답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동사 원형 써보도록 할게요. 있지 동사, 그 다음에 얘는 와지지 동사, 얘는 하지지, 얘는 운송하다, 수송하다의 부정태 동사, 얘는 나시지 동사 되겠습니다. 정태인지 부정태인지 볼까요? 얘는 정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부정태 되겠습니다. 의미는 얘는 걸어가다, 얘는 데리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고, 얘는 걸어가다, 얘가 정태, 여기는 부정태. 여기는 운송하다, 수송하다. 그리고 여기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착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뒤에 아치키랑 결합 많이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이 동사가 자가용을 하고 대격을 만나면 운전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가용이 등장해서 2번일 확률이 높죠? 넣어볼까요? 그녀는 운전을 잘한다. 또 넣어볼까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는 산책했다. 바 플러스 역격의 용법 중에 표면 이동. 도시를 따라 산책했어. 젤리젠. 하루 종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위에스젠. 하루 종일 산책했어. 야골로젠 가크 볼크. 볼크는 늑대입니다. 골로젠은 갈로드니, 배고픈이라는 말의 남성 단어의 형태고요. 만약 주어가 여성이면 갈로드 나오면 돼요. 이거는 정말 배가 고플 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늑대처럼 배가 고파. 정말 배가 고파.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다음 구스나가 또 윗. 거기는 요리를 잘해. 맛있게 잘해. 요리해. 아이따 달리고 여기서 멀어? 니엣? 아니, 니 오친 그렇게 멀진 않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말 배고픈 A에게. 1번. 야 프라스투지시야. 나는 감기에 걸렸다. X. 이아스 나유 아드노 카페. 나는 카페, 하나의 카페를 알고 있어. 거기 요리 맛있게 해.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의에 try specialist다. 나에게 차를 좀 주세요. 라는 말이고요. 4번, 예하추즈가자치 밀리엣. 나는 표를 예매하고 싶다. 표를 예약하고 싶다. 5번, 나이츠 파셜리스타 샐러드. 샐러드를 좀 주세요.

볼게요. 이 도시는 말쇼이 크고 그라시브이 아름다운 고라 도시입니다. 타미에스티 그 도시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브예 슈로케 프라스펙티 새롭고 넓은 대로들이 있고요. 세브리멘네 위소케 스타니아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시브의 플로시지 아름다운 광장들이 있습니다. 시내에 도시의 중심이니까 시내에 뭐가 있냐면 크렘린하고요. 그라스네 플로시지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니달리과 수다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말쇼이 티아트르 볼쇼이 극장이 있어요. 추라 어제 거기에서 나는 뭘 봤냐면 스파르타크라는 발레를 보았습니다. 볼쇼이 극장에서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분. 고유 명사 크렘린 붉은 광장 그다음에 볼쇼이 극장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스크바 여러분 볼쇼이 극장이 있다면 상트에는 뭐가 있죠? 마린스키 티아트르, 마린스키 극장이 있습니다. 6번 민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에다 이 사람은 모이 가레스키 드루크 민호 나의 한국 친구 민호입니다. 온 스튜디언트 그는 대학생입니다. 시츄아스 온 우치사 그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느바고다나잣 2년 전에 그의 아버지는 not sure 하면 나이지 찾다라는 말의 남성 과거 형태예요. 찾았어요. 직장을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모든 가족이 비리야치 이사했어요. 어디로? 러시아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온 브일프가리 그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는 러시아어를 몰랐어요. 러시아를 몰랐는데 근데 지금 그는 매우 러시아어로 잘 말한답니다. 자, 대학생 맞고요.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고요. 가족이 러시아로 이사를 왔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러시아를 몰랐다. 네, 러시아를 몰랐다. 근데 아직 러시아가 소투르다. 지금 이미 러시아로 말을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문법 문항입니다. 20강의 동사 격지배와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항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밑줄을 그어볼게요. 동사. 이 동사가 어떤 격을 지배하는지 알고 있는 그 유무를 파악하는 문항인데 A에서는 마야짜 동사 두려워하다 마야짜 플러스 생격 뭘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생격으로 표현하는데 사바카 하면은 아르곤나 명사인데 아르곤나 명사의 복생격과가 탈락하니까 사바 동그라미 맞는 문장이고요. B번 스토이치 동사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는지 그 뭐에 해당하는 뒤에 명사를 생격으로 처리합니다. 무늬만이에가 관심, 집중이잖아요. 예로 끝난 명사의 생격, 야. 이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그라미. 오류 없어요. 그 다음에 줄라치 동사는 기원 대상은 역격이고요. 기원 내용은 생격이죠. 샤스지에가 행복이라는 말인데 예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유가 아니라 뭐죠? 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얘는 X. D번 에트라만 이 장편 소설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 consist of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러시아어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 변화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is 플러스 생격이에요. 전치사도 빠졌죠. 그래서 얘를 다 지우고 고쳐보면 먼저 사스타일 is 3 생격 써야 돼요. 생격 드리오 써야 되고 2, 3, 4가 앞에 오는 전치사 때문에 생격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원래 2, 3, 4 다음에는 뒤에는 단생격이 오지만 생격으로 2, 3, 4가 바뀐 상태에서는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생격이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있죠. 그래서 trust 하면은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성을 알아셔야 되는데 여성 명사고요.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복수 생격 형태가 예의가 오죠. 써볼게요.
복수인격 형태.

강세한테. 자, 근데 강세가 뒤로 가서 취스 J가 됩니다. 발음이 이렇게 E가 되겠죠? 요렇게 고쳐야지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옳은 거는 뭐예요? A, B.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동일한 발문이고요. A는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요거. Village. Village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해서 역격을 지배하는 아이예요. 온의 역격이 이모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그런데 VH 다음에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바 위에다 승리, 아니면 류보프 사랑, 아니면 신, 이런 게 오면 부 플러스 대격이 와서 대격, 얘는 그대로, 왜냐면 여성 명사니까 얘도 대격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구별 잘 하시고요. B번 밑줄은 여기. 미샤지. 누구누구에게 방해가 되다. 그래서 역격이 오는데, 찌비아는 역격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찌비에 되겠습니다. 야, 찌비 님이셔요.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진 않나요? 라는 말이고요. 자, C번. 가또위자 크 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하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D번. 빠마기제. 도와주세요. 돕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이잖아요. 근데 얘는 역격이 아니죠? 야의 역격은 뭐예요? 문예. 그래서 얘도 X,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실게요. A가 요거예요. 나지자. 나 플러스 대격. 요것을 기대하다라는 말인데 보니까 전치사가 없네요. 그래서 X. 그는 성공을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B번 스프라시지. 얘가 완료상이고요. 불완료상은 스프라슈바지. 질문하다라는 의미예요. 질문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엄마에게 질문하다, 선생님께 질문하다 해서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가 올것 같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 프레임에 따르면. 근데 얘는 그거에 별도로 따로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격이 아니라 질문하다는 대격을 원하니까. 대격이 와야 되는데, 스나꼬무의 대격이 왔어요. 스나꼬무버. 그는 지인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얘는 오. C번, 빠프라시제. 이모, 우피지 말라꼬. 마찬가지로 이 질문하다처럼 이거, 자, 브라시지. 요 앞에 바가 붙으면 완료상. 요거는 부탁하다, 요청하다입니다. 위에 거는 질문하다, 얘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근데 좀 닮았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이 아이도 누구에게 부탁하다 해서 역격이 올것 같지만 아니고, 질문하다와 동일하게 뒤에, 대격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모가 아니라 이보를 써야 되겠죠. 이모는 역격이고, 얘가 대격이니까. 그래서 얘도 X 되겠습니다. D번은 요거예요. 블라가드리치. 고마워하다. 우리는 감사해하고 있다. 감사 대상. 플러스 대격이게요. 감사 대상은 대격. 그래서 스바이 우치질리. 각각의 대격 형태. 스바이, 스바이흐 우치질리. 그래서 O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게 뭐죠? B하고 D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10번이네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밑줄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A는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인지레사바자. 뭐뭐에 흥미를 갖다. 다음에 족격. 족격 하나 볼까요? 야 인지릴 수 있어. 나는 흥미가 있어요. 이스토리아. 야로 끝난 여성 명사의 족격은 뭐죠? 예이죠. 어떻게 바뀌어요? 야, 이, 예, 유, 예이,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어미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 X. B번 사비에타바지. 이렇게 하면은 역격이 와요.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붙었어. 사비에타바자 하면은 상호의 의미가 있어서 상의하다라는 말이 돼요. 상의야. 서로

권하는 걸 주고받으니까 상의하다. 그는 상의했다. 그러면 누구와 상의하다가 되는 거죠. 스 플러스 족격. 근데 크 플러스 역격이 왔으니까 이 부분도 X. 스를 바꿔주고 여기는 우취질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음 C는 블라제 지동사.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능통하다. 두 번째는 소유하다. 뭐 예쁜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러시아에 능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족격이 왔죠? 러시아에 능통하다. 로스키미지코. 오. 그다음 D번. 슈타 지동사. 얘는 대격을 족격으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다. 우리는 그녀를 노브라야 준슈나가 족격이 됐죠? 착한 여성으로 간주한다,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는요. 기타라, 악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그라츠 나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그라츠 나 기타리에. 그래서 X. 2번. 유니츠 나 플러스 전치격. 남자가 장가가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브라트, 남자 형제가 결혼했다. 말이 나와. 그래서 유니츠 나 플러스 전치격 맞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10번. 미추타치 하면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대해서 꿈꾸다. 파이에스트가 여행인데 전치격 됐고요. 여행은 어디로 하니까 꾸다가 올수 있어요. 푸시울. 서울로의 여행에 관해 그는 꿈꿨다. 그래서 얘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가했다. 연주회장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 깐제르타 하면은 나랑 결합한다고 1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 보여요, 짜임새가.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틀리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가 여기까지 걸려요. 이게 브로 플러스 전치격.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할때 반드시 동사 다음에 부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X,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리에나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 동사, 주다치 동사. 얘는 생격을 데려와요. 근데 구체적인 것을 기다릴 때, 예를 들어서 5번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구체성이 있으면 대격이 오는데, 그외 이런 경우에, 그냥 버스인 경우에는 생격이 와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생격어미, 아가 붙어서, A는 동그라미. B번. 온 파마가이에, 파마가지 동사.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이죠. 역격 왔나 볼까요? 원래는 주격이 스보이드록이죠. 자신의 남자친구. 그래서 각각 역격, 역격 돼서 이것도 완벽한 문장. 10번 온 차스타 그가 자주 볼수 있자. 동사 원형 뭐예요? 볼자와자 플러스 주격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바치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우가 보이죠? 근데 사전이 그대로 있어요. 족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의 족격 뭐죠? 슬라바리움 이렇게 바꿔야 돼서 얘는 X. D번 이아리블유 나는 좋아해요. 까따짜 나 플러스 전치격이에요. 그래서 얘가 스케이트잖아요. 스케이트 타는 거를 좋아한다. 스케이트 탄다라고 말할 때는 까따짜 나 플러스 복수 전치격 깐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하려면 날리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류 X. 그러면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네, 오늘은 그 동사 격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동사 격집의 수능 문제보다는 여기에는 수능 문제, 실전 문제가 훨씬 더좀 수월해 보이네요. 와,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알파벳 시작할 때 언제 저기까지 건너가나 조금 까마득했는데 끝이 드디어 끝에 도달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치르기 전에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으셔야 돼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근데 첫 번째 큰 산을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넘었습니다. 산이 좀 가파르거나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쉬고 싶은

0: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완주한 여러분한테 스스로 토닥토닥 수고했어, 잘했어, 대단하다. 이렇게 남들이 어려워하는 러시아어를 끝까지 완주하다니. 항상 자기를 다그치는 것보다 토닥이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걸어갈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수능완석으로 다시 만나러 올 텐데 그때까지 차근차근 한장한장 넘겨가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또 공부를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능 완성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시비다냐.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우리 공업이들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능특강에서 우리 공업일반이 크게 다섯 가지 단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1단원 다 끝냈습니다. 1단원에 있는 1, 2, 3, 4강이 우리 공업일반의 1단원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교재들.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해당 강의 시간에 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 오늘 한꺼번에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 보면 1강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땡땡 식품의 공장 입지 선정 보고서입니다. 자, 요런 그래프는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A 공장과 B 공장이 있고 생산품 입지 선정지, 그다음 공통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장의 입지 선정지는 A 공장의 입지 선정지가 이거야. 자, 그다음 B 공장의 입지 선정지를 보면 이거 뭐였냐면 여기 교차점 있잖아요. 이 교차점. 요걸 가지고 파악하면 돼. 알겠죠? 다른 거 막 생각할라 하지 마. 자, 이 교차점으로 따졌을 때 내려봅시다. 이렇게 내렸을 때, 자, 공장의 위치가 이쪽으로 갈수록 원료 산지,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이야. 그럼 어디에 가까워? 원료 산지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원료 지향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시장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장 지향형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랬을 때 A 공장의 입지 선정지는 원료 지향형 입지형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 해볼까요? B공장은 시장 지향형이야. 청량 음료입니다. 얘는, 자, 제품의 무게가, 부피가, 자, 제조를 했을 때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조금 더 증가해. 그럼 운송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장 근처가 낫겠죠? 자, 이거에 따른 제품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A와 B공장의 공통 입지 조건. 뭐야? 이겁니다. 운송비, 공장 부지, 구입 비용이야. 자, 그럼 세 가지 우리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냐, 경제적이냐, 사회적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이 비용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경제적 입지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자연적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자, 리을 보면 A와 B 공장의 생산품은, A와 B 공장의 생산품은 과일 통조림과 청량 음료야.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야. 호프만의 산업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1번인 격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 볼게요. 다음 번호. 자, 다음. 자, 다음. 3번이 되겠죠? 3번. 자, A와 B 국가의 주요 산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 국가야. 자, 이랬을 때 우리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A 국가는

2차 산업비 비중이 1차 산업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A 국가 보면 농업 및 임업 이게 1차였어요. 그죠? 근데 이 광업이 1차로 파악하느냐, 2차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정오가 달라지는 문제야. 광업은 클라크는 뭐라고 했죠? 얘는요, 2차 산업이라 했습니다. 그쵸? 얘도 2차야. 자, 얘도 2차야. 당연히 2차가 얘보다 비중이 훨씬 높죠? 맞는 답지. 2번, 비국가는 비국가입니다. 1, 2차 산업에서 얻어진 물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이게 뭐야? 이게 3차 산업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3차 산업은 어디에 됐어요? 도매 및 소매업이 3차 산업에 해당이 된죠. 가장 높다. 어때요?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A 국가는 B 국가보다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에 가깝다. 자, 우리 1차, 2차 따졌을 때 선생님이 클라크에서 요 그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1, 2, 3. 1, 2, 3이었을 때 이렇게 갈수록 선진국형. 3차가 더 높은 거야. A 국가는 B 국가보다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에 더 가깝죠? 맞는 답지. 자, 그 다음 묻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에 보면 B 국가는 A 국가보다 토목 건축 관련 공사를 설계 시공 관리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건설업에 관련된 거야. 이거에 대해서 B 국가는 A 국가보다 비율이 낮다. 자, 건설업 볼까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 5%, 10%니까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주요 산업 비율의 항목. 이런 산업 비율 항목들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항목에 따른 거 맞죠? 농업 및 업. 이거는 A 들어갔죠. 광업은 B. 대분류 따졌을 때 제조업은 C. 건설업은 F.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매 및 소매업은 G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선생님이 같이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얘도 맞는 답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망 기업 취업 페어 안내문이다. A와 C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A사는 금융 및 보험업이야. 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제공한다. 클라크의 3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 이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죠? 맞는 답지. 2번. B사의 공장 입지는 B사의 공장 입지 보면 제조업인데 뭐냐면 철강 제품을 가공하고 공급하는 거야. 그럼 철강 공업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 공장 입지는 원료 수급 측면에서 내륙보다 해안이 유리한 거 맞죠? 왜? 철강석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해안가에 유리하는 게 좋다. 자, 그다음 3번. C사의 생산품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C 건설업이잖아.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B사의 생산품은 C사의 생산 공정의 재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A와 C, A, B, C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코드가 모두 같다. 그래서 우리 대분류 코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우리가 뭐였죠? 선생님 외우라고 했지? 이건 K야. K-money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은 C야. 자, 그다음 건설업은 F. 그래서 대분류 항목이 다 다릅니다. 코드가 모두 같다. 틀린 답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거야. 채굴하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합성 섬유를 제조하는 겁니다. 제조하는 거, 제조하는 거.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가에 대분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 중 제2차 산업에 해당한다. 광업이 1차냐, 2차냐. 요거를 묻는 뭐냐. 광업은 뭔가 자연에서 채취하니까 1차 같지만 여기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거의 2차급의 뭐 2차급의 규모만큼 된다. 그래서 클라크는 2차로 분류했죠. 광업은 2차. 맞는 답지. 니은 나에 해당하는 공업은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화학공업 합성 섬유를 제조하는 거야. 이거 뭘로 가져가죠?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고 그 나프타를 가지고 이렇게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하는 거 엄청 큰 중화학공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급 볼까요? 가, 나의 한국표준산업의 대분류 항목이 같다라고 돼 있어. 광업은 대분류 항목 중에 얘는 B가 되겠고,

얘는 제조하는 거니까 C가 되니까 대분량목이 다르죠. 코드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가의 세불, 세세분류의 생산품은 정제 및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서 나의 세세분류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 합성섬유 제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다음 산업사회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가는 중세 산업사회, 나는 근대, 다는 현대 산업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시기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자, 가시기에는 길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얘 중세 산업사회 장인이 나왔죠? 서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길드라고 한다. 얘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 시기에는 근대 산업사회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생산이야. 근데 이때는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실용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였다. 근대 산업사회는 증기기관도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전기를 기반으로 한 컨베이어 시스템도 나왔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얘는 현대 산업사회예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탈공업화라고 하죠. 언제 나온 거야? 현대 산업사회에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탈공업화 현상이 가속되었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가시기, 중세 산업사회 생산 방식이 얘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아니죠. 이때는 수공업이고, 이때는 기계공업이니까 대량 생산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경, 니은, 디귿의 조합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 근대 산업 사회 도서 내용 중 일부이다. 가와 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 볼까요? 가는, 자, 가는 방적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방적기, 방직기야. 그럼 방적기는 실을 만드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쵸? 면적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손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온 게 방적기, 방직기. 그쵸? 자, 실로 만드는 기계야. 이거는 직물을 만드는 기계야. 맞는 보기. 니은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였다. 자, 그렇게 하니까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죠? 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뭐냐면, 기계 사용을 장려하고 공장을 확대하는 산업 발전 운동이 아니라,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야. 이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그게 바로 러다이트야.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다는 컨베이어 벨트 이후 헨리 포드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와 대량 생산 체계가 도입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운반 장치. 어때? 이거 맞는 보기죠. 자, 요런 정의가 시험 문제 간혹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하지만 기계 중심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었다. 기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기계가 중심이 되고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어버린 현상을 말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5번이 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과 10번 세트형 문항이에요. 자, 땡땡 기업에 대한 소개 자료입니다. 자, 땡땡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땡땡 기업은 철강성과 고철 등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열형 강판, 냉형 강판, 후판, 광관 등을 다양한 철강재를 생산하고 얘를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에 공급하는 철강 전문 기업이다. 이 철강 공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A 지역의 부지를 매입했고, 그래서 친환경 제철소 1기를 준공하고, 2023년에는 14,000 인증인데 ISO야. 이거 선생님이랑 표준화 때 배웁니다. 이거는 환경에 관련된 인증이야. 그리고 나서 이러한 노력을 인증받아서 뭐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위 소개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이 해당하는 공업의 입지 유형이야. 자, 이거 뭐야? 철강 공업에 관련된 내용 있잖아. 철강 공업은 어떤 거죠? 철강 공업 주로 우리는 철강석, 석회석, 코크스 등을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뭘로 수입하죠? 다 대부분 배로 수입해. 배로 수입해서 해안가에 입지를 하고 이걸 가지고 육상 수송 수단으로 바꿉니다. 바뀔 환 해서

그 지점이 바뀐다. 적환지 지향형. 철강공업은 적환지 지향형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보면 자, 위 소개자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2015년에 매입한 자본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에 뭐를 매입했냐면 토지를 매입했다고 돼 있어. 그럼 토지는 눈에 보이고 고정되어 있어. 그쵸? 한번 썼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쓸수 있는 고정 자본. 그리고 형태가 있을 유, 있다. 유형 자본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기업이 해당하는 공업은 철강 공업입니다. 얘는 이걸로 인해서 석회석 관련된 공업,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철강 제품이 자동차나 조선공업 전후방 산업의 연계 효과가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2023년에 획득한 국제 규격이 바로 ISO, 국제 표준화 기구 이거였어. 이랬을 때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9000 시리즈냐, 14000 시리즈냐. 시리즈라는 거는 9001, 9002, 14001, 14002 이런 걸 말해서 다 패밀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9000에 관련된 거는 품질이고요. 얘는 환경에 관련된 거예요. 자, 14000에 관련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품질 경영이 아니라 환경 경영. 그래서 얘는 들린답지. 그다음 리을 볼게요. 생산품은 생산품 뭐야? 철강 제품이었잖아요.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 중 생산재 산업의 생산품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관리는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1강에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2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강. 2강 경공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섬유산업의 글로벌 규제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볼게요. 이유는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략을 발표했다. 섬유. 나왔어, 섬유. 자, 그랬을 때 모든 섬유 제품은 독성이 있는 유기용제 사용이 제한된다. 이게 독성 제품이에요, 독성 제품. 자,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건데,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섬유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합성 섬유는 물론 천연 면소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섬유공업에서 이거의 공정에 합성 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프타를 통해서 추출한 합성 섬유도 있고, 그다음 천연 섬유를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는 물론, 천연 면 소재 제품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면, 자, 기억. 규제 대상의 생산품은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생산품이 뭐예요? 이게 섬유 관련된 거죠.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다. 그래서 패션. 이 섬유에 관련된 공업은 패션, 디자인 관련된 거와 함께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가능하죠. 민감하다.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에는 벤젠 톨루엔이 있다. 뭐냐면 유기용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유기용제는 독성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벤젠, 톨루엔, 알코올, 뭐 아세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함께 산업안전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얘는 벤젠, 톨루엔이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이것도 자주 나와. 유기용제가 벤젠, 톨루엔이냐? 맞다. 이겁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나프타를 원료로 제조된 섬유 제품에 한해서 분리수거를 의무화한다. 자, 분리수거를 의무화한 거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합성 섬유는 물론 천연 면 소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말하는 합성 섬유는 석유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나프타를 추출하고 나프타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자, 나프타를 원료로 제조된 섬유 제품은 합성 섬유만 말이야. 합성 섬유에 한해서 분리수거를 의무한 게 아니라 얘까지도 했기 때문에 얘네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섬유 폐기물의 분리수거 목적과 관련 있는 국내 인증은 GR 인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GR 인증이 이게 뭐야? 굿 리사이클드 인증이야. 선생님이랑 인증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굿 리사이클드는 우수 재활용 제품을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거니까 이게 있다. 맞는 보기 기억관이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뭐에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서 바이오 스판덱스를 상용해서 성공화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고기능성 섬유를 천연 원료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연구 끝에 정제된 원료를 실로 뽑아내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제된 원료를 실로 뽑아내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큰 수출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공정, 이거 핵심 기술이 정제된 원료를 실로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방사 맞죠?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녹여서 실을 뽑아내는 게 방사다. 선생님이랑 경공업, 섬유공업 단원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습니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개발한 제품은 소비자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요런 거를 개발했잖아요. 이 섬유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핵심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섬유공업. 우리 경공업에서 보통 이런 섬유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옷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신소재가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죠.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릴 개발한 제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였다. 이거와 같은 동일한 원료는 석유에 관련된 게 아니죠. 뭐요? 옥수수로 추출한 원료였기 때문에 석유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기억하는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 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은 주요 소비재 수출 실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소비재 해외 진출 육성 및 지원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기억 볼게요. 경공업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은 수출량이 증가였다. 그럼 여기서 경공업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증가한 게 증감률이잖아요. 플러스가 나온 게 대부분 다 증가한 거야. 그죠? 그리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감소한 거죠. 우리가 딱 봐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의류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했죠.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미음 볼까요? 전년 대비 수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수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동차가 되겠죠. 자, 자동차는 기술 집약적인 종합 조립 공업이다. 어때요? 자동차 공업의 큰 특징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수출 금액이 가장 낮은 품목은, 금액이 가장 낮은 품목은 이런 농산물이었어요. 여기. 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A, 코드 A의 생산품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변화량이 가장 작은 품목은, 변화량이 가장 작은 거는 수치가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자, 요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의 생산품이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가전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 닌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공업 선생님이랑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화학공업에 해당되는 거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학공업입니다. 자, 중화학공업에서는 우리, 자, 1번, 세트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업의 현황 분석 보고서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국내 판매량이 나오고 수출량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자,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국가 표준이야. 그럼 매년 수출량이 가장 많은 거, 수출량을 보면 이 중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은 거는 이쪽이잖아. 제일 많죠. 매년 많죠.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 표준은 선생님이랑 표준화 단원에서 외웁니다. 배워요. 그쵸? 국가 표준이야. 우리나라 국가 표준은 KS야. 근데 일본의 국가 표준은 JIS, 독일은 DIN, 미국은 안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같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미국의 표준은 안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2022년 수출량 대비 2024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독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22년
판매량이 가장 많이, 판매를 22년에 비해서 24년도에 가장 많이 한 거는 대부분 거의 두 배로 뛰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맞죠. 요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독일이다. 보게 니은은 맞는 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력 제품 중에서 국내에서 판매량이 적은 것은 이거부터 볼까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이게 내연기관을 말하는 거야. 내연기관. 여기에다가 모터, 전기 모터를 쓰는 거야. 전기 모터.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조합했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죠. 판매량이 적은 게 하이브리드가 이제 볼까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적은 것은 하이브리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 1번은 기억과는 디귿의 조합인 모두 정답인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에 나타난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주식회사냐,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땡땡 기업 이거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투자한 사람이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이 땡땡 기업에 대해서 100만 원치 주식을 샀어. 그럼 선생님은 100만 원치 주식은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느면 되는 거야. 있을 유 한도 한도가 있어. 있다.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었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업종은. 업종이 자동차 공업이었어요. 자동차 공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거 자동차 공업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규모의 경제 효과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만들수록 좋다. 많이 만들수록 경제적이다.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그 얘기야. 왜냐하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한 대만 만들면 손해겠지. 여러 대를 만들면 만들수록 생산당 단가가 줄어드니까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다품종 대량 생산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자동차 공업의 큰 특징 맞는 답지. 그다음 3번.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자동차는 중공업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 4번.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코드 D에 해당한다는데 D는 자 전기 가스 우리 공급 조절 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해갖고 뭔가 다이나믹해서 D. 우리 이거 자동차니까 C에 해당이 되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틀린 답지. 그다음 5번 주력 제품에 GPS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자율주행 2단계 이렇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단 경로 안내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자, 2번의 요 내용은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엔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은 기술 개발 현황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과 B 기업이 있어. 딱 봐도 얘는 조선에 관련된 거야. 자, A 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운송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소 수요가 늘어서 수소 운반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액화수소 저장 탱크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공 단열 기술 등 개발에 성공해서 이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소. 수소야.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이세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죠. 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재생은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B 기업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이야. 한번 있는지 볼까요? 자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원 업무 부하를 줄이며 연료 절감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종 장비 및 센서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항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기술 들어가 있죠. 맞는 답지. 그다음 디귿. A와 B 기업에 해당하는 공업은 얘는 조선공업이었어요. 배함척을 만들려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문해서 선주가 주문해야만 하는 거야. 주문 생산 위주의 공업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까요? A와 B 기업에 해당하는 공업은 자, 조선공업이야. 얘는 조선공업의 큰 특징입니다. 부양성 뜨는 거야. 여기다 적재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이세 가지 성질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답지 리엔디그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사업 추진 회의록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의를 보면 건설 중인 A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업체 선정에 세모세모 기업이 됐어. 전기차를 충전하는 세모세모 기업, 전기에 관련된 거. 자, 인증은 이거에 따라서 KC 인증도 획득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모세모 기업의 업적은 세모세모 기업은 자, 전기차를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서 전기에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조립공업이다? 얘는 틀린 보기죠. 자, 그러면 우리 중화공에서 조립은 어떤 거였어요? 자동차. 그리고 조선공업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A 아파트에 10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뭘 보면서 알수 있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000대입니다. 그런데 총 주차 대수의 설치 대수가 5%야. 그러면 2,000 곱하기 100분의 5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죠? 그래서 100대. 100대가 되죠.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세모세모 기업의 업종은, 자, 이 세모세모 기업에서 전기에 관련된 거야. 전기. 전기에 관련된 업종, 전기 공업은 자본 집약적인 장치 공업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하나 얘기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교재에는 여기 안에 땡땡 기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지금 수정된 작업으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땡땡 기업은 지워주시고, 이 세모세모 기업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설공업은 장치공업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관련된 전기공업만 장치공업이다. 그럼 장치공업에 해당되는 거는 전기도 있지만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요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재랑 요 내용이 다르다. 이거 한번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이재기란에 한번 거기 보면 수정할 겁니다. 원고 수정. 자, 그다음 리을 볼까요?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는 우리나라의 법정 강제 인증이다. KC 인증이야. KC 인증은 자, 우리나라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제품의 안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을 옛날에 받았어.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국가통합 인증, KC 인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법정 강제 인증이야. 통합하는 우리나라 국가통합 강제. 당연히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허권, 디자인권이 됐을 때 출원수 순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와 C 기업 중 A 기업이 가장 많이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야. A 기업. 특허권이죠. 자, 특허권. 권리 존속 기간. 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도 20년. 그쵸? 자, 그런데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어때요?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10년이 되는 날. 이거는 실용신한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A와 C 기업 중이 B 기업이 가장 많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요겁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10년씩 갱신할 수 있는 거는 상표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도 들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A와 C 기업의 업종은 관련 특허 및 표준화를 선점해야 된다. 보통 이런 것도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이거를 특허를 취득을 했으면 이거를 또 표준화할 수 있게 선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 그래서 디귿만 정답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탄소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뭐 탄소에 관련된, 탄소 관련된 내용이야. 자, 탄소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오염 물질이야.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지구.

지구 온난화의 주범물질이야.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거에 관련된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의 사용을 조금 규제하기 위한 협약, 그게 바로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그리고 파리 협정들이 있죠. 선생님이랑 국제협약에서 배웁니다. 근데 바젤 협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바젤은요,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물의 이동을 서로 허락을 받고, 요런 협약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국내 현황에 따르면 신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현황에, 여기 보면 국내 현황은 탄소 배출 주요 대상 품목 중 철강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철강공업 관련 업체에서 뭐를? 태양광 발전소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돼 있어.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자연을 이용했다. 재생되네? 재생에너지라고 외워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에너지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재생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주요 대상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생산하는 공업. 이 제일 많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은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 뭐야? 다 철강 관련된 거죠. 주요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철강공업이잖아. 철강공업은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철강 제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다. 철강공업의 특징이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디귿만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과 10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품 생산 계획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철 원판을 생산하는데 강판이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안과 2안이 있는데 가공을 할 때, 자, 요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가 8개 생산하게, 아니면 여기 한판 제작하는데 9개가 생산되게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9번입니다. 위 제품 생산 계획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중간재는 압연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자, 이거 철강 제품이잖아. 보통 우리는 재선 과정을 통해서 선철을 뽑아내고 이거 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재강 과정.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 재강을 통해서 액체 상태를 고체로 굳히는 연속 추조, 연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압연 과정을 거치는 철강 제품의 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연은 이렇게 압연기를 통해서 이 슬래브를 이렇게 강판을 만든 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압연입니다. 압연. 그랬을 때, 자, 기억을 보면, 기억에, 자, 압연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중간재 생산을 위한 재료는 연주 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이 연주, 연속 주조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이 슬래브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 철강 공업에서 나온 것들은 다 기초 소재에 들어가죠. 이런데, 자, 자동차, 조선 다 기초 소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까요? 철강 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 조건이 아니지. 철강 공업은 대부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바뀌는 얘는 뭐다? 적환지. 적환지 지향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기역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 조건에 따라 위 계획서의 강철 원판 생산 시 1일 생산량에 적합한 가공 방법을 찾는 거야. 소요 시간까지 찾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을 보면 제품명 강철 원판의 1일 생산량이 720개야. 720개 이랬을 때 가공 방법 중에 1안과 2안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 기준을 볼게요. 고철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최소화.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볼까요? 1안은 자, 8개. 한판 제조에 8개가 나옵니다. 2안은 몇 개야? 9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20개. 1일 생산량이 720개니까 자, 1안 같은 경우에는 720개 나누기 8개를 하면 90개. 자, 90번을 돌려야 됩니다. 그쵸? 자, 2안 같은 경우에는 자, 720개 됐을 때 9개가 나오니까 9개, 그러면 80개. 80번을 돌려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한번 볼까요? 판당 발생 고철량이 있어. 고철량. 얘는 7kg, 얘는 8kg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7을 했을 때 630kg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곱하기 8kg이잖아요. 그래서 8을 했을 때 얘는 640kg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준이 고철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죠? 630. 이게 더 적은 거네. 그래서, 아, 이란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야. 자, 그랬을 때 관련된 시간, 발생 시간을 보면, 자, 90인데, 한판 돌리는데 보통 2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90 곱하기 2 해서 9, 2, 18, 180분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얘는 몇 시간이죠? 3시간이 됩니다. 3시간. 3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1안, 3시간.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중화학공업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이번에 수능 실전 문제 4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입니다. 4강이에요. 6번과 7번의 세트형 문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공업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자, 표 같은 경우 A 공업의 변화야. 자, A 공업의 시기별로 나와 있는데 A 공업이 보면 보통 면 방직기계, 방적기 방직기를 발명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패딩 등판 내부에 GPS 기반 장치까지 막 들어가 있다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면 얘가 패딩은 우리가 의류잖아요. 섬유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 보면 중세 산업사회는 수 공업 시대였어요. 그리고 면직물의 수요가 영국에서부터 18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에 한계를 느끼자 나왔던 게 뭐야?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발명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방적기 방직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방적기 방직기. 이게 바로 근대 산업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볼게요. 기업. 노동 집약적 공업에 해당한다. A 공업에 대한 거. A 공업은 섬유 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섬유 공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공업이지만, 자, 경공업은 중화학 공업에 비해서 자본이나 기술이 조금 더덜 들어가지. 그리고 대부분 노동이 더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 집약적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공업에 해당한다. 섬유 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비내구재에 해당한다라는데 생산품이 우리 섬유 제품이었어요. 자, 섬유 제품. 그 우리는 선생님이랑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여기 있는 내구, 그러니까 내구성이라는 말은 오래고 견딜래. 오래 견디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업 일반에서 일반적으로 내구재는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게 바로 내구재입니다. 그 외에 식료품이라든가 섬유 관련된 건 비내구재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는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뒤급 볼까요?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소비재 산업에 해당한다. 섬유공업은 소비재죠. 호프만은 생산재냐 소비재냐 요거를 가지고 물었어요. 이두개 중에서 자 소비하는 거잘 보시면 생산재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소비재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은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방적기, 방직기가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근대 산업사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수공업자들이 이익단체인 길드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 장인. 수공업자들이 여기에 말하는 게 장인이었죠. 장인과 그 밑에 도제가 있고, 장인들의 이익단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조합 길드라고 했죠. 이거는 중세 산업사에 나왔던 시기죠. 나왔던 내용이죠.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린 보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나시계에 발명된 패딩은, 자, 나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요게 GPS 기반 장치가 붙어 있어서, 자,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시계에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은 플랫폼을 한번 볼까요? 나시계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지 A 공업 분야의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야. 이 빅데이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얘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0: 가격이랑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이런 즉각적인 수요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게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자, 다음은 검색 엔진의 한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 내용 보면은 무슨 에너지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인제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한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가공 활용한 스마트팜 온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하된 농작물이 소비자의 높은 반응을 얻으며 친환경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땡땡 기업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온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친환경 분야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이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거를 활용하고 있대요. 자, 그 폐기물인 거죠, 폐기물. 그래서 땡땡 기업은 생산된 토마토 중에서 100kg은 지역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업. 이 가는, 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가 되겠죠? 폐기물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폐기물 에너지는 신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 요거를 묻는 겁니다. 자, 폐기물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 전지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에너지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재생에너지 8가지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 해양, 뭐, 이런 거는 우리 친구 다 알아. 그쵸? 맞죠? 자, 그런데 바이오 에너지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까지 합쳐서 8가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폐기물 에너지는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땡땡 기업은 사회적 책임 단계 중 자선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거 자선적 책임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보통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 경제적 책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법적 책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윤리적 책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의 뭐 이제 소비자의 뭐 품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일단 다 해. 책임을 다 해. 그런 뒤에 기업의 경영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자선적 책임을 합니다. 자선적인 내용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선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디귿 보면. 디귿. 땡땡 기업은 에너지 기술과 환경 기술을 융합해서 경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기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환경 기술을 융합해서 경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어때요?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1단원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1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감이 됐을 거예요. 자, 우리 공업일반 어때요? 통합형 문항입니다. 단원 간의 통합, 단원 내의 통합.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단원 끝났으니까 우리 2단원 새로운 시작을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원 퍼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0: 현학쌤, 오늘은
1: 네.
0: 추리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1: 네.
0: 하거든요. 혹시 추리 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리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어머,
1: 네.
0: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1: 네.
0: 어머,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1: 진심으로?
0: 하죠. 자.
1: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1: 네.
0: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듀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1: 네.
0: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 네.
0: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1: 네.
0: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1: 뾰족하죠.
0: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1: 아,
0: 요런 거
1: 네.
0: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1: 네.
0: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계예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1: 네.
0: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0: 아,
1: 들어봤어요.
0: 진짜? 자, 들어봐요.
1: 네.
0: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1: 네.
0: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밀실 너무 좋아해요.
1: 네.
0: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1: 네.
0: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1: 네.
0: 전문이 열려있는 2층에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네요.

0: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네.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래서 네. 소리 지니까 딸은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네. 그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로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 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네.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네.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이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네.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네. 왓슨은 사실은 그 군 참전을 했었던 네, 군의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실을 조금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네.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지 네.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네.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잡은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 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0: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왔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아,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비유수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 제 주된 업무잖아요. 네.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AI가 내 글쓰기 이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것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 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네.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 되게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을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맞아요.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기로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폭치기로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1: 적이 많으니까
0: 원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0: 네.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거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쳐.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 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 책보다.
1: 독특한 사람이에요.
0: 그죠? 근데 아,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 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이라도 열심히 관찰하는 게 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도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 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0: 그런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셜록 홈즈는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를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전일은 어때?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1: 그죠.
0: 문제풀이의 쾌감을 느낄 수가
1: 네.
0: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먹히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작품
1: 맞아요.
0: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1: 정말로.
0: 없어.
1: 네.
0: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1: 네,
0: 마음
1: 맞아요.
0: 합시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별로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0: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1: 얘기하시죠?
0: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귀 받는 거
1: 네네,
0: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귀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귀를
1: 오, 네.
0: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뒤펜, 홈즈, 그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뒤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뒤펭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뒤펭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뒤펭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별론데. 약간
1: 나보다
0: 이런 거,
1: 아는데.
0: 나보다 안 했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푸아로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에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의 씨가 이상의 꽃이 되고 이상의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1: 네.
0: 뭔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1: 네.
0: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1: 네.
0: 이 사람은, 근데 푸아로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테인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 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네. 그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여기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네.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어스 크리스티가 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다불다불 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다음에 한여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오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1: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무대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렇죠.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 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 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범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나한테 배시몬의 법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대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 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쪽에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 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추리소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추리소설을 봐요. 현생은 사실 잘 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 또 재밌어. 왜냐하면 추리소설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 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이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추리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에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에 있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도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0: 재혼을 하게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영문학과도 충분히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0: 맞아.
1: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1: 그렇죠. 그럼
0: 범죄심리학.
1: 이제 프로파일러나 이런 꿈꾸는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1: 네.
0: 심리학도 괜찮다.
1: 네,
0: 인간 그렇죠.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1: 네.
0: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 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1: 네.
0: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 거야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수리술의 트렌드예요.
1: 네.
0: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1: 네.
0: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운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 소설을 한 번 더 읽혀볼 거예요.
1: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1: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디펜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이제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자전거.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5: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6: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5: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5: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6: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6: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6: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5: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6: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5: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6: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6: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

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논의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의 핵심 3인방,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회담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정해졌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했던 정말 강력했던 새 정치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까지 했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승전으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고작 4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얄타 회담하고 나서 두 달 만이었다고 하고요. 다음날 나온 신문기사인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대통령 주치 기록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1년쯤 전부터 수축기 혈압은 200이 넘었고요. 사망 직전엔 이미 30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보다 8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하고요. 1953년에 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었었고요. 어쨌든 정설은 대뇌 좌반구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를 문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연가 치고는 처칠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90세에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뇌경색이 생겼었고 돌아가실 때는 세 번째 뇌경색으로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사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력했던 정치인 3명이 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는 의학계 최초의 질 높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1948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레밍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검사도 한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는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최초 대상자들이 이미 다 사망하셨고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심혈관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관찰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혈압 약의 등장입니다. 프레밍엄 연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역학 근거를 제시했다면 실제 치료 효과를 증명한 것은 VA 연구였습니다.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현명 연구고요. Veterans Association Study라서 VA 연구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됐었었고요. 처음에는 이뇨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뇨 효과보다 사용해보니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혈압약으로 사용이 바뀌게 된 약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됐었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약제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가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혈압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프레밍엄 연구와 VA 연구가 고혈압 치료의 문을 열었다면 지난 60년 동안은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하고 깐깐하게 다듬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1977년만 해도 이완 기혈압이 105 이상일 때나 약물 치료를 권고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에 90이라는 기준이 정립된 것도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과 1993년의 일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더 엄격해서요.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습니다. 2018년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노인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혈압을 잘 조절하면 치매를 적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잘 증명되어서 고령이라고 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약물치료만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이해들 속에서 새로운 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셔서 청진기로 혈압을 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혈압이 치솟는 현상이고 하얀 가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백의 고혈압이 있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한 가정용 혈압계가 보급됐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잴 수 있었던 혈압을 집에서 편하게 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주 재는 가정혈압이 환자의 진짜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목표혈압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가정혈압을 치료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게 현대학계의 중론입니다. 연구자들도 아직 고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은 많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하나.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몸에 정말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피를 짜주게 되는데 이 힘 때문에 혈관에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혈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치가 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수도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쓰려면 상수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집까지 보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상수도관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물에서 물을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지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은 여러 가지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치매, 골다공증, 골절 같은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듣고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이거죠. 제가 고혈압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로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의 약 30에서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이 높으시다면 자녀분들도 고혈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혈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속하게도 나이 그 자체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0대 성인의 절반인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세가 넘어가면 수치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친구들 모인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 3명 중에 2분이 이미 고혈압 환자라는 이야기죠. 친구들 모이면 약 안 드시는 친구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되다 보니까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식습관 중요하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짠 음식 문제입니다. 짠 음식 드시게 되면 소금이 우리 몸에 수분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피가 더 많기 때문에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인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에서 6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내려가실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 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압 위험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나이라는 바탕 위에 나의 생활 습관이 켜켜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유전과 나이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매일 하는 운동량, 그다음에 내 생활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방법 첫 번째, 싱겁게 먹기입니다. 혈액량을 결정하는 게 소금,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 찌개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단짠, 이런 외식 문화 때문에 외식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쌀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거 말씀드리게 되고요. 셋째는 적절한 음주입니다. 술 드시면 술 드신 직후에는 혈압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한때 와인 한 잔은 고혈압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한 잔에서 잘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 소주 반 병, 한 병 이렇게 되니까 소주 반 병 이상은 독약입니다. 넷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일하게 돼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체중을 5kg만 감량하셔도 수축기 혈압을 4에서 5mm 머큐리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주로 말씀드리고요.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150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이 5에서 8mm 머큐리 정도 낮아집니다. 15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2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주 5회 하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심내혈관 질환이 높기 때문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혈압이 처음 진단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하시고 약 먹을지 말지 결정

하게 되는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조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드시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꼭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머리가 아파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아니고요.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손상된 합병증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소일후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혈압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용량과 종류는 좀 조절하거나 심지어는 끊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전과 나이가 상당 부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혈압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자주 재는 혈압이 더 좋습니다. 병원 오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적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식사하시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대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시간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약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워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고혈압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한 조절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4개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혈압 조절률은 62%에 달합니다. 선생님들도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환자분들도 혈압을 열심히 조절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부에서도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조절하시면 충분히 혈압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 속의 지방의 위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Hi, children.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Are you hungry?
2: I'm starving. What's for dinner?
1: How about noodles?
2: I want curry and rice. I want some meat, too. And let's eat some cake for dessert, please.
1: No problem.
0: 대화 잘 들었죠?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Starving, curry, meat, dessert, problem. 다섯 개의 단어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첫 번째, starving. Starving. Starving은요, 막 굶주린, 즉 배가 몹시 고픈. 친구들 그냥 배고프면 I'm hungry 그럴 거잖아요. 아, 배고파 죽겠어. 이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는 starving이라고 표현해요. Curry. Curry. 우리말로는 카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urry. Curry 이렇게 표현해요. Meat. Meat. E-A 만났어요. E 하고 소리 길게 내주세요. Meat. Meat는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생선 이렇게 고기류를 meat라고 표현해요. Dessert. Dessert. Dessert. 우리말은 디저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dessert. Dessert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뭐 식후에 먹는, 밥 먹고 나서 먹는 달콤한 거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저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Problem. Problem.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 수학 문제도 될 수 있고 문제, 고민거리 문제 이런 것도 problem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발음은 problem. Problem.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가 물어봅니다.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 I'm starving. 배가 고프냐고요? 굶어 죽겠어요. I'm starving. 너무너무너무 고파요. What's for dinner? Dinner 기억하죠? 저녁 식사는 뭐예요? What's for dinner? How about noodles? 국수는 어때?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I want curry and rice. 국수 싫어하나 봐요. I want, 저는 원해요. Curry and rice. 카레랑 밥을 원해요. I want some meat too. 거기다가 뭐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Some meat. 고기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And, 안 끝났어. Let's eat some cake for dessert, please. Let's eat. 먹어요, 우리. Some cake. 케이크 먹어요. For dessert. 디저트로는 케이크 먹어요. Please, 제발요. 그랬더니, no problem. 아까 problem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no problem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야. 즉, 문제 없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흔쾌히 대답할 때 쓰는 말. No problem. 그럼 이 친구 뭐 먹게 되겠어요? 카레, 밥, 그리고 고기, 디저트로 케이크까지. 배부른 저녁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Topic World에 들어가서 Topic World 4 599 눌러볼게요. 친구들도 준비됐죠?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
3: I want some rice.
0: I want some rice. 저는 밥을 좀 원해요.
3: I want some meat.
0: 똑같은 문장인데 뒤에 원하는 것만 지금 바뀌었어요. I want some meat. 저는 고기를 좀 원해요.
3: I want curry and rice.
0: 오, 우리 대화에서 봤던 말. I want

0: curry and rice. 저는 카레와 밥을 원해요.
1: Do you want some milk?
0: 이번엔 물어보는 말. 한번더 들어봐요.
1: Do you want some milk?
0: Do you want some milk? 너 우유 좀 원하니? 마시고 싶니? 이런 뜻이겠지.
1: Do you want some noodles?
0: 아하, do you want some noodles? 너 국수 좀 먹고 싶니?
1: Yes, please.
0: Yes, please. 네, 주세요. 우리 그냥 yes보다는 네, 주세요. Yes, please를 붙이면 훨씬 공손하고 상대방 듣기에 좋은 말이 된다. 오,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저는 배가 고파요. 저는 케이크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친구들, Let's talk 하고요. Step 2, 에피소드 17 찾아봐요. 우리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Hi, hello, hi, hello.
2: Are you hungry?
0: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물어봤어. Are you hungry? 물어봤어요. 네, 저는 배가 고파요. Yes, I'm hungry. Yes, I'm hungry. 꼬르륵 꼬르륵
2: I have some cake and chocolate. Do you want some?
0: 케이크랑 초콜릿 나눠주나 봐요. Do you want some? 그랬는데 저는 케이크가 좀 먹고 싶네요. 그러면 I want some cake. I want some cake. Please 붙이면 더 좋고요.
2: Here you go. Try some.
0: 먹어보래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먹어봤다고 하고 초코케이크 맛있겠죠? 이것은 맛있어요. It is delicious. 이런 좋은 표현도 있고요. 조금 귀엽게 It's yummy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은 delicious 해볼게요. This is delicious.
2: Tell me if you want more.
0: Yes, please.
2: Talk to you later.
0: Bye.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펭수와의 대화까지 성공했어요.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배고프다는 표현 아까 재밌는 거 기억나죠? Starving. 이렇게 배고픔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배고픔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알려줄래? I'm hungry. 나 배고파. I'm starving. I'm starved. 나 너무 배고파. I'm famished. 나 너무 배고파. 오, 좀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봤던 것들도 나오죠? 자, I'm hungry.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자주 쓰는 말, hungry. 나 배고파. 이건 그냥 뭐 배가 고프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면 아까 봤었던 starving 또는 starved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starve라는 말 뒤에 ing 또는 d 다 붙일 수 있어요. I'm starving. I'm starved 하면 나 완전 굶주렸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의 표현, famished. famished. I'm famished 하면 나 너무 배고파. 이런 뜻될수 있겠네요. 다양한 표현, 내 입맛에 맞는 표현 찾아서 우리 친구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I'm starving. 오늘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맛있는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네요.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매일 하는 말 영어로 먼저 바꿔보는 게 영어 잘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꼭 시도해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다 보니까 막 찌릿찌릿하죠. 오,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널려있는 것인데 되게 아리송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따라서 보면 또 복습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잘 이해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 배우면서 최대한 여러분하고 한번 전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 전기현상을 처음에 딱 경험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 탈레스라는 철학자이자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했다? 오, 호박 광물을 닦다 보니까 따끔따끔하네? 먼지가 더 잘 달라붙네.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왜 이렇지라고 생각했고 이후에 아 그게 정전기라고 밝혀졌고 이것저것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그 호박 광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모기가 갇혀있는 노란색과 광물이다. 그렇죠? 그 광물을 그 당시 언어로 하면은 일렉트론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 이 전기현상을 경험했던 그 탈레스 그 발견의 업적을 따가지고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전자가 전기현상을 일으키네? 전자를 단어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발견했던 그 호박 광물에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전자도 영어로는 일렉트론이라고 불리게 됐답니다. 해서 그 처음에는 흐르는 전기, 어떤 연속적인 전기 흐름보다는 일시적이고 짧은 전기 흐름만 봤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다 보니 또 물리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일시적인 전기현상이 아니고 이 전기현상들을 어떻게 모을 수는 없을까? 모아가지고 보관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서 1700년대 중반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전기현상을 모으는데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유리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금속 막대를 넣고 정전기현상을 일으켰더니 거기다가 전하가 저장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을 이름을 따서 최초의 전하 저장 장치, 즉 최초의 배터리라 봐도 되겠다. 그렇죠? 그 최초의, 처음의 이 전기를 어떻게 축적하는 이 도구, 최초의 축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이덴 대학교의 연구진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라이덴 병이라 부르는데 혹시나 이것이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라이덴 병. 되게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해서 이 축전기란 게 뭐냐면 바로 전기를 축적, 모으는 장치예요. 따라서 축전기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바로 뭘 저장하냐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아는 그 왜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건 반짝 터진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전하를 빵 모아서 빵 방출해버리는 그런 도구가 주로 축전기인데 사용하는 방식은 이따가 우리 다루도록 하고 일단 축전기의 기본 정의와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축전기의 종류에는 평행판 축전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평평한 모양의 금속판이 있다. 그렇죠? 이 평평한 모양의 금속판을 두 개 마주보게 둔 다음에 여기다 건전지를 연결해요. 그럼 플러스 극에는 이렇게 플러스 하나가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하나가 모이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논리는 이따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일단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정도만 압시다. 이렇게 해서 평행판을 각각 전극에 연결해가지고 전하를 모으는 도구가 평행판 축전기고 얘는 원통형 축전기입니다. 원통형 모양으로 생겼죠. 이 원통형 축전기를 딱 분해해보면은 요 안에 이런 금속판이 돌돌 말려 있어요. 말려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얘는 지금 금속판이 날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 말려 있으면 계속 두루마리 휴지를 말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 면적이 되게 넓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이 그림으로만 보면 되게 조금 추상적이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잘 봐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검은 색깔. 이 검은 색깔 도구를 보시면 이게 바로 축전기거든요. 오, 보이시죠? 이 모양이 지금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리가 두 개가 있고 검은 색깔 모양이 보이죠? 자, 얘를 이 검은색 필름을 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캡이 쓰인 이런 축전기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또 알루미늄 캡을 벗길 수가 있겠죠. 벗기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알루미늄 캡이 벗겼고요. 여기를 분해를 해봅시다.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금속판이 돌돌 감긴 모양이 나와요. 자, 중간에 황토색은 종이고요.
이 종이와 또 그다음 종이 사이에는 이렇게 금속판이 돌돌 말려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우와, 이 조그마한 원통 안에 이런 금속판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여기 보이죠? 여기 금속판 하나, 또 여기 금속판 하나. 이렇게 여러 장의 금속판이 이렇게 나란하게 돌돌 감겨 있는 구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원통형 축전기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통형 축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그마한 원통 속에 감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금속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 금속판의 면적은 뭘 결정하냐면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오! 전하를 물을 담고자 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조그만한 그릇에 물을 담는 것보다는 큰 그릇에 물을 담는 게 훨씬 더 물이 많이 담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담는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릇이 넓어지는 것과 같아서 이 원통형 축전기가 어떻게 아주 큰 이점을 가진다. 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전자 제품들 속에 이런 축전기가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콘덴서라 부르는데 이런 제품들 아마 여러분 혹시나 전기전자공학과 이쪽 전기 파트 쪽에 혹시나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해서 선생님 보여준 이 분해하는 거 한번 분해된 거잘 보세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막 철이 감겨 있죠. 이런 구조들. 이게 바로 축전기 구조가 되겠고 한번 여러분도 잘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직접 눈으로 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전하를 도대체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얘가 전하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전류 흐름과 전이차와 이런 개념들이 계속 누적돼서 들어와요. 해서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지만 우리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축전기를 충전하는 과정, 즉 전하를 모으는 과정을 충전이라 부르고요. 축전기가 전하를 잃어서, 즉 전기 에너지를 흘려 보내는 과정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방전이라 부릅니다. 모으는 과정은 충전. 오케이. 그 축전기가 전하를 잃는 과정, 즉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겠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방전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자, 충전 과정을 볼 텐데, 자, 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선생님 계속 비유를 쓰죠. 비유가 조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아서 그래요. 한번 봅시다. 또 우리 뭐가 있냐면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 물레방아. 그놈의 물레방아가 계속 나온다 그쵸?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탱크가 있어. 물탱크. 오케이. 물탱크. 자, 여기 물탱크가 있고 이제 구조를 조금 바꿔서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어. 펌프. 펌프가 있고 밭에 이제 물탱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 잘 그렸다 그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을 쭉 퍼올려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펌프가 될 거냐, 펌프. 나 처음에 여기에 물레방아하고 물레방아로 물을 보내는 과정, 이물 막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물탱크가 되겠죠. 물탱크. 이 물탱크에다가 물을 쫙 끌어올릴 겁니다. 누가? 펌프가. 자, 펌프가 가동을 해요.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 물을 쫙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 그러니까 물의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물의 위치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가 너무 중요한데. 자, 끌어올려. 끌어올리다 보면 여기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괜찮아. 물의 양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너무 많네. 그럼 그러니까 펌프가 물을 올려주는 퍼올려주는 힘하고 힘 있고 그다음에 물이 점점 쌓이다 보면 물이 또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중력 힘이 작용하겠죠. 오, 그거야. 펌프의 힘하고 이 물이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이 힘, 이 힘이 같아져 버리게 된 펌프가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펌프 작동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딱 이걸 풀게 되면은 물이 쭉 내려오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축전기랑 똑같은 원리인데 첫 번째 중요한 지점 잘 봐요. 물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 물은 새로 추가가 되거나
추가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멸이죠. 소멸되지 않았고 어떻게 있는 물이 순환될 뿐입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서 물이 쭉 올라갈 때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증가할 수 있냐면 펌프가 물을 밀어 올려주는 힘과 즉 펌프의 힘 펌프의 힘과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니 물이 오케이

물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님. 되돌아가려고 하느님. 오케이. 가려고 하는 힘. 요것이 딱 똑같아지는 그 순간에는 펌프가 이제 물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이두 가지. 물은 추가가 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힘하고 다시 물이 되돌아가려는 힘이 똑같아지는 순간 펌프를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물이 가득 차게 되겠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측정기로 가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갑니다. 여기서 펌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펌프는 바로 이 전원 장치. 얘가 바로 펌프가 됩니다. 펌프. 전원 장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축전기가 뭐냐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오케이. 물 탱크겠죠. 물 탱크랑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전기하고 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그치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서 자, 충전 전입니다. 일단은 금속판은 이 금속판 사이에, 금속판 자체에 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고르게 분포돼가지고 중성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중성 상태. 즉, 금속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이제 딱 스위치를 닫았어.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플러스 극과 여기 마이너스 극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바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전기장. 오케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려가지고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장이 작용하네? 그럼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힘을 받게 됩니다.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바로 전기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미 여기 있던 자유전자들이 요 전위 때문에 이 전기장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점점 어떻게? 전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있던 전자들이 또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는 힘을 받기 때문에 전자들이 차곡차곡 여기 쌓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게 되고 왜? 중성 상태에서 전자들이 하나씩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점점 강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중간 점검.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 얘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자, 빨간색은 이 배터리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빨간색은 배터리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 자, 이제 잘 보세요. 얘가 플러스가 될수록 이 플러스, 즉 축전기가 또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또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즉 배터리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과 축전기가 만들어주는 이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어버리겠네. 맞습니까? 반대가 되죠. 자, 이때 그럼 전하가 플러스가 점점 더 강해져. 전자가 계속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기서 플러스가 점점 더 강해지다가, 즉, 물탱크로 따지면은 물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물이 다시 펌프한테 미는 힘이 강해지다가,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른쪽 그림이죠? 최종적으로 여기서 밀어주는, 즉, 축전기가 만들어주는 이 전기장과 배터리가 만들어주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지는 순간, 어? 전기장이 서로 반대로 똑같네? 그럼 이 전자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게 되겠다, 그쵸? 해서 전자 이동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완전히 충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즉,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배터리가 만드는, 자, 배터리, 전원장치죠. 배터리가 만드는 전기장, 오케이? 이 전기장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은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 그쵸? 축전기, 축전기죠. 축전지가 아니고. 이 축전기의 전기장, 이 전기장이 똑같아지는 순간 방향은 반대네. 배터리는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축전기는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같아져 버리니 전자는 어떻게 된다? 오? 전기장의 세기가 바로 전기력을 만드는데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똑같네? 그럼 바로 전기력을 못 받아가지고 전자들 흐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충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배터리가 만드는 전기장은 바로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인데, 또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쪽이에요.

이죠. 이두 방향이 똑같아져 버리니 전하가 움직임이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치 어떻게? 물 펌프가 물을 올려주는데 이 펌프가 밀어주는 힘과 물이 다시 가려고 하는 힘, 요 힘이 같아지는 거죠. 왜? 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요거를 아셔야 돼. 오케이? 자, 이때 우리 배운 거가 있습니다. 자, V는 ED. 즉, 전기장의 세기는 뭘 결정한다? 전위를 결정합니다. 그쵸? 전위차.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는 거고,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는 것은 전위차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요 축전기 사이의 전위차, 이 전위차가 배터리의 전위차랑 똑같아지는 순간 완전 충전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서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 회로 위에서 전위의 차를 못 느끼는 상황이다. 그렇죠? 여기와 여기와 전위가 똑같네. 전위가 똑같으니까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못 느껴. 그럼 전자가 안 움직여. 그럼 요 금속판과 이 배터리의 플러스 극이 전위가 똑같네.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판의 전위가 똑같네. 그럼 여기서 전위차가 V네. 여기도 전위차가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터리의 전위차와 축전기의 전위차가 똑같아지는 순간 충전이 멈추게 된다. 이걸 보고 완전 충전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 축전기에 대해서 이해했으니 또 이제 한번 더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 바로 충전하는 걸 이해했으면은 축전기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전 과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방전 과정. 자, 봅시다. 자, 방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전. 자, 이 상황이에요. 방전은 뭐냐면 전하를 방출하는 과정이겠죠. 자, 이제는 여기서 얘가 완충된 이 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이 바뀌었죠. 오. 그러면 아까 그 회로에서 배터리는 또 다른 자기 자신처럼 전원 역할을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복붙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요 상황. 자, 요거를 이제 충전된 상태의 축전기를 저항에다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높은 거다, 그쵸? 마이너스 극 쪽이 전위가 낮은 겁니다. 전위는 플러스 1쿨롱, 양전하가 느끼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였고,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전하는 하늘로 느끼고, 즉,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일수록 전위가 낮은 겁니다. 자, 이때 딱 연결하는 순간 전기장이 걸리겠죠. 어떻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기장이 순식간에 걸립니다. 전기장. 오케이.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된다? 전자 이동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에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전자가 슬슬슬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어떻게 된다? 저항을 지나겠지. 이 저항을 지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전자 입장에서 저항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이 저항을 지나면서, 자, 전기력에 의한,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다, 그쵸?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 가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죠.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이 저항에서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렇게 방출되게 되는 거죠. 즉,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바로 방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 배터리 충전할 때 기억날 겁니다. 그쵸? 충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원래는 중성 상태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 놨다.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원래는 중성 상태인데, 여기는 전자를 똑 떼가지고, 어디로? 마이너스 극 쪽에 똑 붙여놓고, 또 얘를 떼가지고, 마이너스 극 쪽에 붙이고, 또 여기서 전자를 떼가지고, 마이너스로 붙이고, 또 전자를 똑 떼가지고, 마이너스로 붙여. 그러면, 전자를 새롭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요 왼쪽에 극판에서 전자를 떼가지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판에다가 딱 붙이는 경우밖에 안 돼요. 즉, 전자는 아까 물 펌프하고 똑같아요. 물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오, 원래 있는 물이 순환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원래 플러스 극, 저 왼쪽 극판에 있던 전자를 떼가지고 마이너스 극판에 붙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그 둘을 떼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떼놓다 보니까 떨어져 있네? 그럼 기회만 되면 다시 만나려고 하겠죠. 그겁니다. 떼놓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딱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부터 전자가 쑥쑥쑥 이동합니다. 이게 방전된 상태고, 언제까지 이동하냐? 전자가 이동하다가 이 전이차,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이동하게 되고, 이때 이제 완전 방전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충전된 상태일 때, 방전할 때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쭉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완전 방전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축전기의 원리가 되겠고, 자, 축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점검합시다. 자, 봅시다. 축전기를 충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자, 방전하는 과정이 있었대. 그렇죠? 맞습니까? 자, 충전하는 과정은 축전기 기온이 이렇게 평행판 두 개를 겹쳤고요. 여기에 뭘 붙이냐면은 딱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쌓이게 되겠고, 마마 쌓이게 되겠다. 그렇죠? 자,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또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충전 중일 때는, 자, 충전 중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게 되겠죠. 흐름. 자, 근데 충전 완료, 완충. 오케이. 완충되었을 때는 더 이상 전자가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완충되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방전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전 중. 방전 중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겠죠. 오케이. 흐릅니다. 근데 방전 완전. 완전 방전이죠. 자, 완전 방전이 되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요 기억하시고요. 충전하는 과정은 전자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 배터리가 이 플러스, 이 왼쪽에 있는 극판에서 전자를 똑 빼가지고 여기다가 또 올려주는 과정. 펌프가 물의 위치를,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듯이 이 전자를 똑 빼가지고 붙이는 과정. 똑 떼서 붙이는 과정, 똑 떼가지고 붙이는 과정이 배터리가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를 분리하는 과정이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되겠다. 그래서 전하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놓은 상태를 충전이라고 부르고요. 분리된 전자 전하들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방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이라는 개념이고, 이제 조금 더또 너무 중요한 내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자, 짜짜짜. 또 재밌는 내용이, 재밌는 내용. 봅시다. 자, 이거 봐요. 평행한 축전기에서 여기 지금 나란하게 평행하게 보이죠? 평행한 축전기. 여기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은 전하가 이동해가지고 원래는 중성 상태인데 인위적으로 나뉜다고 했다. 그렇죠? 마치 다시 비유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둘을 떼놓아가지고 다른 곳에 두는 것처럼 원래는 축전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조화롭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섞여 중성 상태였어요. 근데 이 한쪽 극판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떼가지고 뚝 떼서 분리해놓은 거예요. 분리해놓은 거. 맞죠? 뚝 떼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전하를 분리해놔서 서로 사이에 전기력을 만들어서 여기 사이에 그럼 전기력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충전, 축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인데 지금 딱 완충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충전된 상태인데 왼쪽 극판에는 플러스 극이 만들어져 있고 마이너스 극판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완충시켜놓고 나서 이 도선을 끊었어. 끊어도, 잘 봐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또 서로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전기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서로는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충전시켜놓고 전원장치를 분리해도 충전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또 전원장치에 따른 저항에 연결하게 되면 방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축전기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변수들을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전압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해. 일정한 상황에서 금속판이 간격을 줄입니다. 자, 이제 약속을 할게요. 이 간격을 편의상 D라고 두고, 이 금속판의 면적을 S라고 둡시다. 이제 기호로. 자, 그러면

금속판의 간격을 줄일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전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금속판의 간격을 줄이는 거죠. 자, 간격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여러분. 간격을 줄이게 되면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뭐가 강해지냐면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왜? 잘 봐요.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 배웠다시피 R 제곱분의 KQ, 어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이는 순간 전기장의 세기가 확 증가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알아. 잘 봐요. V는 E라는 식에서 자, 요둘 사이에 지금 전압은 일정하다고 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V는 픽스, 일정한 상태에서 이 간격을 줄이게 되니까 뭐가 증가하게 되냐?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지. 맞습니까? 자,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전기장은 결국은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말은 전기장이 증가하네? 오? 금속판의 간격이 줄어드니까 전기장이 증가하네? 이 말은 전하량이 증가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자, 쌤, 그러면 이 금속판 간격 줄이는 거 말고, 이거 보자. 면적을 변화시켜 보자. 자, 봐봐요. 면적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제. 면적을 증가시켜. 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판 자체가 넓어져요. 물리적 공간이 넓어진다고. 판 자체가 넓어지면 당연히 그만큼 자유전자 수도 많을 거고, 그만큼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즉,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축전기 보여드렸다, 그렇죠? 거기서 원통형 축전기의 장점이 원통으로 막 돌돌돌 감았기 때문에 부피에 비해서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감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넓어질수록 무슨 장점이 있냐? 바로 충전되는 전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잘 봐요. 전하량은 극판 사이 간격에는 반비례해. 간격이 줄어들면 전하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면적에는 비례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전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조건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두 번째. 자, 이 상황 더 들여다보기 상황에서는 전압은 일정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를 일정하게 두고 싶냐면 자, 극판 사이 간격 D를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V를 변화시켜 봅시다. V. 즉, 오? 요 전위차, 이 전압, 축전기 사이에 걸어주는 이 배터리의 전위차, 이 전위차가 변하게 되면 전하량은 어떻게 변할지를 보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 봐요. 우리 조금 전에 공식에 보게 되면 V는 ED였어. 그쵸? 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즉, 물리적인 넓이라든지 축전기의 구조다, 그렇죠? 축전기의 극판사의 간격이라든지 요 넓이를 고정해두고 전위차만 딱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를 고정시켜두고 얘를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얘도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이때 V는 ED, 1 플러스 1 콜롱이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기억나죠? 제일 처음 전기장 배울 때 여기서 전하 움직이는 거 기억나죠? 그렇죠? V는 ED. 따라서 얘가 일정할 때 얘가 V가 증가하면 E도 증가하네? E가 증가하면 Q가 증가하네? 따라서, 아, V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전하량 Q가 증가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축전기의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어. 자,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냐? 자, 금속판 사이 간격에는 반비례해요. 얘가 작아질수록 Q가 커지니까. 근데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해. 그릇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전하가 많이 모여. 그리고 그 극판 사이에 걸어주는 배터리의 전압, 전위차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하량이 커지게 된다. 자, 이 공식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요거는 우리 문제 풀때 많이 쓸 겁니다. 전하량 Q는 D에 반비례해. 넓이 S에 비례해. 극판 사이에 걸어주는 전위차에 비례해. 요거 두 개의 곱이 비례한다는 사실 딱 점검해 주시고 알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에서 이제 물리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 그 내신 기초 문제에 보면 축전기 문제보다 회로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다안 풀었던 12, 13, 14, 15그 문제들을 이번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축전기에 대한 문제는 실전 문제, 1등급 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많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2번, 내신 기초 문제 1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전압이 12V인 전원, 12V인 전원, 그리고 가변 저항. 자,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값이 변할 수 있는 저항을 말합니다. 가변 저항, 그리고 저항값이 1옴인 저항 A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R0일 때, 아, 얘가 R0일 때, 오, A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9W이다. A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다? 9W이다. 이걸 물어봤네, 그쵸?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한번 잘 봐요. 자, 가변 저항값, 다시 말하지만 저항값이 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변화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 느낌 가지고 가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기억. 얼제로는 3옴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조건을 봅시다. 지금 얘는 가변 저항과 A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직렬 연결해서 소비 전력은, 자,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저항비가 소비 전력비다. 따라서 저항비는 무슨 비다? 소비 전력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비다? 전압비. 언제? 직렬 연결일 때. 자, 이걸 활용할 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옴짜리인 A에 9W의 소비 전력이 소비가 됐다는 것은 P는 얼마가 된다? I제곱 R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또는 R분의 V제곱이라 본다면, 여기서 1옴짜리 저항에 9W의 소비 전력이 딱 소비됐기 때문에 요 공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잘 봐요. 1옴분의 1옴이다. 그냥 숫자만 적을게요. 계산의 편의상. 1분의, 자, V제곱 보니까 전압을 제곱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9W가 됐네. 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3V의 전압이 걸려야지. 따라서 A한테 걸리는 전압은 얼마다? 3V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그럼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알 수가 있지. 어떻게? 12V인데 직렬 연결해서 이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의 합과 같기 때문에 가변 저항, R0일 때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된다? 9V가 되겠죠. 따라서 R0는 3옴이냐? 그럼 이제 봐봐요. 전압비가 9대 3, 3대 1이죠. 전압비는 저항비다. 그렇죠? 따라서 가변 저항 R0는 얼마가 된다? 3옴이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오케이? 이어 갑시다.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은 8V냐? 오,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은 9V입니다. 9V. 그렇죠? 이어 틀렸어요. 뒤에 갑니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2R0로 바꾸면 2R0는 6옴이라는 소리겠죠. 6옴. 6옴으로 바꾸면은 A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9분의 121W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봐봐요. 소비 전력 구할 때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활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때 가변 저항 값을 2R0로 바꾸면은 이때 가변 저항 값은 6옴이다. 6옴. 6옴이고 얘 A는 1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합성 저항 값은 얼마냐면 7옴이라고, 7옴. 맞습니까? 7옴이 있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냐? 전체 전류를 알 수가 있지. 맞습니까? 전체 전류. I는 얼마입니까? R분의 V. 7분의 얼마가 된다? V. 12V. 따라서 7분의 12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이때 A에서 소비되는 전력 PA라고 줄까요? PA는 I제곱 R. 맞습니까? 그걸 활용해보자고요. 얼마가 된다? 49. 12제곱 144. 자, 여기서 I제곱 R이기 때문에 R은 1이죠. 그죠? A는. 따라서 곱하기 1 하게 되면 49분의 144W가 되겠다. 이게 바로 A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이다. 따라서 49분의 144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12번 직렬회로, 저항의 직렬연결회로 풀었고요. 자, 13번 갑니다. 13번 회로 보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 A와 가변 저항 B. 오, 나왔다. 가변 저항은 저항값이 변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 B를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하고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A의 저항값은 R이고, 오케이. 그리고 B의 저항값이 R0일 때 A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P0. 오호, P0. 그리고 B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3P0, 오호, 라고 바로 주어졌다. 그쵸? 소비 전력비가 1대 3. 좋아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 회로를 보자마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중간에 배터리가 있거든. 와, 헷갈리네. 그쵸? 근데 잘 봐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자, 병렬 연결은 전류가 나.

그리고 여기 B가 있어. B는 얼마냐면은 얼 제로.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 회로를 이렇게 등가회로라 부르는데 같은 물리량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회로를 바꿨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R은 A는 소비 전력이 P 제로. 얘는 얼마? 3P 제로라고 했다. 그렇죠? 자, A와 B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병렬 연결일 때 소비 전력 P 잘 봐요. A랑 B랑 서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둘다 전압 V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다 V가 똑같죠? 그러면 병렬 연결일 때 우리 소비 전력 구할 때 VI 그다음에 얼마다? I 제곱 R분의 V 제곱에서 병렬 연결에서는 이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 전력비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즉 소비 전력이 클수록 저항이 작은 거야. 그 말은 소비 전력이 1대 3이기 때문에 저항비는 3대 1이 돼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R 제로는 얼마냐? 3분의 R이 돼야 돼요. 저항이 3분의 1이니까 소비 전력이 3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R 제로는 3R이냐? No, R 제로는 3분의 R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갑니다.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냐? 자, 봐봐요. 전류는 이제 우리 병렬에서 잘 봐요. 병렬에서는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했고요. 오케이, 기억나시죠? 저항이 클수록 그만큼 방해꾼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곳으로 많이 가요. 따라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또 저항에 반비례하는 게 바로 소비 전력이었다. 그렇죠? 소비 전력 또한 뭐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잘 봐요. 저항비가 3대 1이야. 그럼 전류비는 1대 3이 되겠지. 따라서 A에 I라는 전류가 흐른다면 B에는 얼마가 간다? 3I라는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비율로 잘 따져주시고, 자, 3번, 아, D 갑니다. D은 B의 저항값을 2R로 바꾸면, B의 저항값을 얼마? 2R0다. 그쵸? R0가 아닌 2R0. 즉, 3분의 R이 아닌 얼마? 3분의 2R로 바꾸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바꾸면 A와 B의 소비 전력의 합은 2P0냐 물어봤거든? 잘 봐요, 여러분. 얘의 저항값을 증가시켜도 A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변화가 없어요. 왜? 잘 봐요. A는 여전히 저항값은 R로 똑같아. 전압 또한 원래 전원장치의 전압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죠. 따라서 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A에서의 소비 전력은 P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 저항값이 두 배로 증가했으면, 자, 소비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하죠. 맞습니까? 저항값을 두 배로 증가시켰으면 소비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케이? 따라서 B의 소비 전력은 3P0로 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분의 3P0가 돼야 돼. 얼마가 된다? 2분의 5P0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합은 2P0가 아니고 2분의 5P0가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잘 풀어주시고, 병렬 연결에서 전류와 소비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 부분 핵심 포인트였다. 꼭 기억하시고요. 14번 갑니다. 14번. 자, 그림과 같이 저항 ABC와 전압 V인 전원으로 연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회로 이쁘게 나와 있다. 그렇죠? 이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은 I이고, 아, A에는 I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좋아요. 이때 B 양단의 전위차는 5분의 2볼트이며, 아, B 양단. 자, B죠. 그렇죠? 여기서 B 양단에 걸린 전위차는 얘가 V니까 5분의 2V랍시다. 좋아요. 이때 이고 A와 B의 저항값은 각각 2R이다. 이 상황이다. 그렇죠?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봅시다. 기억, C의 저항값은 2분의 3R이냐? 한번 봐봐요. 잘 보면은 V인데 여기서 전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쭉 가다가 나뉘어서 다시 합쳐. 그 말은 A와 B와 C, 저 얘들과 얘들은 지금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바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이라면 A 위에 여기 A에도 걸리는 전압이 V가 돼야 돼. 그리고 P와 C 통째로 걸리는 전압이 V가 돼야 돼. 각각 병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B와 C만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 일렬로 연결된 이 회로는 바로

뭐가 된다? 직렬이죠. 그렇죠? 아, A와 BC는 병렬이지만은 B와 C만 딱 보았을 때는 직렬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직렬에서 이 전압 B는 뭐가 된다? 저항비다. 그렇죠? 맞습니까? 직렬 연결에서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전압 B는 저항비다. 자, 그러면 이때 B와 C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 V이기 때문에 각각 전압의 합이 V이기 때문에 C에 걸린 전압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5분의 3? 5분의 3볼트가 돼야 돼. 5분의 2볼트인데 5분의 3볼트가 돼야지만 합이 V가 되겠다. 그렇죠? 5분의 2V, 5분의 3V가 돼야지만 합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B가 2대 3이네? 그럼 저항 B도 얼마가 된다? 2대 3이기 때문에 C의 저항값, RC라 둘까요? RC는 얼마가 된다? 5분의, 아래에 B의 2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3R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오케이? 이응 갑니다. B의 소비 전력 구하라. 자, B의 소비 전력은 B만 가지고 보면 되겠죠. 자, PB라 봅시다. PB. B의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 자, R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이다. 그쵸? 25분의 얼마? 4V 제곱. 따라서 25R분의 얼마가 된다? 4V 제곱이네. 이은 맞아요. 자, D급 봅시다.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분의 7I냐. 자, 전류계 A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지금 저항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에, 전체 전류. 즉, 여기 있으면은 요 회로만 흐르는 전류, 여기 있으면 요 회로만 흐르는 전류, 여기 있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전류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A는 지금 저항값이 2R이야. 자, 이 말이죠. A는 이렇게 2R인데 여기로 전류가 I가 흘러. 자, 근데 B와 C는 지금 R과 얼마? 2분의 3R인데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 돼. 그렇죠? 그럼 B와 C를 합쳐. R과 2분의 3R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얼마? 그치.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는 2분의 5R로서 이렇게 각각의 또 B와 C를 합친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제 병렬이다. 그렇죠? A와 BC 합친 거는 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에서 전류비는 저항에 반비례 한다.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저항비가 2대 2분의 5니까는 저항비가 4대 5입니다. 그럼 전류비는 5대 4가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 밑으로 흐르는 전류는 5분의 4i가 되겠고,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 플러스 5분의 4i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5분의 9i로 가는 거죠. 5분의 9i로 갔다가 i 5분의 4i로 나뉘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5분의 7i가 아니고 5분의 9i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A는 혼자 있고 B와 C만 보자면 직렬 연결, A와 BC를 보자면 병렬 연결. 요 회로 구조를 여러분이 잘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절대 실수 없이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자, 15번 문제 한번 갑니다. 그림은 저항값이 각각 R0, 3R0R, 여기 R0고 3R0고 R인 저항 ABC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다. 오케이. 일정한데 있다고 쳐요. 이때 A와 B에 걸린 전압은 각각 2V, 3V다. 2V다. 그렇죠? A에는 2V가 걸리고요. B에는 얼마가 걸리냐? V가 걸린대요. A, B. 오케이. 좋아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한번 봅시다. 자, A하고 BC 통째로 지금 병렬. 이 둘은 각각 병렬. 얘와 얘는 직렬. 맞습니까? 그러면 B에 V가 걸렸다는 것은 C에도 V가 걸려야 돼. 그 말은 이 둘한테는 V가 걸렸기 때문에 요거와 이거 통째로 걸리는 전압의 합은 2V 더하기 V니까 총 얼마다? 3V의 전원 장치에 연결되었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쵸?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럼 ㄷ은 맞죠? 3V. 아, 3V. 자, 기억 봅시다. R이 R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항값과 뭐가 있다? 전압값이 나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IA, 즉 A에 흐르는 전류값을 볼게요. 그럼 IA는 얼마가 되냐면 R0분의 얼마? 2V. 자, B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까요? IB. IB는 얼마가 되냐면 3R0분의 얼마가 된다? V가 되겠다. 그렇죠? 전류비가 얼마냐? 전류비가 지금 얘를 편의상 6i라고 두

그다음에 얘는 얼마가 된다? i가 되겠죠. 6대 1. 아,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지금 6i가 흐르고 있고 여기 위로 얼마가 흐르고 있다? i가 흐르고 있네. 그럼 병렬 연결에선 전류가 나뉘어 흘러야 돼. 그럼 아래로 얼마가 된다? 5i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 전류비가 1대 5기 때문에 저항비가 5대 1이겠죠. 그러면은 3R의 5분의 1이 돼야 돼. R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5분의 3R 제로가 되겠죠. 맞습니까? 기억 따라서 R은 R 제로보다 작죠. 기억 틀렸어요. 자, 이어서 니은 봅시다. 맞고요. D가 봅시다. A의 소비 전력은 C의 소비 전력의 두 배냐? 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자, 갑니다. A의 소비 전력하고 C의 소비 전력을 비교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 좋다. 그렇죠? R분의 V 제곱. 자, A의 소비 전력 PA 갑니다. PA는 R 제로분의 얼마가 된다? EV가 걸렸기 때문에 4V 제곱. 자, PB 갑니다. PB. 자, 5분의 3R 제로. 5분의 3R 제로분의. 자, 전압이 V 제곱. 맞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R 제로분의 얼마가 됩니까? 5V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을 보니까 지금 A가 C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A가 C의, 그치, 5분의 12배죠. 여기다가 5분의 12 곱하게 되면은 이게 나온다. 그쵸? 따라서, 아, A가 C의 두 배가 아니고 5분의 12배구나. 이렇게 소비 전력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었고, 자, 22강의 물화일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점검하고 갑시다.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였고, 전하량과 전기에너지가 저장되는 과정은 기역. 전하량과 전기에너지가 줄어드는 과정은 니은. 자, 뭔지 기억날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일정할 때 금속판의 면적 그리고 금속판 사이 간격이 전하를 저장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답이 알겠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 열심히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것꼭 여러분 걸로 체화시키기 위해서 최고 좋은 방법은 무한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이적훈의 남자입니다. 우리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남은 부분 하나 있었죠.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레벨 3 3번 이 시간에 마무리 짓고 이번 시간 내신 기본 예, 새로운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 3번 유형 활용 문제 도형. 도형이 활용인데 렘마를 갖고 왔습니다. 이 렘마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렘마를 통해 제가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AB 길이가 5, AC 길이가 4,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핵심입니다. 각 CAB가 세타일 때 삼각형 ADC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세타분의 S세타의 우극한 값. 세타 이퀄 0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고요. 자, AB의 길이가 4였, AB의 길이가 5였고 AC의 길이가 4였어요. 이렇게.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삼각형 ADC의 넓이. 이 넓이가 S세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자, 삼각형 ADC를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중에 예,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평행한 직선.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하다? 같다. 왜 같다? 밑변의 길이가 뭐 A라고 한다면 같고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있어요. 높이를 지금 둘 다 모두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길이비가 1대2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대2라고요.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 대 삼각형 ADC의 넓이의 비는 몇대 몇입니까? 1대2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의 비가 되는 거예요. 왜?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 몇 분의 몇입니까? 1대2니까 1대3이에요. 3분의 1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했던 거죠.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인지가 돼야 되고, 여기서 내가 ADC의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ADC의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ABC의 넓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은 몇 분의 몇입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5대 4면 여기도 몇 대 몇? 5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D 대 ADC가 5대 4니까 9대 4가 되겠죠. 밑변의 길이 비가 9대 4입니다. 높이는 같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4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밑변의 길이 비로 또 넓이로 환산하는, 넓이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 넓이의 비로 바꾸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비출 주제고, 수능특강 레벨 3 3번에도 나왔다. 기출문제도 많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세타는 2분의 1, 자, A, B, C의 넓이, 자,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끼인각, 사인 세타, 자, 곱하기 9분의 4입니다. 자, 세타분의 S세타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세타분의 S세타의 극한. 자, 여기 약분, 네. 그렇죠? 5, 2, 10, 4, 9분의 40, 얘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 1로 수렴하니까, 그렇죠? 극한값 정답은 9분의 4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9분의 4가 되는 이유는 이 9분의 4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나왔다? AB 더하기 AC분의 AC에서 나왔다. 이걸 여러분이 바로 문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쉬운 문제 갖고 놓고 보니까 이거 되게 쉬워 보여.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수능특강 레벨 3 3번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입니다. AB의 길이가 2. 방금 했던 랩말을 복잡하게 만든 거죠. AC의 길이가 1입니다. AC의 길이가 1. AC의 길이가 1. 자, 각의 이등분선이 각 A의 이등분선. 이 각이 세타예요. 만나는 점 여기 D.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이등분선이? 각의 이등분선. 얘하고 만나는 점은 D. D하고, 그렇죠. AC와 평행하다는 거. 그렇죠. 이 친구하고. 얘가 평행. 평행선이 만난 점은 E. 선분 CE가 아까 각의 이등분선과 만난 점을 F라 하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G세타.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 할 때. 자, 뭐 물어봤습니까?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세타분의 F세타 빼기 G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우선, 선생님, 이거 각의 이등분선 아까 막 했던 거 있잖아. 각의 이등분선. 2대 1이니까, 아, 여기도 몇 대 몇? 네. 2대 1, 1대 2가 됩니다. 1대 2. 여기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내가 G세타 어떻게 구할까? F세타 어떻게 구하고? 이런 고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F세타는 또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F세타는 사실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2 곱하기 1이잖아. 그리고 2분의 1 사인 끼인각.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서 그냥 뭐야? 사인 세타야. 그러면 F세타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야.

근데 닮은 비가 왜 평해 가니까 2대 3이야. 2대 3이야. 그러면 넓이 비는 4대 9일 거예요. 따라서 9분의 4 삼각형 ABC, 즉 9분의 4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가 지금 1대2야. 됐죠? 예. 그리고 그럼 여기도 1대2일 거야. 평행하니까. 여기도 1대2일 거라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에다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1대2야. 2대3이야. 여기는 뭐가 돼? 닮은 비. 3분의 1이 돼. 1이 3, 다시. 2대3이니까 3분의 2가 돼. 이렇게 해도 되고, 3분의 2가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봐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가 1대2인데 평행하니까 여기가 1대2야. 해서 3분의 2, 3분의 4. 예? 네? 그 여기도 3대2니까 3분의 2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요 각이랑 평행하니까 역각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이디면 삼각형이야. 그래서 3분의 2야.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도 되고. 방법은 많죠. 따라서, 지금 평행하니까 얘도 세타가 될거 아닙니까? 동의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사인 끼인가? 직접 계산해도 별의 길이를 가능하고, 닮은 비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결국 F세타가 9분의 4 사인 세타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G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우, 선생님, 이게 분필이 다 부러져가지고, 네. 하나 가지고 올게요. 분필이 많아요. 여러분, 안 보이죠? 네. 네. 걱정 없습니다. 네. 자, G세타는,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F세타를 이용한 방법. 얘하고. 자, 얘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다. 높이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b가 1대2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삼각형. CDE의 넓이는 2대1이야. 그럼 F세타의 2분의 1배야. 9분의 2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또 하나. 그럼 G세타는, 자, G세타는, 이것도 잘 보세요. G세타는. 자, 이제 G세타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했던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 이렇게 수레바늘, 높이를 공유하고 있어. 얘가 근데 몇대 몇이야, 얘가. 여기서도 평행선 사이에, 평행선 사이에 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래서 여기도, 1대 3분의 2가 되겠죠. 1대 3분의 2. 1대 3분의 2. 3대 2예요, 3대 2. 1대 3분의 2. 따라서 G세타는 1대 3분의 2. 1 더하기 3분의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CDE의 넓이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5잖아요. 예. 1대 3분의 2가? 그쵸? 예. 1대 3분의 2 계산이 안 되냐? 5대 3을 얘기하죠? 5대 3. 예. 아닌데? 1대 3분의 2. 3대 1을 얘기하죠? 3대 2. 3대 2. 3대 2. 그러니까 5대 3이죠. 그래서 5분의 3. 오케이. 자, 삼각형 CD는 2분의 1 F세타, 2분의 1 곱하기 9분의 4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약분, 또 약분 하면 15분의 2, 5, 3, 15분의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누가? G세타가. 끝! 따라서 9분의 4 사인 세타에서 15분의 뭐예요? 2 사인 세타를 빼면 되겠다. 9분의 4에서 15분의 1을 빼. 9분의 4에서 15분의 1을 빼. 예. 이거 뭐야? 45분의. 5, 4, 20. 빼기 6. 45분의 14. 예. 45분의 14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5분의 14. 우리 답이 있나요? 예, 있네요. 정답 4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 풀이가 짧아. 결국 다뭐 갖고 한 거야? 그렇죠. 높이를 공유하고 밑변의 길이 2비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통해서 계산했고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거 G세타를. 사실 저는 요거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 있겠죠. 그런 친구는 사실 이 넓이를 보셔도 됩니다. 예. G세타는 얘랑 같아요. 요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넓이에서, 이 넓이에서 1대 3분의 2, 3대 2, 예. 5분의 2 배, 이 넓이에서. 그걸 해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이 넓이와 왜 같습니까?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 별거 아닌데 학생들이 이걸 잘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다리꼴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아니고요. 그냥 사다리꼴이야. 등변 사다리꼴 아니야. 약간 찌그러지게. 약간 찌그러지게. 등변 사다리꼴이 안 되도록. 대칭성 없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이 아니었는데. 네, 그림. 됐다. 좀 낫다. 그죠? 네. 자,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ABC. 뒤에요. 대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각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사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평행선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삼각형,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B, C의 넓이는 같습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윗변 BC를 공유하고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할게요? 삼각형 ABO의 넓이는 A, B, C의 넓이에서 O, B, C의 넓이를 뺀 겁니다. 이거 사실 중학교에 나오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생 때 여러분. 근데 이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는 ABC와 DOC가 같으니까 삼각형 DOC에서 OBC를 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의 넓이가 같은 겁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면 얘네들이 아예 합동인 도형이 되는 거고 얘는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응용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세타가 얘랑 같구나.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이 넓이는 이 친구의 넓이를 이용해서 얘가 3대 2니까 아까처럼 계산해도 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 많은 문제 풀고 싶어요. 제가 전시간에 얘기했지만 삼각함수 극한을 활용 수능 개념을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전문한 강의에서 제가 이 친구 관련된 또 조금 어려운 기출 문제를 같이 풀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미분법. 우리가 교육 과정상에서는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얘가 여러 가지 미분법.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야. 얘는 도함수 활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덧셈정리, 뭐 활용, 방금 전에 했던 삼각함수 극한 활용 이런 걸 공부했다면 이 친구에서는 이제 미분하는 방법들,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나타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마지막 이게 도함수까지 이런 것들을 미분하는 방법, 사실 공식입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변수 사이 관계를 물어보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죠. 레벨 3에서.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앞부분에선 다 유도를 해드리고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미적분 담당 선생님이 한 번쯤은 다 증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증명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진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수학 공부 잘하고 있는 거죠. 공식이 많을수록 자꾸 증명해보고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구구단처럼 7, 6에 42 나오는 거죠. 왜 7, 6에 40이야? 7을 6번 더하니까 40이야. 그런 것처럼 이런 공식들을 다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가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만 이 미적분의 많은 양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야. 지금 왜 괴로운 거야?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라고. 힘들죠, 당연히 괴롭죠. 제가 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참아내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나한테 너무 당연해지는 거야. 마치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 근의 공식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이 모든 문제풀이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노력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유형부터 가볼게요. 목수임 비문법. 자, 목수임 비문법. 제가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결과 정도는 한 번쯤 써보고 갑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분의 1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분모 제곱. 분모를 미분한 것을 분자해. 자, 그리고 목수임 비문법. 분모분의 분자의 도함수. 각각 미분 가능하고 분모 0이 아닐 때 쓰는 거죠. 자, 뭡니까? 목수임 비문법 공식.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이게 목수임 비문법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왜 헷갈리지 마. 고등학교 때 저는 헷갈렸습니다. 왜? 뭘 도대체 먼저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인 걸 알겠는데. 아, 분자를 먼저 미분해? 분모를 먼저 미분해? 분자를 먼저 미분하는구나.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헷갈립니다. 왜 안 헷갈릴까? 선생님은 수학교사니까 안 헷갈리죠? 그럴 수 있죠. 네, 증명하니까. 근데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삼겹살에 대한 일할 얘기를 했죠. 네. 부모의 마음이 되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우리는 그 딸 아들이 있고 우리 이제 아내가 있고 내 식구예요. 그럼 어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밥을 먹으면 불판이 커야 돼. 우리는 불판을 큰 데를 가야 됩니다. 왜? 한 번에 착 다 고기를 다잘 먹어. 다 좋아해. 내 식구가 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구워야 돼. 그래야 이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잘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네. 자꾸 구워서 익으면 아들딸한테 먼저 줘. 자식한테. 네. 그쵸? 선생님은요? 저는 그냥 먹어요. 나쁘네. 저도 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예. 항상 예. 분자가 먼저다. 헷갈릴 게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먼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목수임 비문법이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의 도함수,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의 도함수,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x. 자, 시컨트의 도함수 한번 공식 한번 써볼게요. 시컨트 x, 탄젠트 x.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공식. 자, 코시컨트 x의 도함수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 탄젠트 x. 이게 기본이라고 목수임 비문법에. 아주 단편적인 공식들. 자, 이게 돼. 지금 이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자.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미분 개수의 정의 f 프라임 1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미분해야 돼. f 프라임 x는 x분의 ln x의 도함수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약분. 아!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예요. 그래서 f 프라임 1은 1 집어넣으면 1이구나. 오케이. 자, 이 문제를 그 내신에서 앞부분에 되게 쉬운 문제로 바꾸고 싶어. 근데 똑같이 내고 싶진 않아. 얘를 이렇게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 프라임 하나 더 찍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얘가 f 더블 프라임 1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많이 익숙한 계산입니다. 오, 스님. 이게 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랑 많이 안 한 친구랑 또 차이가 있죠. 이게 왜 익숙한 계산이에요? 사실 x분의 ln x는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예요. 지금 수능 개념과 함께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x분의 ln x는 사실 미분하지 않아도 이게 그래프가 이런 계형이 그려진다 거의 외워질 정도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외워질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고 그래서 얘를 너무나 많이 미분해 본 거야. 그래서 x제곱분의 1-ln x가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막 떠오르는 거야. 이게 더 x세제곱분의 2-3ln x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해보자. 해보면 되지.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자, 봐. xx 약분. 여기 x 하나 약분, x 하나 약분, 여기 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세

3제곱분의 이거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LNX 마이너스 3.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 안한것 같다. 2 마이너스 3LNX라고 한것 같은데. 자, 어쨌든 X세제곱분의 2LNX 마이너스 3. 그럼 F 더블 프라임 1을 물어보면 답은 마이너스 3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변형해서 출제가 될수 있다. 이 계산이 매우 익숙해야 한다. 몫의 비문법 계산에서. 야함식 그래프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레벨 1의 2번 가장 쉬운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몫의 비문법 두 번째입니다. 레벨 2의 1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 함수 gx를 다음 같이 정의했다. g'1이 2배 f'1이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거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g'1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그냥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돼. 아, 레벨 2 치고 매우 쉽네. 레벨 2 치고 매우 쉬워. 자, 미분 합자. 도함수. 미분의 3. 미분의 3. 자, 몫의 미분법. 플러스. 아마 요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 쓰는 것 때문에 레벨 2에 넣은 것 같아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F'EX-1 곱하기 2. 합성함수 미분. 분모 그대로 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F'EX-1. 분모 미분 1. 오케이. 자, 그래서 1 집어넣자. G'1. 1 집어넣자. 3 더하기.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두배 F'1. 마이너스 F1입니다. 그런데, 야, 두 줄만에 풀리네. 여러분, G'1과 두배 F'1이 같대요. 그냥 속어 돼버려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깔끔하게 풀수 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문제를 사실 똑같은 문제로 살짝 변형을, 똑같아. 똑같은 문제. 변형도 아니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당연히 이거 보면, 약분하고 가는 거지. 나눗셈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몫의비문법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몫의비문법 할 때, 자, 요런 거 얘기했죠. 몫,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이그젬플을 듭시다. x-1분의 x제곱 더하기 5x-7 뭐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이제 몫의 비문법 1차분의 2차인데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3차야 이렇게 해버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눗셈 하고 가는 겁니다. 나눗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앞으로 딱 식을 몫을 끄집어 내놓고 계산하면 훨씬 더 미분하는 계산이 양이 줄어들어요. 이런 거 이용해서 또 변형해서 아무래도 또 내신 문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50분 정도의 문항 수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이게 수능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신이, 학교 시험이. 그래도 수능은 100분이잖아. 물론 30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수능도 당연히 시간의 압박은 있죠. 근데 이제 그 호흡이 조금 더 호흡이 더 빠르다. 뭐가? 내신이. 네, 그래서 이런 계산 하나하나에 시간 하나하나 그게 뒤에 있는 문제 푸는 데 영향을 끼치죠. 수능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합성함수. 자,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은 사실 학생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 증명을 다 꼼꼼하게 해드렸지만 우리가 y는 fgx입니다. 예, 그럼 얘가 사실 이제 어떤 거야? y는 fu와 u는 gx. 얘를 이제 합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y'은 f'gx의 겉미분, 속미분이라고도 표현하죠. g'x. 얘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y'이라고 하는 건 dy/dx는 dy/du 곱하기 dudx. 네, 이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결국 이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계산이 되겠지만 사실 상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역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을 사실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도구고요. 수능하고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네, 혹시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신하고 좀 관련이 된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뭐 더 알아보기, 뭐 수학으로 세상 넓히기, 뭐 또 뭐지 생각 넓히기, 뭐 이런 제목들이 생각 안 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부록으로 예, 다루고 있습니다. 뭘요? 로그 미분법을. 로그 미분법. 로그 미분법은 뭐냐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한 식이야. 어? f(x)가 x-1의 3제곱에 x-2의 제곱에 x-7의 5제곱에 x 뭐야? 이것만 봐도 이렇게 미분계수 구하래. 이 친구 미분계수 구하래.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 여기다 로그를 딱 취해버리면 상당히 깔끔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요런 거 이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x의 x제곱, 이렇게 x가 양수.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미분법을. 얘가 뭐야? 예. 상수가 아니라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를. 그러면 x의 ln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하는 거죠. y분의 y'.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1. 그래서 y'은 y를 여기다 곱하면 돼. xx제곱을 곱하면 돼. 요런 것들. 이런 거는 충분히 내신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걸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ln 절대값 x의 도함수는 x분의 1이고 ln 절대값 fx의 도함수는 f분의 f'. 이걸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들. 이거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efx제곱의 도함수는 efx제곱의 f'x가 되고 afx제곱의 도함수는 afx제곱의 f'x ln a가 됩니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야 된다. 유제 4번으로 바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렇죠. 합성함수.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f'. lnx. lnx의 도함수 x분의 1입니다. 자, 미분하면 8x. 자, 미분하면 8x.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3. f' 0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0 만들고 싶어. lnx 지금 1대1 대응이잖아요. x 대신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 대신 1을 대입하면. f' 0 곱하기 1, 8 빼기 3. 1 집어넣으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0은 뭡니까? 5가 됨을 알 수가 있다. 간단하게 합성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 레벨 2의 3번인데요. 이거를 제가 원래 역함수의 미분에 집어넣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항상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F서클 GX가 X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계산하기가 참 편한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F에 G에 3분의 X가 X야. 그 얘를 HX로 치환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실수가 나올 여지가 커요. 그래서 항상 얘는 합성함수 미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 5초 더 걸려. 5초 차이밖에 안 나. 5초 더 걸리는데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잖아. 훨씬 이게 더 맞다라는 거죠. 굳이 공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빨리 적용해갖고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무조건 너무 많은 공식을 만들 필요 없거든요. 딱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딱 기본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응용해서 쓰는 거거든. 좋아요. 가볼게요. 함수가 나와 있어. F2가 9야. F2가 9야? 2 집어넣어봐. 그러면 2에 2 더하기 A제곱 더하기 8이 9야? 2에 2 더하기 A제곱이 1이야? 1이라는 건 2의 0제곱이야.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 2야. 일단 A는 구했고 또 F2가 9야? 일단 이제 풀면서 알겠지만 F2가 9야? F2가 9야. 그럼 이 X자리에 9를 대입하면
F의 G3이 9예요. 그리고 F2가 9예요. 여기 사실 내가 지금 문제를 먼저 풀었으니까 먼저 찾은 거지만 원래는 이 생각은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G'3을 물어봤거든.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해야 돼. 그럼 무슨 미분? 합성함수 미분을 쓴다고 써볼게요. F'G의 3분의 x 곱하기 G'3분의 x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얘가 뭐야? 1이야. 그럼 나는 G'3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G'3을 구하려면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9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F 프라임 G3 곱하기 G 프라임 3. 이거 곱해버리면 3이야. 그럼 난 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해? F 프라임 G3이 필요해. 그럼 결국 G3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하고 얘를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G3이 2가 되겠구나 라고 풀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설명을 해야 돼. 이게 1대1 함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야. 1대1 함수가 1대2라는 것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야 되는 걸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잘 봐. 지금 a가 마이너스 2거든요. 미분해 봐. f 프라임 x가 2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x 제곱. 항상 양수예요. f를 증가함수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1대1 되겠지. 따라서 G3은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매우 의미가 있다. 자, 오케이. 자, G3은 2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돼. 몇입니까? 13이네요, 13. 얘가 13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3은 정답 13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합성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법을 쓰기 복잡하거나 살짝 애매한 상황이면 모든 문제들은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거쳐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게 안 틀리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사실은 이제 매개변수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 그다음에 네 번째 음함수의 미분 이런 이야기는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나마 레벨 2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딱한 문제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매개변수 나타내는 함수,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우리가 XY를 각각 예를 들어 뭐 세타나 지금 같은 경우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쓴 거잖아요. 요때 요 t를 뭐라고 부릅니까? 매개변수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얘를 y꼴 뭐 hx 이런 양함수꼴로 나타내기 복잡하거나 굳이 나타낼 필요도 없고 또 나타냈는데 미분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곡선이 그냥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dy/dx는 f't분의 G'T가 된다. 물론 F'T, FG가 각각 미분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닐 때 성립하겠죠. 또 다른 기호로 DxDT분의 DyDT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 얘는 x 좌표예요. 얘는 y 좌표입니다. 얘는 x 값, y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이 x 값, y 값이 누구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t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dydx에다가 x 자리에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 b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t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T가 만약에 T1일 때라고 하면 F' T1분의 G' T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때 이 A하고 B라는 건 뭐냐? 접점이라고 하는 건 FT1, GT1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예, T값이 중요하다. T값이 움직이면 X좌표, Y좌표가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오면 AB를 물어봤지만 결국은 T를 구하는 거예요. T를 구하는 거. dy dx. dx dt분의 dy dt. 방금 썼으니까 그대로 미분하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2의 t제곱. 자,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얘가 뭐라고? 2라고. 자, 그러면 자, 두 배의 2의 t제곱 더하기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자, 우리 이제 t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 t값을 집어넣어야 a값, b값이 나온다. 이 구조가 중요하죠. 요런 게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미분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넘기면 1이고 넘기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야. 그렇죠. 2의 t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2의 t제곱을 곱하게 되면, 2차 방정식 형태가 그려집니다. 두 배. 2의 2t제곱. 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의 t제곱. 2의 t제곱 곱해서 넘겼어요. 이렇게. 2의 t제곱을 x로 치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 1은 2, 1, 1은 1. 자, 어디다 마이너스야? 네, 여기다 마이너스야. 따라서 두배 2의 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t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진다. 얘는 항상 양수.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2의 t제곱이 2분의 1이다. 즉, t가 ln 2분의 1이다. 즉, 마이너스 ln이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 이것도 사실 센스 있게 a하고 b를 따로 하지 않고 얘네들을 그냥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가 t라고 했지만 내가 이걸 t1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a 값은 여기다 이제 t1 특정한 값을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는 어차피 계산 하나마나 얘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예. 따라서 a 더하기 b는 센스 있게 2의 t1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1 제곱이야. 2의 t1 제곱이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t1 제곱 2겠죠. 예,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좋습니다. 매개변수 같은 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기본 유형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도함수 활용이 미적분에서는 가장 어려운 단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미분법은 살짝 학생들이 지쳐하는 단원입니다. 지쳐하는 단원. 혹시 이 단원을 왜 지칩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먼저 했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들이 좀 많아갖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적응을 했는데 여기 또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들이 막 쏟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조금 더 상위 과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단계 하나하나를 잘 밟아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막 힘들어 그렇지 않다고 할수 있다고. 음함수 역시 이게 이제 y골 fx를 양함수골로 표현, 양함수죠. fx, y는 0을 음함수골로 표현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요거 설명할 때 영어로 얘기하는데 얘를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 얘를 발음이 좋지 않죠. 수학생이다 보니까. 자, 얘를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해가지고 영어 발음 좀 세요. implicit function,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임플리시트라고 하는 것이, 익스플리시트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고, 임플리시트라는 것은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건 y를 x의 함수로 본다라는 거예요. 얘를 x의 함수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설명을 많이 하죠.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x에 대한 함수로.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디어는. 선생님, 얘가 왜 x에 대한 함수입니까? x에 대한 함수 아니잖아요. 왜? 원이잖아요. 그렇지. 원이잖아. 원은 x 값 하나 주어지면 y 값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x 값 하나에 y 값두개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fx를 뭐라고 본다? 이거 0 이상인 부분만 fx라고 보자. 그요 아래 만약에 뭐원 대신 막 다른 게 그려지더라도 얘를 g라고 본다면 얘를 이제 g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르게 그릴 수가 없죠. 사실 구조상. 그래서 y를 f로 볼 수도 있고 y를 g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f로 보나 g로 보나 어차피 같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원리를 쓸거 아니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해놓고 y를 x의 함수로 보려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 어지간한 것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거 보세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편하다? 탄젠트에. x, y 안에 f 있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sin x, cosine fx.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하는 겁니다. 자,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y일 거고요.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 안에 있는 거 미분, 안에 있는 거 미분. 자, 1 더하기 f 프라임 x, dy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은 미분하면 0이고요. 앞에 거 미분 코사인 x, 뒤에 거 그대로 코사인 y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사인 x,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사인 y 그리고 y 프라임, 즉 f 프라임 x, dy dx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굳이 왜 이렇게 쓰면 될걸왜 이렇게 씁니까? 자, y가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f, g로 바꿀 거예요? 아니죠. 그냥 y라고 쓰는 겁니다. 양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 프라임이라고 못 쓰는 거야. 왜? f 프라임이라고 쓰려면 f 프라임이라고 쓰려면 그 해당되는 양함수 범위 안에 들어가야 f 프라임을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g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dy dx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음함수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플리시트 펑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0,4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dydx를 다 구해놓고 자 dydx를 다 구해놓고 어쩌고저쩌고 구해놓고 여기다 x자리 0, y자리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그런 방법보다는 결국 우리가 dydx를 열심히 구해놓고 자, x자리 0과 y자리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이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대입하나, 대입하고 정리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입하고 정리하나, 정리하고 대입하나, 똑같다고. 그럼 저라면, 식이 복잡하면 당연히 대입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x자리 0, y자리 4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시커트 제곱 4분의 파이야.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역수취하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그 여기는 뭐야? 1이야. 그럼 dy dx가 뭔지 모르지만 얘를 구해서 x자리 0과 y자리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m이 되는 거예요. m.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x자리 0, y자리 4분의 파이. 코사인 0은 1.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할 것도 없죠. 아, 얘가 날라가. 사인 0은 0. 여기 뭐 해봐야 어차피 얘가 사인 0은 0이라서 얘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 끝났죠. 따라서 1 더하기 m이라고 하는 친구는 4분의 루트 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 m은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그 관계식이 이런 거야. 그리고 그때 변화율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뭐야? 그때 쓴게 뭐야? 음함수의 미분인 거야. 그게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기본 유형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유형, 역함수의 미분법은 다음 시간, 심화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 그리고 에너지,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일과 에너지 그리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번 시간엔 그것들을 바탕으로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까지 정리를 해서 지난 단원에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의 포인트 쭉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해서 먼저 가져온 것이 바로 마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찰,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았을 때 질량이 m인 물체가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를 체크해보자 라는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낙하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고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자, 이 경우 바로 A와 B 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지점은

가장 처음에 질량 애민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속도가 V1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A가 지금 높이 H1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B라고 하는 상황은 A로부터 또 중력과 속도에 의해 속력이 점점 증가하여 속력이 V2로 되어 있고, 그때 높이가 기준면으로부터 H2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몇일까 얘들아? H1에서 H2를 뺀 값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A에서 B 지점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이동 거리가 바로 H1-H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끌고 가서 볼게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바로 질량이 m인 물체의 한 1의 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 한 1. 볼게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m, 중력과 속도 g라고 얘기하면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h1-h2라고 한이 거리를 곱해 주면 바로 중력이 한 1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여서 물체가 낙하하는 기준면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력이 R자 힘이 되어서 R자 힘이 한 1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면 R자 힘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1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누구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한번 등식을 아래 한번 덧써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부터 그대로 이걸 그대로 옮겨 쓰면 mg의 h1-h2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어떻게 될까? 2분의 1의 질량 m의 낮은 속력 v2니까 v2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자, 좌변 우변 그대로 정리하면 mg의 h1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 이 값이 mg의 h2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누구?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A라고 하는 지점의 이번에 누굴까 얘들아? 운동 에너지의 합은 누구와 같다? B라고 하는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라고 하는 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지점, B라고 하는 지점은 임의로 잡은 거잖아, 얘들아. 낙하하는 도중에 결국 어디서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이거.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거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뭘볼 거냐면, 선생님이 임의에 한번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를 높이가 9h라고 하는 지점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란 얘기야. 자, 그러면 볼게요. 9H라고 하는 지점에 그냥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9H가 바로 최고점이라는 걸 뜻합니다. 자,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혹은 기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보존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있었어, 얘들아?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가만히 놓았다란 말이 있는 거야. 자, 최고점에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가장 처음의 속력이 0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최고점에서 모든 에너지의 형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인데 속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뒤에 있어야 할 운동 에너지의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기준면으로 가서 볼게요. 자, 기준면에서는 이렇게 9H라고 하는 높이에, 요 H 제대로 그냥 9H라고 쓰고 갈게요. 9H라고 하는 높이의 질량을 감안해 놓았을 때쭉 낙하를 해서 이번에 높이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높이가 0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준면이 바로 최저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최저점에서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기준면에서는 결국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위와 같은 형태로 보았을 때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형태가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의 기본식 뭐였어, 얘들아? 계속 얘기하는 1/2의 m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v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v라고 바로 놓고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 만일 이제 문자로 주도록 할게요. 이 최고점의 높이가 k제곱의 h였다라고 얘기하면 기준면에서의 속도는 kv였다라고 놓고 풀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최고점에서의 우선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쓴다면 m의 g의 k의 제곱의 h의 형태로 주어지고 기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쓴다면 2분의 1의 m의 k의 v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모두 k가 약분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mgh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의 형태로 나와서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따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볼 테니까 꼭 기억을 하고 우리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학습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지금 학습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점에서 이 오점으로부터 A만큼 용수철을 잡아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라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기준점을 사실 고정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디로 고정하느냐?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은 원래 길이로 고정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길이부터 A라고 하는 길이만큼 질량의 M인 물체를 용수철에 연결하여 잡아당겼대. 자, 그렇다면 이 용수철은 탄성력이 있잖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탄성력을 지금 F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지금 잡아당겨서 늘렸기 때문에 어느 방향? 선생님과 멀어지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탄성력 F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란 얘기야. 자, 역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인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잡아당겨서 지금 정지를 한 상황이에요, 순간. 자,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잡아당겨진, 최대한 늘어난, 최대로 변형된 이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형태가 이번에 누구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탁 놓았다라고 할게요. 탄성력에 의해 되돌아가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압축을 해서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형된 길이가 0이지. 자, 0이기 때문에 결국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0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만일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2분의 1의 m의 대문자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 진동의 중심을 지날 때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때 이전 과정에서 용수철의 길이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경우는 뭐첫 번째부터 보면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여기 P점, Q점을 지날 때도 변형된 길이가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 역학적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기준점을 지날 때보다 클 수는 없단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아, 기준점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구나. 그리고, 아, 최대한 변형되었을 때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과 동일하게 마찰 공기저항이 없을 때이 탄성력에 의해서 진동하는 이 용수철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동일하게 살펴보면 돼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P점을 지날 때, Q점을 지날 때이두 경우, 임의의 경우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점에서 Q점으로 진동의 중심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점이 직관적으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기준점으로부터 훨씬 먼 거리, 그리고 Q점이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럼 P에서 Q점으로 이동할 때 실질적으로 질량의 M인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선생님이 체크한 이 화살표인 거야. 자, 이 화살표의 길이 그대로 x1-x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탄성력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탄성력이 한 1의 크기는 탄성력의 크기 곱하기 x1-x2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성력의 크기 볼까요? 이거 어떻게 써줬어, 얘들아? 탄성 계수, 용수철 상수에 변형된 길이 x라고 써줬잖아. 자, 이걸 굳이 왜한번더 썼느냐?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이 힘의 크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이 길이에 비례하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혹은 중력이 한 일을 구할 때 mg라고 고정된 힘의 크기를 주었지만 여기서는 탄성력의 고정된 크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가 변형되는 동안에 평균적인 탄성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평균적인 탄성력 어떻게 될까? P점에서 탄성력, Q점에서 탄성력 그 둘의 평균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P점에서 탄성력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 K의 X1이라고 볼수 있죠. Q점에서의 탄성력, K의 X2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평균 나누기 2를 한 값이 평균 탄성력의 크기다라고 하고 여기에 X1-X2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값 그대로 곱하면 2분의 1에 K에 X1 플러스 X2만 분자에 남아있겠죠. 합체 공식 쓴다면 그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한 힘은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성력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결국 탄성력에 의해서만 질량이 M인 물질은 용수철에 의해서 왔다 갔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탄성력이 한 1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역시나 R자 힘이 한 1이다라고도 볼수 있고 R자 힘이 한 1은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것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단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쓴다면 2분의 1에 질량이 M인 물체에 묶어서 쓸게요. 나중 속도가 V2니까 V의 2의 제곱, 그리고 처음 속도가 V1이니까 V의 1의 제곱이다라고 보겠죠. 자, 이것도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처럼 정리를 한다면 2분의 1에 K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의 V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2분의 1의 K의 X의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어디? P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의 합은 Q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결국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탄성력에 의해서만 움직일 때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이따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마찰이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아, 빗면에 물체를 가만히 올려놓았을 때이 물체는 빗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찰력이 없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보자마자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단에 분명히 기준면이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높이가 어디서부터 설정되어 있지, 얘들아? 아래서부터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밑을 기준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R점을 한번 기준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R점을 기준면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들아. 기준으로 잡은 이 지점은 높이가 0이란 얘기죠. 자, H가 0이란 얘기죠. 이 말은 중력에 의해서 빗면에 따라 물체가 내려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이 지점을 0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최대한 우리가 값을 줄여야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R점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P점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가만히 놓았다. 처음 속도의 크기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았더니 빗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가 있어서 등 가속도 운동을 Q점까지 한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Q점부터 R점까지는 그림에 표기된 대로 마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경우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Q점을 지날 때의 이 물체의 속력이 V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R점을 지날 때도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V로 물체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것이냐? 이 등속도 운동을 할때 바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크기가 어떻게 될까?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PQ 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 지점에서 위에 표기한 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게 하는 이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이 m이고 빗면 방향으로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ma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누구에 의한? 바로 중력에 의한. 중력 때문에 빗면 아래로 있는 바로 R자 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자, 등속도 운동한다. 관성 법칙 생각하면 이때 R점이 몇이죠? 이때 R자임의 크기는 0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MA라고 하는 힘이 있지만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R자임의 크기가 0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R자임의 크기가 0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 얘들아? MA라고 하는 힘과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MA라고 하는 힘, 마찰력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두 힘이 서로 한 물체에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R자임의 크기가 0,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관계, 이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마찰력의 크기는 MA예요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느 방향?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찾았으면 그대로 P점, Q점,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몇일까, 얘들아? EH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 G, 높이, EH. 곱한 이 값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 가만히 놓아서 처음 속력은 0인데,

그러니까 2분의 1의 질량 m의 0의 제곱이라고 해서 결국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Q점. 자, Q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의 g의 높이 h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체의 속력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에서 2로 가는, p에서 q로 가는 이 과정에서 마찰, 공기 저항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쓴이 E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EmgH, Q에서 쓴 E라고 하는 mgh 플러스 2분의 1의 mv제곱이라고 하는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m의 gh라고 하는 이 값이 2분의 1의 mv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려오면서 기준면에 가까워지면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 됐느냐?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1에서 2 과정. 자, 그다음 세 번째 과정 볼게요. R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높이가 0이라서 그대로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2분의 1의 m의 속도 v니까 v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에서 3, q에서 r로 물체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는 누가 마찰이 있었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았어. 얼마만큼? 자,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결국 mgh였다는 얘기야. 누가 일을 해서? 마찰력이 일을 해서. 자, 결국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mgh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에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이걸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구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무엇을 구해도 무방하니까 이 관계 잘 인지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쭉 보면서 이게 다 맞는 말일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 공기 저항 없을 때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자,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다면, 이 경우처럼 마찰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에너지는 마찰, 공기 저항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실 모두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열, 뭐 빛, 소리 에너지로 변할 뿐이지 에너지 자체의 총량은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이제 됐으면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체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51페이지에 2점 테스트 3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빗면에 정지해 있도록 B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장 처음에 A와 B가 정지한 상황에서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의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여 S만큼 이동하였다. 자, 그때 포인트는 둘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니까 M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기 외에도 다른 형태의 보기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A와 B 각각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로 한번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총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빗면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B 같은 경우는 A와 연결되어서 B면을 따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와 B는 정지, 가장 처음에 속도가 0이었는데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속도가 V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모두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경우 A와 B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함께 움직이잖아. A와 B 전체로 보았을 때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됩니다. 자,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그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표를 봤을 때 감소한 것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뿐이기 때문에 이 감소한 양과 나머지 증가한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비교한다면 B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둘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A와 B는 한물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값으로 보존되어야 되니까 B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면 A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값이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부호가 같은 것부터 체크해서 역으로 찾아나가자란 얘기야. 자, 요게 이 표에서 찾는 거첫 번째고, 두 번째, A와 B는 질량이 모두 뭐다? M이다라고 했어요. 질량이 둘이 같다. 그리고 한물체처럼 움직인다. 한물체, 누가 더 빨리 갈수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요, 어떻게? 2분의 1의 질량 m의 v의 제곱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질량 m 동일하고요. 속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둘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질량의 비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잘 체크됐으면 아래 정리를 해보고 하단에 보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 관계만 보아도, 그림만 보아도 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은,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에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A와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의 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A의 감소량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어때야 돼? 이 표에 의하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에 기역과 디귿이 포함된 5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기들도 가능하지만 이 표에 의해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 감소한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혹은 이 크기 비교 외에도 다른 비교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이표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문항 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읽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A와 B라고 하는 이 물체가 용수철로 연결되어 압축되어 정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속력이 뭐야, 얘들아? 0이란 얘기야. 자, 정지한 상태.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의 질량이 있지만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었죠. 이 용수철 압축된 것을 딱 끊어내서 A와 B가 다른 물체로 분리가 된다면 둘의 속도비는 어떻게 결정된다? 질량에 반비례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량의 비가 3대 2였다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비는 2대 3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편의상 2V, 여기 3V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는 2V로 쭉 따라 운동을 하고 B는 3V로 B면에 따라 쭉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A가 정지한 최고점의 높이를 H1, B가 정지한 최고점의 높이를 H2다라고 얘기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H2분의 H1을 구해라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을 때 가장 처음에 이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이 높이는 앞에는 계수의 제곱 그리고 높이 h라고 쓸수 있고 여기서도 앞에는 속도의 계수의 제곱 3의 제곱해서 9h라고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일정한 기울기가 서로 같은 빗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대로 9분의 4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A의 이 높이가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얘들아? 3, m, g, h1이라고 쓸수 있죠. 자, 이것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면에서 운동 에너지의 합, 운동 에너지의 값,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쓸수 있어요. 2분의 1에 3m의 누구? EV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B. B는 질량이 2m. 그래서 중력 2mg. 여기 최고점의 높이 H2 쓰면은 바로 H2라고 하는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정지에서 0이기 때문에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기준면으로 온다면 기준면에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0이 되어서 2분의 1에 질량 2m, 속도 3V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양변에 그대로 분수를 취하면 바로 좌변에 남는 것이 H2분의 H1이라고 쓸수 있고 이 값이 그대로 9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식을 세워도 무방하지만 너희들이 기초 지식이 있었다? 선생님이랑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4H, 9H가 되네라고 뽑아내서 답을 9분의 4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답 체크하고 한번더 연습하고 그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9분의 4, 1번 체크 하실게요. 자, 11번 문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림부터 볼게요. 조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그림은 전동기에 힘이 작용하여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정지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정지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장력 T라고 했을 때 옆에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유문체도로. 자, 질량이 1kg이니까 중력과 속도가 문제에 제기된 것처럼, 지시된 것처럼 10m/s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1kg에 10m/s 제곱을 곱한 10N이 중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직 윗방향으로 T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여 장력이 작용하여 이 물체는 지금 정지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후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그래프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0에서 2초, 2에서 4초에 하기 때문에 아, 저기 앞에 그려진 이 장력의 크기가 0에서 2초, 2에서 4초마다 일정하게 한 번, 두번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 이때 한번 바뀌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2초의 각도의 크기 옆에서 한번 구하면 2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3만큼 증가했다. 결국 1.5m/s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2에서 4초 사이 몇초 동안? 2초 동안 속도가 3에서 5로 2만큼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1m/s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얼마만큼 A는 이동했을까? A가 아니지, 얘들아. 질량이 1kg인 물체. 이동한 거리는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0에서 2초 사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어떻게 돼? 역시 핑크색으로 표기를 하면 밑변 2, 높이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 3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에서 4초 사이에 이동한 총 거리는 어떻게 된다? 자, 2분의 1에 3 플러스 5. 여기에 2를 곱한 값이니까 결국, 아, 8m를 이동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 그리고 이 가속도까지 구해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0에서 2초, 그리고 2에서 4초 보도록 할게요. 2에서 4초. 자, 이때의 알짜 힘은 몇일까, 얘들아?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할까? 질량 1kg에 각 구간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자, 처음 1.5m per sec의 제곱이니까 0에서 2초 사이의 알짜이면 그대로 1.5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에서 4초 사이는 가속도의 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알짜임은 1N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알짜임은 누가 만들었어? 앞에 그림으로 쭉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가그림 보면은 아래로 10N이 있는데 실에 연결된 누가? 전동기가 힘을 가하여서 알짜임이 생긴 거야. 알짜임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장력 T에서 10N을 뺀 값이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선생님, 왜 10N에서 T를 안 빼요? 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일반적으로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속도 이 값을 푸 표기 없이 했잖아. 우린 암묵적으로 이 값을 플러스라고 놓는 거야. 어떤? 위로 운동하는 이 상황을 플러스 방향. 그렇기 때문에 힘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알짜임은 장력에서 10을 뺀 값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알짜임이 구했기 때문에 우리 아래 장력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이 힘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더하면 되겠죠. 결국 11.5N. 여기는 11N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단원이 힘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이니까 에너지를 볼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kg, 여기에 중력 가속도 10m per sec의 제곱, 그리고 질량이 1kg인 물체가 올라간 높이, 3m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30 단위 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중력의 크기는 10으로 동일하고 실제 이동한 거리는 8m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80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단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누가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이잖아, 얘들아. 자, 알짜 힘이 한 일로 구해도 되고 이 그래프에서 속도로 구해도 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알짜 힘을 구했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 1.5N의 실제 이동 거리 3m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4.5 줄. 자, 여기서는 알짜임 1N, 여기에 8m 이동했으니까 8줄. 요렇게 되겠죠.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얘들아. 딱 마지막 하나 구해볼게요. 장력이 한1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가 가한 힘이 한 1. 자, 어떻게 돼? 장력 11.5N. 여기에 실제 이동 거리 3m. 자, 이값 위에다 쓸게요. 이값 34.5. 자, 이 값은 둘에 11N에 이동한 거리 8m의 곱이니까 88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느낌이 와야 되더라. 34.5라고 하는 이 값은 이 둘의 합과 같아. 자, 역시 88줄이라고 하는 이 값은 80줄. 8줄의 합과 같아. 결국 이 장력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바로 장력이 한 1. 외부에서 가한 힘이 한 1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0초부터 2초까지 중력이 물체 한 일은 35줄이다라고 하는데, 자, 중력이 한 일, 결국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옆에 35줄 대신 30줄이라고 쓸수 있죠. 기역, 오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 2초부터 4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 한 일의 양, 장력이 한 일의 양은 아래 쓴 것처럼 88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니은은 앞에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고,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 쭉 올라와서 알짜 힘이 한일 어디 있을까, 얘들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것은 8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니은 하나, 정답인 우리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보기 외에도 다양한 힘,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량, 혹은 다르게 표현된 힘이 한 일로 얘기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 질량이 4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2.5m로 이동하고 난 후에 속력이 5m/s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빗면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 A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날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기울기의 빗면에 A를 그대로 놓고 반대편에 실로 연결하여 B를 놓았더니 정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실을 딱 끊었더니 A는 4m라는 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함께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해설지를 봤거든? 등가속도 운동, 평균 속도로 풀었더라고. 선생님은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혹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한번 풀이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힘의 크기는 뭘까요, 얘들아? 질량이 4kg인 물체에 피면 아래로 향하는 가속도, 이게 알짜 힘이죠. 이 가속도로 2.5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누구와 같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 운동에너지의 크기가 0이니까 결국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에 4kg에 나중 속력 5m/s의 제곱에 제곱과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그대로 구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은 5m/s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앞으로 돌아가서 기역이라고 하는 보기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고 니은 볼게요. B의 질량은 2kg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이 처음 함께 연결되어 정지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B의 질량을 M이다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A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앞에서 구한 4kg의 가속도 A를 곱한 20N이다라고 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 B에 작용하는 중력도 몇이 돼야 돼? 20N이 되어야 A와 B의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 A, B는 연결된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0N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M, B의 질량 M, 여기에 중력 가속도 10을 곱한 값이다라고 하니까 10m/s의 제곱을 곱한 값이다라고 해서 B의 질량 M은 그대로 2kg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정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마찰 구간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80줄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몇번 강조했는데 다른 형태의 말로 바꿔볼게요. 자, 어떤 운동한다 그랬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계속 같아요.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인데, 누가? 이 값이 일정하대.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와 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어떤 보기로 바꿀 수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감소량이

메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디귿보기를. 혹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왜 감소했어? 마찰력에 의해서 등속도 운동했잖아. 마찰력이라고 하는 외력이 작용하여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마찰력이 한 1과 같다란 얘기예요. 그럼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것은 관성법칙에 의하면 이 구간에서 R자M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란 얘기야. 이거 이용해서 평면 아래 방향으로 N은 원래 20N이 있다라고 했는데 0을 만드는 마찰력이 마찰 구간에 있는 거예요. 얼마? 그 크기 20N.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 그래야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 20N, 마찰력 20N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여기서 등속도 운동하도록 R자임의 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찰력의 크기 어떻게 될까? 그대로 20N. 자, 20N이라고 하는 마찰력으로 몇 미터? 4미터를 이동했을 때의 마찰력이 한 1이니까 그대로 80줄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정답 체크하시고 바꿀 수 있는 단어들 이것까지 함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억력 디귿 오답 5번 정답 체크하고 오늘 마무리 함께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도 한마디 찾아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하나씩 잘 풀어가면서 에너지 쫙 끌어올려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9강입니다. 30강 중에서 이제 29강이면 거의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9강에서는 7과 8과 문항들을 풀어볼게요. 자, 17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7강이죠. 17과의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림과 알무와더프, 회사 직원이겠죠. 어떤 직원들. 우리도 안 아하디자 다스키라타 따이라티 일라 미스라. 자, 그럼 이집트로의 비행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거꾸로 하면 되죠.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 티켓 예약하기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이집트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와더프가 자와자 사파리키 자와자 에 자와자는 허락해주는 어떤 문서들이에요. 자와자 사파리 그러면 당신의 여행 허가증 이런 말이죠.

당신의 여행 허가증을 해놓고 주세요, please 했겠죠. 그럼 please 해당되는 말이 뭘까? 카림이 터파달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밀었어요. 그때 주세요라고 할때 쓰는 말 1번 민 파들릭 그러면 당신의 덕택으로 여행 허가증 그러니까 여권을 주세요. 1번이 정답이죠. 이 please 해당되는 말 please 해당되는 민 파들릭. 여성에게는 민 파들리키 이렇게. 자, 호 택시 택시를 타세요. 3번 하이야나 후루즈 나갑시다. 4번 엠샬라 돌 똑바로 가세요. 5번 포르사툰 사이다툰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고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고 하는 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르사툰 사이다툰. 네, 5번은 그렇죠. 정답 1번 민 파들릭 이렇게 되겠죠. 바꿔 쓸수 있다면 라우사마하트 이렇게 돼요. 라우사마하타 남성이니까 라우사마하타라면 허락해 주신다면 여권 좀 주세요. 또는 please 민 파들릭 여권 주세요. 둘다 되죠. 1번이었고요.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살림과 하미두의 대화입니다. 야 하미두 만 후와 아 하미드야 저그 사람 누구야? 지금 말하는 두 사람, 살림과 하미드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냐? 후와 사디킬 쿠리. 나의 한국인 친구야. 그는 내 친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나의 친구니까 여기에 나의가 들어가, 정관사가 없는데 나의가 들어갔죠. 대명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한정이에요. 한정이니까 뒤에 오는 수식어가 한정이 됐죠. 정관사 붙었어요. 그래서 나의 한국 친구야. 근데 그 한국 친구를 또 수식하는 문장이 왔어요. 절이, 수식 절이 왔어. 그 한국 친구 뭐 했어요? 나라 살 로가탈 아랍이었다 필 쿠웨이티. 쿠웨이트에서 아랍어를 배웠던. 이런 거예요. 서울에 사는 홍길동 알라디, 서울에 사는 홍길동 알라디 야스쿠노 피 시울. 이런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지. 알라디가 들어가면 되겠죠. 알라디. 관계 대명사, 이렇게 알라디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호와 사디킬 쿠리 레디 다라살 로가타 아라비아타 필 쿠웨이트. 쿠웨이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한국인 내 친구야. 내 한국인 친구야. 라킨나 그러나 아니죠. 라킨나 이렇게 대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라킨나 아니고 알라디. 정답이 알라디입니다. 남성이니까. 알라티 앞에가 여성이었다면 알라티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알라디나 복수 형태. 남성 복수 알라와티 여성 복수 형태입니다. 2번이 알라디가 정답이 되겠죠?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타 타브다울 임티하나트. 마타 타브다울 임티하나트. 시험들이 언제 시작합니까? 보통 이제 시험이 한 과목만 보는 시험이 없고요. 본다라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과목만 보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임티하나트를 줄었어요. 단수를 안 쓰고 복수를 많이 쓰는 옷 그러면 옷도 말바스 주로 안 쓰고 말라비스 옷을 딱 하나만 입는 건 없잖아요.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위도 입고 아래도 입고 다 입으니까 말라비스로 항상 쓰듯이 임티아나트도 항상 복수로 주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타 사타브다올 임티아나트 시험이 언제 시작하니? 가단 인샤알라. 가단 인샤알라 이렇게 진짜 인샤알라가 필요할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수능에 언제가 뭐 문제가 생긴 적 있었죠? 언제?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시험을 보기로 한 날짜에,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갖고 난리 났던 경험을 우리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쓸 때, 인샤알라로 쓰면은, 아, 그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알라가 그날은 원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한 인샤알라. 그러면 알라가 원하신다면 내일 시작해. 그러면, 뭐뭐뭐, 라카 안나자하. 너에게 성공을 빈다. 합격을 빌어. 또는 뭐, 잘하길 빌어 했을 때, 여기 빈다 소망한다 라는 뜻으로 썼겠죠. 여기 또 다른 문장에서 A가 마타사 두사 피리나 엘라 투니사 언제 튀니지로 여행을 떠나니 언제 떠날 것이니 필 우스부 엘 까디미 필 우스부 엘 까디미 그러면 오는 주일에 다음 주에 커밍 위크죠. 다음 주에 이렇게 그랬더니 A가 뭐뭐뭐다 뭐뭐뭐 라케 레할라탄 사이드탄 너를 위해서 행복한 여행 되기를 빈다. 전부 다뭘쓸수 있어요?

아트만나 알라칸은 주로 생략하고 레할라탄, 사이다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여행사 갔다 와 이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타 사타르지아일라 코리아. A가 너 한국으로 언제 돌아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 여메 술라사 일 까디미. 술라사는 살라사툰에서 나와서 숫자 3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 번째 요일에, 세 번째는 달력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달력에 1, 2, 3. 그래서 화요일에 3자가 들어가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3에 해당되는 말이, 달력의 그 요일이 솔라사 화요일입니다. 오는 화요일에, 그 다음에 인샤알라가 되게 되겠죠. 뭐 특별한 일이, 뭐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캔슬되지 않으면 인샤알라 화요일에 갈 거야. 그랬더니 A가 사아후두카 일랄 마탈. 내가 너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너를 테이크할게. 너를 공항으로 데려갈게. 이런 말이죠. 슈크란,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1번 하다 약피, 이것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스미 파리둔, 내 이름은 파리드입니다. 3번 인샤알라, 인샤알라후 정답이겠죠. 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보통 인샤알라로 같이 넣습니다.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샤알라. 4번, 사바한 누리, 사바할 카이리, 아침 인사에 대한 답으로 보통 사바한 누리, 밝은 아침이라고 답하는데, 이게 4번이죠. 5번, 아세요르 모나십, 가격이 적당합니다. 정답은 여기서 오는 화요일에 인샤알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말에는 뒤에 인샤알라를 습관적으로 보통 붙이거든요. 물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6번 문항이 같이 묶여 있네요. 알루 푼도코 포 시즌스 아유 히드마틴. 자, 여보세요. 포 시즌스라는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유 히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우리도 안 아지자, 안 뒤에 이렇게 아하지사 접속법이 오는 거 항상 알죠? 우리다 아하지사 고르파탄, 방을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방을 예약하고 싶은데 고르파탄 비, 무엇이 있는? 비 사리린 와하딘, 딱 베드 한 개, 침대가 한 개, 싱글 베드룸이죠. 그러니까 싱글 베드룸을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베드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A가 직원이, 호텔 직원이, 포시즌스 호텔 직원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B가 아르바라얄린 미날갓, 내일로부터, 미날갓, 내일부터. 이럴 때는 갓 아니라고 안 써요. 내일이라는 것이 명사니까 알갓 쓰면 내일이라는, 오늘 다음날, 내일부터 나흘 밤이요. 밤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나흘 밤인 거죠. 내일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얄린은 라일라툰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의 복수 형태가 라얄린이에요. 그래서 라일라툰이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오게 되면 아르바우, 그다음에 이것을 와갖고 라얄린 이렇게 됩니다. 라얄린, 이 라일라툰에서 라얄린은 복수 형태로 와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라얄린 때문에 아르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단수인 라일라툰에서 여성형 단어 앞에 숫자가 오기 때문에 타마르부타가, 여기 타마르부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우라얄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르바라얄린, 이것을 아르바 하면은 나는 원합니다라는 것이 생략됐겠죠. 또는 예약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됐을 거예요. 아르바라얄린 미날갓, 내일부터 나흘 밤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밤이요 이렇게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번 비캄 하나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물건 살때 하는 말. 2번 마 아말룩,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3번 마타 타쿨루,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아, 마타, 언제 먹습니까? 마타 타쿨루, 언제 먹나요? 5번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5번 캄 라일라탄 두리두, 캄 라일라탄, 라일라탄이 이 라이알린의 단수예요. 몇 밤을 원하십니까? 몇 밤을 원하십니까? 아르바라얄린, 네 밤을 원합니다. 나흘 밤을 원해요. 정답이 5번이죠. 그래서 5번 문항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방 예약이죠. 호텔 방 예약하는 거. 약 처방, 명절 인사, 물건 사기, 졸업 초대. 예, 방 예약, 호텔 방 예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리마토와 미주의 대화입니다. 카리마토가 사 우사피로 일랄리 스칸다리에티 필로틀라티. 사 우사피로 미래 시제죠. 사가 붙었으니까 미래 시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사 우사피로 일라 알리스칸다리아. 알렉산더가 세웠다고 하는 그 이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름으로 알리스칸다리아라는 네, 이렇게 이름이 붙은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 지금 그것을 복원해서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겉에 그 벽에 한국말도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 그때 옛날에 가보고 못 가봤는데 그 이후에 세워진 도서관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한국어 그 표기도 되어 있더라 그래 들었어요. 알리스칸다리아로 여행을 갈 것이다. 필로틀라티 여행 방학에 또는 휴가에 미주가 라야 멋지다. 어우 대단한데 와 라야 할 뭐뭐뭐 다비키라 떴다 이라티 비행기표 다비키라 다비키라는 표지요. 다이라는 비행기예요. 비행기표 항공권 예약했니? 카리마가 남 하저스 투하 예약했어. 이랬을 때 하저스 투 내가 예약했다. 하저스 투하 그러면 앞에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너 예약했니? 하저스 티겠죠. 왜? 지금 투타티아아트라는 이 그 주어가 동사 뒤에 오는 이 투 그다음에 타티아아트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완료 형태에서 투면은 1인칭, 탐은 2인칭 남성, 티면 2인칭 여성, 3인칭 남성, 3인칭 여성이에요. 이랬을 때 카리마와 미주가 둘 다 여성끼리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 여성형이어야 돼요. 2인칭 여성형이 돼야 되니까 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저스 티 해갖고 하저스 투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2인칭 여성으로 묻고 1인칭으로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하저스 티가 되겠죠. 하자사 그가 예약했다. 하자사 그녀가 예약했다. 하저스타 당신 남자가 예약했다. 하저스티 정답이죠. 내가 예약했는데 여성이죠. 왜냐면 이 카리마와 미주가 지금 대화하는데 둘 다 여성이니까 내가 예약했니? 미주가 카리마한테 예약했니? 하저스티가 맞죠. 그 다음에 하저스투 내가 예약했다. 정답은 투타티아에서 티에 해당되는 하저스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8번. 대화를 이용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카이파 카나트 헬라투카 엘라 오마나. 자, 카나트 빼보고 얘기합시다. 카이파 헬라투카 엘라 오마나. 지금 여행을 오만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카나트 빼면 오만 지금 여행 어때? 오만으로의 너의 여행은 카이파 어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어땠어? 라고 카나가 들어갔어요. 카이파 카나트 너의 오만으로 갔던 여행 어땠어? 카이파 카나타리 헬라투카 엘라 오만 오만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나트 뭉티 아탄쥐딴 굉장히 흥미로웠어. 오만이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예요. 카나트 뭉티 아탄쥐딴 굉장히 흥미로웠어. A가 마다 주르타 후나카 무엇을 거기에서 주르타 방문했니? 주르투 자미아 술탄 카부스 라크바르 와수쿠 무트라 네. 누구나 가면 오만 가면 뭐 이제 마스카트 가면은 이제 들리는 곳이죠. 자미아 술탄 아카부스. 술탄 카부스. 술탄은 좀 특이한 명칭인데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왕인데 알 아미르를 쓰는 지역이 있고 아미르. 알 아미르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요. 알 말리크 쓰는 데가 있고요. 알 말리크 이렇게 알말리쿠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아술탄 쓰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도 있지만 이제 왕의 입장으로 그럼 아미르는 언제 쓰느냐? 같은 왕국인데도 나라가 작으면 자기네 스스로를 말리크라고 안 해요. 왕이라고 안 하고 옛날에 황제하고 왕으로 하는 그 중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들을 아미르라고 불러요. 작은 왕국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왕자란 뜻인데 자기네는 작은 나라의 왕 정도 된다. 말리크 그러면 이거는 왕이다. 진짜 왕이다. 이건 작은 왕자쯤 되는 작은 나라의 왕. 그 다음에 술탄은 이건 터키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이게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쓰던 용어입니다. 뭐냐면 술탄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이래서 그 세상에 혼자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 왕인데 나라가 작으면 아미르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말리크라고 쓰는 경우, 그다음에 술탄이라고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술탄 까부스라는 그 왕의 사원입니다. 근데 알 아크바르 그랜드 사원이에요. 제일 큰 사원이니까 그랜드 모스크죠. 그래서 술탄 까부스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다. 와 수쿠 못더라. 수쿠 못더라 하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시장입니다. 가면은 정말 유향이 정말 많은 오만이 유향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향이 되게 많은 걸볼수 있어요. 자, A는 오만에서 B를 만났다? 아니죠. 지금 A와 B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B는 오만 여행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 없었죠? B는 무뚜라 시장을 방문했다. B가 무뚜라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죠? 맞는 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 A는 오만 여행이 흥미로웠다. A가 아니라 B가 흥미로웠죠? 그죠? A는 술탄 까부스 대학교에서 공부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앞에서 말한 무뚜라 시장을 방문했다. 3번입니다. 9번, 마타 사타주를 마그리바. 언제, 너는 언제 모로코를 방문할 예정이니? 언제 모로코 갈 거니?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인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신다면, 언제 미래 시제겠죠. 다음 달에, 내년에, 뭐, 이렇게. 할 주르탈 마그리바 민 까블루? 민 까블루는 전에예요. 민 까블루? 민 까블루는 좀 특이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민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와요?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 까불린 해야 돼요, 원래. 근데 민 까불루라고 나오죠. 이거는 아랍어의 특징적인 어떤 그 격표지, 격모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뭔가 뒤에가 생략돼 있으면 여기 뭔가가 있었는데 이걸 생략시켜 버리면 그거 생략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로 표현해요. 그래서 언제 그런 거 쓰느냐? 야 우스타두 이렇게 야 우스타두 할때 우스타두의 그 우가 그 정관사 없이 우스타두 했어도 그건 한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민 까불리도 뭔가가 생략돼서 이게 우로 표시된 거예요. 민 까불린이 아니고 민 까불루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 들을 기회가 자주 있을 거예요. 민 까불루. 전에 모로코에 방문했었니? 갔었니? 라 하디히 아우왈루 지아라틴 리. 나에게는 첫 번째 방문이야. 이게 잘 썼죠? 표준어로 이렇게 하디히 아우왈루 지아라틴 리 내게 첫 번째 내가 처음 가는 여행이야. 암시는 안 되죠? 인샤알라 언제 모로코 갈 거니? 아 어제 안 되죠? 그다음에 빌 우트비스 버스로 말도 안 되고요. 비 아슈라 다나니르 10 디나르로 안 되고 피 샤르 까디미 4번이 맞죠? 언제 모로코로 갈 거니? 다음 달에 인샤알라 다음 달에 4번이 맞고요. 5번, 필 우스볼 마디, 그럼 지난주에, 우스볼 마디, 그럼 지난주에 갈 거니? 안 되죠? 그래서 5번 안 되고,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이유로 알맞은 것은? A가, 일라이나 사투사피로일 피 하딜 오틀라티, 이번 휴가 때, 이번 방학 때, 휴가 때죠, 원래는. 이번 휴가 때, 이번 방학 때, 일라 아이나 어디로 사투사필 너는 여행 갈 거니? 너 어디 갈 거니? 비가 사우사피로 일라 카타라 카타르에 갈 거야. 사우사피로 일라 카타르 카타르에 갈 거야. A가 할 하자스타 고르파탄 필 폰둑 그럼 호텔에서 방을 할 하자스타 예약할 거니? 호텔 예약할 거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라 아니 람 아하지스 단축형이죠. 람 플러스 완료 동사가 올 때는 람 플러스 완료 동사 단축형이 올때 이것이 과거 부정입니다. 뭐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람 아지즈 하 이러면 그것을 방을 예약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 써갖고 과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완료 동사 써서 과거 형태 나타내서 예. 그래서 이걸 현재 동사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과거형이 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두 여기도 바두죠. 바두는 뭔가가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나 누가 이 뒤에 뭔가가 생략돼 아직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사원데 이번에는

우로 했습니다. 부사원데 람 아지즈하 바두 아직 예약하지 않았어. 부정과 바두를 하면 뭐뭐 아직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요. 우리도 푼두칸 가리바 민 와사틸 마디나티 시내 가운데,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로부터 가까운 호텔을 원해. 나는 시내 호텔을 원해. 그런 말이죠. 왈라킨나 그러나 왈라킨나 알파나디크 바이다튼 안후. 그런데 호텔들이 거기에서 멀어. 이런 말이에요. 호텔들이 거기서 멀어. 지금 호텔을 예약하고 싶은데 시내 가까이에서 시내 복판 뭐 이렇게 카타르 시내. 카타르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나라고 소박한 나라인데 이렇게 시내에서 멀다? 좀 이해는 잘안 되는데 하여튼 뭐 카타르도 나라니까 멀 수도 있죠. 근데 시내에서 멀다? 예. 카타르 가보면 진짜 작습니다. 가격, 거리, 시설, 일정, 평점. 거리겠죠? 멀어서 아직까지 안 했다. 이렇게 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집트 아흐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 아흐람. 아흐람은 피라미드들이에요. 하람의 복수예요. 하람. 하람운의 복수예요. 아흐람. 피라미드들은 이건 쿠프 카프라멘카라. 이 보통 3대 기자 피라미드를 얘기해요. 이 피라미드는 아브니아툰 비나운의 복수예요. 비나운. 비나운의 복수는 아브니아툰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들은 건축되어진 구조물입니다. 건축 구조물.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이런 말이죠. 건축 구조물. 카비라툰 사물의 복수, 세계의 복수니까 카비라툰 여성 반수로 취급했어요. 어디에 있는 피미스르? 이집트에 있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월라하 아이다툰 모라바툰 와 저와니브 무살라사툰. 좀 어려운데 그 피라미드들에는 까이다는 받침이에요. 베이스예요. 까이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있는데 밑에는 무라바 사방. 사방이 평방 미터예요. 무라바는 아르바툰에 나왔죠. 무라바. 그래서 평방 미터일 때 무라바라고 써요. 그러니까 평방 미터. 그러니까 네모난 그 바닥에 네모난 바닥에 와 저와니브 무살라. 이건 3이죠. 3에서 나왔어요. 세 개의 옆면은 셋.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돼 있으니까 이게 옆에서 볼땐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삼각형 옆면과 사각형 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인나하 그리고 그것은 람준 리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상징할 때 람준 리라고 써요. 또는 상징하다라면 야르무즈 일라 또는 야르무즈 리 이렇게 쓰거든요. 람준 리 뭐예요? 하다라트 미스리야틀 까디마 오래된 옛 이집트의 문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래된 이집트 문명 상징 맞죠? 와 테리히엘 아짐 위대한 그 이집트의 역사에 대한 상징입니다. 문명과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피라미드를 간주하는 거예요. 바나하 그것을 지었다 누가? 바나하 알 미스리운을 꾸다마 꾸다마는 까딤의 복수예요. 옛날 사람들이 옛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에굽토스라는 말이 에굽토스에서 나서 꼽디라는 말이 나왔는데 에굽토스에서 이집트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리 헤프즈 물루키힘 바달 마우트 죽음 뒤에 사후에 죽음 뒤에 그들의 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옛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알 아흐람 필 기자 기자라고 발음했죠. 실제로는 지자예요. 지자. 근데 이집트식 발음으로 해보면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가리바투 미날 카히라. 카이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카이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다. 맞죠? 삼각형 옆면을 가진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내부에는 피라미드 유적들이 있다. 아, 맞을 수는 있지만 이 본문에 없어요. 그죠? 피라미드 유적들이 있다. 다 독을 당해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내부에 피라미드 유적들이 있다. 아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알기자의 아흐람은 카이로 근처에 있다. 맞죠? 5번.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의 왕들을 보존하기 위해 지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있다는 말만 아니면 되니까 그 아까 유물이 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이죠. 17강의 마지막 문항. 메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타카오 메카 피 가르브 소우디야티.
메카는 다카 어디에 위치하다. 원래 다카는 뭐 넘어졌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지리로 말할 때 어디에 위치한다지만 사람은 말하면 어디에 넘어졌다는 뜻인데 이 메카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피 가르브 사우디에티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위치합니다. 와히야민 아함물 무두니 아인들 무슬림이나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함물 무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에 민 하나입니다. 최상급이죠. 그다음에 마카투 히야 키블라툴 무슬림이나 피 살라티힘. 그러면 메카라는 곳은 키블라는 방향이에요. 어디를 가리키는 방향?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방향. 무슬림들의 키블라는 그 예배드리는 메카 방향입니다. 그 키블라라고 나오죠, 이게. 키블라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메카가 키블라입니다. 피 살라팀,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요, 여러분 잘 자세히 안 봤지만 천장을 보세요. 천장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좋은 호텔 가면은 아랍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키블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그래서 벽 이렇게 위에 보면 어디가 방에 보면요 위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와야주바 알라 쿨리 무슬림이나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의무입니다. 뭐 하는 것이 안 야주루하 그것을 야주루 나가 있었는데 나가 안 뒤에서 접속법이 되면서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와서 야주루나에서 야주루하 그것을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마라탄 피 하야티힘 리하지.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한 번, 그들의 삶에서 한번뭘 위해서 하지? 성지순례를 위해서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메카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 있다? 그런 말은 언급되지 않았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위치한다. 맞고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다. 맞고. 무슬림의 일생에 단한 번, 한 번이라도 방문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장 큰 사원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8과의 문항입니다. 18과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나주하투 핌티하니 로가틸 고리에티 한국어 시험에 피 나주하투 피 나는 성공했어 뭐예요? 한국어 시험 합격했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한국어 시험 뭐 3급을 얻었어, 4급을 얻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비가 얘기하고 라야 멋지다 훌륭해 뭐 대단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자 비가 뭐라고 하고 라야로 했겠어요? 축하해 고생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아시픈 유감스럽다 미안해. 2번, 라우사마하타, 허락해 준다면, 실례지만. 3번, 하람 알레이크, 너 그럼 못 써. 그 다음에 4번, 가이르 마꾸울린, 말도 안 돼. 이성적이지 않아. 합당치 않아. 이렇게. 혹시 공부를 하나도 안한 사람이고 실력이 없는데 붙었다 그러면 이 말도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억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거, 무바라쿤 나주아호크. 무바라쿤. 축복되었다. 그러니까 축하해. 나주아호카. 너의 성공을, 너의 합격을 축하해.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무바라쿤 나주아호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지와 파리다의 대화입니다. 수지가 할 모모모 안타하두리 하플라타 라시 사나티. 라사나는 라사나 1년의 머리. 한 해의 머리가 뭐예요? 연두겠죠. 연두. 그러니까 1년의 연초죠. 연초. 연두.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하플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넌 가능하니? 이런 말이에요. 너 연초에 우리 1월 1일에 파티하려고 그러는데 참석 가능하니?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파리다투가 몸킨 가능해. 사하도루하 내가 참석할게. 그것에 참석할게. 이랬을 때 너가 가능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할 융키누 키죠. 융키누 키. 왜? 안타하두리나 해서 이 눈이 떨어져 나가고 2인칭 여성형 동사에 다하두리나인데 다하두리나에서 안 뒤에 접속법이 와갖고 이 눈이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2인칭 여성인 걸알수 있어요. 그 2인칭 여성이면 이 윰키누 뒤에 오는 목적격도 이것이 2인칭 여성형이 돼요. 그래서 윰키누키 안타하두리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초대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나 오바툰 자 초대장 야타샤라프 할리두 압둘 아지지 이렇게 되겠죠. 야타샤라프 할리두 압둘 아지지 할리드 압둘 아지즈 압둘 아지즈의 아들 할리드는 비 다우와티쿰 다우와티쿰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러분을 부르는 것에 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에 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초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라 호두르 하플라트 자와즈 이브나티히 아미나타. 그러면 그의 딸 이브나티히 아미나타. 그의 딸 아미나의 결혼 하플라트 자와즈. 하플라트 자와즈 그러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두르가 들어가야 되죠. 호두르 하플라트 자와즈 결혼식. 근데 누구의 결혼식? 동격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딸이 아미나고 아미나가 그의 딸이에요. 이 아미나인 그의 딸의 결혼식 파티 이렇게 또 파티도 이렇게 결혼식까지 했고요. 결혼식까지 연결이고 또 이렇게 또 연결해요. 그 결혼식 딸의 결혼식의 파티 이렇게 되겠죠. 그것에 참석 또 연결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계속돼 있는데. 참석하는 것을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와달리카 그리고 그것은 대거 알리프 써서 와달리카 야움을 하미시 그것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야움을 하미시 그 다음에 사바 마요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아사비아 민 마요 이렇게 사비아로 읽으면 7일이에요. 사비아 민 마요 읽거나 사바 그냥 숫자로 소수로 읽고 기수로 읽으면 사바트 마요 알페인와 세타틴와 슈리나 릴밀라드 2026년 5월 7일 목요일에 아사투 사비아투 마사안 저녁 7시입니다. 피푼독 힐튼 힐튼 호텔에서 저녁 7시에 그럼 이 초대장은 결혼식 초대장이죠. 날짜 있죠. 날짜 5월 7일 시간 저녁 7시죠. 요일은 하미스 목요일이죠. 장소 푼독 힐튼이네요. 교통편 없죠. 교통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초대장 언급되지 않은 거 5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데키 마와 이룬 가단 마사안 내일 저녁에 너에게 약속이 있어 라 뭐뭐뭐 약속 없어 리마다 왜 A가 우리도 아는 아두와키 너를 초대하고 싶어 일라 호도리 마라잔을 자미아티 대학교 축제에 참석하도록 너를 초대하고 싶다. 항상 아두와키 호도르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거니까 참석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싶어 초청하는 거죠. 슈크라 알라다우와티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럴 때 여기에 나에게는 약속이 없다. 1번 일랄 야미니 오른쪽으로 2번 샤파칼라히 알라께서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3번 포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4번 일랄리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일랄리카 5번 라이사 아인디 마와이둔 나에게 약속이 없어 여기 아인다카 마와이둔 아인디 마와이둔 같은 이제 아인다가 들어갔죠 일단 근데 마와이드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번이 글자가 단어가 똑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라이사 아인디 마와이둔 나에게 약속 없어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6번 같은 대화문에 엮여 있네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할 아인다크 왁툰 피여메 삽틸 가디미 자, 오는 토요일에 할 아인다크 왁트 너에게 시간이 있어? 라고 했어요. 남, 왜, 그래, 리마다, 왜? 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리 뭐 안 쓰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우리도 한 아두워크 우리가 누가 일라 앞엔 잘했더니 이렇게 호두리 이렇게 써야 되지 항상 호두리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호두리 하플라트 에이드 밀라디 나의 태어난 기념일 생일이죠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하도록 너를 부르고 싶어 예 네. 참석하도록 부르고 싶어 너를 초대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호두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쇼크나 알라다우와티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래 놓고 뭐라고 했겠죠.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꿀로 아민 와 안툰 비하이리 매년 그리고

당신이 잘 지내기를. 어떤 해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생일 기점으로 또한 다음 생일까지 1년을 잘 지내기를 이렇게 하는 인사 말이에요. 이거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도 오늘로부터 또 1년도 잘 지내고 내년 명절도 잘 맞이하기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들어갈 말 알맞은 건 뭐예요? 자, 초대해 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야겠죠? 1번. 아나 아시프. 나는 미안해. 라마다누 카림. 라마다는 관대한 달입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라 아두노 달릭.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죠? 4번. 나키카탄 와하이다탄.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만 기다리세요. 5번. 에이드 밀레드 사이드. 그럼 행복한 태어난 날, 행복한 생일. 해피 버스데이를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길묻기, 박약, 생일 초대죠? 자기소개, 헌전하기. 3번이 정답이네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전부 평서문이네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A가 너자토 핌티아니 노 홀레 자미아티. 대학 들어가는데 시험을 딱 하나만 봤다? 그럼 가능한데 시험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엠티아나티 이렇게 되겠죠. 엠티아나티 복수 형태로 씁니다. 국어만 보고 들어가는 시험이나 수학만 보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니까 나자토 핌티아니 노 홀레 자미아티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성공했다, 합격했다 그랬더니 무바라쿤 나자토카 A가 되겠죠. 어우, 너의 합격 축하해 라고 했습니다. 마타 임티하나 투키 이렇게 되겠죠. 마타 임티하나 투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 대신에 마타 임티하나 투키, 너의 시험은 언제야? 했더니 B가 아트만나 바드 우스부인 인샤알라. C가 되겠죠. 다음 주야 인샤알라. 아, 내 시험은 다음 주야, 인샤알라. 그 다음에 A가 또 물어봤어요. A가 또 말을 했어요. 아트만나 알라카나즈하밖에 없으니까 B 넣으면 너에게도 성공을 바래, 희망해, 성공하기 바래. 그랬더니 슈크란 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문맥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C, B 순이니까 A, C, B 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임티아나트는 여기서는 전부 복수 형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A가 사타쿠누 하플라타 하루지 야우마죠. 잘못했습니다. 아, 야우말 아르비아 알까디마 이렇게 까디마. 예. 사타쿠누 하플라타 하루지. 그러면 나의 그 졸업식이 언제예요? 야우말 아르비아 알까디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수요일이야, 오는 수요일이야, 수요일이 될 것이야. 할 움키누쿠만타 하도록 참석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능하니? 따입 좋아, 뭉킨 가능해. 미꼴리 소로 기꺼이 나암 싸하도록 그래 참석할게. 이말 아세프 유감스럽게 아인디 마와이드 나에겐 약속이 있어. 참석 못하는 사람, 응하지 않은 사람 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금방 알수 있고요. 이게 좀 목적격인데 좀 주격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9번.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아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야 아미라투. 아미라야. 아이두 밀라딘 사이둔. 생일 축하해. 슈크란 알라 다우와티키 엘라 하플라트 에이드 밀라디키. 너의 생일 파티로의 그 여기서는 초대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항상 호두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호두리. 이게 한국말하고 비슷해서 자꾸 착각해서 이렇게 내는데, 이 나우와는 어디로의 부름이에요. 어디의 부름. 네, 어디로 요청하는 거예요. 초대로의 요청이 아니라 초대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에 참석하는 것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호두르 하플라트 에이드 밀라딕. 여기 하나 넣으세요. 참석하도록 너의 초대해 준 것에 고마워. 사하두르하. 내가 참석할게. 와사아라키. 사하두르하. 참석할게. 사아라키. 너를 보겠다. 언제? 피 바이티카 야우멜 아하딜 까디마. 야우말 아하딜 까디마. 이게 수식이죠. 오는 일요일에 너희 집에서 너를 볼게. 너희 집갈 거다 이거죠. 알맞은 거. 생일이 오는 일요일이다. 맞죠? 수아드는 생일 파티 참석한다. 맞습니다. 생일 파티는 6시에 시작합니다.

한다 그런 말 없죠. 저녁 6시는 없고요. 학교 앞 식당에도 아니죠. 집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A, B가 정답이 되겠네요. A, B 정답이면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잘못된 거 호두로를 집어넣도록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문제다. 10번. 밑줄친 B의 의도로 알맞은 것은 하살투 알라 아말린 피 샤리카틴 티자리아틴. 예, 잘 썼어요. 예. 무역회사에서 일을 얻었어. 예, 무역회사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됐어. 이런 말이죠. 알함두릴라, 함두릴라. 그러면 알라에게 찬미를, 덕분에,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에요. 무바라쿤 안나자후. 그러면 성공을 축하해. 드디어 입사했구나. 회사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B의 의도는 뭐예요? 축하해. 5번이죠. 그래서 5번 축하의 뜻으로 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야타필로 아랍을 무슬리무나 비 야타필로 비 그러면 축하하다, 파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타필로 비 그러면 축하하다 또는 파티하다. 축하가 어떤 파티하면서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하다로 해봅시다. 기념하다 또는 파티하다로 합시다. 아랍 무슬림들은 무엇을 기념합니다. 무엇을 파티를 엽니다. 또는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뭐 아야들 이슬라미엇. 그러면 이슬람 명절들을 야타필루나 비그 축하합니다. 그 파티를 열고 뭐 즐겁게 노는 거죠. 미슬라 이슬람 명절은 뭐냐? 미슬라 에이들 피터 뭐예요? 라마단 끝나고 10월달, 그러니까 이슬람적으로 10월달이 된 첫날부터 이제 에이들 피트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한달 동안 고생했다. 서로 이제 잘 먹고 인사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기예요. 에이들 피트리 알라디 야티 바다 니하티 샤흐 라마단. 라마단 달끝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라마단 달이 끝나고 오는 이렇게 말한 거죠. 에이들 피트르와 같은 그런 이슬람 명절. 와, 그리고 또 어떤 명절? 이들 아드하 그러면은 이건 희생제예요. 희생 명절이죠. 희생제. 그러니까 피트르제, 희생제. 알라디 엽다 피 야움을 아시르 민 샤하르 디 헐자. 그러면 디 헐자면 12월 달이에요. 루 히자. 이게 이슬람적으로 12번째 달이에요. 루 히자 달. 루 히자. 이건 지금 소유격이 돼서 니인데 원래 달 이름만 쓰면은 누라고 씁니다. 누 이렇게. 누라고 써요. 예. 디 헐자. 그러면 루 히자 달 중에서 10번째 날. 야움일 아시르. 10일이죠. 12월 10일. 이슬람력 12월 10일에 시작하는, 이렇게 희생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명절이죠? 명절. 에이드는 정말 명절이라고 하면 되니까 명절로 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 시간 마지막 문항. 글의 내용으로 보아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인달 아랍을 무슬림이나 아랍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냐 하면 에바라툰은 표현들이에요. 에바라툰 표현들. 이슬라미아툰 무흐탈리파툰. 자, 다양한 이슬람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무흐탈리파.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이죠. 다양한 이슬람 표현들이 있어요. 뭐 하는 표현? 리타하니아티. 타하니아는 인사예요. 타하니아 인사를 건네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다 나주후 피 아이 아말린. 자, 이다 나주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뭐 성공한다면 피 아이 아말린 어떤 일에 성공을 한다면 야꿀루나 뭐라고 말하느냐? 바라칼라우 피크. 알라가 너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은 과거 형태가 아니라 알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알라가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이라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은 알라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을 건넬 때는 과거 형태로 먼저 해요. 바라칼라우 피크. 이것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알라우 유바릭 피크. 이제 미완의 동사로 합니다. 완료 동사로 먼저 기원을 하고 그 대답으로 미완료 동사로 답을 해요. 바라칼라우 피크, 알라후 유바릭 피크. 이렇게. 예. 미와 비무나스바트 아이엣 또는 명절에 즈음하여 명절의 경우에는 유살리무나 알라 바디물 바드 서로서로에게 유살리무나 알라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죠? 알라 바디 바단 서로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왜 야꿀루나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드 무바라크 복된 또는 은혜스러운 복된

0: 명절입니다. 또는 아우 꿀루 아민 와 안툼 비하이르. 또 한 해도 그리고 당신들이 잘 지내시기를. 또 이번 명절부터 또 다른 명절까지, 다음 명절까지 여러분이 1년 동안도 잘 지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바스미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슈라프. 아슈라프야. 우리두한 아두와카 일라. 여기서 역시 호두르가 들어가야 돼요. 호두르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 안 돼요. 아, 우리두한 아두와카 일라 호두릴 아샤 비 무나사바탈 이들 피트르. 이들 피트르의 경우에, 그러니까 무나사바는 무슨 오카지온이에요. 오카지온.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오카지온이라는데 무슨 때에 이들 피트르를 즈음해서 저녁 식사에 참석하도록 너를 초대하는 것을 원한다. 저녁 식사에 오도록 참석하도록 초대할게. 그랬더니 아슈라프가 슈크란 알라 다우와티카. 너의 초대에 고마워. 너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고 뒤에 바스미 꿀루 아민 완툼 비하이리. 또 1년도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 이렇게 했죠. 자, 초대해줘서 고마워 해놓고 1번 비스밀라 알라 이름으로 시작한다? 아니죠. 에이드 무바라크, 복된 명절, 정답이죠. 복된 명절이다. 3번 샤파칼라, 알라가 너를 치유해 주시기를. 와 알라이쿰 살람, 당신들 위해 알라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와 빌하나 와 시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 하는 말이죠. 정답은 2번. 초대해 줘서 고마워. 명절 초대해 줘서 고마워. 아, 뭐 복된 명절이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많은 문항들을 풀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강의만 남겨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풀고 수능 완성 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여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37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 못 풀었던 전반사 문제하고 전자기파의 이용 사례에 관련된 문항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4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2학년도 3월 10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XYZ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세타 0하고 세타 1은 각 경계면에서 P의 입사각 또는 굴절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P는 Z와 X 경계면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Z하고 X 사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누가 더 크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Z가 X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각의 경계면에서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그렇죠,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Y의 굴절률을 비교를 해보면, 맞아요, Y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하고 Z 사이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를 해보니 지금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Z보다 Y가 더 큰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해 보면 P의 속력은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굴절률하고 속력 관계를 비교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Z가 Y에서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니은 볼게요.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Z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두 개를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Y는 Z보다 크고요. Z는 X보다 커요.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Z가 중간에 있고 Y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것은 X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해 보면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아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P를 X에서 Y로 입사시킬 때 입사각이 세타 0예요.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여기 세타 0 또 있지. 실제로 빛은 이렇게 Y에서 Z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는 Z에서 X로 그대로 거꾸로 진행시켜 볼 거예요. 경로는? 그렇지, 똑같아. 그러면 입사각이 동일하게 세타 0일 때 우리는 굴절률을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X하고 Y 사이일 때, 그리고 Y하고 Z 사이일 때 누가 더 굴절률의 차이가 큰가요? 맞아요. X하고 Y 사이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굴절률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 간의 차이도 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각을 뭐 모르니까 세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는 더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90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90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둘 다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45, 45인데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고 세타 2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세타 2는 45도보다는 커야 될 거고 세타 1은, 그렇지, 45도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45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굴절률을 비교해서 굴절률 차이가 얼마나 더 큰지 작은지 대소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고 입사각 굴절각 차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5번입니다. 자, 실험이 나와 있네요. 나를 보시면 단색광 P를 입사시켜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지금 보니까 실험 1에서 A, B를 비교를 했을 때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A에서 입사를 시켰죠. 아, 굴절각이 더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말은 뭘까, 얘들아? A하고 B 중에서 굴절률이, 맞아요,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정보를 통해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실험 2에서도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큽니다. 그 말은 BC를 매질로 하였을 때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C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 둘을 종합을 해본다면 A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 그 다음 B가 크고 제일 큰 거는
C입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실험 3에서는 C에서 A로 진행을 시켰어요. 자, 그때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5도 저거를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45도보다 크냐 작냐를 계산을 해서 뭐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험 1은 AB 사이를 비교를 한 거죠. AB 사이에서의 굴절. 그다음에 실험 3은 CA 사이에서의 굴절이에요. 자, 굴절률 차이 비교하면 되지. 굴절률 차이가 어느 경계면에서가 더큰 거야? 그렇지. A하고 C 사이에서가 훨씬 더큰 겁니다. 그러니까 AB 사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 차이보다 AC 경계면 사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 차이가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두 굴절각 차이는 15도만큼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그 15도보다는 더큰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뜻. 그럼 결국에는 30에다가 15 더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은 기억은 그렇지. 45도보다는 맞아요. 커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피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굴절률 비교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파장도 비교할 수 있겠죠. A에서의 파장은 B에서의 파장보다 길어야 합니다. 니은 틀렸고 기억 맞았고, 그치? 자, 디귿. 임계각은 P가 B에서 A로 진행할 때, B에서 이렇게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A로 진행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임계각의 사인값 뭔지 알고 있죠? 임계각의 사인값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두 굴절률의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 그러니까 굴절률 차이가 더큰 C하고 A 사이가 B하고 A 사이보다 임계각이 작아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굴절률 차이만 잘 비교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46번 가볼게요. 자, 46번도 이제 전반사 문제고요. 문제 보시면, 자, 단색광의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1에서 2로 입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굴절을 한대요. 그죠? 자, 그리고요.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3에서 2. 이젠 3에서 2로 가네? 이때는 뭐 하냐 그랬냐면, 전반사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반사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 비교를 바로 할수 있다는 뜻이야. 3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보다 어때야 돼? 그렇죠. 커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리고 1, 2 사이에서를 보게 되면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를 해보니 누가 더 커요? 굴절각이 더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1, 2 중에서는 1이, 그렇지, 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 N2는 1하고 3보다 다 작은데 이 둘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문제에서 조건을 줬잖아요. 똑같이 입사각이 세타야. 그런데 누구는 굴절하고 누구는 전반사를 했어요. 자, 1에서 2로 갈 때도 굴절률이 더큰 데서 작은 데로 가기 때문에 전반사가 되는 조건 중 하나는 만족이 돼요. 근데 왜 전반사가 안 되냐 하면 임계각보다 그치 이 세타가 작기 때문이겠죠. 그럼 2하고 3 사이는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2와 3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1과 2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그렇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은 2보다 훨씬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N3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N1, 그 다음은 N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 굴절률은 2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가 아니라 누가 제일 커야 돼요? 맞아요. 3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 한다. 자, 2에서 3으로 진행한대. 근데 잘 보니까 2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 제일 작아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갈때 전반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디귿.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가 3에서 2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에서 2죠? 1에서 2. 자, 1에서 2로 입사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 굴절률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3에서 2로 갈 때보다
굴절률 차이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각이 맞아요.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입사할 때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 2로 갈 때가 3에서 2로 갈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2번 이 정답이 되겠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굴절률 비교만 잘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7번은요, 21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자, 동일한 단색광이 공기에서 부채꼴 모양의 유리에 수직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에 도달을 하고 A에 도달한 단색광은 체크해야지 전반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채꼴도 원의 일부이고 그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은 다음에 법선을 그리면 그 법선은 여러분들 여기 중심을 지나게 되잖아요. 원의 중심. 그러면 이때 각이 45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90도가 딱 절반으로 나뉘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A에서 B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입사를 시키게 되면 또 여기에 접선 그리고 법선 그리게 되면 이 법선은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 될 거예요. 그때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는 지금 더 커요. 맞아요. 45도보다는 더 큽니다. 근데 45도로 입사했을 때뭘 한다? 전반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5도 자체는 이미 누구보다 큰 거냐면 맞아요. 임계각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더큰 45도로 진행을 시켰을 때 전반사 하니까 45도보다 더큰 세타로 진행시키게 되면은 입사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전반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 B에서는 단색광이 전반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자, 공기의 굴절률 1이고 유리는 굴절률이 공기보다 더클 테니까 속력은 유리에서가 더, 그렇지,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설명. 디귿.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다. 자,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아, 크다라고 했으니까 작다가 맞아요, 여러분들. 크다는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전반사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48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4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질 AB의 경계면에 입사각 45도로 입사시킨 단색광 XY가 굴절을 하고요. XY는 PQ의 같은 색으로 입사를 해서 P와 Q 중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굴절률은 기억 보세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입사각이 B에서의 매질, 아, 각인, B 매질에서의 각인 굴절각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A에서 B로 똑같이 45도로 입사를 시켰으니까, 지금 이 둘의 굴절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이? R로 같을 거야. R이라고 세팅을 해볼게. 자, 그러면요.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B에서 공기로 갈 때, 즉, P로 갈 때, 여기에서 법선을 그어보면,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R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R이니까, 여기는 뭐 R'이라고 했을 때, 잘 봐봐. R이라고 하는 것은 45도보다 더 작아야 돼요. 왜냐면, 굴절각이 더 작았으니까.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9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R이 45도보다 작아? 그러면 R'은? 그렇지. 45도보다는 크겠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둘 중에서 전반사가 한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입사각이 더큰 쪽을 찾아주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곳일까? 맞아요. Q잖아요. 그래서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디귿.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는 Q에서 반사된 X의 세기보다 작다. 자, 얘들아, Q에서는 뭘 했다 그랬어? 그렇지. 전반사를 했다 그랬어. 왜 갑자기 문제에서 생뚱맞게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같은 세기로 입사한다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 같은 세기로 입사를 했을 때 P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굴절, 일부 반사를 할 거고 Q에서는 전반사를 하니까 그 세기 비교를 이제 할수 있게 조건을 준 거잖아요. 전반사 하니까 세기가 당연히 Q에서가 더 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제 4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9번입니다. 자, 어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되는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문제를 풀 건데, 그 관련 문제를 풀때이 개념을 계속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전자기파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X선, 감마선, X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사실을 여러분들 이건 사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 볼게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진동수가 52kHz인 초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문항 5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내용은 계속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50번.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아 사진을 찍는데 이용이 된대요. 뭘 이용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X선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체에서 방출되어서 체온 분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그렇죠. 적외선. 모니터 화면에서 다양한 색의 영상을 구현한다? 가시광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기억. A는 TV용 리모컨에 사용된다? 리모컨에 사용되는 거는? 그렇지. 적외선이기 때문에 A는 아닌 게 되겠지. 자, 니은. B는 적외선이다. 맞는 설명.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즉, X선이 가시광선보다 진동수는 더, 그렇지. 커야 되겠지.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1번으로 가볼게요. 자, ABC는 가시광선, 라디오파,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방송이 나오는 전자기기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그렇죠. 라디오파. 그리고 LED 전등에서 방출되어 주위를 밝히는 가시광선이겠지? 자, C. 비접촉식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맞아요. 적외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기억. A는 라디오파다. 맞는 설명.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B가 X선보다 짧다. B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이었어요. 가시광선은 X선보다 파장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C는 적외선, A는 라디오파. 적외선은 라디오파보다 진동수가 어때야 돼? 더? 그렇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C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2번입니다. 학생 ABC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나타낸 상황이에요. 그죠? 자, ABC가 대화를 할때 관측 기기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허블 망원경이고 하나는 제임스 웹 망원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주로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망원경 같은 허블 망원경은 주로 이제 가시광선을 사용을 하고 뭐 근적외선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요. 동그라미 기역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이용하여서 선감 먼지 뒤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학생 B를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역과 적외선이 같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모두 다,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B도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 C. 기역은 마이크로파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역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이용해서 선감먼지 뒤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 C는 내용을 잘못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AB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5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3번. ABC는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체온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체온계, 그렇지, 적외선 이용을 할 거고요. 입안으로 눈을 관찰할 때 직접 봐야 되니까 가시광선. 인체 내부를 촬영할 때는, 그렇죠, X선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기억 보세요. A는 적외선이다. 맞는 설명.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X선이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어때야 돼? 그치, 커야 돼.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B가 C보다 빠르다. 아니죠. 모두 다 같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54번. 자,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시를 나타냈고요. 자, 기역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은 감마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통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악 감상을 위해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전자기파 중에서, 맞아요.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칫솔 살균을 위해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 어두울 때 사용하는 손전등은, 그렇지, 가시광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살균 작용에 사용하는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자, 자외선은

보다 파장이 짧은 게 맞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디귿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X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에서의 속력이 다르다라고 비교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5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뼈 사진 찍는 데 사용된대요. 그럼 A는 누구야? X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속의 분자를 운동시켜서 음식물 데우는 데 사용되는 거는? 그렇죠. 마이크로파. 그게 아닌 것은 하나 남네요. 누구예요? 가시광선. 그래서 X선 마이크로파 가시광선을 찾아주면 되겠네.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56번 넘어갈게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X선은 TV용 리모콘에 이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리모콘에 이용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죠. 적외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이 된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2번이 정답.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3번.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마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훨씬 짧아야 됩니다. 짧다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자, 4번.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작다.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진동수는 더 커야 됩니다. 크다라고 바꾸셔야 되고. 자, 5번. 진공에서의 속력은 같다라고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공에서의 속력이 누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그래서 5번은 같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전자기파 AB가 사용되는 모습이고요. 자, A는 무엇일까? 인체 내부의 뼈를 찍는데, X선.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눈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시광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A는 X선이다. 맞는 설명. 니은, B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다.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그렇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큽니다. 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57번. 정답은 5번.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전자기파 AB를 사용하는 예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A와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살균 작용을 한대. 그럼 바로 나와야지. A는 뭐예요? 자외선. 그리고 눈에 보이는 B를 이용한다. 그 말은 가시광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기억. A는 자외선이다. 맞는 설명. 니은.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가시광선이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지?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59번입니다.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냈어요. 자, 기억부터 바로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이 된대요. 자, 전광판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이러이러이러한 헤르츠인 빨간색 빛. 아, 빨간색 빛이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구나.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아니죠. 모두 다, 같아야 돼요. 그죠? 디귿. 진공에서의 파장은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마이크로파가 라디오파보다는 파장이 더, 그렇지. 짧아야 돼. 라디오파가 더 길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A, B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 A, B 중에서 A, B가 뭔지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 자외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되니까 마이크로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B가 같겠지. 그치? 자,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B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작아야 되겠죠?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61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B는 X선 자외선은 전자기파에 속한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X선이 자외선보다 길다. X선이 자외선보다 파장이 어때요? 더 짧아야 돼. 그러니까 A가 B보다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지. 디귿, C는 매질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다. 얘들아, 초음파잖아요, 음파. 음파니까 소리, 매질이 당연히 그렇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겠지.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죠. 자, 6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상현실 VR 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A,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적외선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를 이용해서 동작 정보를 머리 착용용 디스플레이로 전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는 하나는 적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전송한다? 그러면 적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볼수 있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기억. B는 가시광선이다. 맞는 설명. 니은,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더, 그렇지, 커야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 이해됐죠? 자, 이제 6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지폐에 전자기파 A를 비추었더니 형광무늬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 A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는 자외선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6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가는 전자기파 AB를 이용한 예시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쵸? 자, 기억 볼게요. A는 동그라미 디귿에 해당이 된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일 거고, B는 남아있는 시간을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가시광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에 해당되는 A는 동그라미 기역이 될 거고, B는 가시광선이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니은, B는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자,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그렇지, 더 길어야 한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 해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64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6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자기파 동그라미 기역은 투과력이 강해서 병원에서 인체 골격 사진을 찍거나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색할 때 이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X선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ABC 여러분들 다 채울 수 있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채울 수가 있잖아요. 기역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A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A가 아니라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 그렇죠, C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자,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의 몸에서 방출되는 C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C는 X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사람의 몸에서 방출되는, 그렇죠, 적외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디귿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분류했고,
나는 가해

전자기파 A를 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군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라디오파니까 라디오파 옆에 있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기억,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는 더, 그렇지, 작아야 돼요. 요 그림 기억하면 쉽게 알수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밑에 파장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니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하는 전자기파 A는, 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음식 데울 때 마이크로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감마선과 나의 레이더에 이용하는 전자기파가 같다.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6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7번은 열화상 카메라가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열화상 카메라는 건물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A를 인식을 한대. 아,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적외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 A는 적외선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가시광선이 같다. 뭐 A든 가시광선이든 다른 어떤 전자기파든 모두 다 같다. 디귿, 파장은 A가 가시광선보다 길다.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은 파장이 더, 그렇지,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68번으로 가볼게요. 자, 스마트폰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 나타냈고요. A와 B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뎀에서 광 다이오드가 A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적외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 B를 수신한다.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진동수가 더 커야 합니다. 맞는 설명.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같겠죠? 디귿, A는 전자레인지 음식 가열하는 데 이용이 된다? A는 적외선이야, 얘들아. 음식 가열하는 데 이용되는 거는 마이크로파여야 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6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을 한번 채워보자. 자, X선 그다음 누구일까요? 자외선, 가시광선, 그렇지, 적외선 이렇게 바로 채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학생 A부터 보세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 방향이고 진동 수직, 진행 방향도 수직. 그래서 A는 맞는 설명. B를 봅시다. 자외선은, 즉 동그라미 기역은 살균 작용을 해. 맞는 설명. 학생 C, 진동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어때, 얘들아? 크지?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A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7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다는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자, 가를 보세요. 위성통신이네요. 위성통신은 우리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를 합쳐서 전파라고 하잖아요. 전파를 이용을 한 것이고요. 광통신에 이용되는 것은 적외선. LED 신호 등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시광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기억. 가에서 자외선을 이용한다? 위성통신에 자외선 이용하지 않고요. 나에서는 광섬유니까 우리 전반사 이용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디귿. 다에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정확하게 설명했네요.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7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했고요. ABC가 사용되는 예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그럼 일단 ABC를 한번 채워볼까? 자, A는 뭐예요? X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렇지, 적외선, 그 다음 C는 마이크로파, 그렇지, 잘 채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체온을 측정하는데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이 된다. 그럼 뭐겠어요? 그렇지, 비적외선이 되겠지. 음식물 데우는데 사용되는 것은 마이크로파 C.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 내부 찍는 거는 X선, 그러니까 A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B, C, A. 정답 4번이 되겠네. 그지? 자, 이어서 72번도 가볼게요.

자, 전자기파 ABC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ABC는 X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A부터 보면 공항 안을 관찰하기 위해서 CCTV에 사용되는, 관찰해야 되니까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광선. 그다음 체온 측정 나왔네. 그러면은 B는 적외선. 수화물 검색대에 사용된다. 아, 그럼 내부 수화물을 봐야 되는 거니까 X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C는 X선이다. 맞는 설명. 니은.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자, A는 가시광선이고요. C는 X선이에요. 가시광선이 X선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에는 틀린 설명. 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두 다 어때야 돼, 얘들아? 같아야 되지. 그래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다. 그치? 자, 7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냈고요.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 A를 인식한대. 그래서 실물 화상이랑 열 화상을 함께 보여준대요. 아, 실물 화상이면은 가시광선을 이용을 한 거겠고, 열 화상을 보여준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 A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적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A에 대한 옳은 설명은 기역, 자외선이다. 틀린 설명이에요. 적외선으로 가야 돼. 니은.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시광선과 똑같다. 그치, 모두 다 같으므로 정답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의 예시와 관련된 문항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파동의 간섭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지우면 되겠죠? 자, 26학년도 수능 6번입니다. 74번 볼게요. 자, 평면에 고정된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하고 진폭이 서로 같고요. 반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파동의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하고 Q 사이에서, 선분 PQ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실선이 마르고 점선이 골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여러분들 직접 마루하고 마루, 그다음에 골하고 골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루 마루, 골 골, 마루 마루, 마루 마루, 골 골. 만나고 있네. 이 지점은 전부 다 뭐가 일어난 지점이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PQ에서 하나 지나갔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찾아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쌍곡선의 형태를 총몇 개를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네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PQ 사이에는 보강 간섭 지점이 네 개입니다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우리 7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5번은 9월 모의평가 16번이고요. 자, 가를 보시면요. 두 지점 S1,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의 시간 t 이퀄 0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고, 그림 나는 PQR 중에서 한 지점의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 보니까 물결파의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속력을 구하려면 우리는 주기를 알아야 되고 파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에서 지금 한 칸이 1m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마루 사이의 거리, 즉 4m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파장은 4m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 그래프를 통해서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그 시간 2초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되겠다. 해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t 이퀄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t 이퀄 1초라고 하는 거는 주기에 몇 분의 몇 배가 지난 시간이에요. 주기에 2분의 1배가 지난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주기에 2분의 1배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P하고 R에서 여러분들, 지금 PR은 보시면은 골하고 마루가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알 같은 경우에는 골하고 골이 만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 2분의 1배, 그러니까 반파장이 지났을 때 P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R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상황이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R에서는 이제 반파장이 지났기 때문에 골이 만난 게 아니라 마루마루가 만난 상황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자, 디귿. 나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인 P는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Q와 R 둘 중에 하나일 텐데, R을 잘 보시면, R은 이미 애초에 골과 골이 만나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T equal 0일 때의 변이가, 그렇지, 이렇게 진폭이 최대가 되어 있는, 음의 방향으로 최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R은 아니다. 그럼 남은 거는 Q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디귿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7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6번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평 12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같은 세기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그리고 스피커 AB를 X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고정을 하고, 소음 측정기를 X equal 0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X축 따라서 쭉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소음을 측정을 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X1, X2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엇인지. 자, X equal 0에서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그리고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X1과 X2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상세 간섭. X2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가에서 한 가지 변인만 딱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끄게 되면 X equal 1에서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크다. 자, X1은 얘들아, 상세 간섭이 일어난 거잖아. 두 파동이 만나서, 소리가 만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는데, 둘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를 끄게 되면, 그치, 끄기 전보다 더 커지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니은. B를 끄면, X equal 2에서 소리의 세기는 B를 끄기 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X2는 첫 번째, 그렇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B를 끄게 되면, 끄기 전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가 왔겠지. 그치? 둘이 합쳐져서 커진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소리의 진동수를 EF0로 바꾸면. 자, 처음에 저 진동수가 F0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의 조건에서. 그런데 이 F0에서 진동수를 두 배로 늘렸어요. 그럼 얘들아, 진동수를 EF0로 늘렸다,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진동수가 커지면, 그렇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져.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바꾸면 X equal 0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X2보다 작다. 자, 진동수를 점점 키우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 X2가 점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진동수를 더 작아지게 한다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지점은 X2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그치, 뒤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더 뒤에 위치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76번까지 해서 우리가 그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살펴봤는데, 특히나 이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에서 이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그 문제가 자주 물어보는 형태 중 하나인 게 뭐냐면, 이 진동수를 증가시켰을 때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원점으로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측정기 쪽으로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6번까지 풀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77번부터 파동의 간섭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권유정입니다. 예술과 윤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술과 윤리 보고 대중문화의 윤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이어서 볼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서 일을 처리했다. 지금의 대신들이 음악을 즐기느라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음악 즐겁기는 한데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아서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자, 요거 우리 이제는 몇 문제 풀어왔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즐겁기는 해. 그런데 이 음악을 즐기다가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정치를 못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는 그 악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고 재료들이 낭비되는데 이게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입니다. 누구죠? 묵자 되겠고요. 1. 성왕은 음악을 즐겼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성을 교화하였대요. 자,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예에 따라 절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음악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있냐면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도록, 즉 예에 따라서 잘 조화를 이루고 절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을 교화한다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본성이 어떻길래 교화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악서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상가라는 걸 우리가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누구죠? 순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런 예라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순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갑,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음악을 즐기도록 국가가 힘써야 된다. 차별 없이, 이런 단어들이 사실 묵자에게 좀 매력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만 적어볼까요? 겸해교립. 자, 우리 묵자에 하면 겸해교리, 이 단어를 빼놓고는 묵자의 이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비악과 같은 음악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로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자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에서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겸해교리라는 것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익을 도모해주자라는 어떤 묵자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차별 없이라는 단어가 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묵자 사상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도록 국가가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관원은 예와 악을 함께 닦아야 된다. 마찬가지죠. 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악의 악들 반대해요. 그래서 관원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닦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하게 되겠죠. 3번, 을. 음악으로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순자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죠. 이 음악이라는 것이 수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수단? 지문에 나와 있죠? 본성을 교화하는 첫 번째 수단.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에 따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가지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의 역할, 순자의 예의 역할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직업과 윤리에서 우리가 이 순자의 예의 역할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또 기억이 안날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역할 좀 적어볼까요? 자,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뭐를?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예가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질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막줄서 있는 것보다 뭐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여기 서세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여기 서세요 하는 어떤 구별을 마련해 주면 보다 질서가 더 확립이 될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예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주더라.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이 예를 잘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건데 그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이 서로 조화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너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백성이 예법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순자라고 해서 모든 음악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중에서는요, 안 좋은 음악도 있어요. 사람들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음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향유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음악이라는 것은 예와 하나의 쌍을 이뤄서, 오죽하면 예악이라고 했겠어요. 예악이 예, 악을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예법에 구애되지 않는 음악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할 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 5번. 갑과 을. 음악의 즐거움을 활용하여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순자? 그럴 수 있어요. 음악의 즐거움, 예를 바탕으로 한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잘 교화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할수 있지만, 묵자에게는 완벽하게 틀린 선지죠. 왜냐하면 요 음악이 즐거울 수는 있어도 묵자에게는 요거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거는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즐겁지만 이익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가 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5번.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네. 그래도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은 영혼의 교육에 도움을 준대요. 이때 음악적 수련이 가장 가치가 있다요. 왜냐하면, 리듬과 화음은 영혼 안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해야 되네. 무섭죠? 자,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조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품에 담아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예술가가 이런 무절제나 야비함이나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성품들을 작품에 표현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플라톤이라는 거알수 있고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면

여기서 빼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계속 선지에서 변형돼서 나왔었죠. 원형을 창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틀린 선지로 또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들을 이끌어내서 그런 선지들을 구성했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가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스승, 플라톤이죠? 예술가는 뭔가를 해야 된대요. 예술가의 역할 찾아봅시다. 1번,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되네. 요것도 우리가 순수 예술론 와일드 사상가 같은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술 그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다. 라는 내용이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플라톤은 도덕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 선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국가가 예술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네. 아니죠. 국가의 검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검열을 함으로써 심지어는 이런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3번, 사람의 선한 성품을 작품 속에 표현해야 되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한 성품. 선한 성품. 작품 속에 표현해서 뭐 신을 추앙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요거를 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플라톤의 이야기였습니다. 4번,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되네. 요것도 많이 나오는 선지죠. 추한 모습 안 됩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5번, 사물이 나눠 가지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창조해야 되네. 자, 요거 이끌어올 수 있죠.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완벽한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근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1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 곡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해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나오며 조화를 이루고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완성된다. 이렇듯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둘 만하대요.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을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인륜, 예의라는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교 사상가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 지문은 공자의 입장입니다. 볼게요. 1번. 기역.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죠.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니은, 음악은 예의와 무관하게 심미적 가치만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심미주의의 입장, 도덕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심미주의의 입장에 속해 있는 사상가들이 할수 있는 선지죠. 근데 공자는 유교는 다 도덕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디귿.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된다. 사람들이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면서 이 사회에 도덕적인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을 음악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 릴, 음악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활용되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면 음악하고 경제적으로 이득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얘기 유교에서 하지 않죠?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즐거우면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며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요런 큰 힌트를 주다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옛 임금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해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했고, 소리의 가락과 장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음악의 장점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본성 변화 가능, 그리고 또 음악을 즐기면서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가능, 조화하기 가능,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악한 본성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순자라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통치자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그쵸?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음악이라고 지금 이 지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2번, 우아한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 어지러운 기운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번 선지에서 막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 2번이 되겠고요. 3번,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거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음악 중에서는 예에 알맞는 그런 도덕적으로 인격을 향상할 수 있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순자의 표현을 빌리면 사특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음악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긍정하고요. 4번. 조화로운 음악은 사람에게서 즐거움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쵸?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 음악은 우아한 음악, 즉 예의에 잘 맞고 조화로운 음악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맞는 선지. 5번,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이 유행하면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 그쵸? 음악 중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사회 질서 유지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브레 가상 대화이다. 가브레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라는 플라톤의 입장이죠. 플라톤에 따르면 이런 예술들, 음악이든 시든 상관없이 예술들의 악한 성품을 담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인들은 심지어 추방해야 된다라는 시인 추방론까지 이야기를 하죠.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을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술은 도덕과 관련이 없대요. 그쵸? 우리가 예술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건 참 비도덕적인 작품이야. 도덕적인 작품이야.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일드의 입장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로 골라봅시다. 1번. 갑.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도덕주의의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부터 정답이네요.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좋은 품성함양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 2번. 갑. 예술 작품의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악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자, 예술 작품을 검열하는 거, 누가 검열한다라고 했었죠? 국가가 나서서 주체가 돼서 검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검열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품이 없는지를 국가가 검열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검열을 통해서 오히려 도덕적 교화 기능이 더 증진되겠죠? 약화되지는 않겠습니다. 3번, 을. 예술 작품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될 필요 없다. 그냥 예술 자체에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뭐 도덕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한 성품을 이끌어게 해라. 이런 거는 성립될 수 없다는 와일드 입장이었습니다. 4번. 을.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방금 얘기했죠? 도덕에 근거할 필요 없다고요. 5번. 둘의 공통점으로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누가 할수 있을까요? 둘 중에서 와일드만 긍정할 수 있는 입장이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성품 함양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틀린 선지여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19번.

것은 동양사상가의 가상편지이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신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함을 강조했대요.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 편지를 받는 대상, 당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선왕이 음악을 제정했고 이 음악이 백성을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악한 본성 교화시킬 수 있고 요거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순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 순자에게 쓰는 편지네요. 이어서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 않아 자신과 남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가 나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랑 타인을 차별한대요. 나랑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저 멀리 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 이 사회 혼란이 기인한다. 라는 이야기만 봤을 때도 우리가 알수 있죠. 누구예요? 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 생각은 할 때, 내는 묵자라는 거. 비록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일삼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거고, 백성은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요거 내용들 다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백성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해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볼때 당신의 견해는 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기역. 즉, 묵자가 순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1번.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요거는 있음을 여기 앞에서 한번 끊어봤을 때 음악과 예의를 조화를 해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요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순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묵자가 순자한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는 않네요. 2번. 인간 본성을 교화해서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함. 묵자? 음악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판 당연히 아니고요. 3번.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뭐, 묵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죠. 뭐, 사회적으로 해악,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순자도 마찬가지로요. 음악 중에는 모든 음악을 다 즐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에 걸맞지 않으면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묵자도 일부분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순자도 당연히 동의하기 때문에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수단이 될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는 순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5번.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하다라는 게 이제 묵자의 이야기죠. 백성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 음악을 장려하는 게. 왜? 음악을 하려고 악기 만들어. 그 악기 만들어가지고 맨날 불려다니면서 음악 연주해. 이러면 백성들한테 하나도 이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순자한테 야, 이거 무익해, 사실. 백성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이거 간과하고 있어. 라는 비판 충분히 할수 있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하였다. 벌써 알수 있죠?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 순자. 이에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들의 성정을 교화하였다. 악이란 성인들이 즐겼던 바고 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가 있다. 자, 예에 걸맞는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교화할 수가 있다. 라는 이 음악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사람은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에 바로 서고 악에서 완성된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순자랑 묵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대충 읽어봤을 때 뭔가 동양사상가 묵자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죠.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악에서 완성한다? 음악 긍정적으로 보내? 예? 긍정적으로 보내? 인? 심지어 인?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누구예요? 공자죠. 그랬을 때, 갑, 순자, 을, 공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순자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이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죠.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2번, 음악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요건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본성이 선하다. 순자한테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3번, 을.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해서 백성에게 해가 된다. 라는 거는 누가 할수 있는 거? 묵자. 근데 지금 묵자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죠. 4번, 을. 음악은 음악 자체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런가요? 음악 자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만 이 음악이라는 게 쓰이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조금 더 질서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이 결국 공자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마지막 5번. 음악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야. 그렇죠. 순자는 어때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음악을 통해서 예의를 담은 이 음악을 통해서 교화해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순자 이야기. 공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지니고 있어. 근데 이 도덕성이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좋은 수단이 음악이다. 자, 요두 가지 생각했을 때 둘의 공통점으로 5번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 미적인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구의 지문? 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칸트라는 것을 골라내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어요. 요런 자주 나오는 표현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왜? 미랑 도덕성은 형식에서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1번부터 살펴봅시다. 1번.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요두 가지는 엄밀하게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는 유사할 뿐 미가 도덕에 종속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미적 판단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칸트의 기본 입장이었죠. 요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백을 아름답다라는 그 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명품백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나한테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니까 뭔가 이득을 주니까 해서 아름답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정한 미는 뭐냐? 제대로 된 미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자마자 나한테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아름다워. 예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적인 판단이고 이때는 이해관심과 엮여있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고 있다. 즉, 달리 말하면 관심과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한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모두한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잘생긴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잘생긴 어떤 사람을 선생님이 잘생겼어. 미적 판단이야. 나의 미적 판단이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수 있는 것이 길가에 핀 꽃들. 이런 것들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미적 판단인 거, 칸트 입장 적절합니다.

반대죠. 오히려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미적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번 선지에서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가 틀렸던 이유가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되는데, 그때의 형식, 요런 세 가지 형식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특정 이해관심과 무관하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보편성, 타당성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자유의 체험이 내포되어 있다. 타율적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이 자체로 어떤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은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기여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적 즐거움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도덕성 실현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칸트의 도덕주의가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봤던 우리 5번 선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점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술과 윤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원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대중문화와 윤리입니다. 자, 봤을 때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정말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들도 아도르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는 문화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관객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영화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사유하지는 못한다. 자, 우리 취향이 각자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나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해,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좋아해 하는 그 취향이 정말 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온 취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르노는.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던 대중문화, 영화, 드라마들이 나의 취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클리셰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클리셰를 좋아할까?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본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영화들과 비슷한 류의 영화를 계속 찾는 거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 순간의 자극적인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한다라는 게 아도르노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문화 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든다라는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문화 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원래는 되게 개성 있고 되게 표현력이 좋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서 나의 취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욕구가 거기에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개성화되고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이 대중문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기역, 정답인 선지. 니은. 문화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한다. 표준화된 상품? 다시 말하면, 획일적인 상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획일적인 상품에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이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10화 정도 건너뛰어도 내용이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그 드라마랑 형식이 비슷해요. 알고 보니 누구의 딸이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뭐 이런 형식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보면 또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나의 취향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된다. 자, 대중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듯 보이긴 해요. 내가 내돈 주고 보고 싶은 영화 보는 거야. 근데 그마저도 뭐다? 다이 계획 안에 있는 거다. 나의 취향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릴, 문화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한다. 아니죠. 우리 지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이 강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취향들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재밌는 거야. 하하. 이런 것들을 되게 뇌를 빼고 볼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나의 비판적 사고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강화한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인 선지네요. 2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되어버린 계몽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도 관찰된다.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대요.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자,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대중문화를 생산하죠? 대중들이 생산하나요? 아니죠. 대기업, 은행, 이런 거대한 자본주의의 상위의 계층에 있는 그런 지배계급들이 대중문화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대중문화는 그냥 장사일 뿐이야. 뭐 이거 우리가 사실 예술적인 걸 담으려고 하고 독창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네 좋아하는 거 담아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 그래,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거 다들 좋아해. 모두가 이거 재밌어 하더라. 다들 웃더라. 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정당화가 된다라는 거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 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대량 생산의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은요, 심지어는 돈이 되는 상품들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내가 나의 예술적인 걸 추구하고 싶어서 되게 독창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독창적인 작품을 포기하고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또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걸 훨씬 더 선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아니죠. 비문학 지문처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데요. 은폐 안 한대요. 틀린 선지. 2번.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순응이다. 자, 내가 어떤 문화상품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순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선지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이다. 자, 소비자가 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아니에요. 물론 아도르노도 이런 점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경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경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어디서 오냐면, 일반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승하는 그 장면이 시청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그래, 대중문화의 주체는 우리야. 우리가 저기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경연에 우승하는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마저도 하나의 규격화된 시스템인 거죠. 이 경연 프로그램, 저 경연 프로그램, 시스템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소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그냥 대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

사실적으로. 4번.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한다. 아니죠.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일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문화상품을 소비하면 소비하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점점 더이 시스템에 종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2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문화산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산업은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대요. 고객에 대한 문화산업의 가장 큰 봉사는 빼앗긴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구성까지도 대신을 해준다는 거죠.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조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화 시스템 속에서. 문화산업이 문화상품의 소비 촉진과 이윤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이미 다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이 구축한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아도르노의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렇죠.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냥 종속되고 심지어는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까지도 빼앗기고 요게 대중문화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적으로는 되게 편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안 하면 뇌는 너무 편하죠. 근데 그 편함에 점점 내가 기대고, 기대고, 기대고 가다 보면 그냥 이 시스템 속에 붙들릴 뿐이다. 이게 아도르노의 입장.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오늘날 문화산업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아니죠. 점점 획일화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현대인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뭐 가끔 친구들 만나서 오늘 영화 볼까?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 영화들은 이미 거대한 제작사라는 그 제작사의 입맛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취향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 욕구를. 그래서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요. 4번,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자,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선택할 때그 주체성이 문화산업 속에서 오히려 약화될 뿐이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그런 메뉴들 중에서 입맛에 맞게 고를 뿐이니까. 그래서 약화된다가 정답 맞게 되겠고요. 5번, 문화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분류한다. 자, 문화산업의 가장 큰 목적이 산업이잖아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무관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가는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심지어 여가마저.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문화산업은 무미건조한 행복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며 대중이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묶어놓습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듭니다. 자, 내가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쉼이 필요해요. 그 쉼을 우리가 문화 활동으로 하는데 그 문화 활동을 소비해서 문화를 즐기면 또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또 노동을 하다가 힘들어요. 소비해서 문화 상품을 즐겨요. 그러면 또 힘이 나서 일을 해요. 이 거대한 시스템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문화, 대중문화라는 요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도르노가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요. 1번부터 봅시다. 문화산업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니죠.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점점 뺏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2번. 문화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에서의 슬픔, 힘듦, 이런 것들을 대중문화에서까지 보기 싫어해요. 선생님도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점점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는 시간 밖에 여가 시간에서는 뇌를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슬픈 거 보기 싫고, 힘든 거 보기 싫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점점 보기 싫어지고, 그냥 정말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신나게 웃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만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아니죠. 상품은 다 획일화되어 있지 고유성이나 독창성을 갖지 않아요. 4번.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우리가 저런 거다 좋아하니까 저런 게 자꾸 나오는 거지. 우리의 욕구에 맞춰서 저 제작사들도 내놓는 거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지만, 약간 이런 거죠.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 사람들을 일단 마약에 다 중독시켜 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마약을 사게 만들자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중문화도 일단 사람들의 취향을 대중문화로 다 입맛을 맞게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소비자가 돼서 스스로 이거를 직접 살수 있도록 하자. 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그냥 대중문화에 휩쓸릴 뿐인 거예요. 4번도 틀린 선지. 5번. 문화산업은 체제의 지배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요게 정답이네요. 이 체제의 지배이념, 상류계층의 지배이념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대중문화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 사전 기획된 것입니다. 무서워요. 문화산업의 공식 목표는 하자 없는 완전한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문화산업의 인장이 찍힙니다. 문화산업의 기획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해서 그들의 소비를 단순한 객체로 만듭니다. 문화 상품의 수용 과정에서도 예술 작품의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대치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예술의 잘못된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편성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사물화에 대한 부정이다. 정신이 문화 상품으로 고정되고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팔아넘겨지면 정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점점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물화된대요. 근데 정신이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여기로부터의 탈피다라고 말하는 아도르노. 자,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산업은 문화 상품의 표준화 가능성을 약화한다. 아니죠. 문화상품이 오히려 표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2번. 문화산업은 사물화를 거부하는 정신의 속성을 강화한다.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오히려 이 사물화를 거부하는 정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대중문화에 기대다 보면 이 속성들은 소멸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어서 강화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에 의한 소비자의 주체성을 훼손한다.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비자는 더 이상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객체가 된다라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번. 문화산업의 대중적 확산은 예술의 고유한 보편성을 고양한다. 고유한 보편성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중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문화만을 생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5번. 문화산업은 예술 작품이 지닌 경제적 효용 가치를 약화시키나요? 아니죠.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팔리는 영화, 잘 팔리는 드라마, 이런 것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27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산업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소비자로부터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에 대한 경제체제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쉴 때,
쉴때 문화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대중문화들을 소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문화도 역시 상류계층의 입맛에 맞춰진 그런 자본주의 속에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도, 쉴 때도, 그냥 뭘할 때도 다이 시스템 속에 있다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르노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억. 문화산업은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체험활동 보장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들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니은,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든다. 인간이 마치 취향이 다 정해진 하나의 규격품과 같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니은 정답. 디귿, 문화산업의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 그쵸.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려 하고, 심지어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 취향이 아니다. 이미 그냥 정해진 취향인 것이다. 그래서 디귿, 정답. 릴,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대중이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우리는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하려고 이 대중문화 시스템이 우리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도 또 어떤 소비? 이 대중문화가 규격화해놓은 그 소비를 하도록 또 촉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도 역시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까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의 독점화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심지어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대요. 대중매체는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며 대중은 문화산업의 객체가 된다.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비문학처럼 풀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도르노의 사상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선지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골라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독창성, 고유성 같은 것들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독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미 이 시스템 속의 일부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쯤에서 반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할때딱 반전이 또 나오죠. 그리고 반전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반전이 나오더라도 그 반전조차 심지어는 이렇게 구성된 거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게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마치 그냥 원래는 은폐하려고 했겠지만 은폐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너네 입맛이야. 너네가 좋아하니까 만든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화나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도르노의 입장 골라봅시다. 1번.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 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자, 몰 개성화. 개성화가 떨어지는 경향이 그 감소하나요? 아니죠.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몰 개성화 경향은 강화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개성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니까 획일적인 경향 혹은 획일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산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개성을 잃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획일적인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선지 틀렸고요. 2번. 문화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아니죠. 예술을 오히려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상품처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 3번. 문화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자,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규격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규격화된 예술, 그리고 규격화된 가치관, 심지어 가치관까지도 우리가 입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취향이 다 비슷해서 우리가 막 천만 영화들, 많이 보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봤을 때 비슷하게 가져가는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거기서 주는 우리에게 입력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조차도 뭐다? 대중문화의 일부이다.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4번. 문화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심미적인 가치와 물론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가치죠. 그런데 문화산업의 목표는 심미적인 가치, 즉 아름다움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 이둘 개를 비교했을 때 뭐를 더 추구하고자 할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죠. 그래서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게 되겠고요. 5번. 문화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하나요? 아니죠. 다들 똑같은 예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 보고, 똑같은 감정 느끼고, 똑같은 데서 눈물 짓고, 이런 것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29번 보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은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대요. 취향까지도 주입시키는 거죠. 이로 인해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점점 만들고 있는 아도르노의 입장이고요. 나의 상황을 봅시다.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싫증을 느끼면 또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데요.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어떤 한 스타가 발굴이 됐을 때그 스타가 하루 종일 TV에 막한 10년 동안 나온다고 해봅시다. 대중들 10년도 못 버텨요. 금방 질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한 건데 그 뉴페이스도 기존에 있던 그 스타랑 약간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게끔 형성을 한다는 거죠. 대중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이런 반짝 스타들이 마치 소모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뭐다? 라는 아도르노의 비판을 담고 있게 되겠네요. 기억에는. 1번.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대중문화라는 것이 문화산업에 의해서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가 된다. 2번. 문화 상품이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을 했다가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점점. 그냥 사람들 취향에 맞는 거또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적 견해에 따라 틀린 선지. 3번. 문화 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은 뭐다? 산업이요, 산업.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일단 1순위인 거죠. 4번.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어떤 체험을 할때 그만의 독창적인 체험, 고유한 체험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우리 아도르노가 이 문화산업을 고유성을 증진한다라고 바라보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유한 체험을 중시한다. 틀린 선지. 5번. 문화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나요? 아니죠. 문화상품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정답은 이 대중문화라는 것을 문화상품처럼, 하나의 규격화된 상품처럼 판매하는 그 행위로부터 이 반짝 스타들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술과 윤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도르노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5단원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계속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독해지문처럼 풀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네 하는 부분들은 아직 예방주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래요. 그치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어렵게 나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출 분석하고 또 기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까지 포섭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31번째 강의죠. 지난 시간에 30번째 강의에서 정말 많은 공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공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공업 파트 문제가 점점점 진화하는 거 느끼셨죠? 근데 오늘 풀어볼 문제들은 지금 남은 문제들이고 우리가 최근 문제들을 풀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풀어본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 그리고 채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1회독 할 때는 반드시 강의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67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이죠. 자, 그래도 뭐 문제는 늘 풀던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이고요. 자, 이 5개 지역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시된 것도 있는데 제시된 지역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인지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물어봤는지 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1차 금속, 제철,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조립, 반도체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요. 숨겨져 있는 지역이 아산, 울산, 화성. 우리 공업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들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각 주제별로 출제되는 지역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농업, 자원, 그리고 공업, 서비스업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업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지도로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이 지역을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시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요. 도 단위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요. 지난 강의 가장 마지막 문항을 할 때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고 온 친구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시된 자료에서 방금 제조업 3개, 1차 금속인지 자동차인지 전자조립인지 그리고 각각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지금 출하액이죠. 출하액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가 뭔지 좀 찾기 위해서 보니까 가에는 5위권 안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창원 특례시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있어요. 자, 포항 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요. 포항 그리고 한 번 더 광양 우리 경북으로 나올 때나 그리고 전남으로 나올 때도 정말 잘 찾았잖아요. 그리고 충남, 당진 이럴 때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항이 너무 고맙게도 1차 금속이라는 것을 나가 1차 금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구미가 있어요. 또 너무 고마워. 우리 경북 지역에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이 전자조립과 1차 금속이었는데 이 전자조립에서 구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 평택, 이천, 파주 이렇게 네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또 대표적인 방금 전자조립, 반도체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밀집되어 있죠. 종사자 수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 제조업 출하액이 전국 1등이죠. 제조업 다 합쳤을 때 경기도가 전국 1등인데 그 안에서 전자조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높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자조립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경기도권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요게 지금 자동차. 사실 광주광역시 이야기할 때도 자동차만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눈치챘던 친구들 기억하실 거고요. 경남 지역에서 창원 또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서 지금 선생님이 전자 이거 경기도 설명하면서 화성을 여기 적었거든요. 하지만 화성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네, 1위입니다. 1위 화성. 자, 여기 화성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화성이 여기는 또 들어갈 수 있죠? 자동차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 그러면 경기도 다음에 어디였죠? 네, 충남이었습니다. 충남이었고 어디? 아산. 지금 울산은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성 아니면 아산인데, 네, 화성이 더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울산. 자, 그렇다고 무작정 뭐 1위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도 단위로 나왔을 때는 또 경기도 지역이 더이 전체 출하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울산, 경기, 충남이 골고루 이제 자동차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이 월등하게 또 1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아산 또 충남 지역에서는 네,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1번. 자동차의 최종 제품은 1차 금속의 주요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죠. 그래서 울산이 발달되어 있는 공업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석조. 자석을 줘. 누가 이야기해요? 철이 이야기해요.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이게 울산에서 발달한 네 가지 중화 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골고루 그것도 매우 높은 매출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 철은요. 조선과 자동차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죠. 철이 있어야 배도 만들고 철이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룰 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공장이기도 합니다. 제철 공장이. 그래서 이 제철 공업을 기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베이직 인더스트리. 이게 있어야 뭘 만들기 시작하지. 그쵸? 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선지가 종종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틀렸어요.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다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선지인데요. 전자조립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공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 종사자는 전자조립.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에서도 전자조립이 1등이에요, 여러분. 전자 분야가 1등.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매우 높죠. 네, 월등히 높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A는 영남권. 맞죠? 울산이니까 영남권. 자, B는 경기도입니다. 수도권이에요. 고쳐주세요. C는, 네, 아산은 충청권이죠. 지금 B하고 C를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A는 울산입니다. 가보다 나의 출하액이 많다. 자, 울산은 일단 자석조. 그 다음에 철이 끝에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세 개가 매우 매우 매출액이 높고요. 출하액이 높고요. 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제철은 일단 재료에 약간 속하잖아요. 재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재료도 별도로 필요하지만 일단 철이 다른 또 공업의 원료,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원래 좀 저렴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막 배를 만들어요. 부가가치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 보면, 네, 출하액은, 네, 가가, 자동차가 철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네, 추론할 때 적용시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8번. 2022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3월이니까 좀 난이도가 쉬워 보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적응하면 안 되고요.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비율. 아, 일단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업종이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기타 운송 장비라는 기출 문제가 나온 거는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엄청 막 다루진 않아요. 이 조선을. 근데 또 모르죠. 우리 조선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시사적인 내용으로 뭐 지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좀더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좀그 빈출 정도가 줄어들었다. 요 정도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 운송 장비는 조선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전자조립 늘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자, 그리고 항상 알고 있죠? 전자조립 분야는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고 그 일부가 분산해서 충청남도 권역에서도 높다. 뭐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가나다가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남권 상당히 높고요. 호남권 또 꽤나 높습니다. 자, 나는요, 영남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네, 높아요. 자, 다는요, 드디어 수도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집중도가 매우 높죠. 뭘까요? 제철, 조선, 전자 중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거 전자죠. 전자. 특히 경기도 권역에 특히 화성, 평택, 파주, 이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남권. 요거는 이제 경북이 숨어 있는 거겠죠. 경북, 구미 이런데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충청권. 아까 일부가 이전했다고 했는데요. 충청남도의 아산, 천안. 이런 게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남권의 집중도가 1차 금속이 더 훨씬 더 높을까요? 조선이 높을까요? 조선, 그럼 선생님이 어디만 언급했죠? 울산이랑 경남, 거제만 언급을 했죠. 물론 이제 저기 영암도 살짝, 정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이 영남권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거는 조선입니다. 네, 조선. 그리고 울산광역시 거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호남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영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남 영암. 네, 다른 걸로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자, 일단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영암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가를 보시면 자, 지금 영남권, 그 다음에 호남권에도 있고, 그 다음 충청권에도 있고, 네,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골고루 있는데, 이게 바로 1차 금속입니다. 1차 금속, 제철. 그럼 여기서 영남권은요, 경북 지역에 포항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은 전남의 광양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은 충남의 당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가는 종합조립공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 혹은 여기서는 조선. 네, 조선이죠? 자, 그럼 나 배도 조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배 같은 거 조립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 떠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케일이 훨씬 큰 배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나의 최종 제품은 가의 주요 원료, 주요 재료. 자, 이건 또 나왔는데요. 뭐가 재료가 된다고요? 네, 1차 금속 처리 재료가 돼서 나, 배를 만들겠죠. 거꾸로 됐습니다. 자, 나는 다보다 최종 제품의 부피가 정말 크죠.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는요.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배예요. 선생님 친척분이 그 울산에 그 H 중공업에 근무를 하셔서 회사를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버스 투어를 했어요. 진짜 정말. 그리고 진짜 그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배들을 막 건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하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산업화의 현장이구나 뭐 이러면서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훨씬 크죠. 자 그래서 맞고요. 다른 가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 네 여러분.

0: 우리나라 전국 출하의 그 순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1: 전 자석이에요. 뭐가 좋아요? 철이 좋아요. 어쨌든 전자가 네, 1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고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 우리 69번으로 풀 거고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비율, 업종별 종사자 비율. 자, 우리가 항상 지금 뭐 자원 파트부터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공업까지 오면서 여러 통계 자료, 그리고 그 통계 자료의 여러 지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를 잘 읽으라고 이야기했었죠. 자원에서도 그랬잖아. 생산량인지, 발전량인지, 뭐 이제 종사자 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공업에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공업은요, 그나마 자원보다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 순위에 있어서 이 제조업의 종류가 뭔지 구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출하액으로 나와도 혹은 종사자 수 비율로 나와도 큰 혼란은 없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꼼꼼히 읽는 연습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문제는 제조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이다라는 거. 자, 일단 가를 보니까 전자부품, 자동차, 1차 금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다음 나를 보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운송 장비. 오,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조선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다도 또 똑같아요. 전자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기타 기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이거 1차 금속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차 금속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1차 금속을 가공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경북, 울산입니다. 네, 공업의 특징들이 뭔가 좀 서로 다르죠? 경기, 어쨌든 전자, 그리고 자동차 발달돼 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경북은 1차 금속, 그리고 섬유. 이런 게 포인트였잖아요. 울산은 자석조. 누가 얘기해요? 철이 얘기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다른 데는 없는 조선이 강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사실 답을 다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1차 금속도 함께 발달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네, 경북입니다. 자동차.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조선이죠. 울산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네, 석유화도 발달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출하액이 아니라요. 종사자 수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복습을 해볼까요? 이 석유화학 업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 수는 적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자, 대신 조선, 자동차 조립해야 돼. 막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액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제조업의 종류만 보더라도 울산인 건알수 있죠. 자,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분명히 석유학이 선생님 제일 뭐 매출액 높다 그랬는데 왜 이게 좀 종사자 수가 적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까 봐. 당연히 다르니까. 종사자 수랑 지금 매출액, 출하액이랑 다르니까.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네, 이게 경기가 되겠네요. 전자부품, 뭐 기타 기계, 그다음 금속을 가공하는 제조업. 그래서 이게 한국 산업 표준 분류를 보시면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을 넣으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나와요. 근데 선생님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는데 읽으면서 또 새로운 공업이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아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잘 핵심을 찾아서 지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울산, 경기 정답 4번입니다. 자, 70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자,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제조업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금 각각의 종류들이 자동차, 전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라고 선생님이 추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나다 지역에 지금 시도별 출하액, 그죠? 가나다 지역의 업종별. 업종별, 이게 업종이죠? 업종별 시도별 출하액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출하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종사자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둘다 비율입니다. 네.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가나다의 업종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울산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울산이 없고요. 그쵸? 그러면 울산이 없는 거 뭐예요? 세개 중에? 네, 전자부터 찾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울산이 있는데 그 짝꿍이 전남이에요. 경기가 아니라 전남이에요. 이게 뭐죠? 여수가 있는 거고요. 석유화학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자동차.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막 울산이 1등이다 뭐 이렇게 외우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게 각각의 도시를 뜯어내면 울산이 1등이겠지만 권역별로 나오면 네, A가 조금 더 많습니다. A가 어디라고요? 경기라고요. 경기. 사실 이 경기라는 확신은 전자에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B가 충남인 것도 전자에서 잡아낼 수 있죠, 여러분? 네. 충남 아산, 천안. 여기서 충남은 뭐다? 여기서 충남은 또 아산이고요. 여기서 충남은 뭐죠? 여기서 충남은 서산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또 경기고. 그냥 적어둘게요, 경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BC도 찾았고요. 가나다도 다 찾았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 찾으면 될것 같은데, 출하액만 한번 그 체크를 해볼게요. 오, 출하에 전자가 제일 많죠. 그쵸?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구나.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렇게. 근데 종사자당 출하액, 종사자 대비 출하액. 이렇게 했을 때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묻고 있을까요? 선지에서 묻겠죠. 선지에서. 그럼 빨리 가볼게요. 자, 1번. A는 경기, B는 충남이다. 네. 정답이 1번에서 나오죠. 그래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도 사실 당황했었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자, 근데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도요, 정답이 1번인 문항들이 있어요. 역대 수능 문항에서 좀 어려웠던 문항들의 답이 1번이었던 적도 있어요, 꽤나. 그래서 친구들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데 답이 벌써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고쳐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이게 다행히 6월 모평이지만 1번에서 답이 이렇게 덜컥 나오면 그것도 되게 답이 단순해 보이는 선지가 답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꿋꿋이 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1번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2번에서 5번이 아님을 더 명확하게, 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는 전자인데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형. 뭐, 이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원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적한지 지향형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제조업. 이거 정확하게 석유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프타에서. 석유 정류를 거쳐서 나프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석유화학 제품, 우리 일상생활에 석유 제품이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은 석유 제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다는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 부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형 제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가는 달에 비해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가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선생님이 문제 잘 읽으라고 했는데요. 종사자 1인당 출하액. A당 B라고 했습니다. A당 B 식이 어떻게 되죠? 네, A분의 B. 근데 지금 종사자가 앞에 있죠? 종사자 수분의 그 다음에 출하액. 이게 약간 임금 수준, 월급하고도 연관이 돼요. 연봉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진짜 월급 많이 받는 친구 중에 하나가 네, 석유화학 단지 회사에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전남 여수에 연고도 없는데 거기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자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자료 분석을 하는 건데 종사자분의 출하액이잖아요. 이거 뭐죠? Y축분의 X축입니다. 여러분들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X축분의 Y축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읽어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다만 비교할 건데요. 가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2의 사람들이 16의 출하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을게요. 가는 12분의 16 이렇게 적을게요. 그다음 다는요. 5의 사람들이 10을 만들어내. 오, 딱 봐도 그쵸? 자,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석유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다에 비해가 아니라 다가 가에 비해 출하액이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습니다. 종사자당 출하액. 자, n분의 1 했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고요. 다른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드디어, 네, 공업 파트, 제조업 파트를 끝냈고요. 우리 오늘 지금부터는, 네, 71번,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111페이지입니다. 자, 111페이지 세 번째 주제, 작은 주제죠.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라고 적혀 있고요. 아, 드디어 서비스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업 파트는 앞에서 배웠던 자원, 농업, 그다음에 공업과 같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는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들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범위 이런 표현들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거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여러 종류의 소매업태가 나와요. 이 소매업태 말부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 도매상, 많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구매 형태가 거의 없어요. 도매상한테 사들이고, 이거는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를 우리가 소매업체라고 하고요. 이 사업체에서 우리가 사죠. 도매상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셔서 진열해서 파는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인터넷 공간상이며 무점포 업체 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고요. 백화점일 수도 있고요. 대형마트일 수도 있고요. 편의점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매 업태가 있는데, 자,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친근한 곳이 바로 편의점이죠. 선생님 집 밑에 편의점 몇 개인지 세봤는데, 8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수능을 풀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분명히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요. 자, 그만큼 이제 편의점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이거 문제 풀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을 대체로 24시간 판매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네, 영화관, 식당, 스포츠 센터. 요즘에 이런 거 모여 있는 곳에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막 가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놀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곳들은 조금 넓은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외곽 지역에, 주거 지역에 함께, 근교 지역에 함께 위치하는 편입니다. 자, 무점포 소매업. 이게 1등이죠. 예, 요즘에 뭐 가장 많은 구매를 하는 곳이 바로 무점포 소매업인데요. 방문 판매나 인터넷 쇼핑. 선생님도 진짜 여기에 거의 90% 이상의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선생님도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뭔가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가면 구매할 틈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하는데, 뭔가 계속 뭔가 생겨요. 구매할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무점포 소매업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사놓고 그냥 사는 거 자체 선생님이 약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놓고 안 써요. 자, 그래서 잘,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많은지 무점포 판매업의 종사자 수, 매출에 단연 1등이죠. 좀 이따가 데이터 볼게요. 자, 또 직거래 장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매장인데요. 요즘에는 진짜 트럭이 아예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일을 달리해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